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9강이고요.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아홉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특성들을 영어로 배우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평범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 비슷한 것과 다른 것. 오늘은 다른 점이나 차이를 표현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그림을 보면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우리말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이 남자아이가 왼쪽, 오른쪽 같은 색 신발이 아니라 다른 색 신발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색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여러분 오른쪽 볼게요. 이 남자아이는 머리가 지금 지끈거려요. 왜 지끈거릴까요? 수학 문제를 푸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2 더하기 6, 어려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자, 여러분 오른쪽 가볼게요.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아보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우리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오늘 이 내용들을 알아보고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특성을 영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different, different. 다른이에요. different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 느낌의 단어도 알아둘까요? 같은 건 뭐라고 할까요? 같은은 same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도 알아둘게요. 비슷한이라고 하면 similar, similar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different 조금 긴 단어니까 스펠링을 지금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나중에 외워야지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단어를 바로 암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쓰여 있죠? D-I, F가 두 번이네요. 그리고 E-R-E-N-T 순서대로 써주었습니다. 자, 써볼게요. D-I-F-F-E-R-E-N-T 읽을 때는요, different라고 합니다. 자, 다른인데 우리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e are good friends, but very different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very different. 우리는 같을까요? 매우 다릅니다. Very different니까 매우 다른 거죠. 친한 친구끼리도 취향도 다를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very different 하면 매우 다르다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도 같이 볼게요. Do you have this shirt in a different color? 자, do you have this shirt 하면 이 셔츠 있나요인데 어떤 색으로 있나요? Different color니까 다른 색으로 있나요? 이 셔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색깔 말고 다른 색깔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A different color 하면 다른 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difficult, difficult. 방금 봤던 단어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방금 단어는요, different, 다른이고요. 얘는 difficult, 어려운이라는 표현입니다. Difficult, 반대말은 쉬운, easy가 되겠죠. 자, 우리는 오늘 difficult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쓸 때는 D-I-F-F-I-C-U-L-T의 순서대로 씁니다. 자, 외우

하셨나요? 우리 오른쪽에 같이 써봐요. Difficult, D, I, F, F, I, C, U, L, T. 읽을 때는 difficult. 어려운이죠? 예문 볼게요. 우리 빈칸 연습해 보겠습니다. English spelling is difficult for me. English spelling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철자입니다. 영어 철자가 나에게는 뭐해요? difficult니까 어려워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We're in a difficult situation. We're in a difficult situation. 여러분, 여기서 situation이라는 것은요, 상황입니다. 상황.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데, 어떤 상황에 있어요? difficult situation이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가 되는 것이죠. 뭔가 빠져나오기 어렵고 해결책이 잘 생각 안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 a difficult situ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difficult, 어려운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famous, famous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이 fame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fame이라는 건요, 유명세, 명성 이런 의미예요. 뒤에 ous를 붙였더니 유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 famous라는 단어를 스펠링을 그대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볼까요? famous, F, A, M, O, U, S 하면 famous, 유명한입니다. 자, 이 famous는 같이 쓰이는 표현 좀 알아둘게요. be famous for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얘는요, for 뒤에 어떤 원인이 나와서 이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할 때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famous 한번 예문을 살펴볼게요. I meet famous people every day. I meet famous people every day. 나는 만나는데요. 매일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요? famous people이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만난다가 되겠네요. 뭐 연예인을 만날 수도 있고 정치인을 만날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에서는 우리 is famous for 밑줄 쳐볼게요. be famous for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뭐로 유명하다죠? 그래서 the city is famous for its mountains 하면 그 도시는요, 산으로 뭐한 거예요? famous, 유명한 거죠. 자, be famous for 이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통해서 오늘 배웠던 중요한 단어들 복습해 볼 건데요. 자, 먼저 다른 색의 신발을 신고 있어요. 우리 다른이라는 특성은 어떻게 말해요? 뒤로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different. different. 자, 그리고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이라고 할 때는 difficult. difficult.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진을 찍히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죠? 유명한이라고 할 때는 famous를 씁니다. 자, 오늘 단어들을 더 오래 기억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우리는요, 일상적으로 가볍고 무거움의 정도를 무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단어가 하나 있죠. 질량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도대체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과 무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무게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무게와 질량의 차이점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구분해 보고 싶은데 이거 참 혼동이 되고 헷갈리는데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질문해서는 그 특징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우리 도대체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오늘 질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조그만하더라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물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구와 같은 천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잡아당기는 힘이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힘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이 중력의 크기 질량에 비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과 중력의 크기 이들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질량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가지고 왔더니 질량은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질의 양을 이야기한대요. 그럼 그 물질의 양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봤더니 그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총 개수, 각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언가 하나를 들고 있는데 이걸 이루고 있는 어떤 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입자의 종류가 뭡니까? 개수가 몇입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 이 물체의 질량이 결정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질 자체를 생각해보면 이게 여기에 있든 아니면 달로 가져가든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종류, 입자의 개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죠. 따라서 측정 장소가 변하더라도 그 물체 고유의 양,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 운동상태 혹은 측정 장소가 바뀌어도 질량을 변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되는 고유한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질량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라고 보면 우리가 측정 도구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양팔 저울 그리고 밑접시 저울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단위는 킬로그램, 그램 우리가 질량의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량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굉장히 혼동이 되는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무게의 정확한 정의도 가지고 왔거든요. 무게를 보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래요. 아,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건 이 물질의 고유한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제 얘 질량이 있으니까 지구와 같은 천체가 끌어당길 거죠. 이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 이 중력의 크기가 바로 무게인 것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힘의 일종인 거예요. 그럼 힘이니까 바로 무게는 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방향, 행성 중심 방향이죠. 그리고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놓인 행성의 중력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거고요. 같은 물체라도 지구에서의 무게와 달에서의 무게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얘를 끌어당기는 것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정도, 달이 끌어당기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는 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질량은 같지만 무게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무엇으로 측정하느냐라고 보면 우리 용수철 저울 혹은 가정용 저울 이런 것들이 무게를 측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위는 우리가 뉴턴 혹은 킬로그램 힘이라고 하는 단위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질량과 무게의 정확한 정의 어떻게 측정하는지 도구까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런 내용을 답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질문했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이야. 중력을 배우다 보니까 질량과 무게는 다르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어. 두 단어 모두 무거움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게는 중력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더 헷갈려. 질량과 무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줘. 라고 여러분만의 질문을 생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질량과 무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아,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라도 요거는 지구에서의 무게를 구할 때 9.8을 곱해주는 거거든요. 행성이 달라진다면 요 앞에 곱해주는 값이 달라질 거라서 행성마다 그렇게 얻게 되는 무게가 다르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무게는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떤 물체의 질량이 지구에서 6kg이다라고 측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물체의 질량은요, 달에 가서도 6kg이 되는 거죠. 바로 질량은 측정 장소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크기, 무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질량이 6kg인 물체의 지구에서의 무게는 58.8N이에요. 9.8 곱해준 거죠. 네, 이거 그대로 달로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6분의 1 수준인 9.8N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즉, 무게는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값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질량은 측정 장소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는 고유한 값, 무게는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힘의 한 일종, 힘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라고 잘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얻기 위한 질문 같이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이제 질량과 무게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이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무게는 중력과 관련이 있다는데 질량이 크면 무게도 무조건 큰 건지, 둘 사이에 어떤 계산식이나 원리가 있는지 궁금해. 질량과 무게의 관계를 중력과 연결해서 설명해줘라고 그 질문을 생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질문 꼭 한번 생성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총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

0: 알려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에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그런 경우가 있어. 별일 아닌 줄 알고 넘긴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누적, 잠식과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숙제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게임을 10분만 하자. 오늘도 게임을 해볼까? 20분만 할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 조금만 더 하고 끄자.
2: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하니?
3: 게임을 멈출 수가 없어.
0: 오늘의 속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들기 때문에 여간에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더니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물건을 몇 개 샀더니 벌써 용돈이 바닥났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소.
4: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금 따는 콩밭, 김유정. 성실한 농군이었던 영식은 콩밭에 금이 묻혀있다는 수재의 끈질긴 꼬드김을 받는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수재의 반복된 설득과 아내의 부추김에 넘어가 결국 멀쩡한 콩밭을 파헤쳐 금을 찾기로 결심한다. 영식과 수재는 콩밭을 파헤치며 열중하지만 금은 나오지 않고 애써 지은 콩농사만 망치게 된다. 이를 본 마름은 밭을 망쳐놓았다며 당장 구덩이를 묻지 않으면 징역을 보내야겠다고 협박한다. 빚은 늘고 금줄은 잡히지 않자 초조해진 영식은 수재를 의심하여 흙덩이로 내리치려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마지막 희망으로 쌀을 구워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열흘이 넘어도 금은 나오지 않는다.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영식은 수재와 피를 보며 싸우고 아내에게 심한 매질을 하며
5: 너하고 안 산다!
4: 라며 내쫓으려 한다. 특히 아내가 콩밭에서 금을 딴다는 숙맥도 있느냐며 비아냥거리자 영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발길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며 화풀이한다. 영식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할까 두려움을 느낀 수재는 흙을 집어들고 금줄을 잡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영식은 그 말을 믿고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다독이지만 수재는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도망칠 궁리를 한다. 영식의 처가 금이 나온다는 말에 기뻐하며 고래등 같은 집을 상상하는 동안 수재는 거짓말이 탄로나기 전에 오늘 밤 도망치겠다고 다짐한다. 성실한 농군 영식은 친구 수재의 끈질긴 꼬드김에 넘어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서서히 욕망에 물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콩밭에서 금만 나오면 해결된다라는 단순한 욕망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삶 전체를 집어삼키게 되었으니까요. 가랑비 같던 무력에 조금씩 젖어들면서 영식은 멀쩡한 콩밭을 뒤엎는 데 그치지 않고 본분인 소작일마저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0: 되었습니다. 욕망에 비해 흠뻑 젖어버린 영식에게 콩밭은 생명의 터전이 아닌 음침한 무덤이자 벗어날 수 없는 황토 장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 오늘의 속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였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것이 거듭되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였소. 속담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좋겠소.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 실험 주제는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이번 실험에서는 전압을 변화시키고 니크롬산의 조건을 달리해 보면서 전류를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를 통해 전기 회로에서 전류, 전압, 저항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직류 전원 장치, 디지털 전류계, 디지털 전압계, 긴 니크롬선, 그리고 스위치를 집게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전류계는 니크롬선에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니크롬선 양끝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압계 전류계의 단자를 연결할 때 플러스 단자는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쪽에 연결합니다. 직류 전원장치를 조절하여 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1.5V씩 높이면서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 표에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압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에 집중해서 관찰해 봅시다. 긴 니크롬선 대신 짧은 니크롬선을 연결하고 과정 2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니크롬선의 길이만 바꾼 상태에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다시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니크롬선의 저항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과정 2와 3에서 측정한 전류와 전압의 세기를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냅니다. 가로축에는 전압, 세로축에는 전류를 놓아 그래프를 그립니다. 같은 전압에서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의 전류 크기를 비교해보고 그래프의 기울기 차이를 통해 저항의 크기를 판단해봅시다. 오늘 실험 결과를 표와 그래프를 보며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 니크롬선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전압이 같을 때 짧은 니크롬선일수록 저항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전류 전압 그래프로 나타내면 짧은 니크롬선의 그래프가 긴 니크롬선의 그래프보다 기울기가 더 큽니다.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인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전류가 전압에 따라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며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이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 1 시험 대비 강의를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읽기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무엇으로? 문제로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대단원 마무리 문제 여러분 열심히 풀고 오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우리 함께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의 문제는요,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친구라고 하는 글의 일부분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 문단에 보시면,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해요 라고 하면서 반려동물의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반려동물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문장부터는 옛날 사람들과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동물을 기르는 이유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옛날 사람들, 옛 사람들은 동물을 어떤 이유로 길렀어요? 그렇죠. 실용적인 이유로 길렀습니다. 그래서 개와 매가 이런 역할을 했고, 소, 돼지, 닭 같은 동물은 식량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면서 실용적인 이유에서 길렀다면, 이제는요? 그렇죠. 실용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이유. 자, 여러분,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서적인 이유로 동물을 기른다라는 이야기를 가문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5.4%에 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이에요. 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 문장은 앞에 있는 이 조사 결과를 타당하게 해석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25.4%면 그것은 4명 중에 1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타당하게 해석을 했네요. 자, 반려동물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물은 개고, 그 뒤로 고양이가 있는다. 이 외에도 물고기, 햄스터, 기타에 속하는 고슴도치, 토끼, 앵무새, 뱀등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이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 반려동물의 이 다양한 종류들을 열거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이렇게 그래프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더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종류를 농림축산식품부를 출처로 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다음 문단 볼게요. 많은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반려동물이 맞아주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제 글쓴이는 무엇에 집중하도록 합니까? 그렇죠. 반려동물의 입장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함과 불안함을 느낍니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혼자 두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하면서 이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보호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혼자 두는 시간을 최소화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듯이 반려견도 거두면 무엇을 해야 한다. 그렇죠.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보호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아직 개를 제외한 다른 반려동물은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충분히 등록 가능하고요. 이 말에 따르면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자,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여러분이 직접 글에서 그 근거를 잘 찾아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1번,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거 선생님과 방금 읽었던 그 다음 문단에 제시되었던 내용이죠. 맞고요. 옛 사람들은 동물을 길러 사냥을 돕게 하거나 식량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이옛 사람들은 어떤 목적에서 길렀다? 그렇죠. 실용적인 목적에서 길렀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인 개이며, 그 다음은 고양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호자가 집에 없을 때 반려동물은 우울함을 느낄 수 있어서 혼자 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그쵸. 이 내용도 우리 마지막에 다음 문단에서 살펴봤습니다. 혼자 두는 시간 줄여야 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자, 5번. 개를 제외한 반려동물은 등록제가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개를 제외한 반려동물은 등록제가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충분히 등록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 5번 골라주셔야겠습니다. 자, 2번. 나의 제시된 시각 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하며 읽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든요. 자,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에게 제시된 자료의 이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을 평가해 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꼼꼼히 읽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료에 뭘 평가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타당성을 평가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알겠죠?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주셔야 돼요. 자, 1번. 시각 자료의 출처가 농림축산식품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었다. 맞아요. 그쵸? 농림축산식품부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근데 이건 타당성에 대한 설명입니까? 아니죠. 자, 출처에 대한 얘기네요.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이건 신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수 없어요. 자, 2번. 2020년 이후에 발표된 자료이므로 비교적 최신에 제작된 것으로 볼수 있다. 2020년 이후에 제작된 자료. 맞아요. 근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에 대한 평가예요? 그렇죠. 이것도 신뢰성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정답이 될수 없어요. 자, 3번. 그래프의 형태로 내용을 제시하여 반려동물의 양육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이것은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죠. 이건 뭐에 대한 평가예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한 거.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죠. 표현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될수 없어요. 4번. 양육 비율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반려동물의 비중을 설명하는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양육 비율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였는가? 맞아요? 그쵸? 개는 75.6%, 고양이는 27.7%, 양육 비율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고요.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글의 내용을 뒷받침한다. 자, 이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타당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타당성 평가하는 거니까. 그쵸. 4번이 정답이 돼줘야겠죠. 자, 5번.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구체적 현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볼수 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맞아요. 맞는데, 이건 뭘 평가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신뢰성을 평가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다 맞아도 우리는 지금 뭘 평가해야 되니까? 타당성 평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3번. 이 글에 쓰인 설명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반려동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한 뜻을 밝히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쵸. 첫 번째 문장에서 반려동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2번. 과거와 현재의 동물을 기르는 목적에 공통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과거와 현재의 동물을 기르는 목적에 공통점이 아니라 뭘 설명했어요? 차이점. 옛날에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길렀다면 현재는 정서적인 목적에서 기르고 있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동물을 실용적인 목적으로 키우는 상황을 구체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키우던 옛 사람들, 개, 매, 그쵸, 소, 돼지, 닭,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시 보여주고 있고요. 개, 고양이 외에 물고기, 햄스터 등 다양한 동물의 종류를 나열했다. 그쵸,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의 정서적 상황과 혼자 있는 반려동물의 정서적 상황을 대조하고 있다. 그렇죠. 보호자는 맞아주니까 좋겠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반려동물 혼자 내내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이렇게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6번 문제는요. 사람 몸에는 이게 더 좋아. 못생긴 농산물의 반란을 읽고 푸낸 문제인데, 자, 가문단 보시면 유통 과정의 표준 규격을 통과해도 소매업체 자체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버려진다라고 하면서 이 문란이 농산물로 분류되어서 버려지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 유통 과정의 표준 규격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소매업체 자체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유엔 환경 계획의 식품 폐기물 보고서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외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또 농산물의 겉모습이 못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식품의 맛과 영양에 대해 평가절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시된 부분은 무슨 요인이에요? 이 농산물이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하는, 그쵸, 소비자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 요인, 그리고 소매업자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더 예쁜 식재료를 선택해서 판매한다. 이거는 판매업자 요인, 그리고 그러다 보니 못난이 농산물 대부분이 아예 생산 단계에서 폐기된다라고 하는 생산자 요인까지. 그래서 이 못난이 농산물이 버려지는 원인에 대해서 소비자 요인, 소매업자 요인, 그리고 이렇게 생산자 요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나에서는 이제 못난이 농산물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저렴한 가격, 그 다음은 친환경적인 판매와 구매, 거기다가 뭐도 있다. 그렇죠. 오히려 더 좋은 맛도 있고, 심지어 못난이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강점으로 내세워서 역발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김치 판매했던 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못난이 농산물은 가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하면서 이 한국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조사 결과는 무엇을 다룬 거냐면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이유. 그러면서 그 아래에 이렇게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뭘로 정리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까? 표로 정리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제시된 내용은 이 1번, 못난이 농산물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라는 내용이었지만, 이 표를 통해서 이 나머지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정책적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자, 지금 이 글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그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현할까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까? 아니죠.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국제적인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 식품의 폐기 현황을 설명하였다. 자, 여러분, 어떤 자료 인용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답답이로 찾아오셨을 텐데, 유엔 환경계획. 예, 이 식품 폐기물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해서 식품의 약 17%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폐기 현황을 설명하고 있죠.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대중이 가진 편견을 깨뜨리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대중이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못난이 농산물은 맛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데 더 좋은 맛을 가진 사례가 있다 라고 하면서 사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맛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미국 버지니아 주 이야기를 하죠.
소비자와 소매업자의 측면에서 못난이 농산물이 폐기되는 원인을 찾아 제시하였다. 그쵸. 우리 이 못난이 농산물이 폐기되는 원인을 소비자, 소매업자, 그리고 생산자 요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는 부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맛과 영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지 않고, 소매업자는 소비자들이 사지 않으니까 더 예쁜 식재료만 가지고 와서 판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시한 거 맞고요. 못난이 농산물의 단점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맞나요? 그렇죠. 오히려 뭘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강점으로 내세운 역발상 사례도 있다라고 안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기역부터 미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오류가 나타난 것은, 인데 보기가 뭐냐면요. 대표성 휴리스틱이란 특정 상황을 판단할 때 실제 확률과는 무관하게 대상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말한대요. 자, 이 오류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역부터 미음 중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대상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판단한대요. 자, 이 못난이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뭡니까? 못났다. 그쵸. 겉모습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특징을 가지고 뭘 판단하냐면, 어떤 특정 상황을 판단하냐면, 맛과 영양. 자, 사실 겉모습과 이 대표적인 특징인 겉모습과 맛과 영양은 상관관계가 없죠. 그런데, 겉모습이 못생겼으니까 맛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대표성 휴리스틱의 예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여러분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몇 번입니까? 그렇죠. 디귿. 농산물의 겉모습이 못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식품의 맛과 영양에 대해 평가절하한다. 별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나에 쓰인 도표의 형식적 적절성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자, 지금은 이 도표의 무엇에 대해서 평가하래요? 형식적 적절성. 자, 이번엔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돼요. 자, 한국 소비자원의 자료임을 밝혀 출처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거 적절성 아니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자, 이거 신뢰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소비자원 자료는 맞고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관점이 객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글쓴이의 관점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타당성이죠. 자, 이건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 자료에 대해 더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언제인지 밝혀서 더 믿을 수 있게 된거 뭐예요? 그렇죠. 이거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이점을 소개하려는 글쓴이의 의도에 부합하는 자료이다. 자, 글쓴이가 이 이야기,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이점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이 글쓴이의 의도에 부합한대요. 자, 이거 형식적으로 그렇죠. 적절한가 따져보는 적절성이 되겠고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다는 내용의 근거가 된다. 자, 이건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뭘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당한가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성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건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번부터 9번 문제는 도시의 숲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라고 하는 글을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지금 가문단에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도시 숲에 대한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라고 하면서 무엇을 던져요? 그렇죠.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도록 만들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2020년 6월에 제정되고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도시 숲 관련 법률인데, 나무와 숲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법까지 따로 두고 도시숲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을 던진 건 도시숲 관련 법이 있는 거 알아? 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까?가 아니라, 법이 있을 정도로 도시숲이 중요하다고? 즉, 무엇에 대해서 궁금증 유발하려고? 그렇죠. 도시숲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도시숲이 중요한가 설명을 할 거래요. 자, 도시숲은 어떤 기능? 그렇죠.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나로 가시면 이렇게 나무 종류별로 탄소 흡수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와 그림의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저장하는지 이 주요 나무들의 흡수량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엽수림 중에 가장

흡수량이 높은 나무는 양버즘 나무이고, 우리가 플라타너스라고 부르는 이 양버즘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한 모든 이산화탄소의 무게는 506.4kg이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죠. 침엽수 중에서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529.9kg으로 가장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제시된 자료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흡수한 탄소,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흡수량이 많아질수록 나무가 어떻게 돼요? 점점. 그렇죠. 커지고 있죠. 나무의 크기를 통해서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7번. 글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기억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글의 흐름을 고려하라라는 말이에요. 자, 기억이 우리의 첫 번째 살펴봤던 그 문장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도시숲에 대한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자, 이 질문을 던진 건 도시숲에 대한 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체 도시숲이 뭔데 법까지 제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거지? 도시숲에 어떤 이점이 있는 거지? 도시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이 도시숲이 가지고 있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독자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이 질문에 담고 있는 거죠. 자, 1번. 도시숲을 둘러싼 법적인 갈등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이야기한 거 아니고요. 도시숲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거 아닙니다. 자, 도시숲에 대한 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숲이, 그렇죠. 법적으로 관리될 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죠. 도시숲에 대한 법이 보장하는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려는 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 뒤에서 도시숲에 대한 법을 설명한 게 아니라, 도시숲이 법적으로 관리될 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이 잘 주목을 해서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4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8번 다음은 니은과 디귿에 대한 설명인데,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니은. 나뭇잎이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보기에는 매끈매끈하지만 확대해 보면 표면이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자, 니은은 나뭇잎을 맨눈으로 볼 때와 확대해서 볼 때의 생김새를 그 차이를 뭐뭐 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조하고 있는 거죠.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디귿.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들이 나무를 지나게 되면 나뭇잎의 표면에 붙으면서 농도가 낮아지고요. 게다가 나무가 호흡하면서 미세먼지를 흡수하고요. 거기에 숲 자체가 미세먼지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이렇게 정화하는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대조와 열거가 들어간 몇 번. 그렇죠.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나의 시각 자료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타당성인지 신뢰성인지 적절성인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설명을 보면서 다 적절한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자, 1번.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시각 자료의 출처로 대시되어 표현 방법이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출처로 제시되어가 나왔다면 뒤에 뭐라고 돼야 돼요? 신뢰할 수 있다. 신뢰성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표현 방법 아니고요. 글을 통해 시각자료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으면 이건 뭘 평가한 거예요? 신뢰성이 아니라. 그렇죠. 타당성을 평가한 거고. 그래프를 통해 나무별 탄소 흡수량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내용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나무별 탄소 흡수량을 효과적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건 표현의 적절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타당하다가 아니라 적절하다가 돼야 되겠고요. 그림을 통해 나무별 탄소 흡수량의 상대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 표현 방법이 적절하다. 그렇죠.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상대적 차이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적절하다. 이거 표현 방법에 대한 이야기 맞네요. 도시숲을 늘려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함으로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가 아니라 글쓴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면 이건 뭐예요? 그렇죠.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부터 12번 문제는 발명, 이해하고 나면 너무나 쉬워지는 발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발명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발명의 뜻 설명해 주세요.

누구요? 자, 우리 원천 발명 이러면서 발명의 한 종류를 설명한다라고 하면서 이 종류에 대한 설명을 할 거래요. 자, 나에 가보니까 발명은 원천 발명과 계량 발명으로 나눌 수 있어라고 하면서 발명을 구분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뒤에 원천 발명의 정의를 설명을 해주고 원천 발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계량 발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의의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량 발명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다 문단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라 문단에서는 발명을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다시 구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물건 방법, 그리고 그 예, 그리고 이렇게 방법 발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발명과 발명 방법에 대해서 이에 반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10번 볼게요. 이 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어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객관적인 어조, 냉소적인 어조, 비판적인 어조, 친근한 어조, 부드러운 어조. 자, 우리 어조는 말투니까 이 말투는 무엇을 보면 되냐면 이 문장의 끝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뭘 해, 말해, 해당하지. 그 다음에 말할 수 있어. 지금 말투가 어때요? 굉장히 그쵸, 친근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어조로 발명의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객관적이지도 않고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도 않고요. 냉소적인 어조 한계 제시 둘다 아니고요. 비판적인 어조로 문제 제기 아니죠. 친근한 어조로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 소개한다. 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부드러운 어조로까지는 볼수 있는데 독자에게 요즘 발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를 안내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발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10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이 글에 쓰인 설명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원천 발명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자, 원천 발명의 뜻에 대해서 우리 정의의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계량 발명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즉, 예시의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건데, 계량 방법 발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긴 했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이건 뭐한 거예요? 그렇죠. 대조 사용했다고 했는데, 선생님 방금 대조 설명을 했고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발명의 종류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분 사용한 거볼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원천 발명과 계량 발명, 그리고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고요. 방법 발명의 대상에 무엇이 있는지 나열하고 있다. 즉, 열거의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하나하나 나열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 텐데요. 기억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었어요. 자, 기억이 뭔지 보니까 물건 발명이었단 말이죠. 자, 우리 물건 발명의 종류를 나누면서 물건 발명과 무엇으로 나눴었어요? 그렇죠. 방법 발명. 그래서 물건 발명은 발명을 뭘로 하는 거? 그렇죠. 물건의 형태로 하는 거. 근데 방법 발명은 그것이 아니라 방법. 그러니까 뭐 측정 방법이라든지 생산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발명을 하는 것이 방법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번. 이전보다 손쉽게 독감을 진단하는 검사 절차. 자, 여러분 절차라고 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그렇죠.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방법 발명이 되겠고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휴대폰 충전이 가능하도록 가방을 만들었대요. 자, 여러분 가방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건 물건 발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3번. 학습 능률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암기법. 자, 여러분, 암기법. 뭐예요? 방법. 그쵸. 자, 이거 방법이고요. 자,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새 옷감을 만드는 섬유 생산 기술. 자, 이것도 섬유를 생산하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방법 발명의 예가 되겠고요.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특수 공정. 자,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방법 발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례로 찾아야 되는 건 물건 발명이죠. 자, 물건 발명과 관련된 예시는 몇 번?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12번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선생님과 오늘도 뉴런 동기화 한번 해볼 텐데요. 대단원 마무리를 푸는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내신 시험에서 문제를 잘 풀어야 우리가 또 좋은 국어 성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익히시면 좋겠는데, 오늘 1번부터 12번까지 푼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이 틀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틀렸구나, 속상해하고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틀린 문제를 보시고 나는 어떻게 판단해서 이걸 정답을 이걸로 골랐었는데, 아, 나의 이 생각의 회로에 이 부분이 잘못됐었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오답노트로 정확하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마무리의 뒷부분 이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풀고 만나요. 안녕.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죠? 우리 그 행복한 마음으로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응용문제 복습의 문제와 서술형 수행평가 문제를 다뤄보도록 해요. 이 내용들은 북2에 준비되어 있답니다. 먼저 응용문제 복습. 자, 유형 세 번째 내용을 만나볼게요.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직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둘레를 구한다. 그럼 이럴 때는요, 그 비법. 도형의 변을 이동시켜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둘레를 구해보자. 도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변 있죠? 이것을 이 위로 이동을 탁 시켜주세요. 그럼 얘는 일로 이동됐고요. 또 여기 있는 이 변을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는 거예요. 얘는 딱 이동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도형의 둘레를 구한다라는 건 가로가 18cm, 세로가 12cm인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것과 같아지죠. 따라서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30의 1을 곱하면 60이 되는 것이므로 도형의 둘레를 구하여 60cm로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역시 도형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변을 이동하세요. 여기 있는 이 변을 위로 이동하고요. 여기 있는 변은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돼요. 또 여기 있는 이 변을 이쪽으로 이와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둘레에다가 여기에다 무엇을 더 더해주면 될까요? 여기 길이가 5cm, 5cm짜리가 두 개, 5cm짜리 두 개만큼을 더 더해주면 바로 도형의 둘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든 직사각형의 가로는 15cm이고요. 세로는 8에다가 4를 더해서 이렇게 12cm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15 더하기 12의 두 배에다가 5cm짜리 하나, 둘만큼을 더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를 더한다 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것도 식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린 예를 들어 이와 같이 표현하고 그러면 27에 2를 곱해서 54가 되고요. 5에다 2를 곱하면 10이니까 2를 더하여 64cm. 도형의 둘레를 구하여 64cm로 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을 이동해서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직사각형의 둘레에다가 더 더해야 하는 변이 있어요. 5cm, 5cm 이것까지 몽땅 더하는 것으로 도형의 둘레를 구해주면 된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직사각형 3개를 잘라내고 남은 것이다. 잘라내고 남은 종이의 둘레는 몇 cm일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형의 변을 이동하세요.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요 길이는 20cm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변을 이렇게 이동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변을 이와 같이 이동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변도 이동, 이 변도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 있는 변은 아래로 이동을 시켜주면 되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 남은 종이의 둘레를 구한다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로가 20에 14를 더해서 34cm이고 세로는 어때요? 이쪽을 보면 쉽죠? 14에다 12를 더해서 26.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 배를 해주면 남은 종이의 둘레가 되겠네요. 그럼 60에 두 배를 하니까 이게 120이 되잖아요. 따라서 잘라내고 남은 종이의 둘레는 120cm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해결됐네요. 자, 이제 유형 네 번째 볼까요? 다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이럴 때에는요, 다각형을 넓이를 구하기 쉬운 여러 가지 도형으로 나눈 다음에 나누어진 각각의 도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걸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이와 같이 삼각형과 사다리꼴로 나눠보자고요.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8 곱하기 6 나누기 2가 되어서 24제곱센티미터이고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하고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24에 10을 곱하면 240, 2로 나누어 120. 따라서
이때 다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와 사다리꼴의 넓이를 더해주어서 144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144제곱센티미터예요. 또 그럼 이런 다각형은 어떻게 넓이를 구하면 될까요? 문제를 보니까 마름모와 삼각형을 이어붙인 다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마름모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아,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매우 친절한 문제가 되겠네요.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합니다. 이것을 더하게 되면 다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하나의 식으로 나타냈어요. 16 곱하기 11 나누기 2는 88 더하기 15 곱하기 8 나누기 2는 이 값은 얼마가 되죠? 바로 60으로 표현이 되죠. 따라서 이들을 더하면 148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여 마름모와 삼각형을 이어붙인 이 다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각형의 넓이는 148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 있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그럼 이건 지금 이 색칠한 도형을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나눌까? 근데 이럴 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뺀다라고 생각해보면 좀더 쉽겠죠?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하고 이때 높이가 7cm니까 7을 곱한 후 2로 나누면 큰 사다리꼴의 넓이가 돼요. 이렇게 생긴 이 사다리꼴의 넓이. 거기서 삼각형의 넓이 6 곱하기 5 나누기 2를 빼면 바로 이것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16에다가 7을 곱하고 2로 나눈다.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죠?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16 곱하기 7 나누기 2는 56. 또6 곱하기 5 나누기 2는 15. 이들의 차를 구하니까 41로 표현되는군요.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4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어요. 응용문제 복습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서술형 수행평가 문제에 도전해 봅시다. 가로가 세로보다 5cm 더긴 직사각형의 둘레가 38cm일 때 가로가 몇 cm일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세로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이때 가로는 네모 더하기 5cm입니다. 그럼 이제 둘레가 38cm이기 때문에 가로 네모 더하기 5하고 그 다음에 세로를 더해요. 네모 더하기 5에 네모를 더하고 다시 네모 더하기 5를 더하고 또 네모를 더하면 38.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세로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가로는 네모 더하기 5cm입니다.

둘레가 38cm이므로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줄수 있다. 그럼 네모를 하나, 둘, 셋, 네번 더한 것은 네모 곱하기 4이고, 네모 곱하기 4는 38에서 5 더하기 5, 즉 10만큼을 뺀 것과 같아서 28과 같다. 그러면 네모는 28을 4로 나누어 7, 이와 같이 표현된다라고 할수 있겠지요. 따라서 가로는 앞서 가로를 네모 더하기 5cm라고 했잖아요. 네모가 7이니까 7 더하기 5를 계산하여 12cm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문제의 답은 12cm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겠네요. 다음은 소가 그린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몇 cm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민, 나는 한 변의 길이가 7cm인 마름모를 그렸어. 소, 내가 그린 마름모의 둘레는 내가 그린 마름모의 둘레보다 8cm 더 길어. 그러면 먼저 지민이가 그린 마름모의 둘레, 요것을 구해 주어야겠죠? 그럼 그 둘레는 한 변의 길이의 4를 곱해서 28cm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호가 그린 마름모의 길이. 아, 마름모의 둘레. 자, 마름모의 둘레를 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린 마름모의 둘레보다 8cm가 기니까 28에다가 8을 더해서 36cm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소호가 그린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소호가 그린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이때 한 변의 길이에다가 4를 곱한 것이 바로 36과 같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지요. 자, 따라서 네모는 36을 4로 나눈 9가 되는 것입니다. 9입니다. 따라서 소가 그린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는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는 9cm입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주고 문제의 답은 9cm예요. 이렇게 나타내 줄게요. 이어서 문항 3번 보겠습니다. 정사각형과 사다리꼴 중 넓이가 더 넓은 것은 어느 것일까? 풀이 과정과 답을 구하여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풀이 과정 중에 있어야겠죠. 먼저 정사각형의 넓이부터 구해 볼게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7cm이므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에서 49제곱cm라고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렇게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를 더하고 높이를 곱한 것을 2로 나누면 되니까 9 더하기 5에 6을 곱하고 이렇게 2로 나눈다. 그러면 14 곱하기 6 나누기 2가 되는 것이므로 이때 42제곱센티미터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럼 넓이를 비교해 보세요. 49제곱센티미터는 42제곱센티미터보다 더 넓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정사각형의 넓이가 더 넓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문제의 답도 정사각형 이와 같이 표현하고 해결해 볼수 있네요. 그러면 풀이 과정 중엔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정사각형의 넓이 요거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 이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둘 중에 누가 더 넓다라는 결론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풀이 과정들을 스스로 써보도록 합시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평행 사변형의 넓이가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 우리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너무나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는 서술형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평행사변형에서 평행한 두 변이 밑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변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밑변의 길이를 5cm라고 했다면, 이때의 높이는, 자, 이 밑변 사이의 거리, 바로 이것이 높이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높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이렇게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면, 밑변의 길이가 2cm니까, 이때의 높이는 4cm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주어진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2cm일 때 높이는 4cm이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구하려고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것은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한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2 곱하기 4면 8이에요.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8제곱센티미터입니다. 요렇게 풀이 과정을 써주세요. 서술형 문제라고 해서 풀이 과정을 쓰는 것이 항상 복잡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만 정확하게 살펴주면 된답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 8 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 주었어요. 문제 해결 됐나요? 이제 5번을 볼게요.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그 둘레가 35cm라고 했어요. 그럼 삼각형의 둘레라는 건 결국 이세 변의 길이의 합을 뜻하는 거잖아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의 세변중 길이를 모르는 이 나머지 한 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이때 둘레가 35cm이기 때문에 7 더하기 12 더하기 네모는 바로 35와 같다.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네모를 구하려면 35에서 12와 7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2하고 7 더한 19만큼을 한꺼번에 뺀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네모는 16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삼각형의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7 더하기 12 더하기 네모는 35와 같으므로 이므로 이때 네모는 16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지금 볼까요? 지금 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우리 16cm라고 표현한 것과 같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16cm라고 하면 이때 높이가 바로 5cm로 표현되는 것과 같겠죠. 밑변의 길이가 16cm일 때 높이는 5cm이므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16 곱하기 5 나누기 2로 표현해 줄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계산했더니 40.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나타내 주어야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답은 40제곱 센티미터로 표현해 둘수 있네요. 문제 해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한다라고 표현해 줍시다. 문항 6번입니다. 사다리꼴과 마름모의 넓이의 차는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 풀이 과정과 그 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를 더해 주어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어 줘야 하나요? 6 더하기 10, 거기에다가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넓이가 되잖아요. 따라서 16 곱하기 5 나누기 2 하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는 40제곱 센티미터예요. 그 다음,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야 합니다.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2로 7 곱하기 4, 28을 2로 나누니까 바로 14제곱센티미터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사다리 꼴과 마른 모의 넓이의 차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 마른 모의 넓이가 14제곱센티미터이므로 넓이의 차는 40에서 14를 뺀 26제곱센티미터이다.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주고 문제의 답 26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 줄게요. 이어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면 높이가 12cm인 삼각형의 넓이에서 높이가 2cm인 삼각형의 넓이를 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어떻게 구할 건지부터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높이가 12cm인 삼각형의 넓이에서 뺄 겁니다. 높이가 2cm인 삼각형의 넓이를. 자, 요렇게 표현할 것이다. 따라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이것을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는 10cm니까, 10 곱하기 12 나누기 2에서 10 곱하기 2 나누기 2를 뺀다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을 2로 나누면 60이죠? 여기에서 20을 2로 나누면 10, 요것만큼을 뺀 것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바로 50제곱센티미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풀이 과정과 그 답까지 나타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문항 8번을 봐요. 다각형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그러면 우리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들로 나눠서 각각의 넓이를 구해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사다리꼴과 삼각형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각형의 넓이는 위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와 사다리꼴의 넓이에다가 더한다. 삼각형의 넓이를. 요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이어서 그냥 바로 식을 써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돼요. 8 더하기 10에 4를 곱하고 2로 나누면 되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10cm고 높이가 6cm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6 나누기 2로 구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18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 36이 되고 60을 2로 나누면 30이 되니까 66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다각형의 넓이가 66제곱센티미터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답은 66제곱센티미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둘게요. 다각형의 넓이,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두 개의 도형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 보았어요. 다음은요, 평행사변형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의 넓이가 63제곱센티미터래요. 평행사변형 비읍 디귿 리을 미음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행사변형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의 높이를 구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넓이를 밑변의 길이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63을 이렇게 9로 나누어서 7cm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의 높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의 높이가 같나요? 평행사변형 비읍 디귿 리을 미음의 높이는 서로 같습니다. 평행사변형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의 높이가 7cm이고, 그 다음에 두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같으므로,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비읍, 디귿, 리을, 미음의 넓이. 이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가 7cm고, 그리고 높이도 역시 이렇게 7cm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7 곱하기 7에서 49제곱cm로구나. 이와 같이 풀이 과정을 써 주었어요. 문제의 답을 구하니까 49제곱cm가 되겠군요.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 두도록 하자고요. 이번엔 문항 10번이에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럴 때에는 여러 직사각형으로 나누어 그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것보다는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안쪽에 비어있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는 것으로 표현해주면 더 쉬워요. 그래서 풀이 과정.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큰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안쪽에 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세로를 확인해 줘야죠. 그럼 이때 가로는 몇 센티미터가 될까요? 5cm, 10cm, 5cm를 더해주면 그것이 바로 가로가 되죠. 따라서 가로는 20cm이고, 세로는 그럼 어때요? 세로는 6cm, 20cm, 그리고 6cm를 더해주면 되니까 32cm가 되겠네요.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20 곱하기 32로 나타내주면 되고,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도 구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 가로는 10cm예요. 그 다음에 요 세로를 나타내 보면 세로는 바로 주어졌어요. 20cm로. 따라서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10 곱하기 20으로 표현할 수 있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니까 큰 직사각형 넓이에서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뺀다라고 표현합니다.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들을 곱해서 640,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10과 20을 곱한 200, 따라서 이들의 차를 구해서 440이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겠군요. 그러므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 문제의 답은 440제곱센티미터예요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이걸 먼저 살펴야 하거든요. 풀이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도형들을 이렇게 여러 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눴다면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해서 더한다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는 그 방법보다는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 여기에서 안쪽에 비어있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빼내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앞서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방법을 생각했다면 생각한 방법대로 풀이의 과정들을 직접 써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들은 모두 해결이 되었고요. 한번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지금 이와 같은 다각형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들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위쪽에 삼각형의 넓이와 아래쪽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다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건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는 것으로 해결을 할수 있게 되고요.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그리고 사다리꼴의 넓이 이와 같이 구하는 식을 표현하고 각각을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각형의 넓이가 144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반드시 또 이렇게만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어진 조건을 확인하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들로 나누어 전체 다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모두 끝났습니다. 배운 것들은 천천히 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벌써 39강이네요. 우리 다음 시간이면 벌써 40강이에요. 그쵸? 오늘은 의논하며 토의해요의 7번째 시간인데요. 북2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또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토의를 진행하는 사회자는 발언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자에 대한 역할. 자, 정답은 O였습니다. 물론 발언권을 부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죠. 회의의 절차를 안내하기도 하고 의견을 모으기도 하는데요. 발언권을 부여하죠. 누군가 의견을 말하고자 손을 들었을 때 네, 누구누구 학생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사회자가 한다고요. 따라서 정답은 O였습니다. 오늘의 준비된 퀴즈도 기대하면서 오늘 핵심 복습 그리고 쪽지 시험 마지막으로 학교 시험 만점왕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28쪽이에요. 북1 아니고 북2의 28쪽입니다. 자, 5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5단원 단원평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강의를 보신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내용이 시험장에서 분명히 생각이 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 관점이 뭐였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 방향, 처지 이런 것을 관점이라고 했었죠. 관점은 사람마다 모두 다 같나요? 아니죠. 모두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5단원 제목처럼 의논하고 또 토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글을 읽고 관점을 파악하는 것. 첫 번째로 글을 읽기 전에 이것을 보고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다 읽기 전에 짐작, 미리 예상하는 거죠. 무엇을 보고요? 제목을 보고요. 제목.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어떤 단어를 통해서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용한 낱말이나 문장 같은 이것을 살펴봅니다. 낱말, 문장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표현. 낱말 그리고 낱말이 모여서 만들어진 문장, 우리가 표현이라고 하죠. 똑똑한, 편리한 이런 것들이 사용됐는지 또는 불편하다, 뭐 위험한 이런 말들이 사용됐는지 표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뭐 제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지만 아, 이 글쓴이는 이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구나 또는 부정적인 입장이구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글에 포함된 이것이나 그림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있고요. 또 무엇도 있죠?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글을 읽는 독자들이 정말 실제로 이런가 보네 하면서 더 생생하게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알 수도 있겠죠. 글을 읽고 이것을 파악하며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봅니다. 글을 쭉 읽었어요. 그럼 그 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읽기 전에는 제목이나 표현을 통해서 짐작만 했었다면 이제는 글을 완전히 읽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이 정말 긍정적인 것이었네. 이 주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었네 알수 있고요. 예로는 이런 것이 있죠. 세계문화행사 문제점은 없을까 하면 아, 이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세계문화행사에 관련된 것이고 정말 좋은 점만 있을지 문제점은 없을지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겠구나. 그리고 낱말, 껍데기, 낭비, 오해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리고 사진은 행사가 끝난 뒤 버려진 물품들을 보면서 아, 정말 세계 문화 행사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도 있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점, 이런 제목이나 낱말, 사진을 통해서 알수 있는 관점, 세계문화행사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조건 하지 말자는 아니지만 정말 좋은 점만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 낱말, 사진,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거죠? 제목을 보고 내용을 짐작하고요. 또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을 살펴보고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한다.

그리고 글을 쭉 읽고 나면 내용을 파악해서 생각을 알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문제 해결하기. 다양한 이것의 자료를 비교해 봅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비교해 봅니다. 어떤 글은 세계문화행사에 대해서 좋은 점을 나열하고 있고, 어떤 글은 세계문화행사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자,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네 글자인데요. 이것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의견을 모으게 되죠? 문제 상황이요.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봅시다. 의논을 하고 토의를 하게 되죠.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친구의 의견을 이것 하며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같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다르면 다양한 관점을 알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다른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아, 왜내 의견에 동의를 안 하는 거야.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일지라도 존중하며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좋은 의견입니다. 이렇게 존중을 해야지 우리가 토의를 좋은 분위기에서 할수 있어요. 우리 모든 토의는 불협화음이라는 글 기억하시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 이해하기. 같이 힘을 모아서. 토의는 경쟁이 아니에요. 너의 의견이 더 좋아. 나의 의견이 더 좋아.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더 좋은 의견을 내보자. 이것이 토의라고 했었잖아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것을 정해요. 토의 주제. 오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토의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2번부터 5번까지의 절차에는 다 의견으로 시작해요. 자, 주제를 정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의 의견을 마련해야겠죠. 의견 마련하기.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의견과 이유를 마련할까? 그런 다음에 의견을 나누게 되겠죠. 내가 생각한 것, 친구가 생각한 것을 서로서로 공유해요. 의견 나누기. 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 다음에는 다시 한 대로 의견을 모아요. 의견 모으기. 우리가 말한 의견들 중에서 좋은 점 아니면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쭉 정리를 해서 모아 모아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게 돼요? 의견 결정하기. 정하기.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에 따른 주제를 정한 후에 의견을 마련하고 나누고 다시 모은 다음에 가장 좋은 것 하나로 땅땅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방법에 따른 장점들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의를 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친구의 의견에 질문하거나 비판하거나 보충합니다. 비판하는 게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른지 밝혀서 따지는 게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면 이런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아, 좋은 의견입니다. 저는 의견을 조금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또 다른 방법. 주제에 알맞은 의견과 무엇을 제시해요? 이유. 이유를 제시하게 되겠죠. 의견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냥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그 의견에 설득력이 없잖아요. 아, 의견을 제시하고, 왜냐 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유까지 제시를 할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장점은요, 서로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세하게. 그리고 생각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음.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예요. 친구의 의견을 무엇하는 반응을 보여요? 인정하는 반응.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친구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유연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토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으면서 토의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하며 토의를 진행하면 토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것을 공정하게 부여해요. 우리 퀴즈에서도 풀어봤는데. 그렇죠. 발언권. 저도 얘기할래요. 저도 얘기할래요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시끄럽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누구누구 친구 얘기해주세요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진행에 협조해요? 토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토의를 절차와 규칙에 따라 원활하게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고요. 모두원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의하는 방법에 따른 장점까지 여러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토의 주제를 정한다고 했었죠? 다양한 자료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주제를 선정하고요.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한 의견을 마련해요. 마련해요. 의견과 또 이유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계획하기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요. 의견을 마련했으면 토의를 해야죠. 모든 친구들과 토의하기, 모든 의견을 그리고 결정합니다. 결정하기. 의견을 마련하고 토의한 다음에 이것이 제일 좋겠어? 결정을 하고 마지막에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쪽지 시험 10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교재는 29쪽이고요. 1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 처지를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 관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거예요. 1. 제목을 보지 않고 내용을 짐작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처음에 글의 내용을 읽기 전에 맨 위에 있는 제목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글쓴이가 어떤 얘기를 할까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제목을 보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네요. 2. 낱말이나 문장 같은 표현을 살펴본다. 네, 우리 표현을 살펴보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가능성을 좀더 따져보는지 의심하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글에 포함된 사진이나 그림의 의미를 파악한다. 뭔가 낭비해놓고 막 쓰레기를 버려놓고 이런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XOO 이렇게 여러분 적으셨다면 정답입니다. 3번. 다음 내용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글의 제목에 문제점이라는 말이 들어있었대요. 우리 제목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계문화 행사에 이것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글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을 보고 또 제목에 쓰인 표현을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상하는 거예요. 문제점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세계문화 행사라는 그 대상에 대한 좋은 점을 얘기할까요? 문제점을 얘기할까요? 문제점을 얘기하겠죠. 자, 이 문제는 우리 선생님 만점왕 교재에서 본 문제 중 가장 쉬운 문제예요. 문제점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문제점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4번입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을 말한 친구예요. 자, 다양한 관점. 사람마다 다른데 그렇게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이 있대요. 누가 옳게 말했을까요? 정연,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아. 그냥 글쓴이가 말하려는 의도를 내 관점대로 해석할 수 있어. 자, 바르게 말한 친구 누구죠? 그렇죠. 다양한 관점이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내가 생각해 볼수 있네. 나는 이 부분만 생각했는데, 아, 그런 점도 있구나. 몰랐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글쓴이가 말하려는 의도를 내 관점대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 다양한 관점을 읽을 필요가 없죠. 내 관점만 고집하고 그 관점대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말하려는 의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죠. 정연이가 바르게 이야기했네요. 5번 볼까요?
여러 가지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글

1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관점의 자료만 찾아보는 거 좋을까요? 아니에요. 다양한 관점의 글을 찾아보면 우리의 시각도 넓어집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료인지 점검한다. 자, 자료, 뭐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 있었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료인지 점검하는 거 좋죠. 알맞은 방법입니다. 자신과 같은 관점을 가진 친구의 의견만 존중하며 말한다. 뭐뭐만 존중한다. 이런 표현 주의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어요. 자신과 같은 관점을 가진 친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관점을 가졌더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에만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6번이에요. 토의 절차에 알맞게 기호를 쓰는 문제네요. 토의에도 절차가 있다고 했었어요. 토의 절차.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기억을 돌이켜 봅시다. 가장 처음에 막다 의견 하니까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처음에 의견을 무엇에 대해서 낼 건데 토의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마.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다 의견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뒤에 있는 것을 봐야 되겠죠. 의견 나누기, 의견 모으기, 의견 결정하기, 의견 마련하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의 주제를 정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봐요. 하면은 나의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의견과 이유, 의견을 마련해야 되겠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토의에 참여할 라. 의견을 마련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친구들과 나눠요. 의견 나누기. 그리고 나서 의견을 모읍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대로 또는 뭐 수정하거나 보충할 것은 보충하는 대로 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의견을 결정하게 되겠죠. 의견 결정하기가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기호 헷갈리지 마시고 마, 라, 가, 나, 다 순서대로 적으셨다면 정답입니다. 7번 문제 볼게요.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에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거네요.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이런 것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는 동그라미만 하는 거고, 어떤 문제는 X표까지 하는 거니까 주의해 주세요. 협력하며 힘을 합쳐서 토의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한다, 따른다, 이런 뜻이죠. 맞아요. 자, 누구누구 친구 얘기해 주세요. 누구누구 학생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런 진행들에 협조를 해 줘야 되겠죠. 따라줘야지 회의가,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제시한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주제와 동떨어진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다. 자, 3번 문제 여러분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요. 별표 하나 할까요? 비판이라는 건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난이랑 여러분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비판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 의견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거예요. 뭐가 옳은지,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밝히고 따지는 것을 비판한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비판해도 돼요. 그런 것이 더 회의를, 토의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는다? X입니다. 비판해도 된다. 그것이 토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요. 3번은 여러분이 오로 적었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잘 풀었죠? 네. 비판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것이 뭐 모욕적이거나 아니면 뭐 인신공격성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면 비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8번.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 가운데 다음과 관계 있는 것의 기호를 적는 거예요. 친구의 의견을 인정하는 반응 보이기. 친구의 의견이 자신과 달라도 존중하며 대화하기. 자,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가 아까 표에서 살펴봤던 거죠?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나. 그대로 있죠? 존중하며 대화하기,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하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태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있는 것은 나입니다. 9번. 협력하며 토의 진행하기의 장점을 찾아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장점은 뭐죠? 좋은 점이에요. 협력하며 토의를 진행했을 때 무엇이 좋으냐? 유연한 분위기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토의가 절차와 규칙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자, 유연한 분위기로 토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존중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하기의 장점이고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협력하며 토의 진행하기의 장점이잖아요. 그것은 2번이 더 맞는 말이죠. 토의가 절차와 규칙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은 협력하며 토의를 했을 때의 장점이죠. 1번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유연한 분위기로 토의가 이루어지는 건 너무 바람직하지만 협력하며 토의 진행하기에 장점이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로 토의하기에 장점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10번입니다. 협력하며 토의를 할때 다음 활동과 관계 있는 토의의 과정을 적는 거예요. 토의에도 절차,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것과 관계 있는 거 한번 써봅시다. 다양한 자료를 살펴봐요. 토의 주제를 선정이요. 자,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단계와 관련이 있죠? 의견 마련하기인가요? 의견 모으기인가요? 의견 나누기인가요? 아, 자료를 살펴보고 토의 주제를 선정해야 되니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가장 처음에 해야 하는? 그렇죠. 토의 주제 정하기. 과정 중에서도 토의 주제 정하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쪽지 시험 10문제 다 풀어보았으니까 이제 만점왕 될 준비하러 가야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가, 어떤 관점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기억나시나요?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한 글이었죠.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포용력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화, 관습, 배우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문화 행사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을 막 얘기하는 그글 기억나죠? 또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 문화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행사가 소통하는 기회가 되고 이로써 우정도 쌓을 수 있고 하는 거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마음을 나누며 사람들과 친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네요. 글 가에서 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세계문화 행사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세계문화 행사에서 평소 할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아까 특별한 또 있었는데, 그렇죠. 특별한 행사도 있었죠. 학교나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새롭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뭐 새롭고 소중한 추억.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그런 표현들을 보면 낱말 문장과 같은 표현 살펴보자고 했었죠? 세계 문화 행사를 어떻게 봐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하는 그런 글이죠. 나글 보겠습니다. 가와는 다른 글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단락이 아니라 다른 글입니다. 먼저 흥미 위주의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아, 흥미라는 단어가 있어서 뭔가 재밌는 거? 세계 문화 행사 좋은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흥미 위주, 즐겁고 재미있는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했죠. 음식이나 춤, 노래와 같은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만 따지다 보니까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 흥미 위주의 행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만 추구하면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 재미 이런 단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해 보면 단순히 그것만 중요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라는 뜻이죠. 또 행사 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낭비라는 건안 좋은 거죠. 막 쓰여지는 거니까, 버려지는 거니까.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문화 행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지나치게 상업화. 너무 이제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만 쓰이다 보니까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눈

띄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는 제대로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어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해하다 이런 것도 부정적인 뜻이죠. 특정 문화만,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는 이런 세계 문화 행사, 정말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한다라는 관점의 글이었죠. 그래서 가와 나가 다른 관점의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번. 기역과 니은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특별한 행사, 흥미 위주의 행사,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계 문화 행사. 세계 문화 행사. 이 글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세계 문화 행사, 좋은 점이 많은가? 아니면 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문제점은 없을까? 관점은 다르지만, 특별한 행사, 흥미위주 행사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세계 문화 행사였죠. 2번. 그의 가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그의 가는,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 세계 문화 행사를 긍정적으로 좋게 본 글이었었죠. 그럼 여러분이 그 글을 다시 한번 살펴봐도 좋지만 사실은 그걸 살펴보지 않아도 표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긍정적인 느낌이 나는 것. 그런데 알맞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찾아봅시다. 재미와 즐거움, 긍정적이죠. 좋은 표현. 지나치게 상업화, 너무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쓰는 거 아니야? 부정적이잖아요. 그쵸? 알맞지 않은 거. 그 가는 좋은 점을 나타낸 관점의 글이니까요. 재미라는 껍데기, 이것도 너무 재밌는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는 거니까 그 가에서 사용한 표현은 아니죠. 나와 어울리는 거죠. 포용력 있는 태도를 갖게 된다. 바람직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은 그 가에서 사용한 표현이었어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과 3번이네요. 3번입니다. 그의 가와 나의 어울리는 제목. 자, 바로 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가는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 문화 행사. 좋은 점이 많아요. 그의 나는 정말 문제점 없을까요? 하는 그런 관점의 글이었어요. 4번. 그의 가와 그 나의 관점의 차이를 적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다른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의 가와 나는 모두 세계 문화 행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의 가는 좋은 점이 있다라는 관점이고 그의 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필요성을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생략해도 가능합니다만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글 가와 나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분 꼭 이렇게 똑바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좋은 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글 나, 글가 헷갈리지 않게, 바뀌지 않게 잘 적어주셨어야 하고요. 5번입니다. 글 나와 관점이 비슷한 친구예요. 글 나는 약간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관점이 비슷한 친구입니다. 준이, 세계문화행사는 역시 재미있어야 해. 그래야 많이 참석할 수 있어. 그 나와는 다릅니다. 명현, 세계문화행사의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알차 아니고요. 영수, 재미있는 세계문화행사를 다녀왔는데 기억이 안날 때가 있어. 이것이 그 나와 관점이 비슷하죠.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해서 잘 기억이 안날 때가 있어. 하는 그런 뜻이니까요. 자, 여러분, 이번에 퀴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래 나가고 있죠. 자신의 의견과 같은 친구의 의견만 존중하여 토의에 참여한다. 맞는지 틀린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 우리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를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식강의 단기 특강으로 우리 2학년 과학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 벌써 마지막 대단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되었습니다. 오늘 19강 별을 공부한 다음에요. 20강은요, 우리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요, 우리 왕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19강 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별은 서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학생들은요, 선생님, 밤하늘의 별 보면요, 다 색이 비슷비슷했어요. 다 똑같은 색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니에요. 별마다 색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라고 예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요, 선생님이 직접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떤 사진이냐면요, 백조자리의 알비레오라고 하는 별을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찍었습니다. 사실 이 알비레오라고 하는 별은요, 우리 눈으로 하나의 별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요, 이렇게 두 개의 별로 나뉘어집니다. 사실은요, 원래 두 개의 별, 쌍성이라고 하는데요, 두 개가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워낙 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마치 하나의 별처럼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비레오 쌍성을 봤더니, 하나의 별은 색깔이 어떤 색인 것 같아요? 주로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 같고요. 또그 뒤에 있는 별은요, 주로 파랑색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온 사진을 보니까요, 별마다 색이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관측자가요,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봤을 때에 두 관측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을요, 우리는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이 나무를 서로 다른 관측 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즉, 관측자가 A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럴 때이 나무는 어디에 있는 것처럼 A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관측자가 위치를 바꿔서 B로 움직였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똑같은 위치의 나무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B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때요, 그 물체와 두 관측 지점 사이에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무가 조금 더 뒤로 이동을 했다고 해볼게요. 즉, 나무가 대략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A의 위치에서 이 나무를 이렇게 보면요, 대략 A 다시 다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 B 위치에서 이 나무를 다시 이렇게 보면요, 대략 B 다시 다시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나무가 지금 이렇게 멀어졌더니 이 각도, 시차, 아까보다 어떻게 됐나요? 더 각도가 작아졌죠. 아,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시차가 크고, 관측자와 물체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시차가 작아지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시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그리고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시차로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개념을 별에도 적용하거든요. 연주 시차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시차가 무엇이냐면요, 지구에서 별을 6개월 간격으로 관측을 하여 측정한 시차의 얼마래요? 2분의 1. 반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 살펴볼게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 원의 위치에 있을 때별 S를 관측을 했어요. 그럼 그 별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S1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요, 6개월 후에요, 공전을 해서 정반대편의 지구, E2 위치의 지구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별 S를 바라보면요, 그때는 별이 어디? S2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때 각각 E1, E2와 그 다음에 별까지의 그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시차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연주 시차는 시차의 얼마라고요?
반이라고요. 그럼 그 각도 딱 반한 요만큼이 시차가 되겠죠. 연주 시차가. 아, 우리 이 시차의 반이 연주 시차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우리 이때 연주 시차의 단위는요, 뭐라고 하냐면 초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각도에 다니는데 초단위로 나타내요. 네, 여러분들 사실 별은 워낙 멀리 있어요. 그래서 1도보다도 작게 연주시차가 측정이 됩니다. 그럼 이 초단위는요, 1도를 60으로 나눈 게 1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1분을 60으로 나눈 게 초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아는 그 각도기의 1도는 몇초 정도 되냐면요. 바로 3600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초는 굉장히 작은 단위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시차가 크면 클수록 별까지의 거리는 짧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별의 거리와 시차는 반비례 관계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연주 시차는 이 시차의 반이잖아요. 그럼 연주 시차 역시 마찬가지겠죠. 별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연주 시차는 작아질 겁니다. 우리 그걸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요. 별의 거리 어떻게 계산하면 된대요? 연주 시차분의 1로 구할 수 있대요. 그때 연주 시차의 단위는 위에서 본 초단이고요. 별까지의 거리는 우리 천문단위 파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C로 쓰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파색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1파색까지 어떤 별이 1파색의 거리에 있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 별의 연주 시차가 1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별 S가 있었으면요. 그 뒤에 별 T도 있습니다. 그럼 별 T의 연주 시차는 지금 요 각도가 되겠죠? 아, 멀어지니까 지금 연주 시차가 더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구나라는 거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시차는요, 별 S보다 별 T가 지구로부터 더 멀기 때문에 아, 연주 시차가 더 작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식을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 계산할 때요, 보통 별이 지구로부터 100파색 이내에 있는 별만 이 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별이 100파색보다 더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연주 시차가 너무 작아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별까지의 거리 계산하는지 이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에서 우리 별 S를 봤더니 그때 그 연주 시차가 0.5초로 계산이 됐대요. 그럼 이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연주 시차분의 1로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아, 이 별까지의 거리는 2 파색이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별까지의 거리를 알았다면 이제 밝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 따른 밝기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가로등이 이렇게 쭉서 있어요. 그때 각각의 불빛은 같은 빛의 양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즉, 각각의 실제 빛의 양이 같아요. 그런데 나랑 가까운 전등일수록 훨씬 어떻게 보일까요? 밝아 보입니다. 분명히 내고 있는 빛의 양은 같은데 나랑 가까우니까 훨씬 더 밝게 보여요. 오른쪽 그림 보도록 할게요. 같은 빛의 양을 내고 있는 손전등이 있습니다. 이 손전등은요, 같은 빛의 양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손전등을 벽에 가까이 했더니 빛을 받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훨씬 더 밝게 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손전등을요, 벽으로부터 멀리 뒤로 뺐어요. 그랬더니 빛을 받는 면적이 커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랬더니 훨씬 더 왼쪽보다 어때 보여요? 어두워 보입니다. 아, 빛이 나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빛을 받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밝아 보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우리 이 개념, 별빛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밝기와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별의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별은요, 거의 구에 가까운 형태, 공과 같은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별로부터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배 멀어졌을 때, 두배 멀어졌을 때, 세배 멀어졌을 때, 별의 밝기는 어떻게 줄어드냐라는 걸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처음에는 요 네모칸 한 칸에 별빛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리가 별로부터 두 배로 멀어지니까 지금 네모칸이 몇 칸으로 됐어요? 네 칸이요. 즉, 네모칸이 2의 제곱배로 많아졌어요. 2의 제곱배. 거리가 두 배로 멀어졌더니 빛을 받는 면적이 2의 제곱배로 커졌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더 볼게요. 이번에는 거리가 세 배로 멀어졌더니 빛을 받는 이 네모칸이 몇 개로 커졌어요? 9개로 늘어났습니다. 3의 제곱배로 빛을 받는 면적이 넓어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선생님이 여기 한 칸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100이었다고 얘기를 할게요. 100. 한 칸에 10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2의 제곱배로 면적이 넓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칸에 받는 빛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00을 얼마로 나눈? 4로 나눈 25가 될 거예요. 즉, 25, 25, 25, 25 해서 합이 100이 돼야겠죠. 그러면 같은 면적에 받는 빛의 양은 100에서 25로 줄어들었습니다. 25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100을 얼마로 나눈 거예요? 2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즉, 100에 2의 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아, 밝기가 거리가 2배로 늘어나면 2의 제곱분의 1배로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요, 선생님이 한 칸에 들어온 양이 빛의 양이 100이었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거리가 3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한 칸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얼마겠어요? 그렇죠. 3의 제곱분의 100이 되겠죠. 왜? 이거 총 9칸이잖아요. 그럼 100을 9칸으로 나눠줘야 되면 한 칸은 3의 제곱분의 100의 양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 정리하면은요. 별에서부터 거리가 2배, 3배로 멀어지면 빛이 도달하는 면적은 어떻게 커져요?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로 넓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넓이에 도달하는 빛의 양, 즉이한 칸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얼만큼씩 줄어들겠어요? 2의 제곱분의 1배, 3의 제곱분의 1배로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정리하면요, 별의 밝기는 무엇에 비례해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별은 나랑 가까울수록 굉장히 밝아 보이는구나라고 우리 수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이 별의 밝기를 숫자,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별의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을 보면요, 별의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각각의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1등급의 별은요, 밝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등급의 별은 어둡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숫자가 작을수록 우리 밝은 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1등급이 6등급보다 훨씬 더 밝은 별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밝냐 또 이걸 봐야겠죠. 우리가 한 등급의 차이는 약 2.5배의 밝기 차이를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즉, 1등급은 2등급보다 약 2.5배 정도 밝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약 5등급의 차이. 즉, 어떤 뜻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즉, 6등급의 별보다 1등급의 별이 몇배 밝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100배 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등급의 차이는 밝기 차이가 100배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밝은 별일수록 등급이 어떻다고요? 작다고요. 그리고 어두운 별일수록 등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등급의 별은 6등급의 별보다 몇배 밝아요? 100배 밝아요. 5등급의 차이는 밝기가 100배 차이 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별의 등급도요, 종류가 있어요. 바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겉보기 등급은 겉으로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밝은 등급을 나타낸 거예요. 읽어보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겉보기 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나라 어그 별이 실제로 밝던 어둡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밝아 보이면 겉보기 등급의 숫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절대 등급은 뭐냐면 실제 그 별의 밝기입니다. 그러려면 나랑 가깝고 먼 것은 배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별이 몇 파세계? 10파세계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해요. 즉, 우리가 딱 10파세계 모든 별을 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절대 등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절대 등급은 이 거리 요인을 배제시킨 등급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떠한 별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알잖아요? 그러면 별까지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내용 표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A별의 겉보기 등급은 3등급이고요. A별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1등급이래요. 자, 선생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우리 눈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별을 보니까.

이 눈으로부터 여기가 18세기의 거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라는 별은 겉으로는 3등급인데 어디에 갖다 놨더니 이 18세기의 A를 갖다 놨더니 마이너스 1등급으로 밝아졌어요. 상대적으로 밝아졌잖아요. 이 말은 18세기보다 멀었던 걸까요? 가까웠던 걸까요? 그렇죠. A별 18세기보다 멀리 있었던 거예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내가 18세기로 가져왔더니 더 등급이 밝아진 거죠. 아,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18세기보다 멀리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비별 볼게요. 비별은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2등급으로 밝아 보였는데 막상 18세기에 갖다 놓으니까 2등급으로 어두워졌어요. 즉, 18세기에서 비별은 2등급이 됐어요. 이 말은 마이너스 2등급으로 밝게 보였던 이유는 18세기보다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비별은 밝았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열이요. 겉보기 등급은 4등급인데 절대 등급도 4등급이래요. 눈으로 봐도 4등급, 18세기에 갖다 놔도 4등급. 이 12열 어디에 있었겠어요? 18세기에 위치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베텔게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요. 이 별은 겉보기 등급은 0.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18세기에 갖다 놓고 보니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1등급으로 굉장히 밝아 보이네요. 아, 18세기보다 멀리 있었던 별이구나. 즉,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18세기보다 멀리 있는 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아요. 그 별은 어디에 있겠어요? 18세기에 있는 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태양 볼게요. 태양 겉보기 등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6.8등급이래요. 굉장히 밝아 보이는 별이죠. 근데 사실 이 태양이 워낙 밝아 보이는 이유는요. 지구랑 굉장히 가까운 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요. 사실 18세기로 갖다 놓으면 절대 등급이 4.8등급으로 뚝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등급이 됐죠. 즉,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18세기보다 어떠한 가까이 있는 별이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태양이 그래요. 우리 눈에 가장 태양이 밝아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실제로 다른 별들보다 굉장히 밝아서가 아니라 워낙 가까이 있는 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아 보였던 거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선생님이 개념 미션에서 별마다 색이 다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별은 서로 색이 다를까라고 하는 걸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요, 이 별은 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냐면 표면의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별은요, 표면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떤 색깔의 빛을 내냐면 붉은색의 빛을 냅니다. 붉은색의 빛을 방출을 해요. 반면에 그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슨 색깔의 빛을 방출하냐면 파랑색의 빛을 방출합니다. 파랑색. 그래서 우리는 별의 색깔을 가지고 그 별의 표면 온도를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적색의 색깔을 갖는 별이 가장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적색에서 주황색, 주황색에서 황색, 황색에서 황백색, 그리고 황백색에서 백색, 백색에서 청백색, 그리고 청색 순으로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요색 정도는 비교를 해줄 수 있어야지 온도에 따라서 아 온도가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더 높네, 낮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별과 관련된 개념 아이템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봤으니까요. 그 아이템으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입니다. 그림은요, 별 A와 B를 6계열 간격으로 촬영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 별 A와 B는 백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래요. 선생님이 연주 시차로 별까지의 거리 측정하려면 별까지의 거리가 적어도 얼마 이내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백파색보다는 가까이 있어야 우리 연주 시차 측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럼 적어도 별 A와 B는 연주 시차로 별까지의 거리를 알수 있겠네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단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기억. 지구에서 별 A보다 별 B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차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6개월 전, 6개월 후의 그림인데 선생님 이걸 한번 겹쳐서 그려볼게요. 알기 쉽게. 그럼 대략 B는요, 요 정도의 위치에서 6개월을 이렇게 이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별 A는 대략 요 정도의 위치에서 6개월을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더 많이 이동했던 게 시차가 더 어땠던 거예요. 우리가 봤던 요 지점에서 더 많이 이동한 A가 훨씬 더 시차가 더큰 거죠. 시차가 더 크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아, 더 가까이 있는 별이구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A별이 이 B별보다 훨씬 더 시차가 큰 것으로 보아, 우리 A가 훨씬 더 가까운 별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보다 B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고 했으니까 반대죠. 틀렸습니다. 자, 시차가 큰 A별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해야 되고요. 별 A와 별 B는 배경별보다 더 가까이 있는 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경별,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에요? 이 하얀 색깔 별들인데요. 우리가 A와 B는 6개월 동안 어떻게 움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배경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이 말은 시차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멀리 있는 별과 지구로부터 가장 먼 별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깝다라는 거는 우리 연주 시차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큰 거죠. 그럼 연주 시차 제일 큰거 고르면 돼요. 0.37 시리우스가 제일 크네요. 그럼 가는 시리우스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요, 지구로부터 가장 먼 별이요. 시차가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됐겠죠. 시차 제일 작은 건 스피카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이요. 그림은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별의 밝기와 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별빛은 넓게 퍼져나갈까요? 네, 이렇게 넓게 넓게 거리에 따라서 받는 면적이 커집니다. 퍼져나가고 있고요. 퍼져나간 별빛은 점점 더 넓은 면적을 비추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두 배로 커지면은 면적도 2의 제곱배로, 그리고 거리가 세 배로 커지면 3의 제곱배로 별을 받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도 맞고요. 3번. 별에서 거리가 두배 멀어지면 별빛을 받는 면적은 네 배, 2의 제곱배로 증가해야겠죠.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별에서 거리가 세배 멀어졌어요. 그럼 같은 면적이 받는 별빛의 양은 9배로 증가하나요? 아니요. 9분의 1배로 감소해야 되죠. 같은 면적이니까요. 따라서 틀린 건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5번이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함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별은 어둡게 보입니다.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표는요. 몇 가지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밝은 별과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로 오른 것은 되어 있어요. 실제로 밝은 건 무엇이? 절대 등급의 숫자가 제일 작은 거죠. 왜? 절대 등급은 거리에 상관없이 같은 거리에 쭉 놓고 그 등급을 측정한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절대 등급 숫자 제일 작은 거 뭐예요? 북극성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북극성이 돼야 될것 같고요. 우리 눈으로 볼때 가장 밝다라는 건 우리 겉보기 등급이 제일 숫자가 작은 거 고르면 되겠죠. 겉보기 등급 숫자 제일 작은 건 시리우스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네요. 16번 문제 볼게요. 우리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과 그리고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 고르래요. 우리 10파색보다 멀고 가까운 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면 됐어요.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보기에 밝아 보였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을 경우 우리가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은 거 찾으면 되겠어요. 우리 시리우스와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은 게 요거 프로키온이 되겠네요. 그러면 단은요 시리우스와 프로키온이 답이 되고요. 그리고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색보다 멀다라는 건 절대 등급이 뭐보다 겉보기 등급보다 크면 돼요. 그럼 나머지 아크투루스와 북극성이 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겨울철에 볼수 있는 오리온 자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오리온 자리요, 겨울철에 찾기 굉장히 쉬운 별자리 중 하나.

0: 거든요. 그냥 이렇게 밤하늘을 올려다 봤는데, 혹시 겨울철에 이렇게 허리별이라고 해서 삼태성, 별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혹시 이렇게 대각선으로 베텔게우스라는 별과 리겔이라는 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겨울철에 굉장히 찾기 쉬운 별자리 중 하나가 이 오리온 자리입니다. 이 오리온 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오리온 자리에 베텔게우스와 리겔 색깔을 보니까요. 색이 어때요? 다르죠. 우리 베텔게우스는 상대적으로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리겔은요, 약간 흰색과 청색의 중간 색깔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의 색깔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어떤 별의 온도가 더 높을까요? 그렇죠. 우리 주로 청색을 더 많이 내고 있는 리겔의 표면 온도가 더 높겠구나라는 거 우리 그림으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기억이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선생님이 파랑색을 띈다라고 얘기했죠. 기억 맞고요. 그리고 니은, 적색인 베텔게우스는요, 청백색의 리겔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까요? 여러분들, 베텔게우스 적색이래요. 적색은 표면 온도가 낮을 때 주로 붉은 색깔의 빛을 방출하니까 훨씬 온도가 낮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반대겠죠? 베텔게우스와 리겔의 색이 다른 것은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별의 색깔은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우리 원대한 개념 클리어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요, 주로 어떤 색깔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주로 어떤 색깔을 띠는지 어디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19강의 답은 이것과 이것입니다라고 써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틈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도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답변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완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강만 들으면요, 우리 뉴런과 2학년 완전히 정복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힘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완강하셔서 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20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짜잔!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던 쪽지 시험 보는 날입니다. 왠지 쪽지 시험 그러면 막 보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부담도 안 가면서 다 맞으면 기분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쪽지 시험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북2 준비해 주시고요. 핵심을 복습해 보고, 그 다음 쪽지 시험을

계속 이말 하죠. 마르고 닳도록 서론 본론 결론. 네. 자, 이거 밥 먹다가도 여기 네 주장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이 정도 했으면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의견인 주장과 주장하는 글이니까 주장이 있어야지. 그치? 그다음 주장하는 까닭인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글 하면 이 그림을 꼭 머릿속에 그냥 이게 딱 떠올려야지.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여기다가 넣어놔야 돼. 잠자다가도 이 그림, 화장실에 가서도 이 그림, 예, 화장실, 예.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자, 여기 주장, 그리고 이유, 그리고 근거. 자, 이 주장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 예, 바로 여기 서론. 서론 부분에서 주장이 나타나야 된다. 글쓴이가 이걸 드러내야 된다. 잠깐 기다려봐. 내 주장은 중요하니까 주인공은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에요. 주장은 무조건 서론, 앞부분에 턱하니 드러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유와 근거는 어디? 여기. 이유와 근거. 이것은 본론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결론은 날씬하게 쓰셔야 돼요. 분량이 많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강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량도 얘기해 줬었죠? 자, 분량은 서론, 본론, 결론을 예, 다섯 조각으로 나눈다면, 만약 그렇게 나눈다면 서론은 5분의 1가량, 본론은 5분의 3 정도, 결론은 5분의 1 정도 이렇게요. 만약에 문단으로 만든다면 말이죠. 문단으로 만든다면 한개 문단, 세개 문단, 한개 문단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예, 대충 그 분량이 그 정도다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놓고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도, 그다음 여러분이 예, 글을 쓸 때도 요 분량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장하는 글은 이런 글이고, 이렇게 주장과 이유와 근거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글의 짜임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문제 상황을 잘 밝힌 다음에 거기에 맞는 주장을 드러내고, 또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유,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여기 본론 부분에 넣고, 마지막으로 요약하기와 강조하기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문제 상황이라고 했어요. 사실, 주장하는 글을 잘 쓰려면 말이죠. 주변을 여러분이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아, 이건 참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문제가 없어. 아,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자, 이 문제 상황을 발견하는 것부터가 맞습니다. 예, 주장하는 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상황. 예를 들면, 우리 학교와 관련된 문제 상황.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난 문제 없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 이것도 한번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찾아보세요. 자, 예를 들면, 모든 학교가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떤 학생들은 급식 메뉴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급식 메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가면 휴지 있죠?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요. 화장실 휴지. 어떤 학교는 화장실 휴지가 한쪽에 그 두두두두두 말려진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있고요. 어떤 학교는 각그 화장실 안에마다 또 옆에 휴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이런 휴지 문제. 불편해요. 우린 편리해요.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떤 학교? 분실물. 분실물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것들. 분실물 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놓고 갔네? 그러면은 그냥 가져다가 무조건 교무실에 뭐 줘요. 뭐 이런 학교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학교는요, 분실물만 잘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뭐 문제 될건 없겠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뭐 운동장 사용 문제. 그런 거 있죠. 실제로 이게 이 점심시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1학년 점심시간, 뭐 5학년 점심시간 다 다를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운동장 사용 문제. 나는 운동장 사용하고 싶은데 밥다 먹었어요. 그치. 밥다 먹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나가 놀아야지. 근데, 에이, 안 돼, 안 돼. 지금 2학년이 여기서 수업하고 있어. 그러면 운동장에서 축구, 뭐 이런 거못 하죠.
네, 운동장 사용 문제도,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문제 같아. 그러면 무엇을 쓸수 있다?

주장하는 글을 쓸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됩니다, 안 됩니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유와 근거를 잘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요 뒤에도 볼게요. 자,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인용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가져다가 쓴다. 내가 끌어다가 쓴다. 끌어당긴다가 요 인자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 내용이 그 뜻이 끌어당긴다. 내가 끌어와서 용 쓰는 게 인용이에요. 자, 그러면 남의 것을 끌어당겨서 쓰는 것이니까 이 주인이 원래 누군데요? 하고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나온 자료인지, 또 내가 가져온, 인용한 그 자료 이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료가 어디에 실렸는지, 요거 정도는 밝혀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마치 암호처럼 쓴것 같지만 여기엔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교육부 2025 했습니다. 이 교육부는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이 되겠고요. 괄호하고 20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쇠 번호가 아니죠? 자료 만든 시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초등학생 희망 직업 이것은 내가 인용한 자료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명. 자, 요거 요 자료명을 가져왔 요거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자료가 어디 실려 있었어? 예, 물어볼 수 있죠? 자, 실린 곳은 2025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여기에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료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린 곳도 중요합니다. 어디에 실려 있었을까? 요거 중요하죠. 왜? 이 실린 곳이 믿을 만한 기관이어야 해요. 또는 믿을 만한 어떤 그 자료여야 해요. 예. 자, 여기에서, 이 믿을 만한 곳에서 가져온 자료니까, 객관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표절도 있습니다. 인용도 있고, 표절도 있습니다. 자, 표절은 다른 사람 작품의 일부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져온다? 몰래. 몰래 가져오면 이것은 표절이다. 몰래 가져오지 않고, 당당하게 출처를 밝혔으면 그것은 인용이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 등을, 예, 가지고 오는데, 자신의 말이나 글에 가지고 오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출처를 밝혔다면 그것은 인용이 되겠다. 그러니까, 인용과 표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처를 밝혔느냐, 몰래 따다 썼느냐. 요 차이가 되겠죠. 예, 여러분도, 예, 그냥 쓰지 마시고, 반드시 출처를 가져다 쓰면 인용한 사람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표절한 사람이 되어서, 아, 부끄러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과정이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쓰는지 훑어보겠습니다. 계획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내용을 만드셔야겠죠? 이게 생성하기고요. 선생님이 생성하기, 이건 만들기다라고 했지만,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가져오는 것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예,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으니까, 예, 자료의 힘을 예, 여러분이 예, 빌어서 오아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 갖고 오고, 저거 갖고 오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출처를 밝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조직하죠. 자, 내가 여기저기서 자료를 막 가지고 왔어요. 생성해 냈어요. 이만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걸 그냥 턱하니 놓으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막 뒤적뒤적뒤적뒤적뒤적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조직하기에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바로 글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조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표현하기. 이건 글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써야겠죠. 자, 계획하기. 글을 쓰는 목적과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일단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점검을

0: 해야 된다. 잘했나 못했나. 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글에 쓸 내용을 생각하려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잘 떠올렸는지, 요거 필요한 정보를 조사했는지, 이 조사한 것이 이런 내용들이 모두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이건 무엇과 관련됩니까? 통일성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글의 통일성. 통일성이 뭐다? 모든 자료, 모든 문장, 모든 문단, 그 모든 것들이 그 글의 주제를 향해서 똘똘똘똘똘똘똘똘똘똘똘 뭉쳐 있는 것이 통일성이다. 예, 어느 것 하나라도 그냥 아무 상관없는 것이 삐죽 나와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뭐 서론 본론 결론은 다 아실 것이고, 여기에서 주장 이유, 근거가 잘 조직이 돼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조직할 때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개요다. 개요 작성을 잘 했나? 요거 여러분이 꼭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개요는 예, 대충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 이유는 요거 이렇게 써야지. 근거는 요거 가져와서 이렇게 쓸 거야. 예, 개요를 써 보셔야 되고요. 앞에 내용 생성하기와 조직하기가 잘만 되면 이 표현하기는 의외로 쉽게 쉽게 쓸 수도 있다. 네. 자, 떠올린 내용을 글의 짜임에 맞게 잘 조직해서 표현, 즉 글쓰기입니다. 글을 잘 썼느냐 이거죠. 자, 여기 통일성 나오네요. 통일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 요 조직하기, 또 앞에 생성하기. 여기서부터 이미 통일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것만 내용을 생성하셔야 돼요. 아, 이거 좋은데? 그래서 무조건 가져오시면 안 돼요. 네. 아, 이건 좋은 내용이니까 내 글에 쓰면 내 글이 빛나겠지? 아니요. 내 주제와 관련이 없으면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이게 통일성입니다. 자, 글 문단 문장과 낱말 수준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도 고쳐쓰기 부분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쪽지 시험. 자, 1번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과 이유, 근거를 내세우는 글, 뭐라고 부를까요? 자, 여기 문제 상황 나와 있지요. 설득을 해야 되지요. 주장, 이유, 근거를 내세워야 합니다. 자, 주장하는 글이 되겠네요. 주장하는 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그 뭐랄까요? 그 자잘한 필요 없는 막 이런 것들 막 넣어서 괜히 분량만 늘리지 않고 그런 글이죠. 굉장히 뭐랄까? 거기에 설득당하면 주장하는 글을 읽고 설득당하면 희열이 있어. 기쁨이 있어. 와, 재밌다. 막 이렇게. 이게 바로 주장하는 글의 매력이에요. 주장하는 글의 짜임으로 알맞은 것 서론 본론 결론! 예, 여기 동그라미, 이거 봐. 쪽지 시험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지. 자, 예시, 원인, 결과 있습니다. 자, 원인, 결과는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열심히 운동했더니 건강해지더라. 이런 게 이제 원인, 결과가 되겠죠? 자, 예시 같은 건 뭘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뭐, 과일에는, 사과, 배, 복숭아가 있다. 뭐 이런 것들. 복숭아가 있다. 이게 예시예요. 예, 이런 것들이 예시입니다. 설명하는 글에 예시 글이 많죠. 그죠? 과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과일, 그러면 과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또 써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과일에는 사과, 배, 복숭아가 있습니다. 뭐, 복숭아 등이 있습니다. 등자 쓰면 더 확실하겠죠? 자, 이런 것들. 네. 뭐, 여러 가지 또쓸수 있고요. 또, 정의라는 거 있어요. 정의. 예시고, 예시가 있고요. 또,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용사. 그 정의는 아니고요. 예, 뜻을 딱 얘기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뜻. 예, 뜻을 말해준다. 이런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지. 예, 요거랑 같이 써볼게요. 사과는 과일이다. 이런 것들. 사과는 과일이다. 이런 것들. 예, 사과는 무엇인지 딱 알려주고 있죠? 예, 사과는 과일입니다. 뭐 사람은 동물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아, 재밌는 거 있다. 비교. 대조. 비교와 대조.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축구 하고 농구가 있잖아요. 축구, 농구. 뭐 예를 들어서 축구와 농구는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입니다. 축구는 발을 가지고, 농구는 손을 가지고 운동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서로 막 비교도 하고 또 대조도 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설명하는 글도 매력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주장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죠? 많이 읽어봤는데, 나중에는 설명하는 글도 한번 나오면 유심히 한번 보세요. 설명하는 글을 또잘 읽거나 또 쓰잖아요? 굉장히 사람이 똑똑해져. 아는 게 많아져. 그러니까 설명하는 글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고요. 서론, 본론, 결론 있습니다. 주장하는 글의 이것에는 글을 쓴 목적과 주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데 뭘까요? 서론이죠. 주장하는 글의 이것에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 된대요. 본론. 그럼 나머지는 결론인가? 네, 결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읽어볼게요. 주장하는 글의 결론에는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맞네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주장하는 글에서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뭘까? 근거. 근거죠. 자, 그래서 근거라고도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근거 자료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왜? 굉장히 이유를 잘 뒷받침해 줄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일 때에는 근거 자료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뒷받침한다? 이유를 뒷받침한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유.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근거.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예. 자, 항상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주장하는 글, 그러면, 아, 이 찐빵 같은 거, 그 작은 찐빵, 중간 크기 찐빵, 큰 찐빵,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먹을 것도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까닭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했습니다. 의도가 있고요. 권리가 있고요. 표절이 있고요. 저작자가 있습니다. 저작이라는 건 뭐예요?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거죠. 저작자. 만들어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용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것을 끌어다가 내가 쓰잖아요. 그러면 이 저작자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원래의 그 자료를 만든 사람, 원작자, 저작자를 꼭 출처를 통해서 밝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 자, 그럼 여기 보기에서 찾아서 여기 괄호 안에 내용을 넣어 볼게요. 남의 말이나 글을 빌렸을 때에는 인용의 출처를 밝혀서 다른 사람의 이것을 보장한다. 무엇일까? 의도, 권리, 표절, 저작자. 권리죠. 권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걸 빌려올 때가 있어. 그쵸? 빌려올 때 물어보잖아요. 그냥 쓱 가져오지 않잖아요. 이거 빌려 써도 돼? 하고 물어봐요. 그쵸? 지우개 하나라도. 그쵸?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음악 선율이라든가. 그쵸? 멜로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들리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디자인한 거. 상표도 좋아. 상표. 디자인. 뭐 특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이런 것도 눈에 지우개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쵸? 뭐 상표는 보일 수는 있겠다. 디자인도. 뭐 있는데 특허 이런 것도 안 보, 눈에 막 특허다, 특허 막 이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또는 아이디어, 그쵸? 이런 것들도 모두 저작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이 사람한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쓸게.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이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인용을 해주고 출처를 밝혀 써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의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할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영화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영화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 어떤 평론가가 자신의 글에다가 이 영화의 초반 10분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만 넘기면 여러분은 평생 잊지 못할 감동과 반전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자, 초반 10분은 지루해. 이거 지루해. 그런데 이후는 그 고비만 잘 넘기면 감동을 느낄 수 있고 반전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평론가가 그 글에서 자신의 글에서 그런데 이걸 봐요.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면서 내 글에다 그걸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용하면 어떻게 될까? 아주 그 유명하신 그 평론가께서 초반 10분 아주 지루한 영화라고 했습니다. 요것만 달랑 여기다 딱 넣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자신의 글을 읽는 사람이 이 영화 재미없나 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도가 뭐예요? 이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다라는 거잖아요. 이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용해 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려면 무엇도 밝혀줘야 된다? 출처도 밝혀줘야 된다. 왜? 왜? 출처를 밝혀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 이 내용이 그 글에 있다고 그 글을 찾아서 본단 말이야. 그리고 원본을 보는 거야, 원본. 이 영화 평론가가 쓴 원본을 볼수 있죠. 출처를 찾아가서. 아, 이 사람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했구나, 이렇게 평가했구나, 라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해야지 중간에 딱 자르고 이것만 갖고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굴까요? 누가 만들었는지 밝힐 필요까지는 없어. 밝혀야죠. 아, 자료가 언제 나온 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왜? 최신 자료인지, 그먼 100년 전 자료인지, 이거 중요하잖아. 그죠? 인용한 자료명과 그 자료가 실린 것도 밝혀야 돼. 그래서 서윤이가 잘 말해 주었습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는 차례대로 기호를 한번 써 볼게요. 자, 주장하는 글을 어떤 차례대로 쓰면 좋을까요? 고쳐쓰기, 계획하기, 표현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의외로 참 어려울 때가 있어. 그리고 알면서도 착각해서 문제 그 답을 쓸 때가 있어. 이럴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과 끝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먼저 계획하기가 앞에 나와야겠다. 그죠? 자, 그래서 계획을 항상 세우는 게 먼저니까.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쓰고 나서 고쳐쓰기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은 기억 채워주면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머지 고쳐쓰기 했고, 그 다음에 계획하기 했고, 다 썼으니까 표현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만 보면 되겠네요. 자, 표현하기는 글 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글을 쓸까요? 아니죠. 그 전에 여러분이 내용을 모으고 만들어야겠죠? 네, 모으고 만든 내용을 가지고 잘 배치하고 짜임새 있게 조직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리을, 그 다음에 미음, 그리고 표현하기, 글을 쓰고 그쓴 글을 고쳐 쓰는 것까지. 다음 설명은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들 있었어요. 아, 방금 앞에 나왔는데? 계획을 해야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내용을 생성하고. 자, 봐요. 나뭘 써야지? 계획했어. 네, 이걸 쓰려면 자료가 필요해. 그러면 내용을 내가 생성해내야 돼. 내용을 내가 스스로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끌어올 수도 있어야 돼. 이게 생성하기고. 자, 이만큼 모았으면 이거 이제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딱딱딱 정리를 해줘야 돼. 이게 바로 조직이죠. 구성을 하고요. 짜임새 있게 배치하고요. 이건 이유에다 놓고, 이건 근거에다 놓고, 이게 배치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표현하기 들어가고, 그 다음 고쳐 쓰고. 자, 그 가운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할까? 글을 쓰는 목적과 글의 주제를 정하고요. 글을 읽을 사람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다 쓰고 나서, 아, 이 글은 누가 읽으면 좋을까? 이상하지? 자, 이거 어떤 부분일까요? 네. 주장과 이유, 근거가 서로 맞지 않아요. 만약에 이 과정을 생략하면 뭘까? 계획하기죠? 자, 그래서 계획하기 써줬습니다. 근거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볼까? 자, 근거의 타당성. 타당성이 뭐다? 이치에 맞다. 이치에 맞다. 맞으니까, 이치에 맞아서, 뭐, 옳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근거가 이치에 맞는지, 옳은지, 예, 확인하는 방법. 출처가 믿을 수 있나요? 출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거, 물론, 아름답지만, 예, 객관성은 없다. 라고 했죠. 주관적인 의견인 근거인가? 외국의 자료를 사용하였는가? 이유와 근거가 관련이 있는가?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가지고 온 자료여야 좋고요. 또 이유와 근거가 관련이 있어야 이유를 튼튼하게 뒷받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할 점검인지 쓰시오. 자, 글을 읽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했는지 점검한다. 오, 여기 힌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일까요? 바로 이거죠. 표현했는지 점검한다. 일부러 이렇게 요 표현이란 말을 넣어주신 것 같아. 예,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왜? 쪽지 시험은 즐거우니까. 예, 그래서 표현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라면 문제예요. 다른 사람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표절일까? 인형일까? 쓰는 거예요. 쉿. 내가 몰래 가져온 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쉿. 아니야.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 폭력 피해시 대처법.
2: 너 대박 치킨?
1: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이기시라고 내미하고 내미하니
1: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4: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는지 기억납니까? 네, 12번 문제와 13번 문제 비슷한 맥락으로 문제 풀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 시작할 때 선생님이 13번을 다시 한번 잘 분석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3번이 세 가지 풀이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나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오늘의 구원픽은 18번과 21번 문제로 선생님이 지정해 보았습니다. 이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조선을 그려내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꽤나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문제다. 시험 직전에 한 번은 봐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13번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주어져 있고 EF의 길이

1위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던 게 문제고 2대 1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중간에 선분 하나 더 그려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선분의 길이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지난 시간 마지막 풀이였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풀이는요. 두 번째 풀이로서 전체적인 풀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로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생각하는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지금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선분 CD에 평행인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때 EF랑 만나는 점을 G라고 하고요. BC하고 만나는 점을 H라고 얘기해봅시다. 그러면요, 우리 선분 GF의 길이, 선분 HC의 길이가 전부 다몇 센티미터? 8cm가 되겠다. 평행사변형, 너도 평행사변형 길이가 그대로 옮겨져 온다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길이도 8cm.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길이도 8cm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자, 이러면요, 우리 요 8cm라는 길이를 빼고 남아있는 왼쪽 삼각형을 가지고 중간에 선분 EG를 충분히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래요? HC의 길이가 8cm였다면 BH의 길이는 6cm가 된다 생각할 수 있고요. 문제의 조건에서 2대 1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긴 거대 전체 비율을 생각하면 2대 3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선분 EG 대 BH가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 이 EG의 길이가 4cm가 되어야 그래야 4cm와 6cm 2대 3이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EG의 길이가 4cm고 아까 그 옆에 있었던 GF의 길이가 8cm였으니까 두개 더하면 12cm를 우리 선분 EF의 길이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두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풀이 방법은 어떨 거냐? 자, 이걸 평행사변형으로 쪼개지 않고요.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이 대각선을 AC를 연결해서 아래쪽 삼각형과 위쪽 삼각형으로 나누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때 만나는 점, 요 점을 G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선분 EF의 길이를 선분 EG 더하기 GF의 길이로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EG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와 BC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가 2대 3이다라는 이 길이의 비를 생각해서 2대 3으로 맞추어 생각해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2대 3이니까 EG 대 BC 2대 3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 EG를 생각하고 그것과 14cm를 생각하면 그 길이가 2대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선분 EG의 길이가 3분의 28cm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요. 반대쪽 삼각형에서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2대 1이었으니까 거꾸로 아래에서부터 올라간다면 1대 3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선분 GF의 길이가 AD의 길이의 3분의 1만큼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비례식 써도 되는데 한쪽의 길이의 비가 1이니까 1대 3이라면 8cm의 3분의 1만큼이 선분 GF구나라는 거 바로 알수 있겠다. 자, GF의 길이 생각하면 이 길이가 3분의 8cm라고 찾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선분 EF의 길이고 이 선분 EF가 두 개의 선분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분의 28과 3분의 8을 더해주면 되는데 이게 3분의 36이 되고요. 약분하면 12cm라는 동일한 정답 얻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풀이 방법을 생각하면 가운데 선분 하나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 늘려가는 건데 이게 비율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쉽지만 좀 비율이 좀 커서 7대 8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평행사변형이나 삼각형 그려서 만들어내는 방법도 반드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평행사변형을 그리는데 선생님이 굳이 삼각형을 보여드린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맞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거꾸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에서 닮음이 눈에 잘안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거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거꾸로 놓여 있는 삼각형 닮음 한번 바라본 겁니다. 괜찮겠죠?
13번 문제.

답은 12cm. 지난 시간과 이어서 총 3가지 풀이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문제 풀었더니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친구가 또 있네. 선생님, 대각선을 AC를 안 그리고 대각선 BD를 그리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만나는 교점 G라고 이야기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GF의 길이 구할 수 있고요.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EG의 길이를 또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넓이 길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풀이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방향의 대각선을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자. 그림에서 점 E가 선분 AC와 BD의 교점이 되고, 그리고 세 개의 선분이 모두 다 평행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XY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네요. 정말 많이 보던 형태의 그런 그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돼? 나비 모양의 닮음 먼저 생각해야 되죠.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이더라? 8대 16. 그러면 1대 2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자, 1대 2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있다. 선분 AE 대 선분 EC 1대 2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선분 BE 대 선분 ED도 역시나 1대 2다 생각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AE 대 EC라는 1대 2가 BF 대 FC로 그대로 옮겨올 수 있죠. 그래서 BF 대 FC도 1대 2다라는 길이의 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18cm가 해당되는 길이의 비가 3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에 해당되는 게 y다 생각할 수 있어서 y는 12cm, y cm가 12cm가 되면서 우리 y 값이 12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x는 어떻게 찾을까 하고 봤더니 여기 있는 8cm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서 닮음을 생각할 수 있겠죠. C를 기준으로 해서 2대 3하고 생각했던 게 X 대 8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례식 써볼까요? 2대 3이 X 대 8이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3X가 16이니까 X는 3분의 16이라고 X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X, Y 두개 곱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죠. 괜찮죠? 자, 근데 우리 한 가지 풀이 방법 더 볼게요. X를 꼭 빨간색 삼각형에서만 볼 필요 있는 건 아니다. B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노란 삼각형에서도 볼수 있죠. 그렇다면 1대 3이라고 생각하니까 16cm에 3분의 1만큼이 x cm다라고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x가 3분의 16이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xy 곱해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2 곱하기 3분의 16하고 쓸수 있고, 자, 약분해서 4 남으니까 4에다 16 곱하면 64라는 xy의 값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14번이었겠죠. 자, 이제 이 그림은 익숙해야 돼. 보자마자, 아, 나비 모양의 닮음에서 출발해서 곶감 모양의 닮음으로 옮겨 타는 거구나. 근데 어떤 삼각형, 왼쪽, 오른쪽, 어디를 봐도 아무 상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익숙한 14번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자. 15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두점 G와 G프라임이 각각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G프라임 D의 길이를 구하래요. 아,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A라고 이야기하는 꼭지점에서부터 중점 D까지 이 전체 길이가 36cm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이 비율이 2대 1로 딱딱 쪼개질 거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AG라는 선분은 36cm를 3개로 쪼갠 것 중에 2개만큼이고 GD라고 이야기하는 요 선분은 36cm를 3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니까 GD라는 길이가 12cm야라는 걸 구하는 게 아무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아래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다시 G'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G'이 선분 GD의 길이를 2대 1로 쪼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12cm를 2대 1로 나누어 가지면 되는데 그중에 G'D는 1에 해당하는 거,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선분 G'D의 길이를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12에 3분의 1 곱해서 우리

캐릭터를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거겠죠. 별로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어때요?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선분의 길이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처음부터 무게중심까지 이렇게 예쁘게 주어져 있지 않고 어떤 특정 이상한 부분이 그럼 여기 있는 이게 3a의 2배에서 6a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방정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앞에서 몇번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쉬운 문제고 어렵게 바뀌어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려봐요. 자, 16번으로 가죠. 오른쪽 그림에서 역시나 점쥐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무게중심에 관한 얘기가 나왔고, 넓이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반드시 이 무게중심 기준으로 해서 중선 그려서 삼각형들 6개로 쪼개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3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선들을 전부 다 그리면 삼각형이 6조각이 나고 6조각 난 삼각형들의 넓이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게 무게중심에서 넓이에 관한 갖고 있는 성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색깔 칠해진 영역은 6조각 중에 하나가 몇 개? 2개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6분의 2만큼의 전체 삼각형 넓이의 비율,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2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18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6분의 2만큼이다라고 사각형의 넓이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3분의 1인 거니까 우리 6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색깔 칠해진 영역이 어느 곳에 있어도 실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가끔 문제 보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칠해져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좀 낯설게. 그리고 이렇게 칠해 놓으면 대각선 C, 지금 중선 CG를 그리기 좀 불편하게 일부러 그 자리를 다 채워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중심이 나타나면 중선 그려서 6조각 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야겠지. 자, 이게 16번이었습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다음 17번으로 가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존재하고 그때 변의 길이들을 가지고 EF라는 선분의 길이 구해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 있는 EF가 봤더니 위쪽과 아래쪽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사이에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는 느낌이 좀 드세요?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각 B가 각 D하고 각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삼각형 ACD에서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려가지고 만나는 점 F, 요게 지금 왼쪽에 있는 주황색과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인데 위치만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계산을 해보면 반대쪽은 당연히 알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지. 자, 왼쪽에 있는 주황색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각형은 삼각형 ABC. 그런데 그때 각 B를 2등분해 놓은 각의 이등분선이 지금 2라는 점, 각의 이등분선이 AC랑 만나는 점이 2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BC 대 BA가 CE 대 AE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이 옆으로 보던 것처럼, 평소에 보던 것처럼 있지 않고 옆으로 눕혀져 있지만 각의 이등분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너대 너는 너대너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 아니었어. 그치? 그래서 길이의 비를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선분 BC의 길이 모르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평행사변형이니까 AD의 길이가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12cm 대 8cm가 CE 대 AE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12와 8은 3대 2의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3대 2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는데 그게 10cm다라는 거지. 즉, 10cm를 쪼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선분 AE를 생각해 보면 너는 10cm를 다섯 조각 낸것 중에 두 조각, 즉, 2대 3에서 2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 4cm라고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선분 CE라는 것은 10 곱하기 5분의 3 하고 쓸수 있으니까 6cm.

센티미터라고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것과 동일한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위쪽에서 벌어지는 거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AF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 6cm고 CF의 길이가 4cm라는 걸 따로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알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6cm, 4cm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요렇게가 6cm 그리고 짧은 게 4cm라고 쓰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선문 EF의 길이 구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빨간 6cm에서 4cm 빼내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선문 EF의 길이는 2cm라고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문 EF의 길이 2cm더라라고 정답 써주면 되는 문제. 이게 17번 문제였었죠. 자, 이거 어때요? 아래쪽에서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적용을 하는데 이게 평소에 보던 삼각형의 모양이랑 다르게 뒤집혀져 있으니까 그게 좀 생소할 뿐이죠. 우리의 시각을 바꿔보면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됐나요? 선생님, 그럼 위에 있는 거 가지고 하시지 왜 아래에 있는 거 가지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선생님이 항상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좀 생소해 할 거, 우리 친구들이 좀 낯설어 할 것들 중심으로 선생님 일부러 풀고 있는 중이에요. 됐죠? 그래, 우리 친구들 위쪽을 먼저 살펴보고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랫게 계산이 되어질 거야 라고 유추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뒤집혀 있는 걸 연습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 연습해야겠죠. 그치? 자, 다음 18번으로 가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가 있고요. 선문 AB의 연장선 위에 BAAD가 되도록 점 D를 잡고 역시나 점 D와 AC의 중점 E를 이은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하면서 지금 FD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선문 CF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하는 문제네요. 자, 이 18번 문제 선생님이 뭐? 그렇지?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고 보조선 하나를 그려야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그림이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문제가 막상 풀려고 했을 때잘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보조선 하나 그려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 그럼 시험 직전에 이 문제는 꼭 별표 해놓고 바로 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푸는데 그러다 보면 이 중요했던 것들이 옛날에 한번 보고 스쳐 지나가서 우리 기억 속에 저 어딘가 구석에 들어 있어서 시험 볼때 바로 안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제들은 시험 직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장 같은 거, 수첩 같은 거, 조그만 곳에다 메모해 놓고 시험 전에 쉬는 시간에 살펴보고 너 시험에 임해야 될 만큼 우리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 드려봐요.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중요하냐? A라는 점을 지나면서 밑에 있는 선분 BC와 평행인선을 하나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만나는 요점을 G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각형 AEG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CEF라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즉, 선분 AG의 길이가 선분 CF의 길이와 완벽하게 같아집니다. 선생님,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런다면, 자, 지금 분명히 우리가 AG를 그릴 때 AG와 BC가 서로 평행하도록 그려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각 GAE라는 각과 각 FCE라는 각이 서로 엇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너도 엇각으로 각의 크기 똑같은 거고요. 맞꼭지각도 서로 각의 크기 같은 거겠죠. 자, 세 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 그러면 AA 닮음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변의 길이 하나 맞아도, 변의 길이 하나 맞아도 같아진다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변의 길이가 같은데 그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닮음을 넘어서 뭐까지 된다? 합동까지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합동이니까 대응변끼리 길이가 똑같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길이 써보자. 자, 이 얘기들을 가지고 선분 AG의 길이가 선분 FC의 길이하고 같아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길이를 우리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길이 A라고 하면 너

A가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고, 그때 삼각형 DBF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DAG라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역시 이두 개의 삼각형은 닮음이고요. 닮음비가 1대2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요, 중점에서 출발해서 밑변과 평행인선 그렸으니까 G도 선분 DF의 중점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선분 AG의 길이가 선분 BF의 길이의 절반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BF의 길이가 AG의 길이의 두 배다. 그래서 EA가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어때? 이제 해결됐나? EA와 A를 더해서 전체 15cm가 되는 거니까 3A가 15cm야, A는 5cm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CF의 길이 자체가 그냥 A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선분 CF의 길이가 그냥 5cm다라고 정답 써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선 하나가 그려져 있으면 삼각형의 합동도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아, 다음과 같이 닮아 있는 삼각형도 눈에 보이죠.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에 비해 관련된 이야기도 생각해 볼수 있는, 네,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선분 AG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잘안 떠올라서 문제죠. 그러니까 시험 전에 한번 꼭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할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자. 19번 갑시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선분 2호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문제가 6cm, 10cm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다 평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나타나 있는 상태네요. 그럼 중간에 몇대몇 이런 게 없어, 그치? 그래서 문제를 풀기가 좀 난감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 이런 그림에서 반드시 뭘 발견해야 돼? 모래시계 하나 발견해 주어야겠죠.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우리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 이거 생각한다면 위와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 6대 10이라는 닮음비가 있다라는 거알수 있지 않겠어요? 6대 10, 3대 5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서 OD 대 OB가 3대 5야 이야기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OA 대 CO가 3대 5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3대 5가 어느 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 당연히 3대 5로 옮겨올 수 있다. 그래서 DF 대 FC가 3대 5라는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고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3대 5 필요 없다, 이제.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AE 대 EB도 3대 5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가지면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분 2,5니까 2,5라는 선분이 있는 삼각형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 있는 삼각형 생각해 볼수 있고요. 아니면 똑바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 어느 방향으로 풀까요? 역시나 뒤집혀 있는 방향으로 풀게요. 우리 친구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 그럼 B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긴것대 전체의 비율을 생각하면 5대 8이 되는 거니까 선분 2,5 대 6도 몇대 몇? 5대 8이 된다. 그래서 선분 2,5 대 6이 5대 8이다라고 식 세워줄 수 있겠죠. 2,5의 길이 생각해 보면 8분의 30하고 쓰여지네요. 자, 8분의 30 나누면 4분의 15cm라고 선분 2,5의 길이 구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겠지. 자, 그래서 삼각형의 역시나 닮음을 생각하는 건데, 우리 중간에 가운데 있는 변의 길이의 비율을 옆으로 옮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시계 모양의 닮음도 봐야 되고요.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의 닮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서 G가 무게중심이고요. DE는 각각 변의 중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랬을 때 색칠한 부분에 넓이 구해봐라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선 하나 그리면 해결되는 문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BG가 전체 삼각형의 3분의 1만큼인데, 그 3분의 1만큼에 대한 절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삼각형 ADG가
전체 삼각형 ABC의 6분의 1만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각형 전체 넓이가 48제곱센티미터라서 너는 8제곱센티미터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도 벌어져요? 오른쪽에서도 벌어져요. 오른쪽에서도 지금 빨갛게 표시된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인데 중점이니까 그것의 절반인, 즉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1인 것이 삼각형 AGE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넓이가 뭐하고 똑같아? 삼각형 AGE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몇? 바로 8제곱센티미터다라는 생각 할 수 있죠. 자, 이거 두 개 더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16제곱센티미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괜찮지? 다음으로 갑시다. 21번 문제 보자. 자, 역시나 여기 있는 선분 MN의 길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빠르게 정리해볼까? 지금 P가 무게중심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2 대 1이다 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2 대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2 대 3이야 라는 얘기 해야 되지. 그래서 선분 MN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너는 12cm라고 정답 쓸 수 있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연습을 정말 많이 했으니까 바로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문제다 생각할 수 있어. 됐습니까?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인데 연습했으니까 눈에 바로 보여야 되는 거라고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연습했으니까 바로 답이 눈에 보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그런데 이거 어때요? 선 그리고서 아 무게중심이 둘 다 PQ가 무게중심이야. 그렇다면 중선 그려서 삼각형 나눠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세요. 전체 평행사변형이 몇 조각 난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조각 난 겁니다. 그 열두 조각 중에 몇 조각? 네 조각. 즉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3분의 1만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 하나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전체 사각형의 넓이 36제곱센티미터의 3분의 1만큼 12제곱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가 배웠던 대각선 그리고 중선 가지고 삼각형 쪼갠다면 눈에 바로 보이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우리 중단원 서술형 대비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시간 도둑과 황금 시간 딱지.
1: 누구의 시간을 훔쳐볼까나.
2: 아 귀찮아. 아 귀찮게 뭐하러 찾아요.
3: 이따가 찾아요. 이따가.
1: 귀찮니? 네가 귀찮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2: 귀찮아하죠.
1: 게으름이. 네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사람들이
3: 게을러지지요.
1: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게을러져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 시간을 훔치는 게 바로 나. 시간 도둑의 일이잖아. 자, 어디 귀찮이처럼 귀찮아하고 게으름이처럼 게으른 친구

0: 이따가는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1: 누나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2: 그러던가.
0: 호떡이는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응? 귀찮다고 해.
3: 이따가 먹는다고 해.
2: 괜찮아요. 이따가 먹을게요.
0: 아휴, 우리 호빵이가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네. 어쩐다.
1: 아우, 목말라. 좀 먹어야겠다. 어? 귀신! 귀신이다! 귀신!
4: 귀신! 귀신! 어디? 어디? 어디? 귀신! 어디? 귀신!
1: 누나, 누나야?
2: 어?
1: 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2: 근데 또 안 자고 왜 나왔어?
1: 응? 나 물 마시려고. 응. 근데 누나는 왜 여기 있어?
2: 어? 그, 나는 잠이 안 와서.
1: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뭔가 수상한데? 혹시 누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2: 아니거든!
1: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질러. 잠 다 깰 뻔했잖아. 난 다시 자러 간다.
2: 어, 잘 자.
1: 잘 자.
2: 들킬 뻔했네. 내가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1: 누나, 줄넘기 하자.
5: 괜찮아, 안 할래.
1: 그러지 말고 줄넘기 하자.
2: 싫어, 안 한다고.
6: 어? 찾았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운동 안 하는 호빵이. 좋아, 호빵의 황금 시간을 훔쳐야지.
1: 아우, 귀찮게.
3: 아우, 이따 하지.
6: 호빵이한테서 황금 시간 딱지를 훔쳐오면 되는데. 황금 시간 딱지야? 어디 있느냐? 깜빡여라.
1: 줄넘기는 그냥 넣어놔야겠다. 자.
7: 황금 시간, 황금 시간, 황금 시간.
1: 아, 눈부셔. 어, 누나, 이 딱지 뭐야, 뭐야, 뭐야?
2: 어, 이건 황금 시간 딱지야.
1: 황금 시간 딱지? 황금 시간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냐고? 왜?
8: 너의 황금 시간은
9: 내가 훔쳐간다.
2: 안 돼요!
1: 누나가 사라졌다!
6: 이런! 호빵이랑 같이 와버렸잖아.
2: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6: 아저씨, 난 시간을 훔치는
8: 시간 도둑님이시다.
6: 자, 이 황금 시간 딱지로 저 문을 열고.
2: 어? 사춘기?
6: 그래, 저 문을 열면 사춘기가 시작될 거야.
2: 사춘기가 뭐예요?
6: 사춘기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야. 근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기성장도 멈추게 될 거야.
2: 네? 지금 크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요?
6: 빙고.
2: 빙고.
6: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키 크기 위한 황금 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호빵이, 넌 키 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2: 나 지금 안 크면 어떡해. 아저씨, 그 황금 시간 딱지 주세요.
6: 노노노노노노. 아, 뭐 내가 저 사춘기분에 도착하기 전에 네가 키 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를까? 그럼 난 이만 간다.

0: 움직여줄 순 없어.
1: 오빠가 어서 뛰어.
0: 뛰라고요? 네. 근데 누구세요?
2: 우리가 궁금하면 뛰어서
3: 성장판을 찾아와.
0: 성장판이 어디 있더라. 아, 알았다. 팔과 다리뼈 끝부분에 있는 곳이잖아. 뼈세포들이 자라는 곳. 성장판을 찾아가보자. 시간도둑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여기인가? 저기요, 혹시 여기가 성장판 맞나요?
2: 호빵아, 드디어 왔구나. 올 줄 알았어.
3: 역시 호빵이야.
0: 어? 아까 그 목소리다. 근데 누구세요?
2: 아, 우리를 소개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해. 성장 호르몬 감독님!
4: 네, 네. 성장 호르몬 감독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대는 준비됐습니까?
5: 아, 예, 예. 조명 스탠바이. 네. 예, 조명 준비됐습니다.
4: 좋아요. 그럼 신나는 무대를 부탁드릴게요. 자, 스탠바이!

0: 연골 세포들이 성장판 무대에서 계속해서 뛸 수 있게 해줘.
1: 네? 그냥 계속 뛰면 되잖아요.
2: 우린 너 없인 못 뛰어. 호빵이 네가 뛰어야 우리도 뛸 수 있거든. 우와!
3: 잠깐.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성장판 무대가 위험하군요. 그럼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전 이만.
4: 들어가십시오, 성장 호르몬 감독님.
5: 여기 조명 다 꺼주세요.
4: 네. 아, 예. 그 연골 세포님들도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
2: 네.
6: 성장판 무대가 줄어들었어.
1: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2: 아무래도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야.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을 열면 성장판의 무대는 사라질 거야.
0: 그럼 우린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
1: 그럼 저는
2: 안 커. 아니 못 커.
1: 안 돼요. 제가 연골세포님들이 계속 뛰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5: 연골세포님들이 다시 뛰려면 성장판 무대를 밝혀야 합니다.
7: 아,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골라보세요.
5: 점프샷!
7: 농구는 어떠세요?
1: 네? 농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아, 그렇다면!
7: 축구는 어떠세요?
1: 축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자, 그렇다면!
7: 달리기는 어떠세요?
1: 아, 달리기! 더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7: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2: 그럼
4: 이건 어때요?
1: 오! 우와! 줄넘기네요!
2: 우리를 위해 줄넘기 대장이 되어주겠니? 줄넘기 대장이 되면 성장판의 무대는 자극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0: 그럼 우린 뛸 수 있다고. 키도 키울 수 있어.
1: 줄넘기라면 자신 있어요.
5: 성장판 무대 불이 다시 켜졌어.
7: 성장 호르몬 감독님.
3: 무대는 준비됐고. 자, 연골 세포님들도 준비되셨죠? 호빵이는 멈추지 말고 계속 줄넘기를 하세요.

0: 키워요. 조금만 더 가면 사춘기 문입니다. 문인데 왜 갑자기 늙어졌지?
1: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2: 오, 우와, 황금 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칠 뻔했던 거야? 나 앞으로는 줄넘기, 축구, 농구, 달리기 뭐든지 할 거야.
3: 황금 시간 뭐든지.
4: 시간 도둑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귀찮아하던 호빵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하던데요.
0: 왜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그래? 그것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아, 그래서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진 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4: 어떡해요?
0: 이렇게?
4: 오! 귀찮지만 작전 개시!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림 조끼 고추대.

0: 원뱃을 구해줘.
1: 어허, 신기하더더.
2: 도도 뭐 봐?
1: 아, 그리나, 나 원뱃에 대해서 보고 있었어.
2: 원뱃?
1: 응, 이 친구가 원뱃이야.
2: 우와, 귀엽다. 코알라 같기도 하고 햄스터 같기도 하네.
1: 그러게. 원뱃은 호주에 살고 있어. 아기 주머니를 갖고 있어서 주머니 속에서 새끼를 키우지.
2: 와, 아기 주머니가 엉덩이 밑에 달렸네.
1: 그러게.
2: 너 근데 원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건데?
1: 아, 오늘 원뱃이 우리를 만나러 온 댔거든. 고객님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잖아.
3: 똑똑. 어? 너희가 그린조끼 구조대 맞지?

0: 원빛이다.
1: 어서 와, 원빛 친구.
2: 반가워. 근데 너희들 혹시 고민도 해결해 주니?
1: 아이, 그럼 그럼.
0: 네 고민이 뭔데?
2: 어? 그게
1: 아이, 괜찮아. 말해봐.
0: 그래, 이 초콜릿 먹으면서 마음 편히 가자.
2: 고마워. 네모난 초콜릿이네.
1: 뭐? 네모난 초콜릿이 왜?
2: 아니야. 그러고 보니 이것도 네모? 이것도 네모. 네모가 엄청 많네. 내가 네모에 관심이 좀 많거든.
3: 안녕. 그림조끼 구조대.
4: 우리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0: 코아라랑 토끼네. 어서 와.
1: 어서 와. 아, 근데 먼저 오신 손님이 있어가지고.
2: 아니야. 나 다음에 다시 올게. 안녕.
0: 오빠. 어디 가는 거지?
1: 그러게. 자, 그럼 코알라랑 토끼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보자.
3: 우린 친구를 찾으러 왔어. 우리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5: 생명의 은인?
3: 응! 너희들 몇 년 전 호주에서 큰 산불이 났던 거 알고 있지?
0: 알지. 그 산불로 엄청 많은 동물이 죽었잖아.
3: 맞아. 그때 우린 불을 피해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어.
4: 아, 서둘러요, 코알라야. 빨리.
3: 미안. 난 이게 최선이야.
4: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3: 그러게.
6: 이 땅굴로 들어와. 여긴 안전해.
4: 땅굴? 저기다. 들어가 보자.
3: 그 땅굴에 숨은 덕분에 우리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
0: 그굴 안에서 널 부른 게 누군데?
4: 우리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야.
3: 맞아. 그때 밤이라 캄캄해서 땅굴 주인이 누군지 보지 못했거든.
1: 아하. 그 땅굴이 어딘지도 모르고?
4: 모르겠어. 그때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길을 제대로 못 봤거든.
1: 그럼 그 땅굴에 있던 곳의 특징 같은 건 뭐 없더더?
3: 특징?
4: 글쎄.
3: 이런 거. 이런 네모난 벽돌 같은 게 앞에 잔뜩 쌓여 있었어.
4: 아, 맞다. 주사위처럼 생긴 네모난 것들이 거기 엄청 많았어.
0: 응? 이렇게 생긴 게 많았다고?
1: 일단 우리 그림조끼 구조대가 최선을 다해 땅굴의 위치를 파악해보겠더라.
3: 부탁해, 그림조끼 구조대.
4: 꼭 좀 찾아줘.
1: 알겠더라.
5: 파이팅!
4: 파이팅!
1: 네모난 벽돌 같은 게 많이 쌓인 곳이에.
0: 뭔데? 잠깐. 네모.
2: 네모가 엄청 많네. 내가 네모에 관심이 좀 많거든.
0: 그래. 원빛이 네모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
1: 어하! 그렇다면 원빛은 네모난 벽돌 같은 게 많은 곳이 어딘지 알고 있을지도 몰라. 당장 원빛을 만나러 가보자.
0: 좋아. 그림조끼 구조대
1: 원빛의 집으로 출발!

0: 도둑, 저것다!
1: 이거 그거잖아. 네모난 벽돌 같은 거.
0: 그리고 여기 땅굴도 있어.
1: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토끼랑 코알라가 말한 그 땅굴!
0: 그럼 코알라랑 토끼가 찾고 있던 땅굴 주인이 바로...
2: 응? 이 땅굴 주인 난데, 근데 왜?
1: 찾았다! 우와! 토끼랑 코알라를 구해준 그 착한 동물이 원백 너였구나.
2: 에이, 착하긴 뭘. 난 원래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지 않거든.
3: 땅굴 주인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게 다 이 네모난 벽돌 덕분이야.
1: 아, 맞아. 고마워, 벽돌아.
2: 어, 안 돼, 안 돼. 그거 벽돌 아니야.
1: 그럼 이거 뭔데?
2: 이거... 내 똥이야.
0: 이 네모난 게 똥?
1: 그럼 너 네모난 똥을 눈단 말이 너죠?
2: 내가 너희를 찾아간 것도 네모난 똥 때문이었어. 아니, 생각해봐.
4: 동물들은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똥을 넣어. 근데 그들의 똥은 최소한 다 동글동글하다고. 네모난 똥을 누는 건 지구상에 나 원배뿐이야.
2: 아니, 왜 나만 네모 똥을 누냐고.
4: 왜?
0: 혹시 너 똥꼬가 네모야?
2: 아니야. 나 네모 똥꼬 아니거든.
1: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네모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거야. 어쩌다 네모난 모양이 됐는지 말이야.
0: 우와, 좋은 생각이다.
2: 좋아, 얼른 불러봐.
1: 오케이. 도전 요정의 엄마 바보로 원뱃의 네모난 똥이여, 살아나 도.
5: 안녕 얘들아, 난 원뱃의 네모난 똥이야.
3: 안녕 바보 네모똥.
1: 근데 너 어쩌다 네모똥이 된 거더더?
2: 그래, 얘기 좀 들어보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네모똥을 누는 거니?
5: 좋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네모난 똥이 되는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6: 원뱃은 몸에 비해 아주 긴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을 거치며 먹이를 소화하는 데 무려 2주에서 3주나 걸려. 그동안 뱃속의 음식물은 건조해지고 단단해지지. 그런데 원뱃의 장은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는 부분과 뻣뻣해서 늘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되어 있지. 장이 늘어났다 수축했다, 늘어났다 수축했다를 반복하면서 나처럼 이렇게 네모난 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매일 최대 100개의 네모난 똥을 우리 원뱃이 쑥쑥 누고 있지.
1: 우와, 원뱃 대단해.
3: 나도 네모똥 누고 싶다. 네모똥 예쁘잖아.
1: 예쁜 거 말고도 네모난 똥에 좋은 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더더.
3: 네모똥에
2: 좋은 점? 시원해.
4: 아, 네모난 똥은 굴러다니지 않아서 집 앞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영역 표시하기 아주 좋아.

0: 네모똥은 멀리 굴러가지 않아서 적들한테 내 위치를 들킬 염려도 없지.
1: 우와, 네모똥 좋은 점 진짜 많다.
0: 어, 그러네.
1: 얘들아, 왔다.
2: 여기 거기잖아. 우리가 숨었던 땅굴.
3: 그래. 너희 구해줌은 생명의 은인을 찾았어. 바로 원맨.
2: 원맨 너였구나. 고마웠어 원맨.
4: 넌 정말 멋진 친구야.
0: 뭘?
4: 아, 우리가 감사의 선물로 이걸 준비했어. 짠.
0: 어, 이건 네모난 초콜릿. 내 똥을 닮은 네모난 초콜릿 정말 맛있겠다. 고마워 얘들아. 다 같이 맛있게 나눠 먹자.
4: 그래.
3: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 완전은 나와라 오바.
5: 나와라 오바.
3: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원뱃똥 만들기. 귀여운 친구 원뱃은 산불과 서식지 파괴로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더도 그런 원뱃을 생각하면서 점토 등 다양한 재료로 원뱃의 네모난 똥을 만들어보더도.
6: 네모똥을 넣는 귀여운 원뱃, 멸종하지 말고 지구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자. 꼭!
7: 어, 그렇게!
8: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9: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8: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9: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국어를 지나서 드디어 새로운 사회 공부를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궁금하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죠.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사회, 그 중에서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 알기인데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함께 알아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 개념부터 익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 일상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부터 한번 우리 공부해 보자고요. 자, 먼저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것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통해 하루 동안의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데요. 자, 한 꿀단지 친구의 하루를 볼까요? 아침에는요, 학교 갈 준비를 해야겠다. 어우, 잘 잤다. 아침, 아침. 다음 점심은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다가, 자, 드디어 급식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볶음밥이다! 점심. 다음은 저녁입니다. 아우, 이제 저녁도 잘 먹었으니까 잘 준비를 해야지. 또 내일은 어떤 즐거운 일이 펼쳐질까? 저녁! 이렇게 아침을 지나 점심을 지나 저녁까지 하루 동안의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죠. 자, 다음은요, 2번입니다. 이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로 시간의 흐름도 알수 있고요. 3번은요. 해가 지남에 따라 나이에 따른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죠. 아, 작년에는 내가 몇 살이었는데 올해는 몇 살이네? 처럼 말입니다. 자, 4번은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 기술과 도구의 발달 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또알수 있죠.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뭐 일기장 같은 걸 보면 말입니다. 자, 어렸을 때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 일기장을 보면, 아, 내가 1학년 때 이런 그림 일기를 썼네. 이런 것알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또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고요. 계속해서. 자,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있습니다. 먼저, 일상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 현재, 미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과거라는 것은요,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요, 바로 지금, 지금의 시간입니다. 다음, 미래는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지나간 시간에는 이 과거 말고도, 뭐 옛날, 예전, 오래전, 작년, 어제, 지난번 등과 같은 말이 있고요. 자, 지금의 시간, 현재는요, 지금, 오늘, 올해, 오늘날과 같은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미래는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내일, 나중, 내년, 다음, 뭐 훗날, 이런 말들이 있지요. 자, 오늘은요, 선생님의 머리 위에 바로 우리의 친구 티라노가 있습니다. 자, 티라노 머리띠를 하고 왔는데요. 자, 이 티라노가 오늘 함께 하니까 이 티라노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표현으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티라노가 공룡이기 때문에 먼저 이 지나간 시간을 표현하는 말을 이용해서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공룡이 살았지. 아주 오래전, 다음, 현재, 지금, 오늘, 현재는 이 공룡을 실제로 볼 수가 없어. 다음,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먼 미래에는, 아주 나중에는, 아주 나중에는 기술이 더 발달해서, 발전해서 실제로 공룡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말로 한번 우리 티라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도 있습니다. 자, 뭐 연도, 연대, 시대, 세기가 있는데요. 먼저 연도는요, 어느 한해 동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984년, 2025년처럼 말이고요. 연대는 10년, 100년 등의 시간을 묶어 표현하는 말입니다. 1990년대, 2000년대처럼 말입니다. 시대는 공통된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기를 묶어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그리고 뭐 정보화 시대처럼 말입니다. 자, 세기는요, 100년 동안을 세는 단위예요. 21세기,
뭐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라는 말뜻도 알아두자고요. 역사는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이를 바탕으로 남겨진 기록을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식으로 우리 문자의 여부에 따라 문자가 있고 문자의 기록이 있고 없고에 따라 우리 시대를요, 크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는데요. 이 선사시대는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얘기하고요. 역사시대는요,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를 우리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문자의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렇게 선사시대, 역사시대로 구분하는데요. 여기서 이 역사가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이를 바탕으로 남겨진 기록을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표입니다. 자, 연표라는 것은 뭐냐면 중요하거나 기록하고 싶은 일을 일어난 순서에 따라 나타낸 표를 바로 연표라고 하는데요. 연표는요, 이번 시간에 다른 건 몰라도 꼭꼭꼭 기억해야 할 낱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연표. 연표. 한번 더. 연표. 그래요. 연표. 우리 꼭꼭 기억해 두자고요. 자, 중요하거나 기록하고 싶은 일을 일어난 순서에 따라 나타낸 표, 연표인데요. 자, 연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같이 살펴보죠. 1번. 나와 가족. 학교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연표를 만들 수가 있지요. 2번, 우리 지역이나 나라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들도 연표로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자, 연표를 만드는 과정은요, 이래요. 자, 먼저 주제를 정합니다. 나는 무슨 연표를 만들지? 그 다음, 연표에 들어갈 사실을 조사합니다. 사실이어야 돼요. 상상이 아니라. 세 번째, 연표의 종류를 정하고요. 연표의 틀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연표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뭐 가로, 세로, 뭐 물결 등등이요. 다음, 연표에 연도를 표시합니다. 다음, 중요한 일이 일어난 연도와 내용을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연표에 내용을 쓰고 제목까지 붙인다면 멋진 연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 아래 우리 친구들 교재에도 이런 그림이 있지요. 자, 이런 연표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자, 이 친구는요, 이렇게 만들었네요. 어떤 나의 살아온 과정을 쭉 연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2016년 내가 태어남, 2017년 걸음마를 함, 2020년 세발 자전거를 탐, 2021년 유치원을 다니임, 2023년 초등학교 입학함, 2025년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감처럼 이렇게 연표를 만들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연표를 보면 알수 있는 점들은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또 중요한 사건들을 또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중요한 내용만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또 좋은 점이 있지요. 연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요, 우리 개념 확인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동안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뭘까요? 아침, 점심, 저녁은 우리 하루 동안의 시간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동안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아침인가요? 아니면 점심인가요? 아니면 저녁인가요? 그리고요, 뭐 어제 또는 오늘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내가 뭘 했더라? 아침에는 뭘 했고, 점심에는 뭘 했고, 저녁엔 뭘 했구나. 자, 이런 아침, 점심, 저녁을 통해서 우리 하루가 흘러감을 또알수 있는 것이죠. 자, 2번은요,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알맞게 구분해서 연결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습니다. 과거는요, 옛날, 아주 옛날, 티라노가 살았지, 아주 오래전 과거에 살았지, 과거와 옛날이고요. 자, 현재는요, 오늘입니다. 현재, 오늘은, 오늘날에는 이 티라노의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아쉽다. 자, 현재와 오늘을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은요, 중요하거나 기록하고 싶은 일을 일어난 순서에 따라 나타낸 표를 바로 무슨 표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그 표입니다. 바로 연표라고 적어주고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을 하나 골라 가지고 3번에다가 이렇게 별을 하나 그려주세요. 선생님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3번에다가 마구마구 그려줄 테야. 자, 여기다가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서 별표를 마구마구 그려줍니다. 왜냐? 이 문제가 중요해요. 꼭꼭 기억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말이죠. 연표이고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가족에서 학교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들을 일어난 시간, 장소, 순서에 따라 연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일어난 시간 순서에 따라 나타낼 수가 있고요. 5번. 연표를 통해 알수 있는 점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B 가위표를 쳐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알수 있습니다. 2번. 중요한 사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미래 일들은요, 연표에 몰라요. 연표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온 과거의 일들의 사건 중에서 중요한 일들을 연표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중요한 사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옳겠죠? 따라서 1번에는 가위표, 2번에는 동그라미표 해주면 개념 확인 문제 5번까지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실전 문제 1번부터 풀어볼까요?

자, 우리 오늘의 친구 티라노와 함께 실전 문제 풀어볼 준비가 되었나요? 티라노는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죠. 자, 1번은요. 다음 중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일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보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모양이 토끼 같다. 2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집앞 놀이터이다. 3번. 준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계란말이다. 다음 4번. 낮에 짧아졌던 그림자가 저녁이 되자 길어졌다. 낮, 저녁. 다음 5번. 봄에 도단한 새싹이 쑥쑥 자라서 여름에 꽃을 피웠다. 자, 이 중에서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일은요. 바로 이 낮과 저녁. 하루 동안의 시간의 흐름, 봄과 여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바로 4번과 5번이지요. 따라서 1번에 4번과 5번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가요. 이 하루 동안의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간의 흐름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과 계절이 있는데요. 볼까요? 하루의 먼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흘러갑니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로도 무엇이 흘러감을 알수 있습니다. 자, 시간, 공간, 계절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바로 우리 1번에서 본 것처럼 하루의 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흘러가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로도 시간이 흘러감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 보기에 첫 번째 시간의 낱말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시간이라고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3번 문제 보죠. 다음 시간을 나타내는 말중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미래는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1번, 지금, 작년, 과거, 현재와 과거. 2번, 내년, 올해, 내년, 미래, 올해, 현재. 3번, 내일, 훗날, 내일도 미래, 훗날도 미래, 훗날에는 티라노를 볼수 있을 거야. 이것도 훗날도 미래죠. 미래, 미래, 맞습니다. 4번, 오늘, 현재, 나중, 미래. 5번. 예전. 예전 아주 오래전에 티라노가 살았었지. 과거, 오늘날, 현재. 따라서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바로 3번이기 때문에 3번에 3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인데요. 다음 두 그림에서 시간이 흘렀음을 알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좀 그림을 구경해 볼까요? 자, 보니까요, 여기에, 한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과 아들로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벤치가 있고요. 뒤에는 공원이 보이고요. 건물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쭉 화살표를 따라가니까, 볼까요? 자, 또 어머니가 보이고요. 오, 이번에는요, 아까 왼쪽에는 남자아이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큰 학생이 보입니다. 키도 커요. 거의 엄마랑 비슷해졌네요. 다음은 공원이 보이고 역시 벤치가 보이고요. 뒤에 보니까 배경에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건물들의 높이도 높아지고 말이죠. 자, 과연 여기서 시간이 흘렀음을 알수 있게 해주는 거 뭘까요? 우리 친구들 눈치챘나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계절이 바뀐 거. 계절은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비슷해 보여요. 자, 2번. 날짜가 바뀐 것, 날짜 안 나와 있고요. 3번, 해가 뜨고 지는 것, 둘다 낮입니다. 환해요? 밝아요? 4번, 남자아이의 키가 훌쩍 컸죠. 이걸 보고, 아, 시간이 흘렀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5번,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것, 시계바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도요. 부모님이나 보호자분께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 아기 때 옛날에 찍은 거 사진

있나요? 하고 한번 우리 친구들의 어릴 때 모습을 보세요. 와, 내가 이렇게 어렸는데 벌써 이렇게 컸다니, 벌써 이렇게 커서 의젓하게 꿀단지 선생님의 강의를 보고 있다니, 정말 난 기특해. 나의 과거 사진을 보면서 내가 자라온 그 시간의 변화를 몸소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풀어 봤고요. 저 5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자라온 과정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건 묻고 있는데요.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 나 어릴 때 이랬구나. 이렇게 작은 옷 입고 있었네. 어린 시절의 사진을 찾아보는 거 좋습니다. 자, 2번. 새롭게 만난 친구들은요, 나의 과거를 모르겠죠. 알맞지 않고요. 3번. 나를 돌보아 주시던 할머니, 어른, 보호자분께 여쭈어봐도 좋죠. 4번. 몇해전 입었던 옷과 지금 입는 옷을 비교하면, 아이고! 이렇게 작은 거 내가 입었어? 지금 내가 키가 굉장히 많이 컸네? 이렇게 또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죠. 5번.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물건을 살펴보면, 또 우리 내가 자라온 과정을 또 조사해 볼 수도 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을 수 있는 자료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료는 자료인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을 수 있는 자료라고 했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구경해 볼까요? 1번은요. 자, 이런 표지판. 어디서 볼수 있나요? 나와 있듯이 도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이 도로 표지판과 시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면 뭐가 나와요를 알려줄 뿐이죠. 자, 2번은요. 미세먼지 현황이에요. 우리 사진에는 매우 나쁨이네요. 매우 나쁨. 자, 이것은요. 역시 미세먼지가 지금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지 시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3번은요. 달력이에요. 달력은요. 여기 보면 뭐 날짜와 요일이 다 적혀 있지요. 그래서 이번 달은 언제 언제 뭐 며칠 며칠 어떤 날이 있어. 즉 시간의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죠. 이런 달력 말고도 뭐또 생활 계획표. 하루 동안의 나의 생활 계획표는 이래. 이런 생활 계획표 같은 자료들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을 수가 있지요. 달력을 보면 지금이 몇 년도인지, 그리고 몇 월인지, 그리고 며칠인지를 다알수 있잖아요.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은요, 버스 노선도예요. 버스 노선도는요, 버스가 어느 역을 지나가는지를 알려주는 노선도 그림이고요. 5번은요, 장소 그림이에요. 우리 배웠지요. 장소 그림과 시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이라고 6번 문제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죠. 중요하거나 기록하고 싶은 일을 순서에 따라 나타낸 표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선생님이 마구마구 별을 그렸던 그 문제 무슨 표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어떤 일이 언제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무슨 표라고 외쳐보는 겁니다. 두 글자로 하나, 둘, 셋. 아, 그래요. 한번 더. 하나, 둘, 셋. 맞아요. 표는 표인데, 바로 연표이죠. 연표 꼭꼭 기억해 줍니다. 중요하거나 기록하고 싶은 일을 순서에 따라 나타낸 표를 연표라고 하는데요. 이 순서는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는 뭐 현재부터 과거까지, 만드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순서를 통일해 주면 되겠습니다. 연표. 다음 8번 문제인데요. 이 연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죠. 한 가지 모양으로만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뭐, 가로든, 뭐, 세로든, 물결 모양이든 만드는 사람 마음입니다. 틀렸고요. 자, 2번. 가족에게 일어난 일로는 만들 수 없다가 아니라, 뭐, 나, 가족, 또는 뭐, 우리 지역, 우리 나라, 다 가능합니다. 역시 만드는 사람 마음. 3번, 어떤 일이 몇 년에 일어났는지 알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기 쉽죠?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죠? 4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일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또 편리한 점이 있었죠? 좋은 점이 있었죠? 5번,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을 연표의 맨 앞에 써야 한다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0: 규칙은 없어요. 만드는 사람 마음 따라서 알맞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인데요. 자, 연표를 만들 때 생각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연표를 만들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할까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표라는 것은요,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내가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어떤 주제로 만들 것인가? 뭐, 우리 아까 예시로 봤던 나의 어떤 성장 과정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어떤 중요한 일인지, 또는 뭐, 우리나라의 중요한 뭐, 사건들인지, 어떤 주제인지 중요해요. 다음 3번은요, 어떤 사건을 넣을 것인지 당연히 중요하겠죠. 다음 4번은요,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뭐, 가로인지, 세로인지, 물결 모양인지 형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5번은요, 시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연표라는 것은요,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그 시간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는 옳지 않으므로 9번 문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풀어보죠. 10번과 1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은 혜인이가 만든 나의 연표, 우리 아까 보았던 그 예시 연표이지요.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0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위 연표의 기억은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라고 있는데요. 쩍쩍 볼까요? 자, 기억은요. 짠! 여기 있습니다. 자, 기억은요. 2016년입니다. 2016년. 자, 1번 시각, 2번 세기, 3번 시대, 4번 연도, 5번 연대 중에서 이렇게 몇 년, 뭐 2025년, 1995년 이런 몇 년은 바로 연도이지요. 연도. 이 시각은요, 그때 그 순간 몇 시, 몇 분이 시각이고요. 이 세기는요,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100년 동안의 어떤 단위를 세기라고 합니다. 21세기처럼 말이죠. 시대는요, 어떤 공통의 문화 양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기를 말해요. 조선시대, 정보화 시대처럼 말이죠. 연대는요, 뭐, 10년, 100년 단위로 묶어 표현하는 것을 말하죠. 1990년대, 뭐, 2000년대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2016년, 이것은 바로 연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1번 문제인데요. 위 연표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네요. 우리 혜인이의 연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11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선택지 1번입니다. 혜인이가 태어난 해는요, 2020년이래요. 자, 볼까요? 태어남! 2016년인데? 틀렸습니다. 이렇게 연표의 좋은 점은 중요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한눈에 알수 있죠. 2번, 혜인이는 2023년에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 에? 2025년인데? 틀렸고요. 3번, 혜인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행복초등학교가 있었다. 자, 행복초등학교 여기서 등장하지요. 행복초등학교에 입학을 2023년에 했는데요. 이 행복초등학교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는지는 이 연표를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들렸고요. 4번, 혜인이는 초등학교 입학하고 난 뒤에 세발 자전거를 탔다. 그럴까요? 세발 자전거를 탐. 행복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2020년에 탔지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5번 혜인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가장 친한 친구를 사귀었다. 초등학교 입학은요, 2023년에 했는데 가장 친한 친구를 사귄 건 바로 유치원에서 서아를 사귀었다. 2021년에 사귀었지요. 따라서 5번이 맞습니다. 11번 정답.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연표를 보면은요,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사건이 변화해 왔는지를 한눈에 알수 있다라는 것이 편리한 점이지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살펴볼 건데요. 자, 12번은요, 다음 가나다라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지요. 우리 배웠던 시간을 표현하는 말을 잘 찾아보면서 한번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는요, 시간을 표현하는 말, 작년이 있습니다. 나는요, 올해가 있고요. 다는요, 어제가 있고요. 라는요, 지난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서 올해 예정이다라는 말까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예정은요, 아직 오지 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부터 한번 쭉 볼까요? 자, 가장 먼 과거는요, 바로 작년입니다. 작년. 작년. 작년이 가장 먼저. 다음. 작년 다음으로는 바로 지난주. 지난주. 지난주. 지난주에 가족 여행을 갔다. 그리고 다음은요, 바로 오늘 전날, 어제, 바로 어제, 어제. 그리고 현재를 지나 아직 오지 않은 날, 올해 5월에 동생이 태어날 예정이야. 바로 이것이 미래지요. 따라서 예정, 올해 예정이라는 것이 바로 미래겠네요. 따라서 작년, 지난주, 어제 이어서 올해 예정까지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면 작년 가가 제일 먼저 와야겠고요. 다음은요. 지난주에 속하는 라가 두 번째로 와야겠고요. 다음은 어제에 속하는 다가 세 번째. 그리고 오지 않은 올해 예정이라는 나가 마지막에 오면 우리 시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12번 문제 정답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 실전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시간을 표현하는 말을 보면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둘, 나에게 일어난 중요한 일을 조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재 속의 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거죠?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시간을 표현하는 말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 일기를 쓸때 이런 시간을 표현하는 말을 활용해서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어릴 적 사진도 꼭 한번 찾아보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서술형으로 중단원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섯 문제를 풀 건데 서술형처럼 풀이를 써내려가는 연습들을 좀할 겁니다. 어떤 문제는 완벽하게 서술형처럼 써내려갈 거고, 어떤 문제는 그림의 기호들을 표시하면서 기호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조금은 약식으로 서술형을 써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서 아, 약식으로 써도 감점하지 않더라. 그러면 약식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또 학교에서 너무 서술형 문제를 좀 깐깐하게 채점을 하시더라라고 하면 아주 기호를 다 사용해서 식으로 정리하는 풀이를 써서 감점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편의에 맞게 풀이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는 스텝 3 2번이고요.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 서술형 문제로 정말 자주 출제돼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으니까 한번 이 문제 잘 집중하면서 써내려가는 방법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2등변 삼각형이야, 꼭지각이 52도야. 그렇다면 두 개의 밑각의 크기를 나는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고, 두 밑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면 나머지 각을 동그라미 세모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값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 합동인 삼각형이 눈에 보이니까 저 동그라미와 세모를 옮겨 볼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을 동그라미, 이 각을 세모로 옮길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를 알고 있다면 180도에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값을 빼서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객관식이라면 문제 이렇게 풀었을 거니까. 자, 이 과정을 이제 식으로 하나하나 바꾸어 가면 됩니다. 자, 보자. 첫 번째. 삼각형 ABC가 변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 B와 각 C, 즉 양쪽에 있는 밑각의 크기 구할 수 있어라는 거죠. 어떻게 구합니까? 180도에서 52도를 뺀 다음에 그 결과를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빼면 128도하고 쓰여질 거니까 128도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면 64도가 각 B와 각 C의 크기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네요. 자, 이제 우리 어때? 이 동그라미와 세모를 옆으로 옮기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걸 보여주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삼각형 BDE와 삼각형 CEF에서 선분 BD의 길이가 뭐랑 똑같으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림 보셔야죠? 선분 BD의 길이는 뭐랑 똑같습니까? 요거 두 개짜리. CE의 길이랑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선분 CE의 길이와 같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 선분 BD의 길이, 선분 CE의 길이,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BD의 길이, EC의 길이라고 해도 실은 같은 선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서술형을 정말 깐깐하게 채점하시는 학교에서는 합동을 이야기할 때는 대응변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이걸 CE라고 쓰지 않고 EC라고 썼다 하면 감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치? 그럴 때 대비해서 어떻게? 요 위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 아니면 내가 애초에 삼각형이 어떤 거랑 어떤 게 합동이다라고 미리 찾아놓은 조건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BD라는 선분이 이렇게 앞에 있는 두 개의 알파벳이 앞에서부터 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뒤쪽에서도 그렇지. 똑같은 위치에 있도록 읽어주시면 돼요. 선분 CE가 선분 BD의 대응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BD와 CE의 길이가 같고요. BE와 CF의 길이가 같아지고, 각 B의 크기와 뭐가? 각 C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각 B하고 각 C가 똑같기 때문에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네요. 위에 있는 조건대로라면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같은 거니까 SAS 합동으로 같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각 BDE의 크기가 BDE라는 이 동그라미라는 각의 크기가 뭐랑 똑같을 거다? CEF라고 이야기하는 동그라미라는 각의 크기와 같아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BDE를 각 CEF와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때도 어때요? 여기 합동인 삼각형에서 BDE라는 순서를 오른쪽에서 CEF라는 순서와 일치시키면서 대응 점의 순서를 맞춰주시면 틀릴 일이 없겠죠. 감점 나갈 일이 없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CEF라고 안 쓰고요. 각 FEC라고 써도 뭐 감점시키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건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만약 우리 학교가 정말 채점이 좀 빡빡하다. 그러면 대응점 순서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됐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의 상황 보자. 각 B와 각 BDE와 BED의 크기의 합이 180도래요. 아, 각 B와 각 BDE와 BED의 크기의 합이 180도야? 근데 네가 동그라미였고 너 각의 크기 똑같고 그럼 네가 세모가 될 테니까 이렇게 바꾸어 쓸수 있겠구나. DEF, CEF, BED로 바꿔서 써볼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각 DEF라고 이야기하는 게각 B와 크기가 똑같아지고요.
각, 여기 있는 각 B와 크기가 똑같아지고, 그래서 우리 아까 찾아놓았던 64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지금 가게 크기 다 옮겼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점 E를 중심으로 해서의 만들어진 평각에서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DEF라고 이야기하는 요 가게 크기는 DEF에다가 CEF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 그리고 BED 세모 더한 거랑 똑같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아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찾을 수 있었겠죠? 어떻게? 180도에서 64도 빼서 찾을 수 있었겠죠? 아니면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결국은 각 B의 자리와 각 DEF의 자리만 현재 똑같 자리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DEF가 각 B가 된다라고 쓰면서 64도다라고 서술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래쪽 서술 같은 경우는요. 각도를 계산해서 요두 개의 가게 크기의 합이 몇 도다라고 써주는 게 여러분이 써내려 가시는데 좀더 명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이제 서술해 내려가시면 되는데 이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서술해 갈수 있는 문제가 다음에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DEF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BDE라는 삼각형과 CEF라는 삼각형 전부 다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이두 개의 가게 크기가 서로 같을 거고요. 그 각들이 이쪽에 있는 각들과도 모두 다 크기가 같을 거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네. 그래서 각 B와 각 C 구하면 동그라미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고, 그럼 동그라미 해결할 수 있겠다. 아까는 여기 있는 평각 중심으로 해서 똑같은 가게 크기가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각을 계산하는 게좀더 서술하기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각의 크기를 계산하면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풀이의 스타일을 살짝 바꿔보자. 자,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를 구해볼 건데, 꼭지각이 32도니까, 각 B하고 각 C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180도에서 32도를 빼서 2로 나눠주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148도를 2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니까, 148도 2로 나누면 하나가 74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각 B도 각 C도 74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각 B의 크기에다가 동그라미라는 각에다가 동그라미라는 각까지 더해주면,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180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동그라미라는 각의 크기의 두 배가 180도에서 74도 빼준 것과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106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가 53도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됐니? 동그라미 하나가 53도야? 그럼 나는 DEF 구하고 싶으니까 각 DEF라고 이야기하는 이 각은 평각 180도에서 동그라미라는 각의 크기 두번 빼주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80도 빼기 53도의 두 배, 106도 계산해서 74도를 정답으로 써줄 수 있겠죠. 각의 크기가 똑같은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보다는요, 숫자를 가지고 서술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알아보기 편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유제 그 스텝 2에 있는 문제와 스텝 1에 있는 문제가 서술이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처럼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형태 다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더 편한 쪽으로 서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텝 3 가서 1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BA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BA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구나. 그림에 잘안 보이니까 표시해 둡시다. 거기에서 각 B의 크기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요 각의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했는데 이등변 삼각형들이 있으니까 각의 크기를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옮겨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치? 기억나죠? 그래서 각 B의 크기를 각 X라고 놓고요. 옮겨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각의 크기가 똑같이 X가 될 거니까, 아, 너는 외곽이라서 EX가 되겠네? 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거 써주면 되지. 각 EDF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각 X의 크기의 두 배다라고 서술해 주시죠. 자, 문제에서 너를 X, 너를 X, 너를 EX라고 했고, 그렇다면 이쪽이 EX가 되고요. 그 EX와, 여기 있는 EX와 이쪽에 있는 X를 더해서 하나의 외곽이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3X를 또 만들어내죠. 여기 있는 3X 찾아낼 겁니다. 각 AEF라고 쓸수 있고, 그건 3배의 각 X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됐지? 근데 너도

역시나 3x가 될 거니까 이 각이 3x다라는 것도 표시해 주자. 각 EAF도 3x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이 3x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 3x에다가 역시나 x를 더하면 이쪽 각의 크기가 4x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4x라는 걸 이제 서술할 건데 그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각 AFC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는 4배의 각 x인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각이랑도 똑같으니까 각 ACF랑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됐니?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각의 크기가 각 x의 4배. 그럼 너도 각 x의 4배. 그러니까 너가 각 x라고 쓰여지면서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의 총합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아래쪽에다가 그거 써주시면 됩니다. 자, 4배의 각 x에다가 반대쪽에 있는 4배의 각 x를 더하고 그리고 꼭지가 각 x를 다시 더해주면 이게 18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이 사이에다가 삼각형 ABC에서 요런 조건 써주셔도 괜찮죠. 그치? 안 써도 되고. 자, 그러면 9배의 각 x가 120도니까 각 x의 크기를 구하면 이게 20도더라라는 건데 이각 x가 바로 각 b였죠. 그래서 각 b가 20도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저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근데 보면 선생님이 중간에 어떤 줄에는 쓴게 있고요. 어떤 줄에는 안쓴게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 2배의 각 x가 뭐랑 똑같으냐라는 걸 써주지 않고, 자, 이게 2x라는 건 서술을 했는데, 반대쪽에 있는 EFD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EFD라는 각이 각 x의 2배다라는 얘기는 서술해 주지 않았죠. 이게 없는 서술이 있고요. 있는 서술이 있어요.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없으면 감점을 할수 있는 학교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에 요런 흐름, EX와 3X와 4X를 찾아냈다면 이쪽 부분들은 살짝 없어도 웬만하면 감점을 시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이것보다는 앞에 있는 쪽에 X, EX, 3X, 4X 요게 포인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요 서술은 반드시 있어야겠지, 그치? 삼각형 세 내각의 총합을 삼각형 ABC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제 써주시면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건 우리 앞에서 봤던 형태의 문제들이니까 서술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가보자. 그림과 같이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에서 AB하고 AE의 길이가 똑같은 상태에서 각 C의 크기 구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인데 여러분 이 문제 정말 자주 등장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다. 시험지 미리 보기로. 자, 그럼 전략을 세워보면 아, 요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구하면 돼? 그렇지. 각 A만 구할 수 있으면 90도에서 각 A를 구하면 각 C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각 A를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각 A가 요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로 정확히 나누어지는구나 라는 생각해서 구해낼 수 있겠지. 동그라미 하나만 구한다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려면 동그라미를 옮기기 위해서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 해주어야겠죠?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삼각형 두 개를 볼 거냐? 첫 번째, 삼각형 ADB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ADE라는 삼각형을 볼 거다. 그래서 삼각형 ADB와 삼각형 ADE에서라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을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다라고 제시를 해줍시다. 없어도 되긴 하는데요. 선생님이 써놨어요. 왜냐하면 대응점의 순서를 정확하게 맞춰서 써놓으면 나중에 식을 서술할 때좀 편하니까. 자, 먼저 선분 AD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는 빗변인데 공통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쪽에서 길이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각 B와 각 E의 크기 그게 정확하게 90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직각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각 E를 조금 구체적으로 각 AED라고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각을 각 A, E, D라고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직각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문제의 조건에서 AB와 AE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빗변이 같은데 나머지 한 변까지 같아지니까 따라서 삼각형 ADB와 삼각형 ADE는 합동이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합동의 이유가 RHS 합동이더라라고 이렇게 서술할 수 있죠. 합동이야. 그럼 이제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얘기 할수 있지. 각 BAD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각 EAD라는 각이랑 같고 지금 두개 똑같이 딱 나누어지고 BAD, EAD가 같고요. 그 각이 90도에서 74도를 뺀 거니까 아, 16도구나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서 우리 각 A의 크기가 32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각 C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90도에서 32도만 빼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58도 하고 쓸수 있겠지. 자, 여기 있는 32도 대신에 각 A라고 쓰셔도 되죠. 각 C가 90도에서 각 A를 빼는 거다. 그러니까 58도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써내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의 서술을 할 때, 그치? 분명히 합동이라는 삼각형의 상황,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고,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개 같아 라고 얘기해 버리면요. 요 위쪽 서술에 대한 부분에 감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다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죠? 네. 왜? 지금 우리가 배운 단원이기 때문에 이 RHS, RHA 합동을 가지고 합동 조건을 보이는 건 서술에 반드시 부분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꼭 서술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빠뜨리시면 감점 당할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텝 3의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중점 M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CAM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네요. 선생님, 이건요, 기호를 사용해서 조금 약수령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M이라는 점이 어떤 점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분 MA와 선분 MB와 선분 MC가 모두 다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따라서 점 M은 삼각형 ABC의 외심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외심이 변의 중점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각 BA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90도구나라는 거 네가 직각삼각형이구나라는 걸 발견해 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O라는 점을 봤더니요. O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외심이래요. 아, 그래서 외심의 정의를 생각할 거야. 그러면 OA와 OB와 OC의 길이가 같아질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들이 만들어지면서 자, 여기 있는 이각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너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리고 삼각형 OAB라는 아주 얇은 삼각형에서 이 끝에 있는 각을 세모라고 한다면 너도 세모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 거기에 더불어 OBC라는 OBM이라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요 각의 크기, 각 OBM이라는 크기가 4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40도와 동그라미와 세모가 두 개씩 있는데 더하면 180도 될 거니까 40도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다라고 식을 써주면 되겠네요. 괜찮니? 그래서 여기 있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크기가 50도다라고 서술하면 되겠죠. 만약 서술형 채점을 좀 빡빡하게, 깐깐하게 하시는 학교라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와 세모라는 이그 기호 대신에 식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각의 크기가 50도다라는 걸 활용해서 90도에서 50도를 빼가지고 답을 구할 거니까요. 동그라미 대신에 각 OAM.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 대신에 각 OAM, 세모 대신에는 OAB라고 이야기하는 각을 써서 자, 이거 두 개 더해서 50도다라고 다음과 같이 서술을 동그라미 세모 대신에 각을 바꾸어서 표현해 주셔도 되겠네요. 자, 근데 채점을 좀 여유롭게 해주시는 학교는 이렇게 쓰는 게 우리 기호를 쓰면서 잠깐 순서를 바꿔서 감점당하는 일들을 좀 줄일 수 있고요. 쓰는 속도도 확실히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서술 혹은 이런 서술을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 그렇다면, 아,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해서 50도라는 걸 알아냈구나.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각 CAM이라는 크기는 각 A라는 크기, 아까 우리 BAC라고 썼으니까 그거 그대로 맞춰서 BAC라고 써준다면 그 BAC에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한꺼번에 빼준 거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90도에서 50도를 뺐으니까 40도가 되겠네라고 하면서 서술 완성할 수 있겠죠. 장사 전략 세워놓고요. 그 전략에 맞는 기호들을 우리 문자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면 3번 해결할 수 있었다. 자, 4번 문제로 가보자. 4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요. 다음과 같은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 각 C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이 문제 본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이런 그림 앞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때는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었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생각을 했었냐면, 요런 생각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아, 네가 하나의 외곽이야. 그러니까 각 C와 요 끝에 있는 각의 크기의 합이 87도야 라고 식 하나 만들고, 또 72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요렇게 외곽이구나. 그러니까 각 C와 세모의 합이 72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식 하나 만들고,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가지고 식을 쭉 써내려 가면서 우리 뭔가 식들을 연립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쵸? 조금은 더 고급스럽게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객관식에서는. 근데 서술형에서는 그 과정들을 다 서술하기가 조금은 불편해요. 식들이 양이 많고요. 연립하는 것들을 보여줄 때 문자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풀이는 정말 순수하게 서술형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풀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한 계산이 포함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보자. 여기 있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요, 180도에서 72도 빼주면 되니까, 아, 너 108도구나라는 거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80도에서 87도 빼주면 되니까, 아, 너 93도구나 하고 구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에서 네 개의 내각의 총합이 360도다라는 걸 활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모르는데요? 각 DIE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DIE가 AIB라고 이야기하는 각과 각의 크기가 맞곡지각으로 같죠. 그죠? 근데 이 각은요, 그래요. 요 맞은편에 있는 각을 가지고 내심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각 C밖에 없고, 각 C를 활용해서 나머지 각들을 전부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방정식 세워볼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 좋아. 요 과정으로 서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쓸 식이 제일 적은 그런 식 풀이입니다. 자, 그럼 식을 한번 서술해보자. 우선은 AIB라고 이야기하는 각을 생각해봐야겠죠? 각 AIB라는 각의 크기를 생각해볼 거다. 자, 그 각은 우리 편하게 내심각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각 C의 절반에다가 90도를 더한 거지? 그래서 90도 더하기 2분의 1각 C하고 써줄 수 있겠죠? 이게 AIB지. 자, 근데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AIB가 아니죠? EID라는 각을 원하죠. 그래서 AIB 대신에 각 EID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를 구할 겁니다. 근데 이 각이 뭐랑 똑같아? 각 AIB랑 똑같고, 그래서 네가 90도 더하기 2분의 1각 C가 되더라라는 거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이유는 뭐 때문에?
서로 맞꼭지 각이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각 EID가 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이제 이 각의 크기 구했고 이 각의 크기는 각 C고요. 나머지는 숫자로 각을 알기 때문에 사각형의 네 각의 총합들을 생각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야? 사각형이지. 사각형 CEID라고 사는 사각형에서 각들을 다 더하면 360도가 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다 더하죠. 먼저 너는 각 C 그리고 옆에 108도 그리고 너는 아까 전에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C 그리고 그 옆에 93도까지 더해주면 이게 사각형의 4개의 내각의 크기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도 나와야 돼? 360도 나와야 된다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각 C와 여기 있는 2분의 1 각 C를 생각하면 2분의 3의 각 C하고 쓰여질 것이고 자 나머지 넘겨서 뺍시다. 자 90도 넘어가서 빼면 270도니까요. 270도에서 108도와 93도 빼주면 돼요. 자 이거 두 개 더하자. 그러면 201도하고 등장하네. 자, 201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69도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결국 2분의 3 곱하기 각 C가 69도다라고 얘기되어지고 그렇다면 각 C의 크기를 생각하면 69도 곱하기 3분의 2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 3으로 나누면 23도 거기 2배 곱하니까 46도라고 각 C의 크기 찾아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각 C를 찾아내면 우리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객관식 문제랑은 풀이의 흐름과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이런 지루한 계산들, 108도, 93도를 가지고 막 360도를 만들어내는 계산들을 하고 싶지 않아서 객관식에서 좀 다른 방법으로 풀었었는데 서술형에서는요, 식을 이렇게 써 내려가 주시는 게 써야 되는 문자의 숫자를 가장 줄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제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서술형으로 삼각형의 성질 마무리 지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아예 새로운 개념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 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앙 뉴런 역사일 개념책 강의이고요. 이제 6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제도 바뀌어서요. 7단원에서도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권의 확산과 세계화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게요. 세계사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역사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특히 타 과목과도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 이것도 역사인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역사라는 과목은 인류가 살아온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지요. 지금도 인류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또 하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21세기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예정인데요. 오늘의 주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인권의 확산과 세계화 중에서도요, 특히 민권운동, 그다음에 여성운동, 노동운동과 반전평화운동, 환경운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권의 확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당연했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배워왔듯이 신분제라는 게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그 신분제 말고도 다른 여러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이 역사 속에서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권운동과 여성운동 이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먼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중에서도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입니다. 이때 먼저 민권운동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권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움직임,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보면 지키고 되찾

찾기 위한 움직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민권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각 국가들로 있는데, 특히 먼저 미국부터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미국과 관련된 민권운동은요, 큰 틀에 있어서 흑인들의 이 인권 신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우리 흑인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흑인 노예와 관련돼서 우리 남북전쟁할 때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좀 차별받고 노예로서 힘들게 사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흑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1950년대부터 이 흑인에 대한 민권운동, 흑인 민권운동이 전개되었던 겁니다. 그럼 왜 하필 1950년대부터일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다른 주제와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우리 여성의 참정권이 확산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여성의 참정권이 신장된 게 아니었었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총력전이 펼쳐지면서 여성들도 전쟁에 많은 도움 또 지원을 하면서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 등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졌으니 참정권 부분들도 요구가 많아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50년대부터 흑인의 민권운동이 전개된 것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1950년대니까 바로 그전 1940년대로 가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죠? 아주 역사상 큰일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군도 참전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흑인들이 군인으로서 참전해서 미국의 승리를 위해서 싸웠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미국이란 국가의 승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자신들의 권리 신장과 관련된 부분의 움직임이 서서히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1950년대부터 흑인의 민권운동이 전개되고 있던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몽고메리시라는 곳에서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벌어집니다. 자, 몽고메리시의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인데, 아니 버스 승차를 왜 거부하나요? 라고 생각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여성인데요. 로자 파크스라는 인물이에요. 로자 파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버스에 탔어요. 근데 버스 앞쪽에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자 파크스가 앉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버스 기사가 로자 파크스에게 이야기를, 자리를 비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인이 타니까 자리를 비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로자 파크스는 이걸 거부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미국에서는 버스에 탈 때요, 버스의 앞쪽은 백인들의 전용 좌석이 있었고요, 뒤쪽에는 흑인들 좌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리 로자 파크스가 백인들의 전용 좌석이라는 곳에 앉았던 거죠. 그러니 백인이 타니까 흑인 여성이 앉아 있으니까요, 이제 뒤로 가라 라고 요구했었는데 로자 파크스가 이걸 거부했었거든요. 그럼 당시 기준으로 한번 보면 백인들을 위한 별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흑인 여성이 앉아 있었으니 당시 경찰들은 이걸 법을 안 지킨 거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로자 파크스를 체포해서 이제 데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흑인들의 사회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버스에서 이루어진 인종차별, 어떻게 자리라고 하는 어떻게 작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요, 이 버스에서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항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밑에 나오는 마틴 루서 킹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흑인들이 다 같이 뭉쳐가지고요,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몽고메리시의 버스를 우리 타지 말자라고서 단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거리 같은 경우는 걷거나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거나 하는 등 1년 넘게 이 몽고메리시 버스 탑승을 안 하는 이 거부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버스에 탑승하는 사람들, 그 수익 중에 좀 많은 부분들이 이 흑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1년 넘게 전개된 이 운동의 결과, 나중에 법원 판결 관련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 버스에서 이렇게 차별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흑인 민권운동과 관련된 부분으로 로자 파크스의 몽고메리시 버스 승차 거부운동,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지금 버스에서 차별은 없어졌지만, 그렇다면 흑인에 대한 다른 차별도 다 없어진 거냐? 아닙니다. 다른 차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까 몽고메리시의 버스 승차 거부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바로 마틴 루서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서킹이요, 흑인들의 민권운동을 그때부터 꾸준히 좀 전개를 하거든요. 그러다 1900년 60년대에요, 워싱턴 행진이라는 것을 개최하게 되거든요. 워싱턴 행진은 이제 흑인들의 민권 신장을 위해서 정말 수십만 명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봐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마틴 루서 킹 등이 이끌었던 워싱턴 행진 이후에 미국이 흑인에 대한 이런 차별 등을 없애기 위해서요. 민권법이라는 걸 따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럼 민권법이 무엇인지 좀 봐야 될 텐데요. 뒤에 준비했습니다. 민권법이라고 하는 건 인종, 민족, 출신 국가 혹은 종교나 여성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시행으로 학교나 직장 및 공공시설에서 인종차별 정책이 종식되게 되었는데, 이 민권법의 제정과 가장 관련된 인물로 마틴 루서 킹, 미국에서의 민권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흑인과 백인 사이에 법적 차별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모습인데요. 워싱턴 행진 당시의 내용이고요. 연설하는 내용인데, 당시 연설문을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밑에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실현하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의 민권 신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장 대표적인 연설이고요. 이 연설이 나온다 그러면 마틴 루서 킹 목사, 바로 민권법과 관련된 인물로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1968년에 있었던 68운동이 아주 중요한 민권운동인데요. 이68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사건을 연결시키셔야 되냐면요. 냉전 체제의 형성 중에서도요, 특히 열전의 사건이 있었죠. 그 중에 6.25 전쟁이 있었고요. 하나 더, 68년도에는 베트남 전쟁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에 반대하는 이런 시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들이 학생을, 대학생을 탄압하는 있었고, 특히 대학교를 폐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여기에 노동자까지 가세하면서 대학생과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시위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를 68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68운동 당시에는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라고 하면서 이런 좀 차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좀더 보면은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등의 9월에 전개된 대표적인 탈권위주의 운동의 사례로서 68운동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그런 건 금지해라. 라면서 좀 자유를 외치는 이런 내용과 관련돼 있었고요. 이 68운동은 비록 이 시위 자체가 나중에 진압되긴 했었지만요, 세계 각지에서 전쟁에 반대하고 또 권력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에 남을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 기억했던 부분 있죠? 언제 이야기했었냐면, 케이프타운 이야기하면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국가로 우리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요, 백인과 흑인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 흑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름이 좀 어려워요.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라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봐볼게요.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라고 하는 건 분리 혹은 격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행된 인종 분리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흑인에 대한 차별 정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에 맞섰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은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에 맞춰서요, 간디를 좀 모티브로 삼았어요. 간디 하면 우리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도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맞선 그런 운동을 펼칠 때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했던 겁니다. 특히 불복종 운동을 좀 전개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젠 단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투쟁으로 좀 변화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결국 체포돼가지고 감옥에서 20년 넘게 이제는 이제 죄수 생활을 하게도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많은 국제사회의 여러 요구 등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을 풀어달라, 만델라에게 자유를, 이런 것과 함께 나중에 풀려나게 됐었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종차별 금지 법안, 이런 것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정되기도 되는 거죠. 이 넬슨 만델라와 관련된 부분들도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물 사진 준비했어요. 우리 앞에 이야기할 때 마틴 루서 킹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관련된 인물은요, 넬슨 만델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바로 넬슨 만델라는 분인데, 그렇게 20년 넘게 감옥에서 투옥 생활하다가 당시 이제 대통령이 이 사람을 이제는 이제 구해주게 되거든요. 그 뒤에 이제는 이 둘이서 이 대통령과 이 넬슨 만델라가 함께 손을 잡고서 이제 그 인종차별 정책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었고요. 그 결과 이 둘이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돼요. 그리고 이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게 됐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과 관련된 문제를 물을 때 자주 나올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꼭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 이 것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민권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여성운동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그 문화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전반적인 움직임들을 이야기해요. 기존에 남성 중심의 사회 체제에 대한 인식 및 현실적인 변화를 조금 요구했던 부분들인 거고요. 임신과 출산, 고용 등 여러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그런 활동을 전개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밑에 나와 있는 베티 프리던의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 영국의 사례가 있는데요. 특히 베티 프리던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뒤에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거기서 좀더 보도록 하고요. 이 인물은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여성운동단체, 나우라고 해서요. 전미여성협회 같은 것들을 조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1970년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여성의 권리 등이 확대되는 데 영향을 주었었습니다. 자, 여성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 베티 프리던, 혹은 교과서에 따라서는요, 베티 프리단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 인물이 했던 주장을 보면 이게 바로 여성운동에서 드러나는 관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좀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티 프리던이란 인물인데요. 이분은 여성의 신비라는 책을 저술했었어요. 이 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언급해 보면, 당시에 사회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걸좀볼수 있거든요. 그 당시엔 사회에선 여성 어떻게 보느냐? 여성이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거?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성에게 주어진 임무다, 책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육아라든지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 이런 것 중에 많이 갇혀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서 여성이 이제 사회생활이나 다른 부분에서 고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이끌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전미여성기구, 제가 아까 나우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단체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인권의 확산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때 사람들이 계속 나오죠. 그렇다면 이 사람과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문제로 만든다면요, 바로 그 인물과 관련된 부분은 문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주요 특징들, 여성의 신비라는 책을 저술했었고, 다음에 여성 운동을 했었고요, 전미 여성기구를 설립을 주도했다는 내용들, 이런 특징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노동운동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운동은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이 노동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때도 이야기했었지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단체교섭권 등을 활용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좀더 확산되고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게 언제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민권운동 파트에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1차 세계대전이 총력전으로 펼쳐지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공장 노동자들이 동원이 됐었지요. 뭐 포탄을 만든다던가 이런 많이 포함됐었으니, 그 이후에 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요. 그러면서 임시정부 수립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었죠. 그 뒤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바이마르 헌법, 우리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바이마르 헌법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파리 강화 회의에서 체결되었던 베르사유 조약이 있었죠. 여기에도 노동권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국제노동기구, IL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ILO 기구 꼭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이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노동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산업혁명 시기 기억하세요? 어린아이에게 12시간이 넘게 장시간 노동시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루에 8시간, 일주 48시간 노동을 당시의 국제 표준으로 좀 확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점차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좀더 시간이 줄고 이렇게 나오지만 당시에는 이렇게만 하더라도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들 했던 거죠. 국제 노동기구, ILO고요. 베르사유 조약의 근거에서 설립되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국제기구들이 주로 국제연합 창설 이후에 명칭을 변화하거나 바꿔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제노동기구는요, 이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특징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이마르 헌법. 우리 아까 봤던 내용이죠.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으로서 우리 얘기했던 그 내용 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반전 평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반전, 전쟁에 반대한다는 거죠. 평화, 전쟁을 하지 말자, 평화를 지키자. 이런 움직임 우리가 반전 평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전 평화 운동이 언제 전개될 거냐 생각해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겠죠. 그 전쟁과 관련된 부분으로 현대사 부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거든요.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전개되니까 미국 내에서 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전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반전 운동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외에도요, 지금 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든 위협하기 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같은 거야.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게 만약에 동시에 이렇게 공격하게 되면은 지구 전체에 위협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 등 그런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을 반대하는 운동도 전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더더 나아가서 핵확산 금지 조약, 다른 말로 NPT라고 이거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NPT 좀더 봐볼게요. 핵확산 금지 조약은요,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핵무기가 위험한 거잖아요. 우리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떨어졌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도 핵폭탄, 그 위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국이 많아지고 핵무기가 전 지구에 많아지면 아무래도 지구에 위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국은 제3국가에게,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또 다른 나라한테 이 기술을 양도하지 않고 핵무기 보유국이 점차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또 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더 이상 핵무기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지금 핵무기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그런 사찰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핵확산 금지조약. 이런 것들을 체결하면서 국제사회가 전쟁이 좀더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환경운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산업혁명 당시에 기억하시나요? 공장에 매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대기도 오염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폐수가 나오면서 수질 오염도 있었지요. 근데 산업화 이후에 자원 소비량도 늘어나고요. 폐기물의 양도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현재 단순히 동물들만이 아니고요, 인류의 생활 자체를 위협하면서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초반기에 예를 들어서 좀 오염이 좀 덜한 시기에는요, 그런 오염을 지구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어려운 말로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이 가능했던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지구가 이거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이 지구가 그렇게 망가진다면 모든 인류가 살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지구가 오염되고 있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화석 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있는데요. 어려운 용어 나와서요. 온실가스 한번 봐보면 지구의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사하는 열들이 있거든요. 이거 아마 과학 전에 배웠을 겁니다. 그때 원래는 바깥으로 나가야 될 텐데 중간에 있는 이 기체들이 그걸 흡수하는 겁니다. 그럼 열을 흡수했으니 그 안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이산화탄소나 메탄, 이산화질소 이런 가스들인 건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공장에서 뭐 석탄을 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구의 기온이 점차 올라가는 거죠.
지구의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 해수면 상승.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빙하나 이런 얼음들이 녹으면서 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폭우나 가뭄 등 기상이변, 우리가 뭐 엘니뇨 이런 말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는 거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사막환화, 열대림 파괴, 생물종의 감소, 오존층 파괴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 인류가 그냥 두고 볼 수만 없겠죠. 그럼 이거를 무언가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보다 더 중요한 건 인류가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느냐, 그 파트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노력은요, 1972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20년 뒤에 그걸 기념하면서 브라질에 있는 리우에서 리우 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여기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었어요. 자, 리우 선언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 뒤에 교토의정서라는 게 이제 체결되게 되는데, 이 교토의정서는요, 지금 온실가스가 문제잖아요. 근데 특히 온실가스를 어느 나라가 많이 하냐라고 할때 산업화를 이루었던 나라들, 산업화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을 테니, 특히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렇게 줄이도록 이제 어느 정도 했던 의무를 부여했던 겁니다. 그게 교토의정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분들이 선진국에만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동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제시한 게 바로 파리 협정이 되겠습니다. 이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정이 자료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구별하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는지, 아니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제시했는지, 특히 최근과 더 관련된 건 교토의정서보다는 파리 협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묻고요. 우리 역사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개별적인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내용이 어떻게 역사적인 시간 흐름에서 왔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리우 선언, 다음에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이 순서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역사는 물어보게 됩니다. 이 관련된 환경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배우는 역사일 말고도 사회 다른 과목 부분에서도 나온 적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의 어떤 측면을 좀더 유심히 보느냐. 과학 분야에서도 나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과학 분야에서는 온실가스와 관련된 과학적인 원리, 이런 것을 좀 초점 맞춰서 본다고 하면은요, 현재 역사 과목에서는 각 의정서나 협정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리우 선언이나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이런 것들은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데, 누가 하는 거냐면요, 주로 국가,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파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꼭 국가나 정부만 하는 건 아니겠죠. 민간단체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 활동으로 가장 유명한 부분이 그린피스, 그리고 세계 자연기금과 같은 관련된 비정부 기구들도 있게 되거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협정. 이게 파리협정인지 아니면 교토의정서인지 구별해 보는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요, 모든 국가가라고 돼 있어요.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한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 포인트 부분이요, 이건 팁으로 드리는 건데,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관련된 부분들도 언급되어 있는 거. 이게 파리 협정의 내용입니다. 자, 파리 협정은 2015년 열렸던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것인데요. 평균 기후 상승을 막기 위한 부분. 그런데 각국, 특히 모든 국가가 함께 하기로 했다는 거. 이게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그린피스의 활동이에요.
아까 정부 측에서의 활동이 있으면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그린피스는 그때 비정부 기구의 활동으로 언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린피스는 1971년에 설립된 단체이고요. 핵실험 반대와 자연보호 운동 등 환경을 보존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요. 위에 보시는 건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린피스 사진으로서요. 보시면요.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동물들,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현재 SOS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현재 환경의 위험을 알리고자 이런 노력들이 사례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인권의 확대와 관련된 부분, 인권의 확산과 관련된 부분을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민권 운동도 있었고요. 여성 운동도 있었고요. 반전 평화 운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동 운동,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환경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각 사례별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수강후기 복습하기로 여러분이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처음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민권 운동의 사례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특히 여러 인물들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국가도 있었고요. 각 국가별로 어떠한 민권 운동이 있었는지 국가와 함께 사례를 정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제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핵심 문장으로 정리해 뒀거든요.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지구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권에 지금부터 집중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고, 지권의 층상 구조까지 정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그 중에서도 가장 얇은 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내용 오늘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질문은요, 바로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이것, 뭐처럼 보이나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름다운 것이요, 우리가 매일 밟고 다녔던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오늘의 질문은요, 암석을 이루는 광물,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은 암석과 광물 그 안으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됐으면요, 바로 오늘 이 광물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지구계라고 하는 거 공부하면서 지구계의 구성 요소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지권에 대한 공부할 거예요라고 얘기했고, 그럼 지권이라고 하는 건 지구 겉부분뿐만 아니라 내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지권의 층상 구조 이야기할 때네 개의 층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가장 마지막에 얇은 딱딱한 암석층 있었죠? 얇은 층, 우리는 그것을 지각입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해양 지각의 경우에 평균 5km

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기억해 주시면 되죠.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멘틀 아래에서 지표면에서 5,100km까지 이 영역을 우리는 액체 상태로 추정 중입니다. 바로 외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온도도 높지만 압력에 대한 영향도 커지기 때문에 다시 고체 상태로 추정 중이었습니다. 내핵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층상 구조 중에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지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도대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각은요,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암석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광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먼저 광물을 공부하고 그다음 암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공부 방향을 먼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암석을 이루고 있는 더 작은 알맹이, 광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광물이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알갱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물이 무려 5천여 종이나 되거든요. 이거 다 공부해서는 여러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행인 것은 이런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아주 주된 광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암 광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십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몇 가지의 조암 광물들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그래도 일단 우리가 이런 조암 광물의 부피비 얘기할 때 1등과 2등까지는 꼭 기억하자라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등이 누구냐? 무려 여러분 퍼센트 보면 51%나 되거든요. 절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1등 그래서 여러분 흰색 또는 약간 예쁜 핑크빛도 나거든요. 장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비율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 크리스탈이라고 부르는 이거 투명한 바로 석영이라고 하는 것이 2등이 돼요. 그래서 장석과 석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 암석은요. 얘네는 밝은색 광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석의 색이 밝아질 수 있는 거죠. 먼저 정리할 것은 이런 조암 광물 중에 1등 장석, 2등 석영이 있는데 이 둘은 밝은색 광물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그 다음 휘석, 흑은모, 각섬석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셋은 어두운 광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지각을 이루는 건 암석이고 암석을 이루고 있는 건 광물. 광물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암석을 이루는 크고 작은 알갱이 얘기하는 거고요. 자,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을 우리는 조암 광물. 1등, 2등까지는 기억하자고 했어요. 흰색 혹은 예쁜 핑크빛이 나는 장석.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었고요. 석영이 그 다음이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이 둘은 밝은색 광물이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광물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광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거 알면 이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 색이에요. 그걸 우리가 광물의 색이라고 얘기하고 겉으로 보이는 정말 말 그대로 광물 고유의 색이 광물의 특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1등 했던 장석 한번 보세요. 흰색, 분홍색, 요렇게 보이는 거 있죠? 실제로 보면 장석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럼 핑크색에 바로 여러분 장석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2등이 누구였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석영입니다. 그래서 무색 투명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육각기둥에 그 크리스탈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또한 가지 방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도 무색 투명하거든요. 즉, 겉으로 보이는 색 그중에서도 밝은색 광물에 석영, 방해석, 장석이 있더라.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럼 뭐야? 석영과 방해석의 경우 둘다 무색 투명하네? 그럼 겉보기 색만 가지고는 이 광물을 100%다 구별해낼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어두운 색 광물도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그 조암 광물의 부피비 보면서 흑음모에 대한 거, 각섬석, 그리고 감남석 봤었는데, 흑음모 검은색, 각섬석도 검은색, 감남석은 굉장히 신비한, 우리가 옅은 녹색을 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학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뭔가 알쏭달쏭 예쁜 녹색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흑음모, 그리고 각섬석, 동일하게 검은색, 이니까요. 아, 역시 겉으로 보이는 색, 광물의 색 가지고는 광물을 완벽하게 구분해내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첫 번째 광물의 특성, 일단은 광물을 색으로 구별할 수 있구나.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색이 겉으로 보이는 색이 동일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초벌구이한 자기판을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조흔판이라고 불러줄 거거든요. 이 조흔판에 그 광물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광물이 그렇죠 가루가 돼서 우리한테 보여지는데 이거 실험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분명히 우리 눈에 검은색으로 보였는데 이거 조흔판에 긁잖아요. 그럼 광물 가루의 색이 흰색으로 나와요. 분명히 검은색이었던 적철석인데 이거 조흔판에 긁으면요 적갈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철석이라는 것도 검은색인데 조흔판에 긁으면 검은색으로 조흔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겉보기 색이 같더라도, 아, 조흔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 조흔색을 보면 그 광물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동일하게 우리가 열심히 산에 가는데 뭔가 노란색 막 반짝여요. 그러면, 이거 혹시 금인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겉에 보기에 금도, 황동석도, 황철석도 모두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금인지 아닌지 알려면 조흔판에 긁어보면 돼요. 조흔판에 긁었을 때 광물 가루의 색 역시 노란색이면 여러분 금 찾은 거거든요. 근데 녹흑색이다라고 하면, 아, 그거 황동석이구나. 만약에 검은색이다라고 하면 황철석이구나. 이렇게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겉보기 색이 같은 경우에, 광물색이 같은 경우에 조흔판에 긁었을 때 광물 가루의 색, 조흔색을 확인하면 광물을 더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방해석 석영 얘기를 했었거든요. 방해석 석영이 네, 무색 투명합니다. 그럼 이것도 조흔판에 긁으면 두개 구별할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석영의 경우에는요, 이 조흔판보다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 조흔판에 아예 긁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석영의 경우에는 조흔색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방해석, 석영 구별할 수 있는 또 다른 광물의 특성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 여러분 굳기예요. 굳기가 뭐냐면 광물에 단단하고 그냥 무른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죠. 볼게요. A와 B를 긁었어요. 그랬더니 A가 긁혔어요. 그럼 지금 누가 더 단단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B가 A보다는 단단한 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번에 B로 C를 긁었더니 B에 흠집이 생겼대요. 아, 그럼 당연히 C가 B보다는 단단한 거구나.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이두 개를 통해서 C가 가장 단단하고, 그 다음 B가 되고, 그 다음 A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결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A로 C를 긁었더니 C가 더 단단한 거죠? 따라서 A가 긁혔어요. 그 가루가 C에 묻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석영과 방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긁어보면 여러분, 석영이 방해석보다 더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석이 긁히는 거죠. 어떤 게 방해석이고 어떤 게 석영인지 모를 때 서로 긁어보면 긁히는 게 있거든요. 긁히는 게 바로 방해석이고 긁히지 않는 것이 석영이구나. 이렇게 광물을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광물의 특성은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자석처럼 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 그거 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러한 쇠붙이를 끌어당기게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그러한 성질 가지고 있는 광물을

자철석이라고 하거든요. 자석처럼 철석 달라붙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클립 같은데 이렇게 대보면 정말 이렇게 딸려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광물 안에서 자성을 언급하게 될때 바로 자철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제시하니까요. 자철석 하면 아, 자성을 가지고 있는 광물이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 마지막은 바로 염산 반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광물이 묽은 염산과 반응하면 거품이 발생하는 성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바로 방해석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석영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방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겉보기 보이는 색이 어땠었어요? 그렇죠. 무색 투명으로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영과 방해석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좋은 색으로는 안 됐었고 앞에서 하나 찾은 것이 아, 굳기를 비교하면 됩니다. 서로 긁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한 가지의 방법이 바로 염산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산을 묽은 염산 우리가 뿌려봤을 때 만약에 거기에 거품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아, 너 방해석이구나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석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한테 간단한 서술형 문항으로 정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광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석영과 방해석을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실험 방법을 쓰세요라고 한다면 굳기를 비교하는 거, 염산 반응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긁히면 방해석, 거품이 발생하면 방해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이제 광물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본 거예요. 광물을 뭐라고 했냐면, 암석을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알갱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광물들 모여서 암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암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암석을 공부하다 보면 세세한 암석의 이름 암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좁은 것에 매몰될 때가 있거든요. 먼저 큰 틀을 보셔야 돼요. 암석을 공부하게 될 때, 암석을 구분해서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 항상 구분할 때는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암석을 무엇으로 기준을 세워서 분류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도대체 그 암석이 어떻게 생성되었습니까? 생성 과정에 따라 분류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가요, 마그마가 식어져서 굳어진 암석이 있어요. 우리가 불화자 쓰는 거거든요. 뜨거운 것으로 이루어진 암석, 화성암이라고 얘기하는데, 불화자에 우리가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불로 이루어진 암석, 뜨거운 마그마가 식어져서 된 암석을 우리는 화성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이제 식는지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일단 식을 수 있냐면 지하 깊은 곳에서 우리가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하 깊은 곳에서도 여러분 아주 뜨거운 밥솥에서도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밥이 식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지하 깊은 곳에서 여기 당연히 온도가 높지만 여기서 아주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식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식으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네, 식는데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충분한 시간 때문에 그 안에서 이 광물 결정, 만들 시간이 많은 거죠? 따라서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큰 암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바로 심성암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아,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 그거 우리 심성암이구나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하 깊은 곳에서만 식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그마가요,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분출할 수 있죠. 그럼 지표면 온도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식어버릴 수 있어요. 빨리 식으면 지금 광물 결정 이런 거 만들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은 그런 암석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화산 분출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그거 화산암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생성이 되었는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생겼습니까?

아니면 급격하게 식는 지표에서 형성이 되었습니까? 그 생성 장소에 따라서 바로 냉각하는 속도가 달라지죠. 얘는 천천히 냉각하게 될 거고요. 지표는요,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빠르게 냉각하죠. 그러면 그 광물 결정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겠죠? 이러한 지하 깊은 곳에서는 천천히 식으니까 광물 결정 만들 시간 많다고요. 결정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고, 이러한 화산암 지표에서는요, 그런 거 만들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다.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화성암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그 거기에 해당되는 이름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화산암, 그리고 심성암, 요렇게 볼 거고, 각각의 암석에 밝은색 암석이 있고요, 어두운 암석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암기할 때 제가 하나의 좀 스토리를 말씀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반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유현이라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요, 정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과학시험 잘 보고요. 시험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와도 잘 보고.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나와도 시험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유현아, 너 도대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라고 물어보니까 비법을 알려준다면서 화요일날 자기를 따라가면 왜 이렇게 자기가 과학을 잘하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 봤더니 유연이가 화요일마다 심화반에 가서 과학 공부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화요일에는요, 유현이 따라서 어디 가야 되냐면, 심화반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산암에 해당하는 밝은색 암석으로는 바로 유문암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화산암의 어두운 것에는 우리가 제주도에서 많이 보는 현무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심성암에서 밝은색 암석에는요, 우리가 내장재로 많이 쓰는 바로 화강암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성암에서 어두운색 암석에는 반짝반짝이는 반려암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암석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화요일에 유현이 따라 심화반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더 중요했던 생성 장소, 냉각 속도, 그거에 따른 결정 크기, 요 순서대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화산암은 일단 지표에서 급격하게 식는 거죠.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해서 빠르게 식습니다. 그러니까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은 거 얘기하는 거고,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은 거 얘기하는데 가끔 여러분 혼동하는 게, 근데 현무암 크던데요? 여러분, 현무암에 나타나는 구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멍 말고 그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 보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작은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멍이랑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암석이 만들어지는 거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성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커져요. 그런 거에 반려암과 화강암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이 예시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벌써 화성암 끝났어요. 암석에서 사실 화성암 넘어가면 반 이상 넘어간 거거든요. 그다음 우리는 퇴적암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퇴적암은요, 말 그대로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고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암석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쌓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쌓이고 다져지고 얘네들을 잘 붙여주는 작업이 있어요. 그렇게 굳어지면 퇴적암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퇴적암의 경우에는 퇴적물의 크기로 일단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이제 파도 같은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가지고 해안가로 쭉 옵니다. 다시 물이 쭉 빠져나가죠. 그럴 때 무거운 거부터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럼 자갈 정도의 사이즈 큰 것들이 바로 해안가 가까이 떨어지게 될 거고, 모래는 조금 더 같이 먼 곳까지 이동하게 될 거예요. 여기 모래가 쌓이게 되고, 아주 고운 진흙은 더 멀리 함께 이동하겠죠. 그래서 진흙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자갈 정도의 사이즈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바로 자갈 역자를 쓰는 거거든요. 여감이 만들어지고, 모래는요, 얘도 한자어예요. 모래 사자를 써서 사암이 만들어지는 거고, 진흙이 모여서 만들어지면 바로 이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만들어지더라. 네, 그렇게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거. 우리는 그것을

퇴적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퇴적물들이 계속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암석이잖아요. 각각의 어떠한 다른 퇴적물들이 쌓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한테 층층이 어떤 줄무늬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바로 퇴적암의 큰 특징인 층층이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층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퇴적물이 쌓이게 될때그 안에 그렇죠. 생물의 유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잘 보존되고 오랫동안 받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화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특징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 나누면 자갈이 모여서 바로 여감, 모래가 모여서 삼, 진흙이 모여서 이암이 되고요. 혹은 종류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석회질 물질이 모여서 석회암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퇴적암의 특징으로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층리와 화석이 있습니다라고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석암과 퇴적암이 만들어졌어요. 한 모습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열이나 압력을 받게 되면 여기서 변성작용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변성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거나 뜨거운 마그마와 접촉하여 열을 받아 성질이 변해서 생성된 암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강암은 우리가 화강편마암이라고도 부르는데 편마암으로, 이암은 편암을 거쳐서 편마암으로, 이런 경우에는 열과 압력을 동시에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사암이 규암으로, 석회암이 대리암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에는 열의 작용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열만 받은 거고 얘는 열과 압력을 받은 거죠.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면 여기 원래 암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물들 있죠. 근데 압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게 되면 얘네 찍찍 이렇게 어떤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죠. 암석이 있고 그 안에 광물들이 있는데 압력을 받게 된다면 그 받은 압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변성암의 큰 특징인 바로 염리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의 특징이요. 암석이 이른 열을 받아서 변성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물로 변하거나 아니면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작용, 바로 재결정 이라고 하는 작용도 변성암의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변성암,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하는 암석, 그리고 열을 받아서 변하는 암석, 그런 변성암의 특징의 염리와 재결정 작용이 있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암석이 하나의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그럼 볼게요. 마그마가 식어져서 굳어진 암석, 화성암이에요. 근데 이 화성암이 풍화받고 침식, 운반 받으면 퇴적물 되겠죠? 그럼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지면 퇴적암 될 거고요. 근데 얘가 아주 높은 열과 그리고 압력을 받게 되면 변성암 될 건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열을 받게 되면 그냥 암석도 싹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마그마가 되겠죠. 물론 중간중간에서도요, 화성암이 높은 열과 압력 받으면 변성암 될수 있고요. 변성암도 풍화 침식, 운반작용 겪으면 퇴적물이 될수 있죠. 어쨌든 이 암석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계속 순환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이런 광물 암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적철석 여러분 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계 혹은 건축 재료로 우리가 활용되고 있고요. 흑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첨단 기기, 리튬 전지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황동석, 구리 같은 건 전선의 재료로 쓰이고요. 석영이라고 하는 것좀잘 봐두실 건데 얘는 태양 전지판 반도체 재료로 활용이 되더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또 화강암 이번에는 암석이에요. 화강암은 건축물 재료로, 대리암은 조각상 재료, 석회암은 시멘트의 재료로, 편마암은 정원석 재료로 활용이 된다라고 해서 각각의 활용, 이런 활용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과 연결하거나 그리고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 잘 공부를 마무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 광물

과목과 암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여러분 막상 평가 보려고 하면 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떨리지 말라고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청심환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각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런 지각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었고, 또 암석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이두 개가 서로 다른 용어인 거 기억하시죠? 각각의 용어 넣어주시고요. 완성된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저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진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 수학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퀴즈는 수학 공책 한 면의 넓이를 측정할 때에는 제곱미터 단위가 가장 적절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X였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수학 공책 우리 친구들의 한 손에 잘 들어가죠. 이렇게 작은 우리 주변의 물건의 넓이를 측정할 때에는 제곱미터보다는 제곱센티미터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알맞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의 단위들을 모두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 6단원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단원평가 2회 문제 풀어보고 수행평가까지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수학 마지막 시간인 만큼 더 재미있고 신나게 수학 공부하러 가보자고요. 네, 교재 96쪽의 단원평가 2회고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1번은 도형에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테두리 한 바퀴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거잖아요. 자, 1번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할 때 우리는 가로, 세로 먼저 쓸게요. 6 더하기 가로 10, 한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구할 수 있겠죠. 16 곱하기 2를 계산하면 32cm입니다. 라고 단위까지 잘 적어주도록 하세요. 32cm. 자, 그 다음 2번을 보니까 아하, 직사각형인데 여기 보니까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습니다. 그 말은 즉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를 해서 구할 수 있겠죠. 9 곱하기 4 계산하면 36cm입니다. 이렇게 36cm라고 금방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두 정사각형의 둘레가 같을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얼마인지 구하세요. 자, 여기 있는 왼쪽과 오른쪽 두 정사각형 생긴 모습은 다르지만 그 둘레의 길이는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둘레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3cm이죠. 곱하기 변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정 팔각형이니까 3 곱하기 8은 24cm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둘레도 24cm다 라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 네모 곱하기 변의 수 6개죠. 6을 한 값이 24이므로 네모는 4cm입니다. 라고 네모 안에 들어갈 수 4라고 구할 수 있는 거겠죠. 3번. 두 도형의 둘레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양쪽에 있는 도형의 둘레를 모두 구해야겠죠.

것은 평행사변형이니까 5 더하기 9 여기에 2배를 해서 구할 수 있겠죠. 5 더하기 9는 14고 14 곱하기 2는 28cm죠. 자, 그 다음 오른쪽은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요. 따라서 8 곱하기 4를 해서 32cm라고 둘레를 구했습니다. 28 더하기 32 계산하면 60cm가 되겠죠. 4번. 도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쓰세요. 자, 모눈종이에 나타난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도형 안에 1제곱센티미터 이 한 칸이 몇 칸 들어가는지를 세어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칸 들어가니까 총 10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두 도형의 넓이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 또는 수를 써 넣으세요. 가와 나 모두 모눈종이 위에 그려져 있는 도형입니다. 방금 4번에서 해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형 안에 1제곱센티미터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가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 들어갔으니까 8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구했어요. 나는 가로 세로 모두 3칸씩 있죠. 총 9칸이니까 9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나 도형, 도형 나의 넓이가 도형 가보다 얼만큼 더 넓다? 1제곱센티미터만큼 더 넓습니다 라고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6번.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중 알맞은 넓이의 단위를 써 넣으세요. 1번을 보니까 축구 경기장입니다. 자, 축구 경기장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시나 국가처럼 굉장히 너무 많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넓이가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제곱미터를 쓰는 것이 알맞습니다. 7500제곱미터. 자, 2번은 제주도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넓이를 한눈에 다 담을 수 없죠. 그만큼 굉장히 면적이 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보다도 제곱킬로미터의 단위를 쓰는 것이 더 알맞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7번, 두 넓이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세요. 자, 1번을 보니까 제곱센티미터가 있고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맞춰주어야 돼요. 자, 우리 100cm가 1m인 것을 활용해서 만 제곱센티미터는 1제곱미터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면 124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왼쪽이 더 크죠. 자, 2번을 보니까 제곱킬로미터와 제곱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1000미터가 1킬로미터다라는 것을.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를 한번 바꿔서 써보도록 할게요.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붙어서 100만 제곱미터가 바로 1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자, 이걸 활용해서 이 왼쪽에 있는 6제곱킬로미터를 한번 제곱미터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6에 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붙여서 제곱미터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0이 다섯 개로 70만 제곱미터고 왼쪽에 있는 건 600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왼쪽이 더 크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8번. 가로가 8cm이고 넓이가 96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에 세로는 몇 cm인지 구하세요. 자, 쉬운 문제예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가 나와 있습니다. 8cm 곱하기 세로 네모로 둘게요. 이렇게 계산한 값이 바로 9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럼 네모 구할 수 있겠죠.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96을 8로 나누어줍니다. 계산하면 12가 되니까 아하, 세로는 12cm구나. 이렇게 세로 12cm입니다. 라고 답을 정리할게요. 9번. 둘레가 12cm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정사각형과 같은 경우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그런데 둘레가 12cm라고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는 12 나누기 4를

해서 3cm입니다라는 걸 구했어요. 아하,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3cm이겠구나. 자, 그럼 반대쪽 이쪽 길이도 3cm가 되겠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니까 33은 9제곱cm입니다. 라고 답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9제곱cm. 10번.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밑변 곱하기 높이였죠. 평행사변형과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구할 때 마지막에 나누기 2와 같은 것들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않도록 해요. 그럼 1번 구해 볼게요. 밑변의 길이 7 곱하기 높이 5. 계산하면 35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요. 35제곱센티미터. 자, 그 다음 2번도 봅시다. 2번은 지금 길이가 3개가 나와 있어서 우리 친구들 헷갈렸죠? 사다리꼴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자, 여기서 높이를 찾아줄게요. 12cm일까요? 9cm일까요? 그렇죠. 높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평행사변형의 두 밑변 사이에 수직인 선분입니다. 수직인 선분. 여기 수직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9cm니까 높이는 12cm가 아니라 9c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식 세워볼게요. 밑변의 길이 4 곱하기 높이 9 계산하면 493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36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11번.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64제곱센티미터일 때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계속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묻는 것이 밑변의 길이니까 우리 밑변의 길이를 네모라고 해두고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모 곱하기 8을 한 값이 넓이 64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수에 8을 곱해야 64가 되나요? 그렇죠. 8이 되겠죠. 따라서 어떤 수는 8이니까 아하, 밑변의 길이는 8cm겠구나. 8cm입니다. 라고 정답 금방 찾을 수 있겠죠? 12번에서 13번 문제는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모눈종이 위에 가나 달아 서로 모양이 다른 삼각형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12번에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지금 가나 달아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 모눈종이의 한 칸의 길이가 1cm죠. 가 같은 경우에는 밑변이 2cm, 높이가 3cm니까 2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해서 아하, 3제곱센티미터의 넓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나와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써봅시다. 밑변 2cm, 높이 3cm죠? 마찬가지로 2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다는 아래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밑변 3cm, 높이는 2cm죠? 3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해서 마찬가지로 3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라는 위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밑변이 1cm고 높이는 4cm예요. 나누기 2를 계산하면 2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4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모두 구했습니다. 정윤이, 삼각형 가와 나의 넓이는 같아. 가와 나의 넓이는 모두 3제곱센티미터로 같죠. 현아, 삼각형 나와 라의 넓이는 같아. 나는 3제곱센티미터고 라는 2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현아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현아. 그 다음 정화도 한번 살펴볼까요? 삼각형 다가 삼각형 라보다 더 넓어. 다는 3제곱센티미터로 라인 2제곱센티미터보다 더 넓죠. 맞습니다. 13번. 삼각형 가와 라의 넓이의 차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세요. 자, 우리 아까 넓이를 모두 구했어요. 가는 3제곱센티미터였고 라는 2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차를 구하세요 라는 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라는 거니까 1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사다리꼴 가나다의 넓이가 모두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다시 복습해 봅시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 다음 나누기 2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가나다의 넓이가 모두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문제 좀 어려워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다행히도 이 가나다 높이가 모두 얼만지는 모르지만 같아요. 가나다 모두 이 높이가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누기 2를 해주는 것도 같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하, 이 세 개의 도형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한 값이 모두 같은 거구나. 이걸 활용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빈칸을 네모라고 두고 이쪽에 있는 빈칸은 세모라고 두었을 때 식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11 더하기 네모는 같죠? 나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5 더하기 8입니다. 그리고 다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다의 윗변은 세모로 두었기 때문에 세모 더하기 10, 이 값이 모두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네모를 구할 수 있죠. 11 더하기 네모는 13이고 마찬가지로 세모 더하기 10도 13입니다. 자, 여기서 네모 구할 수 있죠. 네모는 2가 되고 여기서 세모 구할 수 있죠. 세모는 3이 됩니다. 자, 여기 네모에 2를 써주고 이쪽 세모 있는 쪽에 3을 써주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이 방법을 써두고 아, 세 가지 도형의 높이는 모두 같으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계산한 값이 같겠구나.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15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마름모예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입으로 소리내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 나누기 2까지 해주어야 하죠. 자, 지금 한 대각선의 길이의 반이 7cm예요. 그러면 한 대각선의 길이는 14cm가 되겠죠. 다른 대각선의 길이 반이 3cm니까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6cm가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누기 2를 꼭 해주어야 하잖아요.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14 곱하기 6, 64, 24, 2 올려주면 84가 되죠. 84 나누기 2 계산하면 42입니다. 따라서 마름모의 넓이는 42제곱cm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2번 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로 마름모고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나와 있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식을 세워보면 18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를 한 값이 54다. 됐죠? 네모 구해보도록 할게요. 18 곱하기 네모는 108이 되는 거예요. 자, 18에 어떤 수를 곱해야 108이 될까요? 그렇죠. 아하, 네모는 6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각각 구해보도록 합시다. 16번. 제인이 딸기밭은 가로가 6,000cm, 세로가 3,500cm인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제인이의 딸기밭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쉽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함정은 바로 이 단위예요. 단위가 길이는 센티미터로 나와 있는데 구하려고 하는 것은 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단위를 각게 맞춰주어야 해요. 어떻게 맞춰줄 수 있을까? 조금 더 숫자를 작게 하기 위해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6,000cm를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0cm가 1m니까 60m가 되죠. 그 다음 3,500cm도 미터로 바꿔주면 100cm가 1m니까 35m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로, 세로의 길이를 미터로 바꿔주었어요.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60 곱하기
35. 자, 계산하면 2100이 나오거든요. 다음

B는 어떻게 되겠어요? 둘다 미터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제곱 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100 제곱미터입니다라고 단위를 꼭 통일해서 적어주도록 합니다. 17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인데 천천히 그림을 우리 친구들 잘 들여다보세요. 여기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삼각형의 밑변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변을 밑변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변을 밑변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변을 밑변으로 둘 수도 있어요. 먼저 15cm 길이인 이 변을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는 여기 수직인 8c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15 곱하기 8 나누기 2를 한 것이 이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15 곱하기 8은 120이니까 120 나누기 2는 6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넓이를 활용해서 이 빈칸에 들어갈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 20cm인 이 변을 이 삼각형의 밑변으로 두었을 때, 밑변 곱하기 수직인 이쪽이 높이가 되는 거죠. 자, 20 곱하기 높이, 네모, 나누기 2를 한 값이 넓이는 같으니까 60이라는 거예요. 자, 네모 구해보도록 할게요. 20 곱하기 네모는 120입니다. 따라서 네모는 무엇이다? 6이 된다. 이렇게요. 자, 풀이 한번 볼까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이쪽 15cm인 변이 밑변일 때 높이는 8cm이기 때문에 넓이를 계산하면 6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길이 20cm인 이쪽 변을 밑변으로 했을 때 높이가 네모센티미터이기 때문에 20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는 60이다라는 식을 세워서 계산했을 때 네모는 6입니다라는 결과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네모 6cm라고 적을 수 있겠죠? 18번. 사다리꼴 모양의 땅에 잔디를 심으려고 합니다. 땅의 둘레가 45m일 때 이번에 땅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둘레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넓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 도형이 사다리꼴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둘레를 활용해서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17 더하기 8 더하기 15 더하기 네모를 한 값이 둘레 45m죠. 자, 그러면 여기 덧셈 계산해 볼까요? 17 더하기 10, 8은 25고 25 더하기 15는 40이죠. 40 더하기 네모를 한 값이 45입니다. 따라서 네모는 5입니다.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5m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 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17 더하기 아랫변 15 곱하기 높이 5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17 더하기 15는 32죠. 32 곱하기 5는 250, 1 올려주면 160이고, 160 나누기 2는 80이 되니까 80제곱미터입니다. 라고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80제곱미터라고 단위까지 알맞게 잘 적어주세요. 19번. 넓이가 6제곱센티미터인 마름모 한 개와 사다리꼴 한 개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넓이가 나와 있어요. 마름모는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한게 6인 거죠. 따라서 이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 첫 번째 곱하기 대각선 두 번째를 한 값이 1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가능한 숫자쌍을 이쪽에 적어 보도록 할까요? 곱했을 때 12가 되는 거1 곱하기 10이 되고 2 곱하기 6이 되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4도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2와 6을 활용해서 한 대각선의 길이가 2,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6인 것을 활용해서 마름모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사다리꼴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과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 값이 6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12가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서 여기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스스로 높이가 2cm라면, 2cm라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바로 6이 되어야 하는 거죠. 2와 4라는 숫자쌍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윗변 2, 아랫변 4로 해서 높이는 2,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을 나타낼 수 있는 거겠죠? 20번 봅시다. 마름모의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일 때 사다리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이쪽이 6cm죠. 자, 그 다음 반대쪽도 6cm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다리꼴의 넓이이기 때문에 여기 사다리꼴의 높이를 네모라고 둘게요. 자, 식을 세워보면 먼저 마름모의 넓이는 네모 곱하기 2. 왜냐? 네모 곱하기 2가 이한 대각선의 길이이기 때문이죠. 곱하기 6 곱하기 2 나누기 2를 한 것이 36이 됩니다. 이렇게 쭉 계산을 했을 때 네모가 3이라는 값이 나와요. 사다리꼴의 높이가 3cm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식을 세우면 계산했을 때 21제곱센티미터라는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원평가 정리하고요. 수행평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행평가 1번입니다. 고은이는 직사각형, 정육각형, 평행, 사변형을 합쳐서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모양의 둘레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도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변의 길이를 다 알아야 돼요. 자, 이 반대쪽도 20cm, 그다음 여기는 정육각형이니까 모든 변이 다 4, 그리고 반대쪽도 4, 여기가 4니까 또 반대쪽도 4,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다른 변의 길이 17cm이고요. 이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바로 98cm라는 둘레가 나오게 됩니다. 2번, 태연이는 한 변의 길이가 7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집 모양을 그리고 색칠한 뒤에 잘랐습니다. 잘린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잘린 부분은 바로 이 흰색 부분이에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사다리꼴의 넓이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전체 7 곱하기 7은 49제곱센티미터에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3 더하기 7 곱하기 2 나누기 2 계산하면 1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분홍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5 곱하기 5를 해서 25제곱센티미터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남은 흰색을 구하기 위해서 49에서 10과 25를 빼서 14제곱센티미터라는 정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3번, 공연을 위해 무대 뒷변에 사다리꼴 부분은 연두색, 삼각형 부분은 하늘색 천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이 사다리꼴 부분의 넓이가 45만 제곱센티미터일 때 하늘색 천은 몇 제곱미터만큼 필요한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 윗변이 11m이니까 아랫변은 11 더하기 8을 해서 19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쭉 계산했을 때 넓이를 45제곱미터라고 바꿔주고 높이를 네모라고 해서 네모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11 더하기 19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는 45니까 계산했을 때 높이가 네모는 3이 나오죠. 따라서 이 삼각형 높이도 3이니까 8 곱하기 3 나누기 1을 계산해서 12제곱미터입니다라고 답을 남겨주세요. 4번. 마름모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직사각형 가로세로의 길이의 각각 3배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세요.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서 가운데 있는 흰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주어야겠죠.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1 곱하기 12 나누기 2를 계산해야겠죠. 126제곱센티미터가 되고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것의 3분의 1이 가로고 12의 3분의 1이 세로니까 계산했을 때7 곱하기 4를 해서 28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쪽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26 빼기 28을 계산해서 98제곱센티미터라는 정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퀴즈 나가요. 수학 단원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0: 수강후기 게시판에 다른 친구들과 자유롭게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수학 단원 모두 정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꼭 틀린 것을 다시 한번 풀어보고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해서 수학 단원 평가 문제없이 만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에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그런 경우가 있어. 별일 아닌 줄 알고 넘긴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누적, 잠식과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숙제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게임을 10분만 하자. 오늘도 게임을 해볼까? 20분만 할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 조금만 더 하고 끄자.
2: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하니?
3: 게임을 멈출 수가 없어.
0: 오늘의 속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들기 때문에 여간에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더니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물건을 몇 개 샀더니 벌써 용돈이 바닥났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소.
4: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금 따는 콩밭, 김유정. 성실한 농군이었던 영식은 콩밭에 금이 묻혀있다는 수재의 끈질긴 꼬드김을 받는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수재의 반복된 설득과 아내의 부추김에 넘어가 결국 멀쩡한 콩밭을 파헤쳐 금을 찾기로 결심한다. 영식과 수재는 콩밭을 파헤치며 열중하지만 금은 나오지 않고 애써 지은 콩농사만 망치게 된다. 이를 본 마름은 밭을 망쳐놓았다며 당장 구덩이를 묻지 않으면 징역을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빚은 늘고 금줄은 잡히지 않자 초조해진 영식은 수재를 의심하여 흙덩이로 내리치려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마지막 희망으로 쌀을 구워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열흘이 넘어도 금은 나오지 않는다.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영식은 수재와 피를 보며 싸우고 아내에게 심한 매질을 하며
5: 너하고 안 산다!
4: 라며 내쫓으려 한다. 특히 아내가 콩밭에서 금을 딴다는 숙맥도 있느냐며 비아냥거리자 영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발길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며 화풀이한다. 영식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할까 두려움을 느낀 수재는 흙을 집어들고 금줄을 잡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영식은 그 말을 믿고

0: 가랑비 같던 무력에 조금씩 젖어들면서 영식은 멀쩡한 콩밭을 뒤엎는 데 그치지 않고 본분인 소작일마저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욕망에 비해 흠뻑 젖어버린 영식에게 콩밭은 생명의 터전이 아닌 음침한 무덤이자 벗어날 수 없는 황토 장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 오늘의 속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였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것이 거듭되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였소. 속담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좋겠소.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오늘 실험 주제는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이번 실험에서는 전압을 변화시키고 니크롬선의 조건을 달리해 보면서 전류를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를 통해 전기 회로에서 전류, 전압, 저항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직류 전원 장치, 디지털 전류계, 디지털 전압계, 긴 니크롬선, 그리고 스위치를 집게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전류계는 니크롬선에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니크롬선 양끝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압계 전류계의 단자를 연결할 때 플러스 단자는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쪽에 연결합니다. 직류 전원장치를 조절하여 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1.5V씩 높이면서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 표에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압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에 집중해서 관찰해 봅시다. 긴 니크롬선 대신 짧은 니크롬선을 연결하고 과정 2를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니크롬선의 길이만 바꾼 상태에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다시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니크롬선의 저항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과정 2와

3에서 측정한 전류와 전압의 세기를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냅니다. 가로축에는 전압, 세로축에는 전류를 놓아 그래프를 그립니다. 같은 전압에서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의 전류 크기를 비교해보고 그래프의 기울기 차이를 통해 저항의 크기를 판단해봅시다. 오늘 실험 결과를 표와 그래프를 보며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 니크롬선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1.5V씩 높일수록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류의 세기가 전압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전압에서 긴 니크롬선과 짧은 니크롬선의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압이 3V일 때 길이가 짧은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전압이 같을 때 짧은 니크롬선일수록 저항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전류 전압 그래프로 나타내면 짧은 니크롬선의 그래프가 긴 니크롬선의 그래프보다 기울기가 더 큽니다. 가로축이 전압, 세로축이 전류인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전류가 전압에 따라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며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이 더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 레벨 1 멋진 독해 탐험을 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는 여러 훌륭한 인물이 있는 바로 People Island, 인물의 섬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이곳에서는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이 미지의 세계를 찾아 탐험을 떠난 두 명의 탐험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단어의 의미부터 적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Set out, 출발하다. Explorer, 탐험가. Return, 돌아오다. Steal, 훔치다. Land, 착륙하다, 상륙하다. Mind, 개의하다, 상관하다. Complain, 불평하다. Voyage, 항해. Sink, 가라앉다. Across, 무엇을 가로질러. Drown, 익사하다, 물에 빠지다. Journey, 여행, 여정. Stay, 머물다. Settlement, 정착지, 정착. Set up, 세우다. Pirate, 해적. Cargo, 화물. Ocean, 대양. 자, 오늘 좀 어려운 단어가 많았죠? 열심히 적어보셨나요? 자,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단어를 적으면서 정리가 되셨으면 우리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during, 뭐뭐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During the reign of Queen Elizabeth I. 자, 여기서 reign이라는 단어가요. 네, 밑에 나오는데 통치라고 나와 있어요. 통치, 즉 통치 또는 통치 기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엘리자베스 여왕 1세 통치 기간 동안 explorers라고 하면 탐험가들이 되겠죠. 오늘 우리의 주인공 탐험가들입니다. 자, explorers made long voyages. 탐험가들은 긴 항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voyage라고 하면 항해이죠. Across the oceans, 대양을 가로질러서 긴 항해를 했다. 어느 통치 기간 동안에요? 그렇지. Queen Elizabeth I,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 기간 때 이런 항해를 했습니다. One of the most famous explorers was Sir Francis Drake. 자, 오늘의 우리 첫 번째 주인공 바로 Francis Drake 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앞에 보면 굉장히 긴 단어가 나와 있죠. One of the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형태인데요. 자, 이거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one of the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면요. 뭐뭐 중에 한 명 또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 중 하나 또는 한 명. 자, 누구 중에 한 명일까요? The most famous explorers. 자, 지금 최상급 표현이 같이 쓰였는데요. The most famous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이죠. 자, 가장 유명한 explorers. 탐험가들 중에 한 명은 누구였다? 그렇지. Sir Francis Drake. Francis Drake 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요. 원이 바로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뒤에 복수명사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 복수명사를 우리가 주어 취급하는 게 아니고 뭐뭐 중에 하나, 바로 이 하나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장의 주어가 하나 또는 한 명이라는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어떻게 쓴다? 그렇죠.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주의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하이라이트 쳐볼까요? One of the most famous explorers. 가장 유명한 탐험가들 중에 한 명은, 자, 뒤에 단수 동사를 쓴다. Was Sir Francis Drak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In 1577, 1577년에 he set out in his ship. 그는 그의 배를 타고 뭐 했다? 그렇지. 여기서 set out이라고 하면 출발하다의 과거형이에요. set은요, 과거형이 똑같은 형태로 set입니다. 과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과거형 동사로 쓰인 거겠죠. 자, 그래서 그는 그의 배를 타고 뭐 했다? 그렇지. set out, 출발했다. His journey. 자, 그의 여행은요.
took 3 years. 몇 년이 걸린 거예요? 3년이 걸렸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문에서 봤었죠.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라고 할 때, take라는 동사 뒤에 우리가 시간을 썼는데요. 여기서도 take, 과거형 took이 쓰인 거죠. His journey took 3 years. 그의 여정은 3년이 걸렸습니다. Drake returned to England. 드레이크는요,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무엇과 함께 돌아왔죠? With a rich cargo of gold. 자, 여기서 rich라고 하면 부자의라고 우리가 해석할까요? 네, rich가 부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풍부한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네, rich가 풍부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풍부한 cargo는요, 네, 우리가 아까 단어에서 봤죠? 화물이에요. 즉, 풍부한 금 화물을 가지고 영국에 돌아왔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Drake returned to England with a rich cargo of gold. He stole this. 자, 그는 이 금을 stole이라고 하면 훔치다. 자, 훔치다라는 동사 뭐가 있었죠? steal이었죠. steal, 훔치다의 과거형이 stole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이것을 훔쳤어요. 누구로부터? From Spanish ships and settlements in South America. 자, in 앞에다가 해야겠죠? In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에 있는 이 스페인 배와 그리고 settlements라고 하면 정착지라는 뜻입니다. 아, 스페인 배와 정착지로부터 이 금을 훔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레이크경이 많은 금을 가지고 왔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니고 네, 훔쳤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The Spanish complained. 아, 그러면 당연히 스페인 사람들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서 complained라고 하면 불평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들은 불평했어요. 뭐라고요? That Drake was a pirate. 자, 드레이크가 무엇이라고 불평한 거죠? Pirate, 해적이에요. 드레이크가 해적이라고 불평을 했다. But, 그러나, 자, 드디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오죠. Queen Elizabeth did not mind. 자, mind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단어 적을 때 무슨 의미로 봤죠? 네, 동사의 의미인데, 개의하다, 상관하다란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did not mind는 뭐라고 해석할까? 그렇지, 개의치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did not mind,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 Because Drake gave, Drake가 주었기 때문이죠. Lots of blank to her. 그녀에게 lots of, 많은이란 뜻이에요. 많은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 자, Drake가 무엇을 주었을까요? 아까 앞에서 많은 금 화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 여왕에게 많은 금을 주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여기서 did not mind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볼까요? 네. 자, 여기까지 Sir Drake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다음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Sir Humphrey Gilbert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Gilbert라는 사람은 was another explorer. 또 다른 탐험가였습니다. He planned. 그는 계획했어요. 무엇을? To set up the first English settlement in North America. 자, 그는 무엇을 계획했냐면요. 여기서 set up이라고 하면 세우다라는 동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봤는데 지금 앞에 to 부정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to set up. 아, 여기서는 planned 계획했다의 목적어 자리로 쓰인 겁니다. 즉, to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세우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요, 최초의 영국인 정착지를 세우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어디예요? In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요. 이 정착지를 세우는 것을 계획을 했다. In 1583, 자, 1583년에 he landed in Newfoundland. 그는 Newfoundland라는 곳에 상륙을 했습니다. But, 그러나, 주어, 동사. He could not stay there long enough to make a settlement. 자, long enough라고 하면 충분히 오래라는 의미예요. 자, 한번 적어볼까? 자, 그는 그곳에 could not stay니까 충분히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할 만큼? To make a settlement. 정착지를 만들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On the voyage home. 자,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는 항해에서 뭐 또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항해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고국으로 돌아가는 항해에서 his ship sank. 자, 여기서 sank는 무엇의 과거일까? 그렇죠. sink, 가라앉다라는 과거형. sank가 쓰인 거죠. 그의 배는 가라앉았고요. He drowned. 그는요, 익사했다라고 합니다. drowned가 익사했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 1세 시대 때 이제 두 명의 탐험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네, 한 명은 많은 금을 가지고 왔지만 또 다른 한 명은 아쉽게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익사한 네, 그런 좀 슬픈 이야기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키를 찾기 위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자, 아까 전에 우리 빈칸 뭐라고 썼죠? 바로 금이라는 단어를 썼죠. 자, 여기를 보면 Queen Elizabeth did not mind. 엘리자베스 여왕은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드레이크가 그녀에게 많은 금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금, gold가 되겠죠. Lots of gold to her. 자, 그 다음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드레이크는 엘리자베스 1세 때 탐험을 했다. 그렇죠. 엘리자베스 1세 때 탐험을 한 탐험가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드레이크는 1577년에 영국에 돌아온 게 아니고요. 영국을 떠나서 탐험을 시작을 했다. 자, 드레이크는 항해를 할때 스페인 해적을 만났다. 아니죠. 오히려 본인이 해적처럼 스페인 배에서 이제 금을 훔쳐왔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길버트가 엘리자베스 1세에게 금을 바쳤나요?

아니죠. 바로 Sir Drake 경이 금을 바쳤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길버트는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최초의 영국인이다. 자, 정착지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아쉽게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익사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윗글에 밑줄 친 마인드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제게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Queen Elizabeth did not mind 할때 mind를 어떻게 해석했죠? 그렇지. 개의하다, 상관하다라는 의미로 여왕은 개의치 않았다라고 해석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쓰인 mind는 동사의 의미로 개의하다, 상관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mind가요, 동사의 의미 말고도 명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명사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여기 명사라고 써볼게요. 마음, 생각, 뭐 또는 정신, 아니면 뭐 머릿속,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 해석을 해볼게요. 1번, What's on your mind? 너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있니? 즉, 너는 무엇을 생각 중이니?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마인드는 뭐 생각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너는 무슨 생각 중이니? 라는 거예요. What's on your mind? 자, 그 다음에 2번. She studies the human mind.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연구한다. 뭐, 마음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3번. He can read people's mind. 그는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을 또는 마음을. 자, 여기서도 마음이라는 명사로 쓰였고요. 자, 4번 볼게요.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혹시 창문을 열어도 괜찮니? 라는 질문이야. 즉, 직역을 그대로 하면요. 너는 창문을 여는 게 상관없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창문을 열어도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때 마인드가, 아, 개의하다, 상관하다. 동사의 의미의 마인드로 쓰인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4번이 답이 되겠는데요. 5번도 한번 볼게요. All kinds of thoughts. 온갖 종류의 생각들이 were running through my mind. 내 마인드를 스쳐 지나갔다. 여러분 해설지에 이때 마인드는 뭐내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음 말고도 뭐 머릿속이라고도 해석을 할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1, 2, 3, 5번은 다이 명사의 의미로 쓰인 거지만, 아, 4번만 개의하다, 상관하다, 동사의 의미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My uncle likes to travel all over the country. 자, 내 삼촌은 좋아합니다. 전국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Last year, 작년에 he took a blank for 3 months. 그는 세달 동안 이것을 했습니다. 자, 그는요, 세달 동안 여행을 갔다라고 해도 되겠고요. 우리가 또 봤던 단어 중에 항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둘다 답이 되죠? He took a journey. 자, journey가 이제 여행이죠. 그는 여행을 했습니다. 자, journey라고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 항해는 voyage. He took a voyage. 뭐두 가지가 다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B번. This room is too cold. 이 방은 너무 춥습니다. Mom blanked to the hotel manager. 엄마는 호텔 매니저에게 불평을 했다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우리 불평했다라는 단어 complained가 있었어요. 그러면 mom complained. 엄마는 불평을 했습니다. 호텔 매니저에게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comprehension check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문장부터 배열해 볼게요. 자, 가장 유명한 탐험가 중에 한 사람. 이거 아까 전에 우리 One of the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복수 명사가 나오는 형태로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one of the most famous 최상급 표현이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explorers 탐험가 중에 한 명이죠. Explorers was 누구였다? Sir Francis Drake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요. 주어가 one이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 동사를 쓴다가 포인트였죠. 자, 2번. 드레이크는 풍부한 금화물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다. Drake returned to England. 무엇을 가지고요? With a rich cargo of gold. 풍부한

0: 화물. A rich cargo of gold가 되겠죠. 자, 3번 가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드레이크를 해적이라고 불평했다. 자, 불평했다. Complained죠. The Spanish complaint. 뭐라고요? That Drake was a pilot. 드레이크가 해적이라고 불평을 한 겁니다. 자, 4번 볼까요? 그는 북아메리카의 최초의 영국인 정착지를 세울 계획이었다. 자, 그러면요. He planned. 그는 계획을 한 거죠. To set up. 바로 세우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무엇을요? The first English settlement. 최초의 영국인 정착지를 세우는 그런 계획을 했다. 이렇게 영작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잘 적어 보셨으면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But, 그러나, he could not stay there. 그는 오래 머물지 못했죠. 뭐할 만큼? 정착지를 만들 정도로 충분히 오래 머물지 못했다. But he could not stay there long enough to make a settlemen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Long enough to make a settlement. 자, 여러분, 오늘의 키를 이제 획득했는데요. 바로 one of the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때 주어는 무엇이다? one이 주어이다. 그래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예문 정리해 볼게요. One of the most famous explorers. 가장 유명한 탐험가들 중에 하나 또는 한 명은 was Sir Francis Drake. 자, one이라는 주어에 맞춰서 그렇죠. 단수 형태의 동사를 쓴 것. 여러분이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탐험 인증도 해 주셔야겠죠? 바로 스페인 사람들은 드레이크가 해적이라고 불평했다. 이 불평했다라는 단어를 적어서 인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탐험을 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복습 잘 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리딩 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리딩 파워 2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볼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뜻밖의 선물입니다. 우리 교재 그림 보시면 이렇게 뜻밖의 선물을 받은 여자가 있죠. 위에는 Happy Birthday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생일 선물을 받았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독해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좀 새로운 문제 유형이 있어서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문장마다 앞에 A, B, C, D, E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바로 관계 없는 문장 고르기입니다. A부터 E 중에서 한 문장은 글의 흐름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즉, 빠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야 하는 문장이 무엇인지 글의 흐름에 맞게 하나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독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생일에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했죠? 즉,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요?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A new cell phone or a dress니까 새로운 휴대폰 혹은 드레스나 원피스 이런 걸 받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Kristen received a very special gift on her 39th birthday 라고 했습니다. 이 크리스틴이라는 여자는요, received,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매우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언제? On her 39th birthday니까 39번째 생일에 이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한 선물이 무엇인지 뒤에 나오겠네요. 그쵸? 한번 읽어볼게요. She wanted to get a little shiny thing for her birthday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받기를 원했대요. 근데 뭘 받길 원했냐면 조금 빛나는 물건을 받길 원했대요. 생일에. Like a ring or a necklace. 우리 작고 빛나는 것 하면 뭔가 보석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반지 또는 목걸이와 같은 작고 빛나는 물건을 받고 싶었나 봐요. 그쵸? 자, 계속 볼게요. But her co-workers wanted to give her a lot bigger thing which shined brightly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co-workers, 동료들이거든요. 동료들은 주기를 원했대요. 그녀에게. 근데 그녀에게 뭘 주기를 원했냐면 a lot bigger thing이라고 합니다. 자, bigger thing 하면 더큰 물건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a lot은 무엇일까? 이때 a lot은 많은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뒤에 있는 비교급을 꾸며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큰 물건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떤 큰 물건? Which shined brightly.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더큰 물건을 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독해할 때마다 이렇게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나와서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에는 a lot만 있는 건 아니에요. much, still, far, even 이런 표현들도 역시 비교급 앞에 쓰이면 훨씬이라는 뜻으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어요. 자, 쉬운 예문 하나 보고 정리할 건데요. 그냥 he is taller than me 하면 그는 나보다 키가 더 크다죠. 근데 he is a lot taller than me 하면요. 비교급을 꾸며주어서 그는 나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a lot bigger을 훨씬 더 큰.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Something shiny, 빛나는 것은요, is not always good for giving as a gift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이 not always 이런 표현은 알아두세요.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나는 물건이 항상 좋은 건 아니래요. 뭐 하기에? 선물로 주기에. 여기서 크리스틴도 빛나는 걸 받고 싶다 했고, 동료들도 빛나는 걸 주고 싶다고 했는데, 갑자기 빛나는 게 선물로 항상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상한데요? 글의 흐름이 바뀌는 걸까요? 한번 뒷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They decided to wrap everything in her office with foil 이라고 했죠. 그들은 결정했는데 뭐 하기로 결정했냐면 wrap, 감싸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녀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감싸기로 했대요. 무엇으로? With foil이니까 은박지로. 은박지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쵸? 빛나는 물건을 굉장히 크게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Such as her desk, printer and pens니까 책상과 프린터, 그리고 펜과 같은 그런 모든 걸다 은박지로 감싸겠대요. 계속 볼까요? It took about 2 hours and they used up 2 rolls of foil 이라고 했네요. 자, took는 take의 과거형이죠? 그런데 이 take가 시간과 함께 쓰이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2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used up. 그냥 use 하면 사용하는 건데 use up 하면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박지 두 롤, 우리 롤이라고 하잖아요. 통. 두 통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Christine liked this surprising gift. 이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선물이 뭐예요? 은박지로 다

감싸놓은 그 선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And thanked her co-workers for their hard work 라고 했어요. 자, thanked 그리고 for 한번 밑줄 쳐보면요. Thank A for B 해서 B에 대해서 A에게 감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녀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근데 뭐에 대해서? 그들의 힘든 일, 노고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글의 내용이 파악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바로 한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A부터 E 중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고르겠습니다. 우리 글의 연결 관계를 잘 파악해 주어야겠죠? 자, 여기 문장을 다시 보시면요. 이 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가장 먼저 그녀는 반짝반짝 빛나는 걸 받고 싶다 했어요. 그쵸? 그런데 그녀의 동료들은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큰 빛나는 물건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빛나는 것은 선물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앞부분과 달리 이 B 문장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뒷부분에도 은박지로 싼 선물을 주었죠? 빛나는 물건을 주었어요. 따라서 B는 이 글에서 어울리지 않는 문장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고요. 정답 2번으로 골라줄게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 글에 밑줄 친 their hard work가 의미하는 말을 우리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들어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무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뭘로 싸기로 결정했죠? 은박지로 싸기로 결정을 했고요. 무려 2시간이 걸렸고, 또두 통의 은박지를 다 써버릴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힘든 일, 노고는 위에 있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말로는 이렇게 쓸수 있겠죠? 사무실에 있는 그녀의 모든 물건을 은박지로 싼 것. 이게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가볼게요. 위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할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글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네, 앞부분을 보시면 contrary to Christian's expectations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contrary to 라고 하면 뭐뭐와 반대로 이런 뜻이에요. 뭐뭐와 반대로. 그러니까 크리스틴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뒷부분 보겠습니다. Her friends wrapped her office stuff in 빈칸 and gave it to her as a 빈칸 빈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녀의 친구들은요, 그녀의 office stuff, 사무실 물건을 뭐 했죠? wrapped, 감쌌어요. 근데 무엇으로 감싼 거예요? foil이라고 했죠? 은박지로 감싼 겁니다. 그리고 주었어요, 그것을. 그 감싼 그 물건들을 주었는데, 그녀에게 주었어요. 근데 뭘로 준 거예요? 어떤 선물? 네, 생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birthday gift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특별한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거니까 special gift 해도 정답으로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 글에서 찾아 쓰되 필요한 경우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A 볼게요. After the rain stopped. 자, 우리 after 하면요, 뭐뭐 한 후에라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죠. 비가 그친 후에가 되겠고요. The sun 빈칸 and the sky was clear 이라고 했어요. 해가 뭐 했을까요? 빛났겠죠. 그런데 이 shine의 과거형은 두 개가 가능해요.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shined 이렇게 가셔도 되고, 혹은 불규칙 과거형으로 shown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둘다 알아두면 더 좋겠죠. 그리고 sky was clear이니까 하늘이 맑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B인데요. You shouldn't 빈칸 빈칸 all of your money라고 했습니다. 자, 돈을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You need to save some of it.

deposit in the bank라고 했죠. 자, save가 돈과 함께 쓰이게 되면 아끼다 혹은 저축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너는 뭐할 필요가 있어? 은행에 돈의 일부를 저축할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돈을 다 써버리면 저축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려면 돈을 다 쓰면 안 되겠죠. 자, 다 써버리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Use up 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의 내용, 중요한 어휘와 구문 위주로 워크북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 워크북 내용 정리하면서 중요한 어휘와 구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먼저 단어 확인입니다.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인데요. 자, 우리 선물을 받다 할때 receive라는 단어 쓸수 있습니다. receive는요, 받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gift 나왔죠. gift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a birthday gift 하면 생일 선물이 되는 거고요. A special gift 하면 특별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shiny인데요. 우리 shine 하면 뭐예요? 빛나다 이거잖아요. 근데 y를 붙여서 형용사 만들어 주었습니다. 빛나는 이란 뜻이 되겠죠? 이어서 ring입니다. ring 하면 반지죠. 그리고 necklace 하면 목걸이예요. 이어서 coworker인데요. worker 하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앞에 있는 이 co, co가 함께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coworker 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 또는 동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brightly인데요. 우리 bright 하면 밝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근데 뒤에 ly를 붙여서 뭐뭐하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brightly 하면 밝게라는 뜻이 되겠네요. 다음 decide입니다. decide 하면 뭐하다, 결정하다. 그리고 wrap은 뭘까요? wrap, 감싸다, 포장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어서 foil입니다. 우리 foil 뭐였어요? 은박지. 그리고 roll인데요. roll, roll은요, 통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surprising인데요. 얘는 놀라운이죠. 그리고 special 나왔습니다. special은 특별한. 그리고 is up 하면 그냥 사용하다 말고 is up이니까 다 써버리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단어 확인해 보았으니까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괄호 안에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1번을 보시면 그녀는 그녀의 생일에 반지나 목걸이 같은 조금 반짝이는 것을 받기 원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뭐뭐 하기를 원하다라고 할 때는 want to 부정사를 주로 씁니다. 여기서도 wanted to 부정사를 써주면 되겠죠. She wanted to get 하면 받길 원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뭘 받길 원했어요? 조금 반짝이는 것을 받길 원했어요. A little shiny thing이니까 조금 반짝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입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밝게 빛나는 훨씬 더큰 것을 주고 싶어 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훨씬 더큰 것을 주고 싶어 했다. 여기서도 뭐뭐 하고 싶어 한 거니까 wanted to give라는 표현 써주시면 되겠네요. They wanted to give. 근데 무엇을? 밝게 빛나는 훨씬 더큰 것을. A lot bigger thing인데요. 앞에는 간접 목적어 her 넣어 주어야겠죠? 그녀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훨씬 더 빛나는 것을. 그런데 뒤에는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훨씬 더큰 것을 이렇게 해석되겠죠? 다음으로 3번 보겠습니다. 빛나는 무언가가 항상 선물로 주기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어요. 자, something shiny 하면 빛나는 무언가 이런 뜻이고요. 항상 뭐뭐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 not always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동사가 필요하니까 is not always good for giv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뭐 하기에? 주기에 이거죠. 근데 무엇으로 주기에? 선물로. 그래서 as a gift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4번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사무실의 모든 물건을 은박지로 싸기로 결정했대요. 자, 결정했다니까 decide를 쓸 건데, decide 역시 want처럼 to 부정사를 뒤에 취하죠. 그래서 they decided to wrap everything 하면 모든 걸다 감싸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모든 것? In her office,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 무엇으로? 은박지로니까 with foil 이렇게 되겠죠. 다음 5번입니다. 그것은 2시간 정도 걸렸으며 그들은 두 통의 은박지를 다 썼다라고 했습니다. 자, 2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했는데요.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은 take의 과거형 took를 써줄게요. 그래서 it took about 2 hours 하면 2시간 정도가 걸렸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take에 걸리다라는 의미도 꼭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뜻밖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같이 독해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중요했던 내용은 쌤이 또 구문 포커스에 넣어두었습니다. 꼭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파이널 체크, 퀴즈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화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데이 15의 첫 번째 이야기 같이 살펴볼 시간이고요. 자, 우리 친구들 예습 다 해오셨죠? 미리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어야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었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를 좀 더 꼼꼼하게 효율적으로 강의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여러분의 독해에 힘이 되어줄 Today's Reading Power부터 만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Let's hav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글의 주제 파악하기였는데요. 선생님, 저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글의 주제 파악하기 문제가 나와서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 이번 문제로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번 버전이랑 살짝 다른 게 지난번에는 선택지가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서 뭐 한두 줄 읽고 핵심 소재를 파악해서 선택지에서 빠르게 소재를 스캔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뭔가 소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선택지는 지워질 수가 있었어요. 한글 버전이 조금 더 쉬웠고요. 대체적으로 주제 문제는 이렇게 영어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영어로 이렇게 제시됐을 때 주제 문제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택지만 이렇게 훑어도요. 어느 정도 조금은 감이 잡힐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제 문제 풀 때는 앞에 두 줄을 먼저 읽고서 그 다음에 선택지로 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1, 2, 3번이 소재가 같다라는 게 눈에 띄죠. 전부 다 그리스 미술이 핵심 소재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Buddhism. 그러니까 미술에 불교가 끼친 영향. 뭐 이렇게 불교가 핵심 소재이고. 마지막 5번은 로마 미술가들의 다른 양식들, 그래서 요것만

또 로마 미술가들이 핵심 소재야. 그러니까 두 개가 소재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아마도 그리스 미술이 핵심 소재의 가능성이 확 올라가고 있죠. 자, 실제 그런지 우리가 독해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핵심 소재 그리스 미술인지 파악해 주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도 1, 2, 3번 중에서 어떤 건지 고르려면 그리스 미술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잘 파악하는 게 관건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죠. When Alexander the Great conquered West Asia. 여기서 잠깐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절로 하면 when 절 주어 동사, 다시 주어 동사. 이 구조 파악해서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길게 해석이 이어지죠. 자, when 절의 주어는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서아시아를 정복했을 때 이거죠. 그래서 conquer, 그럼 정복하다라는 동사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때 이 미술가들이요, 여행했답니다. 그 제국 주변을 막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교환했답니다. 그래서 얘가 과거 동사 one, and를 사이로 과거 동사 two로 병렬이 되겠습니다. 그 빈칸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서로 교환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티스트라고 하는 것이 엄청 큰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술가, 미술가들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교환할까요? 당연히 예술. 미술에 관한 생각을 교환하겠죠. 자, 살짝 선택지를 보시면 1번에 art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뭐 혹시라도 뭐 지도나 음악이나 종교나 건축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서 혹시 다른 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미술 예술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냥 그대로 정답은 1번인 겁니다.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빈칸이었고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how the first Greek stone statues came to India. 자, 여기까지 또 잘라볼까요? 자, 그것이 방법인데요. 무슨 방법이냐? 최초의 그리스 석조 조각상이 인도로 오게 된 방법이죠. 자, 그러니까 뭔가 막 정복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다닐 수 있어. 아이디어도 공유할 수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최초의 그리스 스타일의 어떤 석조 조각상, 얘네 스타일이 여기로 넘어올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조각상이요? 조각상도 당연히 아트에 포함합니다. 맞죠? 그게 무슨 뭐 미술이나 아니, 그게 다른 미술에 포함이 되지. 다른 어떤 종교라든지 아니면 뭐 건축술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여기는 그냥 아트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제에 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콤마 웨어이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를 한번 치고 밑줄을 쭉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웨어. 그러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라고 이제 어법 시간에는 배우게 될 텐데요. 예전에 우리가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 배운 적 있죠. 그거랑 역할이 거의 비슷해요. 앞에 있는 걸 받아서 쭉 이어서 부연 설명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얘는 where이다 보니까 앞에서 뭔가 장소와 관련된 명사를 받아줄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로 이제 인도가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인도의 최초의 그리스 석조 조각상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인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인도에서, 즉, 그곳에서 Indian artists, 그 인도 미술가들은 quickly, 재빠르게 used Greek methods, 그 그리스에서 넘어온 그 방식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arve statues of the Buddha. 뭐죠? 부처상이죠. 그쵸? 부처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방식을 재빠르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역시나 핵심은 그리스 미술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미술이 인도로 전파가 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지에서 그 내용이 있는 부분을 잘 눈여겨봐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곧, Buddhist 하면 이제 불교 신자들이고요. 자, 불교 신자들, 자, 문장 중간 ing 앞에는 명사 수식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불교 신자들이냐면, traveling to China, 이 중국을 여행을 하는 이 불교 신자들이요, brought the stone statues with them. 그 석조 조각상,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그리스 스타일을 반영한 그리스의 어떤 메서드를 반영한 석조 조각상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여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그리스의 기법들을요. And

artists in China.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미술가들이 또한 began to carve, 조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Life-sized stone statues. 자, life-sized 하면 이제 실물 크기의란 뜻이 되면서 이제 실물 크기의 조각상, 석조 조각상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그리스의 어떤 그리스의 미술 기법이 인도에 들어왔다가 또 인도에서 어떤 종교적인 걸 매개로 또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 전파가 되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택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The Rise of the Roman Empire. 자, 여기까지가 또 주어 부분입니다. 정확히는 The Rise, 주어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부흥, 그러니까 Rise는 원래 올라가는 거, 상승, 떠오름, 이게 Rise입니다. 부흥이죠, 그쵸? 그래서 로마 제국의 부흥이 spread, 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뭐를요? 역시나 그리스 미술이요. 우리의 핵심 소재. 그리스 미술을 퍼뜨렸어요. 역시나 우리가 아까 예측한 것처럼 이 글은 그리스 미술이라는 소재를 가지고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 전파가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리스 미술의 skills, 기법들을 퍼뜨립니다. 어디로요? The West, 서구로도 역시나 퍼뜨려요. 콤마 써오는 글에서 이 북유럽의 예술가들이요. 또한 began to create art in the Greek style. 그리스의 스타일로 이 예술을 또는 미술을 창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뭔가 이제 나라만 바뀌었고요. 역시나 그리스의 미술이 또 이렇게도 전파가 됐다. 로마를 통해서 다른 유럽까지 전파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By around 280, Roman artists were beginning to try a more abstract, less real-looking style. 자, 여기까지 한번 잘라볼까요? 자, AD 하면은 서기를 말합니다. Around, 대략이죠. 그래서 대략 한 서기 200년경에 이 로마의 미술가들, 얘네들이 또뭐 하기 시작합니까? To try a more, 조금 더 abstract 하면 이제 추상적인이란 뜻이죠. 아, 좀더 추상적이고, 그리고 less real looking style.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것은 실제랑은 좀 거리가 먼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덜 실제적인 그런 스타일, 그런 양식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콤마 where 나와 있어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They carved statues with big eyes to show that they had a strong soul. 그래서 이 where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장소 명사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뭔가 물리적인 장소뿐만이 아니라 조금 추상적인 느낌의 어떤 단어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콤마 where는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에서 그냥 real looking style을 받는 거예요. 그런 양식에서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그런 조금 추상적이고 덜 실제적인 그런 양식에서 거기에서 그 예술가들이 조각상을 조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눈이 큰 조각상을 조각을 한 거야. 그왜이큰 눈을 가진 조각상을 조각했냐면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겠죠? They had a strong soul. 그들이 좀 되게 좀 강인한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다. 아, 요런 거를 눈으로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아, 그래서 여기 마지막 단락은 뭔가 이 그리스 예술이 전파가 됐는데 그게 조금 그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이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빈칸에 알맞은 것은 아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트라는 거 우리 처음에 추측처럼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윗글의 주제. 우리가 이제 후보가 1, 2, 3번이 있었잖아요. 그리스 미술에 대한 얘기는 맞는데 정확히 어떤 거였니? 그리스 미술의 전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정확하죠? 이게 인도로 넘어왔다가 중국, 그리고 또 로마에서 북유럽 이런 식으로 그리스 로마의 전파에 대한 이야기였다. 1번이 확실하고요. 자, 이번에 그리스 미술의 details 하면 뭔가 세부 사항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전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그리스 미술, 그리스 양식, 그리스의 기법이 전파됐다 이런 얘기만 했지 얘네들의 기법이 막 어땠고 이랬고 이런 얘기는 없었다라는 거. 자, 3번은 그리스 미술의 시작 이것도 아니었고요. 4번은 우리 뭐 브리즘, 뭐 브리스트, 뭐 브라 이런 게 언급이 됐지만 썸에 뭐라 그랬죠? 그런 어떤 지엽적으로 언급됐다고 해서 그걸 주제로 잡아가는 건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오답이다.

아니나. 자, 그리스의 이 미술 양식을 중국으로 가지고 들여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최초로는 이제 인도로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부처상을 조각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부디스트, 이 불교 신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거지. 중국을 여행했던, 불교 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교재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단어 문제인데요. 영영불이네요. 첫 번째 statue 하면 조각상이란 뜻이 있죠. 자, 조각상이란 a large sculpture, 그쵸? 큰 sculpture도 조각상, 조형물 이런 뜻이 있어요. of a person일 수도 있고, an animal, 동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비에 abstract 그러면 추상적인이란 뜻입니다. 자, 추상적이라는 것은 based on ideas rather than real events. 그래서 이제 눈에 딱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추상적이라는 게 실제 어떤 사건보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그런 걸 우리가 추상적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에 conquer 그럼 정복하다라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To take complete control of a country. 어떤 한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 이걸 우리가 정복하다라고 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영영풀이까지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파워업 워크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만나봤던 어휘들이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 짚어보면요. 1번에 conquer, 그럼 정복하다라는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3번에 exchange, 그러면 교환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spread 하면 전파하다, 퍼뜨리다라는 뜻이 있었고요. 그리고 abstract, 추상적인이라는 뜻이 있었죠. 그쵸? 그리고 architecture, 선택지에 나와 있었던 단어고요. 이거는 건축, 건축술이라는 명사입니다. 16번도 선택지에 influence, 그러면 영향이라는 명사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작훈련 가볼까요? 1번부터 바로 한번 배열해 보죠. 그렇게 해서 최초의 그리스의 석조 조각상들이 인도에 오게 되었다. 우리는 is, how, then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가 동사하게 되었다. 그게 주어가 동사하게 된 방법이다. 아, 이렇게도 직역할 수 있습니다. How의 방법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 단어 that is how 주어 동사, 그렇죠? How 뒤에 주어 동사가 붙어서 주어가 동사하게 된그 방법이야. 아, 이런 구조예요. 이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중국에 여행 갔던 불교 신자들은 그들과 함께 석조 조각상을 가져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퍼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줬고요. 자, 우리는 주어를 채워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주어는 불교 신자들은인데 이게 수식을 받으면서 길어집니다. 중국에 여행을 갔던 불교 신자들. 영어로 완전 우리말이랑 어순 거꾸로 일단 불교 신자들을 먼저 넣죠. Buddhist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수식합니다. 이렇게 우리 ing 현재 분사로 traveling to China. 중국에 여행을 갔던 불교 신자들,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었죠. 자, 이제 3번, 4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로마의 화가들은 덜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저거는 나와 있어요. Roman artists were beginning to try less real looking style. 그쵸? 이게 바로 덜 실제적으로 보이는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선 이런 거를 되게 abstract한 스타일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좀 추상적인 그런 어떤 스타일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됐죠? 자, 우리는 이제 그 스타일에서 그들은 큰 눈을 가진 조각상을 조각했어요. 요거 한번 배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스타일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less real looking style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자, 반복을 싫어하는 영어는 이거를 대명사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명사로 받으려면 end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명사도 나와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그 스타일에서라고 하는
뭔가 장소 느낌도 넣어야 돼. 자, 이럴

때 우리가 간단하게 접속사 플러스 이런 어떤 부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where 이라는 거지. where.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느낌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부사 where로, 콤마 where로 계속적 용법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었고요. 자, 콤마 where는 뒤에 주어 동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어 찾으세요. 거기에서 그들은 조각했다. carved. 주어 동사죠. 뭘 조각했습니까? statues, 조각상들을요. 근데 어떤 목적어냐면 with big eyes, 큰 눈을 가진 그런 조각상이야. 자, 이런 식으로 관계부사 where를 활용해서 그런데 그곳에서 또는 그런데 그 스타일에서 이런 느낌의 표현을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살펴본 comma where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얘기했지만 where는 앞에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의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와야 되고 앞에는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느낌인데요. 그 명사는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장소 느낌의 어떤 단어여도 된다라는 거.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생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짜자자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서술형 수행평가 대비를 해볼 건데요. 자, 먼저 내가 어떤 순서로 구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쌤하고 서술해 볼게요. 물론 서술형이니까 쌤이 이렇게 써준 게 다 100%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만의 서술도 충분히 우리 쌤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풀이와 쌤의 풀이를 비교하면서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자고요. 자, 일단 오른쪽 직육면체 한 밑면의 넓이가 81제곱센티미터이고 어머, 부피가 주어졌네요. 972. 그럼 직육면체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 그랬어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거 찾았나요? 바로 높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어떻게 구하지? 일단 이제 계산하는 결과 부피가 972니까 아무래도 구하고자 하는 이 높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높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할 거야 라는 거 보여준 다음에 부피를 구하는 식을 써주자고요. 좋아요. 그럼 풀이 과정 갈게요. 자, 직육면체의 높이를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자, 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가 결국 한 밑면의 넓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한 밑면의 넓이 81 곱하기 구하고자 하는 높이가 972가 된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네모를 구하는 방법은 972 나누기 81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 계산은 해줍시다. 바로 97 안에는 81이 한 번 들어가면 남는 수에는 두 번 들어가서 12가 됩니다. 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육면체의 높이는, 자, 단위까지 12cm가 됩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12cm.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는요, 뭐 높이를 내가 그냥 원하는 기호를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972다. 이 과정이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이번에는 가 직육면체의 부피가 나 직육면체의 부피보다 크다고 하는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얼마인지 라고 그랬네요. 아니, 지금까지는 부피가 같아요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냥 크기만 하대요. 그럼 먼저 이 네모, 가로의 길이를 네모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하는 식을 각각 세워야 되겠어요. 자, 구하고자 하는 거 찾았나요, 여러분? 네, 가장 작은 자연수입니다. 그럼 먼저 가의 부피 식을 세워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네모 곱하기 이제 60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곱,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 그다음 나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계산합니다. 그럼 8, 5, 40이니까 18 곱하기 4를 계산하면 8, 4, 70, 8, 4, 32, 여기다가 7, 그래서 720이 되겠네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비교해요. 가의 부피가, 그러니까 네모 곱하기 60이 바로 나의 부피보다 크다. 72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므로 생각해 보세요. 같을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네모 곱하기 60이 만약에 720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720 나누기 60을 계산하면 얼마예요? 12가 됩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12일 때는 딱 같기 때문에 왼쪽이 더 크려면 이 네모는 뭐보다? 그렇죠. 12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2보다 큰 가장 작은 자연수 뭐가 되겠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된 가장 작은 자연수는 바로 12보다 커야 되니까 13, 14, 15, 16, 17 중에서 가장 작은 건 13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3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일단 각각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피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을 통해서 이러한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세워서 그 안에서 13 답을 내주면 되겠죠? 갑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3번 문제 전개도가 나왔는데 오른쪽 전개도를 접어서 어떤 모양 만들었냐? 정육면체 모양 만들었어요. 이 만든 상자의 부피가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아, 부피 구해야 되는구나. 정육면체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몇번 곱하면 된다? 세번 곱하면 된다. 한 모서리의 길이만 알면 되겠네. 근데 나와 있는 12cm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세번 더해진 길이구나. 그첫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전개도에 나와 있는 이 12cm를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4cm라는 걸 알았으니 이제 부피 구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만든 상자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우리 몇번 곱하면 부피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세번 곱하면 됩니다. 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4로 같으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계산하면 64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64 세제곱 센티미터. 간단하게 풀이를 나타냈지만요. 뭐좀더 부연 설명을 하면, 자, 만든 상자는 정육면체 모양이고, 또 정육면체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세번 곱하면 되므로, 이런 얘기를 더 써줘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 꼭 필요한 거는 바로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과, 그 다음,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 식으로 꼭 나타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가로가 6m, 세로가 3m, 높이가 7.5m. 자, 단위 보세요. 다 미터입니다. 인 직육면체 모양의 창고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50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으려고 해요. 이때 상자를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는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이 상자가 모서리의 길이가 센티미터로 나왔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미터, 미터, 미터로 나와 있는 걸 센티미터로 바꾼 다음 가로, 세로 높이에 이러한 50cm가 몇번 들어가는지 세보면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계획 세웠으니까 풀이과정 갈게요. 가로. 제가 가로는 6m예요. 6m는 몇 cm죠? 600cm이므로 600 나누기 50을 계산합니다. 그럼 계산하면 12, 12개를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 세로는 3m니까 300cm예요.
그럼 300 나누기 5.

50을 계산하면 6개를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 7.5m죠? 센티미터로는 이제 100배를 해주면 되니까 750cm입니다. 그러니 750 나누기 이제 50을 계산하면 되겠죠. 이 몫은 75 나누기 5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5, 15개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위에다가 이어서 서술해 볼게요. 자, 따라서 상자를 바로 12개씩 6줄 15층으로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6 곱하기 15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2 곱하기 6을 먼저 계산하면 얘가 72가 되겠고, 여러분 75 곱하기 15를 계산해 보세요. 쌤 계산해 왔거든요. 1080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80개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라고 다시 올라가서 상자를 몇 개까지 쌓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봤으니까 상자를 1080개까지 쌓을 수 있어요? 라고 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 맞게 장단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정답은 1080개. 그럼 여기서는요, 여러분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물론 50cm니까 조금 계산하기가 불편하면 자, 이게 두개 있으면 100cm가 1m잖아요. 그러니까 1m 안에 이제 두 개씩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또 얘를 뭐 미터로 바꿔서 계산해도 되는데 그러면 소수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각각 가로, 세로, 높이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 그리고 얘네들을 곱해가지고 상자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좋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5번 갈게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 잘 찾아보면서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면의 넓이는 84제곱센티미터이고 둘레가 둘레라는 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둘러싼 네 면의 길이의 합이 38센티미터입니다. 이제 이 직육면체의 높이가 6센티미터일 때 자, 문제.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라고 그랬어요. 자, 겉넓이 구하려면 가로, 세로, 높이를 다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높이만 하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지? 여러분, 겉넓이 구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방법 있죠? 주어진 84제곱센티미터를 밑면으로 본다면,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에다가, 옆면의 넓이에서 가로가 둘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둘레가 주어졌으니, 세 번째 방법으로 구하자. 좋아요. 자,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나는 어떤 방법 쓸 거냐면 세 번째 방법 쓸 거야. 그 방법은 한 밑면의 넓이 여기다가 밑면의 넓이 곱하기 2에다가 옆면의 넓이를 구할 거거든. 이므로 자, 한 밑면의 넓이 84니까 84 곱하기 2에다가 옆면의 넓이는 가로가 밑면의 둘레 38 곱하기 세로 높이 이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84 곱하기 2는 얼마가 될까? 8, 8이 16에다가 38 곱하기 6은 8, 6에 48, 3, 6, 18이니까 22. 그럼 168하고 228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 8, 8이니까 6, 9, 3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따라서 396 겉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좋아요. 정답은 396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옆면의 넓이에서 좀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이므로 그래서 38 곱하기 6입니다. 라는 설명을 더 부연해도 괜찮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6번으로 가죠. 가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24m이고, 나 정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은 240cm. 단위 다르니까 조심. 가 정육면체의 부피는 나 정육면체 부피의 몇 배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 그랬네요.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가 부피는 나 부피의 몇 배입니다. 간단하게. 그럼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모서리의 길이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정육면체의 모서리는 몇 개예요? 1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 한 모서리의 길이를 각각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몇 개다? 1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모서리의 길이의 합인 24m를 12로 나눈 2m이고, 그럼 이제 부피 구할 수 있죠. 부피는 한 모서리를 3번 곱해서 8세제곱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이번에 나 갈게요. 자, 나는 다른 색깔로 구분해 보죠. 나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240을 뭘로 나눈다? 그래요. 12로 나눕니다. 그럼 얘는 20cm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피 구하면 얼마가 될까? 부피는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그래서 8000. 3제곱cm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단위를 다르게 구했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단위를 맞춰서 몇 배인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가 정육면체의 부피는 우리 3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얘를 소수로 바꾸는 것보다 자, 얘를 조금 0을 붙이는 게 좋겠어요. 그쵸? 몇 배를 계산하려면. 따라서 가의 부피는 8세제곱 미터인데, 얘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꾸면 100만 배를 해주자. 0 6개에 800만 세제곱 센티미터 이므로, 자, 가의 부피는 800만 세제곱 센티미터는 나의 부피 8000 세제곱 센티미터에 몇 배가 되는 거예요? 0이 3개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배. 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1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조심할 부분은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단위뿐만 아니라 일단은 한 모서리의 길이를 통해 부피를 구하는 과정 각각 서술형에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단위를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800만 세제곱센티미터는 8000 세제곱센티미터에 1000배다라는 것도 꼭 필요한 풀이 과정이 되겠어요. 자, 이제 6번 마무리하고요. 우리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른쪽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에 가득 들어있는 물을 똑같은 통 여러 개에 모두 나누어 담으려고 하는데요. 자, 통의 물을 담는 부분의 부피가 1세제곱미터일 때 통은 적어도 몇개 필요한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단 수조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이만큼 물의 양을요, 지금 1세제곱미터인 통에 나누어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통의 수조에 있는 물의 부피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쵸? 왜냐면 단순하게 1이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 1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물의 이 부피를 구하는 게 우선 목표가 돼야 되겠네요. 어디 보자. 지금 봤더니, 어머, 3m 40cm, 4m, 3m 20cm. 지금 단위가 이렇게 미터 센티미터로 나왔으니까 미터로 모두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수조의 가로. 수조의 가로는 3m 40cm입니다. 물론 340cm로 바꿀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세제곱미터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터로 바꾸는 게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40cm는 0.4m잖아요. 그러니 3.4m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조의 세로는 4m 그대로 나왔으니까 높이는 3m 20cm니까 3.2m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수조의 부피는 수조에 가득 들어있는 물의 부피 가볼게요. 수조에 가득 들어있는 물의 부피는

가로 3.4, 세로 4, 높이 3.2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소수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34 곱하기 4 곱하기 32 그냥 계산한 다음에 그 곱에다가 소수 두 자릿수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 계산을 해보면요. 43.52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부피를 지금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통에 담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43은 그대로 그냥 43개의 통이 필요하다는 거 아는데, 이 물이 0.52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을 가득 채우지 않더라도 이만큼을 위해서 한통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쵸? 아, 따라서 바로 여기 자연수 부분 43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지금 보세요. 자, 담는 부분의 부피가 1세제곱미터라고 그랬고, 지금 남김없이 모두 나누어 담는다라는 부분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 따라서 통은 적어도 몇 개? 그렇죠. 44개 필요합니다. 정답은 44개. 43개 아니라 44개라는 거 주의해 줘야 되겠어요. 자, 이 문제에서 핵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풀이과정 보여줘야 되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단위를 바꾸는 과정, 그리고 또 수조에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는 식. 얘가 가장 중요하겠죠? 답은 43이 아니라 44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죠. 우리 8번 갈게요.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도막에 겉넓이가 주어졌어요. 겉넓이가 142제곱센티미터고 이 나무 도막을 잘라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라고 했네요. 아, 정육면체 겉넓이니까 뭐만 알면 된다? 한 모서리의 길이만 알면 되겠다. 그럼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려면은 지금 어때요? 여기서 우리 이런 문제 풀어봤는데 모서리 중에 가장 짧은 모서리를 기준으로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를 그 길이로 맞춰야 되죠. 근데 높이 안 나왔어요. 이 높이를 구하라고 겉넓이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첫 번째 과정은 높이를 구한 다음, 그 다음에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를 확인하고 겉넓이를 구하는 이세 단계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겉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계산할까? 자, 아래 있는 면, 세면의 넓이 합의 두배 해보죠. 7, 5, 35,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 여기서는 네모가 여러 번 쓰이니까 그냥 높이라고 하면 방법 세 번째 방법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에다가 옆면은 둘레. 7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5니까 얼마? 12, 12, 24. 여기다가 곱하기 네모. 이것이 겉넓이 142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70 더하기 24 곱하기 네모가 142가 되는 거니까 24 곱하기 네모는 142에서 70을 뺀 72가 되겠고 네모는 이제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맞아요. 아, 높이 구했어요. 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의한 모서리의 길이는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자, 높이 중 가장 어떤 길이를 찾아야 되냐? 가장, 그렇죠. 짧은 길이의 길이. 길이에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짧은 길이가 3cm네요. 그쵸? 맞춰야 하므로 3cm입니다. 아하! 이제 한 모서리 길이 알았으니까 정육면체의 겉넓이 구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정육면체의 겉넓이는요, 한 면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3 곱하기 3.

3 9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 여기에 6배를 합니다. 그래서 9, 6, 5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서술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4제곱센티미터. 이 문제는 뭐니 뭐니 해도 만드는 정유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네모를 구하는 과정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한 모서리의 길이가 가장 짧은 3cm로 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널비를 구하는 식을 통해 답을 내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3단계로 문제 해결해 봤어요. 좋아요. 자, 8번까지 이해됐죠?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9번은요. 직육면체 모양의 두부를 똑같이 세 조각으로 잘랐어요. 두부 세 조각의 건널비의 합은 처음 두부의 건널비보다 얼만큼 몇 제곱센티미터 늘어났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아니, 그러면 여기 처음 두부의 건널비도 구하고,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눈 다음 각각 세 개의 건널비를 구해서 더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힘들게 구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우리 앞에서 응용 문제에서 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단원평가에서도 봤고. 그러니까 잘랐을 때 얼마나 이제 건널비가 늘어났냐, 새로 생긴 면만 알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얼마나 늘어났냐를 물어봤지, 건널비가 뭐야? 라고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이제 그림을 보고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짠! 잘랐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면이지만, 여기! 이 면? 겉으로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가장 앞쪽에 있는 직육면체의 두부에서는 요거 하나의 면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조각에서는요, 이렇게 앞뒤로 두 개의 면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부 조각에서는요, 이 앞면 있죠? 앞면이 원래는 안에 있었다가 자르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얘가 이제 한 개의 면이 드러났어요. 여기도 한 개. 그러니 처음 두부하고 비교해가지고 처음 두부의 건널비는 그대로 건널비로 있고, 추가로 드러난 거는 바로 이렇게 여기 가로가 10cm. 그 다음에 바로 세로는 얼마가 되냐? 여기 보니까 7cm가 되는 거죠. 아, 높이가. 여기가 7cm라는 거는 오른쪽 그림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가로가 10, 세로가 7cm인 요 직사각형의 면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더 늘어났다라는 걸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두부를 똑같이 세 조각으로 자르면, 자, 직육면체의 두부를 똑같이 세 조각으로 자르면 그림으로 봤을 때 가로가 10cm, 세로가 자, 7cm인 직사각형. 직사각형인 면이 몇개 늘어나냐?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개 늘어납니다. 아하, 그럼 네 개의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네. 좋아. 따라서 두부 세 개, 세 조각이라고 할게요. 두부 세 조각의 건널비의 합은, 건널비의 합은 처음 두부의 건널비보다. 자, 한 면의 넓이 10 곱하기 7, 그게 4개니까 280 제곱센티미터 늘어 났습니다. 자, 정답은 280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어요. 좋아요. 각각 건널비 구하는 문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면 직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 각각 3배로 늘려서 새로운 직육면체 만들었대요. 새로 만든 직육면체 건널비는 처음 직육면체 건널비의 몇 배? 3배니까 3 곱하기 3? 바로 9배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근데 풀이 과정 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각각 계산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 직육면체의 이제 건널비를 구해보죠. 처음

직류 면체의 건널비는 3, 4, 12, 4, 5, 20, 3, 5, 15의 이제 두 배를 해가지고 9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느린 후 직육면체의 건널비는요. 자, 높이가 가로가 얼마? 3배니까 9. 4, 3, 12, 높이는 15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9 곱하기 12, 12 곱하기 15, 그 다음에 9 곱하기 15 계산해서 두 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84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몇 배냐? 우리가 9배인 거 알았지만, 846 나누기 94를 계산하면 그래도 9배가 되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9배. 여기까지. 자,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오늘의 플러스 한입 뚝딱도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풀어서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올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함께하는 아홉 번째 시간이지요. 그리고 이 단원 체험한 일을 글로 써요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떠올리면서 역시 시간 표현을 활용해 체험한 일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표적인 글의 종류인 기행문, 기행문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를 위한 특별한 하루 글을 읽다가 말았잖아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16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한번 글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죠. 자, 집에 돌아와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도 찾아보았다. 먹을 만큼만 급식을 받고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선택하고 필요 없는 전자 우편을 삭제하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뭘 찾고 있나요?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야겠다, 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겠다,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거야 라는 다짐인 거죠. 해야겠다. 예전에는 환경 보호가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죠. 뭐뭐 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해 보니 환경 보호가 어렵지 않았고 꼭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다. 뭐뭐 았다. 뭐뭐 얻다. 모두 과거의 표현입니다. 요즘 나는 급식을 남기지 않고 종이를 아껴 쓰며 환경 보호를 실천한다 라고 했습니다. 뭐뭐 한다. 뭐뭐 니은다. 모두 현재 표현인데요. 요즘과 연결되어서 요즘 나는 이러고 있어 라는 현재로 잘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에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 표현이죠. 내가 새롭게 안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이 환경보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짐이고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역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16번 문제인데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시간을 표현하는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밑줄은 여기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네요. 방금 이야기했죠? 뭐뭐 할 것이다라는 말은요. 바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된다. 현재이고요. 생각했다. 과거이고요. 실천한다 역시 현재입니다. 그런데 니은에 실천해야겠다는 다짐, 즉 미래이고요. 미음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뭐뭐 할것 미래잖아요. 따라서 니음과 미음을 골라주면 2번과 5번을 정답으로 잘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볼까요? 시간 표현을 활용해 문장을 고쳤을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과거 표현이에요. 나는 아까 친구들과 함께 환경 보호에 대한 책을 읽었다, 뭐뭐 았다, 뭐뭐 었다, 과거 표현이죠. 아까랑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한 겁니다. 과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 아까가 지금으로 고쳐졌죠. 나는 아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친구들과 함께 환경보호에 대한 책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읽었다가 아니라, 그래요. 바로 책을 읽는다. 뭐뭐 는다. 뭐뭐 니은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읽는다. 아까 읽었다. 과거. 지금 읽는다. 뭐뭐 는다. 현재. 이렇게 잘 고쳐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18번 문제인데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나는, 이야기 속의 나는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한후 어떤 다짐을 했는지 한 가지만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한 후에 나는 해보니, 아, 그러니까 어떤 다짐을 했냐면, 내가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거고, 내가 새롭게 안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즉, 이런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도 않을 거야 라고 했어요. 모두 다짐을 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지구를 지키는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혹시 이렇게 정답을 적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앞부분에 나오는 뭐 이런 걸 깨달았다라는 걸 적은 친구가 있나요? 깨달았다는 뭐예요?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달았다. 과거의 형태죠. 그런데 문제에서 다짐이라고 했습니다. 다짐은 뭐예요? 과거엔 내가 이랬지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는 어떤 결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4학년 때까지는 만점왕 통합본 교재로 국어, 사회,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꿀단지 선생님과 같이 5학년 1학기에는 국어, 사회, 과학 공부를 EBS 교재로 열심히 할 거야. 뭐뭐 할 거야. 라는 것이 바로 다짐이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미래의 표현, 즉, 뭐뭐 할 것이야, 노력할 것이야, 잊지 않을 것이야, 이런 것들을 한 가지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짐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18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19번 문제 해결해 볼 텐데요. 시간 표현을 활용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쓸때 주의할 점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생각하거나 느낀 점이 잘 드러나도록 쓴다. 그래요. 2번. 있었던 일의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도 중요해요. 맞아요. 3번. 처음, 가운데, 끝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쓰나요? 구분해야 됩니다. 4번.
있었던 일에 대한 소개나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쓰고요. 5번,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 문장의 시간 표현을 자연스럽게 써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인데요. 자, 문제에 나왔으니까 시간 표현을 활용해 나에게 있었던 일을 쓸때 주의할 점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먼저 제목이 필요합니다. 제목 잘 적어주고요. 글의 구조에 따라 적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처음,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글의 끝부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처음엔 어떤 걸 써요? 내가 그 일을 겪게 된 어떤 원인, 이런 것들을 쓰죠. 배경. 이게 바로 처음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요, 우리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 문장의 시간 표현을 자연스럽게 써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일을 잘 풀어서 적어주는 것이 바로 가운데 오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에는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어떤 나의 생각이나 어떤 나의 다짐, 이런 것들이 적는 것이 바로 끝부분이죠. 이야기 구조, 처음, 가운데, 끝. 이것들을 생각하며 잘 적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정답은 바로 구분하지 않고 쓴다라고 한 3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다음 20번 문제 가볼 텐데요. 자, 글이 한편 나옵니다. 단원학습, 다채로운 모습의 설악산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첫째 문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설악산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달리한다. 무엇이 설악산이요? 흐드러지게 꽃이 피는 봄에는 따스함을, 푸릇푸릇한 여름에는 싱그러움을 만날 수 있다. 또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드는 계절인 가을에는 넉넉함을, 새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겨울에는 포근함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막그 풍경이 다채롭게 달라지는 이 설악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설악산은 사계절 어느 때고 오고 싶은 곳인지도 모른다. 이게 첫째 문단이고요. 둘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설악산은요, 내설악과 외설악으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내설악과 외설악으로 나뉘는데, 내설악은 물이 풍부해 깊은 계곡이 많다. 이에 반해 외설악은 각가지 절벽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라고 했네요. 자, 이번 여행은 내설악보다는 외설악 쪽을 둘러보기로 했다. 외설악 가운데에서도 신흥사를 둘러보고 흔들 바위를 거쳐 울산 바위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어디? 외설악 쪽을 둘러보기로 했고요. 그 중에서도 신흥사를 둘러보고 어디를 거쳐? 흔들 바위를 거쳐 울산 바위까지 갔다 오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보죠. 일주문을 지나 신흥사 경내로 들어갔다. 둘레에 있는 울창한 숲의 나무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신흥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절이라고 한다. 절이라고 해서 단순히 불교의 유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글쓴이의 생각을 적고 있고요. 자, 우리는 절이나 다른 유물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를, 그때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절을 볼 때도 우리 민족 고유의 유물로 생각하고 옛 사람들의 지혜와 생활을 배우는 폭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역시 이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적고 있죠. 자, 2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설악산은 크게 어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까 글 속에서 내설악과 그리고 외설악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라고 했기 때문에 내설악, 외설악 두 개를 잘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21번 문제는요, 낱말의 뜻풀이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 경내, 일정한 지역에 안 맞고요. 2번, 일주문, 절 같은 데서 기둥을 한 줄로 배치한 문 맞습니다. 3번, 흐드러지게는요, 매우 탐스럽거나 한창 싱싱하게 우거져 흐드러지게 핀 꽃. 맞습니다. 4번, 창건, 건물이나 조직, 나라 등을 새로 세우거나 만듦이란 뜻이고요. 5번, 고유는
쌓이거나 담긴 물건 등이 볼록하게

많이 있는 모양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성질이 있는 어떤 그것만의 특징을 바로 우리가 고유의 성질이라고 하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선택지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살펴볼까요? 기행문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다채로운 모습의 설악산, 이 글의 종류가 바로 기행문인데요. 기행문은요,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이 기행문입니다. 이 기행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여정, 그리고 견문, 그리고 감상입니다. 여정은요, 내가 다녀온 장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는 뭐 어디 갔다, 왜설악도 가고, 울산바위도 가고, 흔들바위도 갔다. 이것이 바로 여정이고요. 견문은요, 내가 보고 들은 곳입니다. 보고 들은 것. 그러니까 내가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이것이 바로 견문이고요. 감상은요, 말 그대로 나의 생각과 느낌을 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행문을 쓸 때는요, 여정, 견문, 감상, 이세 가지 요소들이 잘 드러나게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1번부터 보죠. 기행문에는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난다. 맞고요. 자, 2번. 기행문은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글로, 한 편의 글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여정은 다닌 곳, 맞고, 견문은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이고요. 감상은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느낌과 생각 두 개가 바뀌었네요. 따라서 알맞지 않습니다. 알맞은 것은 1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중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행문이 어떤 글인지 알고, 기행문에는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 있는 그리구나라는 것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2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23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기역 니은 디귿은 여정 견문 감상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부터 한번 보죠. 기역은요, 일주문을 지나 신흥사 경내로 들어갔다. 어떤 장소가 나옵니다. 내가 어디를 지나서 어디에 갔다라는 건요. 여정, 견문, 감상 중에 뭘까요? 내가 다녀온 장소, 다녀온 곳, 바로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은 여정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자, 니은은요, 신흥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절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거예요. 신흥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됐어요라고 설명을 지금 들은 거고요. 디귿, 절이라고 해서 단순히 불교의 유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 이건 바로 이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인 것이죠. 따라서 견문은 니은으로 연결해주면 되고요. 감상은 생각과 느낌, 디귿으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잘 알맞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기행문의 세 가지 요소, 여정, 다녀온 장소, 견문,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상은 생각과 느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죠. 신흥사에서 흔들바위가 있는 개조암까지는 길이 좋게 나 있었다. 그러니까 신흥사에서부터 개조암까지 산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산을 오를 때면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낀다. 이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이고요. 사람이 늘 산에 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에요. 산은 늘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의 발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그 산을 하찮게 여긴다면 산은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얕은 생각인지를 느끼게 한다. 산은 급하다고 뛰어오를 수도 없고 시간이 없다고 한 번에 다 오를 수도 없다. 천천히 천천히 한 발자국 또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만 산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역시 글쓴이의 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 개조암은 천연 바위 동굴에 있는 암자로 지붕과 벽은 물론 바닥에

돌까지 놓은 색다른 암자였다. 개조암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개조암 앞에 있는 흔들 바위는 사람이 혼자 흔들어도 흔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역시 들은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흔들어 보니 나보다도 훨씬 큰 바위가 정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자, 나는 너무 놀라워서 몇 번이고 다시 흔들어 보았다. 몇 사람이 같이 흔들어도 혼자 흔드는 것보다 더 움직이지도 덜 움직이지도 않고 똑같이 흔들렸다. 뭐가요? 개조암 앞에 있는 흔들바위가 말이죠. 문득 세상은 이 흔들바위처럼 놀라운 것이 많다는 생각과 느낌이고요. 그 생각이 들었대요. 다만 내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뿐, 새롭게 하나하나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부터 보죠. 기억부터 미음까지 가운데 감상이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기행문의 3요소, 여정, 견문, 감상 중에 감상은 바로 생각과 느낌이잖아요.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라고 했습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산을 오를 때면 느낀다. 뭐예요? 감상이고요. 미음은요, 얼마나 좋을까? 생각. 자, 디귿은요, 뭐뭐 암자였다. 개조암은 이런 거예요. 보고 들은 거예요. 리을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감상이고요. 미음은 역시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디귿 빼고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은 모두 감상이지만 디귿만 뭐예요? 보고 들은 것, 견문이죠. 따라서 감상이 아닌 건 3번으로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신흥사에서 흔들바위가 있는 개조암까지는 길이 좋게 나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흥사에서 산길을 따라 개조암까지 가고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고요. 산을 오를 때면 마음이 견무해짐을 느낀다.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늘 산에 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글쓴이의 생각이고요. 산은 늘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의 발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그 산을 하찮게 여긴다면 산은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얕은 생각인지를 느끼게 한다. 계속 이 글쓴이의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산은 급하다고 뛰어오를 수도 없고, 그렇겠죠? 시간이 없다고 한 번에 다 오를 수도 없다. 천천히. 천천히 한 발자국 또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만 산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글쓴이의 생각을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개조암은 천연 바위 동굴에 있는 암자로 지붕과 벽은 물론 바닥에 온돌까지 놓은 색다른 암자였다. 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개조암 앞에 있는 흔들바위는 사람이 혼자 흔들어도 흔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정말 흔들릴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흔들어 보니 나보다도 훨씬 큰 바위가 정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 놀라워서 몇 번이고 다시 흔들어 보았다. 몇 사람이 같이 흔들어도 혼자 흔드는 것보다 더 움직이지도 덜 움직이지도 않고 똑같이 흔들렸다. 신기하네요. 자, 문득 세상은 이 흔들바위처럼 놀라운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상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내가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뿐, 새롭게 하나하나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 라는 역시 감상, 생각과 느낌이 나오고 있네요. 자, 24번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 가운데 감상이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모두 생각과 느낌이었지만 디귿만 뭐예요? 개조암은 이러이러한 암자였다. 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3번은 견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4번 문제의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5번 문제인데요. 글쓴이가 산을 오르며 생각하거나 느낀 점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글 속에서 산을 오를 때면 뭘 느낀다? 마음이 견무ић해짐을 느낀다라고 했고요. 그 뒤에도 쭉 생각과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산을 오를 때면 마음이

3번. 개조함에는 벽과 지붕이 있고 바닥에는 온돌까지 있는 색다른 암자라고 했지요. 따라서 3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7번 문제인데요. 개조함 흔들바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건 묻고 있네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개조함 흔들바위는 글쓴이보다 작다라고 했나요? 자, 그런 말은 없죠. 2번. 개조함 흔들바위는 한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린다. 그래요. 자, 글 속에서 이 흔들바위는 사람이 혼자 흔들어도 흔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은 건 2번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기 전에 계속해서 한번 글을 읽어보죠. 자, 울산바위로 오르는 길에는 오래된 나무가 많았다. 그러니까 뭘 보고 뭘 들었는지 견문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면서, 아, 이 어려움을 모두 견뎌낸 꿋꿋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또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런 감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래를 보니까 둘레에 있던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도 나와 같은 마음을 볼수 있었다라는 걸 보니 이 사람 혼자만 걷고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도 함께 알수 있네요. 그것만으로도 친근함이 느껴졌다라고 역시 감상이 나오고 있고요. 보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기다시피 올라갔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도 함께 알수 있고요. 자, 울산바위 꼭대기는 생각보다 평평했다. 역시 본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뒤에 뭐 느껴졌다, 정겨보였다라는 감상도 함께 나오고요. 높이가 950m나 된다고 하니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올라오는 동안 계속 흘러내리던 땀방울을 시원한 바람이 씻어주었다. 깊은 산과 넓은 바다를 구경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자라고 재촉하는 소리에 다시 다리가 떨렸대요. 그만큼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이겠죠. 자, 산은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더 조심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는 이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져서 자칫하면 발목을 삐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산을 내려오니까 이렇게 정신도 맑아진 것 같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다음날 한계령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또 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악산의 모습에 흠뻑 취해 계절이 바뀌면 다시 이곳에 오자는 다짐도 함께 했다고 나와 있고요. 짧은 여행이었지만 많은 추억을 가질 수 있어 좋은 여행이었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울산바위로 오르는 길에는 글쓴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까지 함께 나와 있었기 때문에 2번이 알맞지 않구나라는 정답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29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행문의 3요소 떠올리면 되겠지요. 여행하며 다닌 곳은 바로 여정,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은 견문, 그리고 생각과 느낌은 감상이죠. 각각 여정, 견문, 감상을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요. 글쓴이가 오래된 나무를 보며 느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글 속에서 어려움을 모두 견뎌낸 꿋꿋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고, 그리고 오래된 나무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뭉클해진다, 꿋꿋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3번과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31번 문제인데요. 글쓴이가 한계령을 넘어 집으로 돌아오며 어떤 다짐을 했는지 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글 속에서 다짐이 있지요. 그 앞을 보면 계절이 바뀌면 다시 이곳에 오자는 다짐을 했다라고 글 속에서 다짐이라는 낱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앞을 잘 보고 한 문장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1번 문제까지 오늘은 풀어봤는데요. 그냥 헤어지기 전에 아쉬우니까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강 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쉬운 질문입니다. 이번 시간 잘 들었다면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행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여, 견, 감.

그세 가지 요소, 세 가지 내용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잘 정답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열심히 공부 이어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우리 수학 6단원 함께 공부하고 있죠? 6단원은 바로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오늘은 단원평가 2회 함께 해결해보고요. 수행평가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원평가 2회 시작합니다. 자, 우리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에서는요, 부피가 무엇인지 알아봤어요. 부피는요, 어떤 물체가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크기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부피를 표현할 때 필요한 단위들이 있었습니다. 이 단위를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1번,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기호나 말을 써넣으시오. 자, 여기 보이는 이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이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바로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썼죠. 그 다음 읽을 때에는 1세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라고 읽어줍니다. 자, 이렇게 부피의 단위를 알아봤고요. 2번, 두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물건을 빈틈없이 넣어 부피를 비교했습니다. 잘못 비교한 사람은 누구인지 이름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초이가 있고 서정이가 있죠. 초이,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블록을 각 상자에 넣어 블록의 개수로 부피를 비교했어. 자, 모양의 크기가 다양한 블록들을 각 상자에 넣었어요. 그럼 블록의 개수를 가지고 부피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자에는 축구공 하나를 딱 넣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자에는 탁구공을 막 50개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탁구공 50개 들어간 이 상자가 더 클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같은 물건을 넣어야 우리가 그 개수를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쌓기나무를 각 상자에 넣어 쌓기나무의 개수로 부피를 비교했어. 어때요? 자, 좋은 생각이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이 쌓기나무를 사용해야 그 개수 가지고 부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잘못 비교한 사람은 바로 초희가 되는 거죠. 3번,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기호를 써넣으시오. 가와 나 두 개의 직육면체가 있죠? 가와 나의 밑면의 넓이가 같고 또는 다르고 높이가 더 높은 것은 이것이므로 부피가 더 큰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직육면체 가는 가로 5cm, 세로 10cm, 높이는 4cm. 직육면체 나는 가로는 5cm, 세로는 10cm, 높이는 7cm예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각각 5cm와 10cm로 서로 같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도 서로 같겠죠. 따라서 같고의 동그라미. 따라서 밑면의 넓이가 같다면 뭐 가지고 비교해요? 그렇죠. 높이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높이가 더 높은 것은 가와 나 중에 바로 나이므로 결국 부피가 더 큰 것은 나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가 같다면 나머지 하나의 길이로 부피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쌓아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쌓기나무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사용된 쌓기나무가 몇 개인지를 일단 한번 볼 건데요. 가로에 몇 개 놓여 있나요? 네 개 놓여 있죠. 세로에는요, 다섯 개가 놓여 있어요. 몇 층으로요? 2층으로요. 그래서 4 곱하기 5 곱하기 2라고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부피가 하나가 1세제곱센티미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쌓기나무가 전체가 4, 5, 20, 20 곱하기 2는 40, 40개만큼 있으니까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가 40개만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바로 4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직육면체의 부피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세요. 5번입니다. 직육면체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여기 있는 이 직육면체 보니까 가로는 10cm, 세로는 9cm, 높이는 7cm예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부피를 구하는 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서부터 곱해도 좋지만 딱 보니까 20이 나중에 곱하기 정말 좋잖아요. 뒤에 있는 두 개수를 먼저 곱할게요. 97에 63입니다. 10 곱하기 63은 630이 되겠죠? 아, 그러면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63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구나. 쉽죠? 자, 6번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가 720 세제곱센티미터일 때 기역은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가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일단 부피가 주어져 있어요. 기역은 보니까 이 직육면체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가로는 12cm, 세로는 10cm, 그다음 높이는 모르니까 기역이다라고 할게요. 그랬더니 부피가 720 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2 곱하기 10을 했을 때가 120이므로 기역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720을 120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720 나누기 120은 72 나누기 10이다라고 생각했을 때그 몫이 6이기 때문에 아, 6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풀이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 풀이했을 때는 이렇게 씁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이므로 라고 먼저 쓰는 거예요. 그 다음 12 곱하기 10 곱하기 기역은 720 세제곱센티미터이므로 따라서 기역은 6cm입니다. 정답. 6cm.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죠. 자, 모르는 수가 있다면 이렇게 네모 또는 해당되는 기호로 쓰고 나서 식을 한번 세어보세요. 다음 7번입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7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정육면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다? 그렇죠. 7cm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자, 그러면 77에 49잖아요? 49에다가 7을 한번더 곱해요. 97에 63, 그 다음 47에 28, 그러면 343이 되죠. 그래서 343이 되고요. 부피니까 단위까지 제대로 붙여서 343 세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 8번입니다. 큰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를 잘라 만든 입체 도형입니다. 입체 도형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도형 한번 보세요.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무슨, 약간 깎아져 있는 건물 모양 같기도 하고요. 자, 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첫 번째 방법. 일단, 여기 있는 이 커다란 이 직육면체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래 커다란 직육면체가 있었다, 전체가.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큰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면 가로는 7, 세로는 3, 높이는 6이니까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7, 3은 21, 21 곱하기 6은 6, 1은 6, 1, 6, 12, 126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큰 직육면체의 부피예요. 자, 그러면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는 이 안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구해보도록 할게요. 가로는 4cm, 세로는 3cm, 높이는 3cm예요. 그러면 4, 3, 12. 12 곱하기 3은 36이니까, 아, 36이네. 그러면 우리 큰 직육면체의 부피에서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만큼을 뺀 것이니까 126 빼기 36을 해서 아, 90이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 이 도형의 부피는요, 바로 9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요. 이 직육면체를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보면, 자, 서로 다른 직육면체를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길쭉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좀 낮은 거. 이렇게 두개 각각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는 방법.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9번입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초콜릿이 있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2cm인 오른쪽 정육면체 모양의 선물 상자 안에 초콜릿을 빈틈없이 넣으려고 합니다. 초콜릿을 모두 몇개 넣을 수 있는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이 초콜릿의 크기를 먼저 볼게요. 가로는 4cm, 세로는 2cm, 높이는 1cm인데요. 이 정육면체 모양의 선물 상자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2cm예요. 자, 그러면 이 초콜릿이 가로에는 몇 개만큼 들어갈까요? 4cm니까 3개만큼이 들어가겠죠? 다음 세로에는요? 2cm니까 6개만큼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12cm니까 몇층 높이로? 그렇죠. 12층 높이로 쌓을 수 있겠네요.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3, 6, 18이니까 18 곱하기 12를 계산하면 8이 16, 1은 2. 그럼 36이죠? 그 다음 계산을 해보면 6, 그 다음 1, 그 다음 받아올림 해서 216이 되겠죠. 216. 그 다음 초콜릿이니까 216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10번입니다. 왼쪽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에 물이 다음과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을 오른쪽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에 남김없이 모두 옮겨 부으면 오른쪽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의 물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가 되는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단 수조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이 수조에 담겨 있는 이 물의 부피를 먼저 구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밑면의 넓이가 다음과 같다면 몇 센티미터만큼 물이 차오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먼저 왼쪽을 통해서 물의 부피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는 10cm, 세로는 9cm, 높이는 6cm만큼이죠? 이게 바로 물의 양이에요. 그러면 96에 54이니까 54 곱하기 10은 540. 아, 그래서 물의 부피는 540 세제곱 센티미터구나.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물을 채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밑면의 넓이가 5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했을 때5 곱하기 12는 60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높이는 얼마가 될지 몰라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높이를 우리가 네모라고 생각을 했을 때60 곱하기 네모가 바로 물의 부피 540만큼이 된다는 거잖아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6, 9, 54이니까 바로 9cm만큼 물이 차오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9cm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물의 부피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 밑면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생각해서 모르는 높이를 네모라고 생각하고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냉장고에 부피를 재었습니다. 알맞은 단위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1.5 세제곱 센티미터일까요? 아니면 세제곱 미터일까요? 자, 냉장고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1.5 세제곱 센티미터일까요? 1.5 세제곱 센티미터면 선생님 한 손가락만큼? 손가락 한 마디만큼밖에 안될 텐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1세제곱 미터라고 생각한다면 1미터, 1미터, 1미터짜리 그런 정육면체의 부피가 될 텐데요. 어때요? 약간 비슷할 것 같죠? 그러면 1.5 세제곱 미터에 가깝겠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12번이에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6 세제곱 미터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일까요? 그 다음 78만 세제곱 센티미터는 몇 세제곱 미터일까요? 자, 1 세제곱 미터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다. 이걸 생각하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6 세제곱 미터는요, 바로 6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그 부피가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78만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자, 그러면 78만 세제곱 센티미터는 몇 세제곱 미터일까요? 자, 7.8 아닙니다. 바로 0.78 세제곱 미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으로 나누어 줘야 하거든요. 알겠죠? 13번, 부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부피가 큰 순서대로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피를 통일을 해주어야 하는데, 세제곱 미터, 세제곱 센티미터가 섞여 있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를 세제곱 미터로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기역은 3세제곱 미터, 니은은요,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자, 그러면 29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가 바로 1세제곱 미터가 되니까 0을 6개를 지운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29 세제곱 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디귿은 0.3 세제곱 미터고요.
리을 볼게요. 리을은 39만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이것을 100만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소수점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앞으로 딱 보내주고 소수점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0.39 세제곱 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부피가 큰 순서대로 한번 써볼 거예요. 가장 큰 것은 29 세제곱 미터인 니은, 두 번째로 큰 것은 3 세제곱 미터인 기역,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것은요, 0.39랑 0.3이 있다면 0.39가 더 크죠. 그래서 리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까지 써주며 부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쓴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단위를 하나로 통일하면 되니까요. 세제곱 미터를 세제곱 센티미터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주어도 괜찮습니다. 14번, 직육면적의 부피는 몇 세제곱 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 있는 가로, 세로 높이를 한번 볼게요. 30cm, 50cm, 80cm예요. 그러면 30 곱하기 50 곱하기 80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곱하기를 하기 쉽게 이렇게 먼저 곱해볼게요. 5, 8에 40이기 때문에 0을 두 개 더 붙여서 4,000이 되겠죠. 이제 30 곱하기 4,000이에요. 3, 4, 12죠? 끝에다가 0을 4개를 붙입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12만 우리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부피는 몇 세제곱 미터인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만으로 나누어줘야 하는 거예요. 100만으로 나눈다? 그럼 소수점을 왼쪽으로 6자리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랬더니 소수점이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0.12 세제곱 미터가 된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0.3미터, 0.5미터, 0.8미터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렇게 구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15번, 전기들을 접어서 만들어지는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서리 하나, 둘, 세 개를 합친 길이가 24cm란 말이에요. 그러면 24를 3으로 나누어서 아, 한 모서리의 길이가 8cm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겠죠.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88에 64이니까 64 먼저 쓰고 그 다음 64 곱하기 8을 계산했을 때 48에 32, 68에 48, 그럼 512가 되겠죠. 그래서 아, 정답은 512야. 그 다음 단위는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6번입니다. 전기들을 접어서 만들어지는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겉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겉넓이 구하는 방법 여러 개가 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한 다음 2를 곱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면의 넓이는 2, 4, 8이죠. 8제곱 센티미터. 자, 두 번째 면은요. 2 곱하기 8이니까 16제곱 센티미터. 자, 세 번째 면은요. 48에 32제곱 센티미터예요. 자, 그러면 8 더하기 32 더하기 16. 세 면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에 2를 곱하여 겉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8 더하기 32는 40. 40에 16을 더했으니까 56이죠. 56 곱하기 2입니다. 바로 112죠. 그래서 112 얼마요? 그렇죠. 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주면 겉넓이가 되는 겁니다. 17번, 한 면의 둘레가 28cm인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래요. 자,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아야 우리가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한 면의 둘레가 28cm다? 그러면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둘레가 28cm라고 한다면 한 모서리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바로 28 나누기 4를 통해서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7cm구나.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얼마일까? 우리가 한 면의 넓이를 먼저 구하면 77에 49제곱센티미터가 되니까 이런 면이 6개가 있네? 그러면 49 곱하기 6, 96에 54, 46에 24, 그래서 294가 됩니다. 294제곱센티미터가 바로 정육면체의 겉넓이가 되는 거죠.
다음 18번입니다.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에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부피가 216세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럼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함모서리의 길이 모르니까 네모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를 했더니 이것이 2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빈칸에 알맞은 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뭐 다른 것부터 넣어 볼까요? 우리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넣어 봤더니 55 25. 그다음 25 곱하기 5는 125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안 되겠네요. 뭘 넣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666을 넣어 보는 거예요. 66에 36. 36 곱하기 6은 66이 36, 36 18. 216. 딱 나왔네요. 그래서 함모서리의 길이는 바로 6cm가 되는 거예요. 겉넓이를 구할 때에도 역시 함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함모서리의 길이로 한 면의 넓이를 구하고 여기에 이 면이 6개가 있다는 걸 생각해서 6을 곱해 줘야 하니까 어머나 세상에. 우리 겉넓이도 똑같이 216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19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육면체 가와 정육면체 나의 겉넓이가 같을 때 정육면체 나의 함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나의 함모서리의 길이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를 활용해서 직육면체 가의 겉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여기 2를 곱해봅니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10 곱하기 6은 60. 15 곱하기 6은 90, 10 곱하기 15는 150이기 때문에, 자, 한 꼭짓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 합은 150 더하기 60 더하기 90이 됩니다. 자, 150 더하기 60은 210. 210에다가 90을 더했으니까 300이죠? 여기에 2를 곱했으니까 바로 6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정육면체 나의 겉넓이도 역시 600이란 얘기잖아요? 함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함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6을 했을 때 이것이 6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모서리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자, 600을 6으로 나누면 100이잖아요? 그럼 네모 곱하기 네모가 100이 되려면? 그렇죠. 10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육면체 나의 함모서리의 길이는 10cm다. 이렇게 답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번.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무지개 떡한 개를 색깔 층별로 수평으로 잘랐더니 작은 직육면체 모양의 떡 4개가 되었습니다. 자른 후에 떡 전체의 겉넓이는 자르기 전 무지개 떡의 겉넓이보다 몇 제곱센티미터 더 늘었는지 불이가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단 모든 색깔 층의 높이는 같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무지개 떡한 개를 색깔 층별로 수평으로 잘랐대요. 자, 그럼 한번 자를 때마다 더 생기는 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층별로 잘랐을 때 어떤 면의 넓이가 더 생기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이 면의 넓이만큼이 한번 자를 때마다 양쪽으로 두 개씩 생깁니다. 자, 그러면 세번 잘라서 네 개의 조각을 만들었잖아요. 세번 잘랐으니까 총 6개의 면이 더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5만큼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6개만큼 생겼다. 15 곱하기 5는 55, 25, 그 다음 1은 5니까 75인데요. 여기에다가 6을 곱해요. 65, 56에 30, 그 다음에 76에 42. 그러면 4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450제곱센티미터만큼 늘었습니다. 풀이는 이렇게 써볼게요. 자른 떡 4개의 겉넓이의 합은 처음 떡의 겉넓이보다 잘라서 새로 생긴 6개의 면의 넓이의 합만큼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자, 새로 생긴 6개의 면은 모두 합동이고, 새로 생긴 한 면의 넓이는 15 곱하기 5, 즉, 75제곱센티미터이므로, 겉넓이는 자르기 전보다 75 곱하기 6만큼, 즉, 450제곱센티미터만큼 늘었습니다. 450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단원평가 문제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를 시작할게요. 수행평가 1번입니다. 함모서리의 길이가 4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에 함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도막을 넣어 빈틈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나무도막은 몇개 필요한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상자, 함모서리의 길이가 4cm인 상자래요. 자, 여기에 함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도막을 빈틈없이 넣는데요. 자, 그럼 가로에는 몇 개를 놓을 수가 있을까요? 4개 놓을 수 있죠. 세로에는요, 역시 4개. 몇층 높이로? 4층 높이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4, 16, 16 곱하기 4는 64. 그래서 64개의 나무도막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도막은 가로에 4개, 세로에 4개, 높이에 4개 들어가므로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64. 즉 64개가 들어갑니다. 라고 해주면 서술형 1번 해결이 되는 겁니다. 2번, 부피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500세제곱센티미터, 4.9세제곱미터, 9세제곱미터, 그 다음 98만 세제곱센티미터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부피의 단위가 서로 다르니까 우리 세제곱센티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어서 단위를 통일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500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이것을 세제곱미터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100만으로 나눠줘야 돼요. 100만으로 나눈다? 소수점을 왼쪽으로 6자리만큼 이동한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만큼 이동한 다음 소수점 이렇게 찍어줘야죠. 그래서 결국 0.0053제곱미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리을도 볼게요. 98만 세제곱센티미터죠. 소수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만큼 이동했더니 얼마만큼? 0.98세제곱미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부피가 가장 큰 거 찾아볼 거예요. 0.005, 4.9, 9, 그 다음 0.98. 그렇죠. 바로 디귿이 가장 부피가 큰 것이 되겠죠. 자, 풀이에는 다음과 같이 단위를 통일한 것을 여러분들이 써주면 돼요. 자, 기역은 0.005세제곱미터. 니은은 4.9세제곱미터, 디귿은 9세제곱미터, 리을은 0.98세제곱미터이므로 일단 먼저 쓰세요. 그 다음 다음과 같이 크기를 비교해 주시고 가장 부피가 큰 것은 디귿 9세제곱미터입니다. 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죠. 정답은 바로 디귿이 되는 거죠. 3번, 전기도를 접어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전개대를 보고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알면 되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를 보는 거예요. 40, 60, 50입니다. 자, 그러면 40 곱하기 60 곱하기 50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60 곱하기 50이 좀 간단하니까 먼저 해볼게요. 6, 5, 30이죠? 끝에 0 두 개를 붙이면 3000. 40 곱하기 3000을 해보면 4, 3, 12에다가 0을 4개를 붙였어요. 그럼 12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12만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몇 세제곱 미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소수점을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여섯 자리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만큼 이동. 자, 그럼 결국 얼마가 돼요? 그렇죠. 0.12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전개도를 접어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은 직육면체입니다. 저 이런 말 써주는 거 좋죠? 직육면체의 부피는 여러분 40 곱하기 60 곱하기 50, 즉 12만 세제곱센티미터임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자,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단위를 바꾸어서 몇 세제곱미터인지 써주는 거죠. 0.12세제곱미터입니다. 세제곱미터 0.12 다음과 같이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어도 좋고요. 또는 처음부터 0.4 곱하기 0.6 곱하기 0.5 이런 식으로 미터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각각 두 장씩 사용하여 만든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일단 이 각각의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84, 32, 그 다음 82, 16, 그 다음 42, 8이죠. 그러면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면의 넓이를 일단 더하세요. 32 더하기 16 더하기 8, 그 다음 여기에 2를 곱해주면 됩니다. 32 곱하기 10, 32 더하기 16은 48이죠. 48에다가 8을 더했으니까 56. 56 곱하기 2니까 바로 112가 됩니다. 자, 풀이에는 이렇게 쓸게요. 이 직육면체는 가로가 8cm, 세로가 4cm, 높이가 2cm입니다. 따라서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32 더하기 16 더하기 8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112가 되는 거죠. 112 제곱센티미터라고 겉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수행평가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입니다. 한 면의 넓이가 25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얼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한 수학 단원평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

출근 시간이 다 되었잖아? 지각을 할 것 같네. 큰일이야. 아, 저기 버스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야옹, 친구들 안녕. 가은이가 출발하려는 버스를 타려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가은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가은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학원에 늦을까봐 걱정하고 있고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가고 있는 걸 보니까 가은이는 다급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읽는 작품 속 인물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가은이가 학원에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하죠? 가은이는 과연 버스를 탔을까요? 가은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이번 5단원에서는요, 마음을 짐작해 볼 거예요. 마음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어 볼 거고요. 또 헷갈리기 쉬운 여러 낱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는 방법 배워볼 거예요. 그럼 오늘은 5단원 첫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자전거 타기 성공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볼 거예요. 짐작? 짐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5단원, 마음을 짐작해요. 허, 짐작? 선생님, 짐작이란 낱말은 처음 들어요. 자, 여러분, 짐작이라고 하는 건요, 사정이나 형편 같은 것들을 어림잡아서 헤아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여러분, 어림하기, 수학 시간에 해봤죠? 어림한다는 건요,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럴 거야 라고 예상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짐작한다 라고 하는 건 아, 그 글 속에 있는 그 인물이 나 이런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인물의 말과 행동 같은 것들로 마음을 예상하고 추측해 보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을 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물의 마음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세요. 인물이 집 가는 길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던가 또는 기다리는 생일 파티가 드디어 내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물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면 아, 이 인물이 이런 마음일 거야 짐작하기 쉬워집니다. 그 다음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아, 너무 신난다 라고 인물이 말을 했다면 신나는 마음인 것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물이 야호 라고 얘기했어요. 와, 그러면 기분이 좋은가 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또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이렇게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는 행동을 했네요. 그러면 아, 인물이 슬펐겠구나. 행동으로도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글을 읽을 때 인물의 마음을 왜 짐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 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읽으면 좋은지 말해줄게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으면요,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물의 마음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선생님, 글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인물의 마음이 어떤지 짐작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글의 내용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고요. 기억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요, 나중에 독후감을 쓸 때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88쪽부터 89쪽에 있는 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글의 제목은 자전거 타기 성공입니다. 이 글을 읽고 이 글 속에 있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글을 읽기 전에 여기 있는 이 글을 보니까 이글 어떤 종류의 글인가요? 정답은 일기. 맞아요. 우리 여기 위에 날짜 그리고 날씨가 나타나 있는 거 보니까 그날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과 느낌을 담아 함께 정리한 일기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부터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고 있다. 자전거를 혼자서 멋지게 타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안 된다. 오늘은 아빠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기로 했다. 아빠와 나는 함께 놀이터로 갔다. 나갔다. 힘차게 연습을 시작했지만 자꾸만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아빠가 자전거 뒤를 잡아주시며 다시 해보자고 격려해 주셨다. 격려해? 격려라는 건요, 용기나 의욕이 솟아오르도록 북돋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내, 용기 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격려죠.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연습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 이 글의 주인공은 바로 소영이에요. 소영이는 아버지와 함께 공원으로 자전거 연습을 하러 나갔네요. 아, 이 인물은 자전거 타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인물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죠.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물에게 있었던 일을 알아야 한다. 자전거 타기 연습. 두 번째,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본다. 그럼 우리 이 글을 보면서 인물의 마음이 드러난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인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영이가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연습했다. 힘들었는데도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소영이의 어떤 마음을 알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요. 이 부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느낄 수 있죠. 된다! 된다! 소영아, 잘하고 있어. 아빠의 칭찬이 끝나자마자 나는 또 넘어지고 말았다. 아빠는 내가 다칠까봐 걱정하시며 내일 다시 연습하자고 하셨다. 하지만 왠지 오늘은 꼭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시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 여러분, 페달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자전거에서 찾아볼 수 있죠. 발로 밟거나 눌러서 기계류를 작동시키는 부품을 우리 페달이라고 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소영이가 열심히 자전거 타기를 연습하고 있었네요. 소영이가 열심히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음, 한참을 집중하며 타다 보니 저 멀리서 아빠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부터 그랬단다. 아빠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아빠와 나는 손뼉을 마주치며 소리를 질렀다. 자전거를 혼자 탈수 있게 되어 참 뿌듯한 하루였다. 여러분, 뿌듯한이라는 건요, 기쁨이나 감격이 마음에 가득 차서 벅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뿌듯한 하루였다. 아주 기쁜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소영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드디어 자전거 타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 부분에서 소영이의 마음, 그리고 아빠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찾아볼게요. 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소영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소영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와, 나 진짜 성공했네. 신기한 마음. 또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기쁜 마음. 드디어 성공했어요. 기쁜 마음이 들었겠죠. 자, 그럼 아까부터 그랬단다. 아빠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웃으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이 부분에서 아빠의 어떤 마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서 아빠의 기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아빠는 소영이가 성공을 해서 기쁜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뭔가 흐뭇한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소영이는 혼자서 자전거를 타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 또 소영이와 아빠의 마음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여기 있죠. 아빠와 나는 손뼉을 마주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손뼉을 마주치며 소리를 지르는 이 행동을 통해서 소영이와 아빠의 기쁜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자, 자전거 타기 성공을 읽고 간단한 물음을 한번 답해보세요. 소영이가 놀이터에서 한 일은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바로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죠. 소영이가 힘들어도 자전거 타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실패해도 다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소영이가 뿌듯한 하루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고요? 자전거를 드디어 혼자 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자, 우리 이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죠?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본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짐작해 본다. 이걸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 인물에게 있었던 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소영이는 아빠와 함께 놀이터로 갔어요. 왜?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려고. 그 다음 소영이는 어떤 일을 했나요? 그래요.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서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죠.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함. 또, 그 다음에는 결국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혼자서 자전거를 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제 소영이가 드디어 자전거를 스스로 탈 수 있게 되었죠. 이게 바로 소영이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소영이의 말이나 행동에서 소영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나요? 첫 번째, 와, 제가 지금 혼자서 타고 있는 거예요?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통해서 소영이의 어떤 마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그렇죠. 신기하고 기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 이런 행동을 했어요. 소영이는 힘들었지만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 또는 노력하는 마음을 알수 있죠.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짐작해 보세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만나볼 거예요. 1번 문제부터 만나볼 텐데요. 이 글의 종류를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 글을 읽기 전에 이글 어떤 종류인지 이야기했죠? 기억나나요? 그래요. 바로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나의 생각, 느낌과 함께 적은 글. 일기였죠? 보기, 일기, 편지, 독서 감상문 중에서 알맞은 것은 바로 일기였죠. 일기라고 글을 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일기 쓰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 무엇이 있다고 했죠? 날짜, 날씨, 제목, 그리고 겪은 일의 생각과 느낌이었다. 이것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2번이에요. 소영이가 놀이터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소영이는 놀이터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1번, 술래잡기를 했나요? 아니요, 술래잡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점심을 먹었나요? 점심 먹기? 아니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네 타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자전거 고치기? 아, 자전거라는 낱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자전거 고치기는 소영이가 놀이터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5번, 자전거 타는 연습하기? 그래요.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기 위해 놀이터에 갔어요. 소영이는 누구와 갔죠? 그래,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 갔어요. 3번이에요. 소영이에게 있었던 일중 가장 먼저 일어난 일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함께 보고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번. 아빠와 함께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놀이터로 나갔어요. 2번. 아빠께서 자전거 뒤를 잡아주셨습니다. 아, 가서 자전거 타는 연습을 시작한 거죠. 3번. 지난주부터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봐요. 지난주부터 연습을 하고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3번이에요. 지난주부터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보기들,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부터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빠와 함께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아빠께서 자전거 뒤를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순서로 일이 일어났죠. 나중에는 드디어 혼자 자전거를 탈수 있게 되었어요. 4번 중요한 문제예요. 기억에 드러난 소영이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기억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 글에서 가장 마지막 문장이었죠?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연습했다.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힘들지만 계속 열심히 연습했다.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그래요. 이 부분은 소영이의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 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도 한번 이 마음들 찾아볼까요? 1번, 미안한 마음이 드러나나요? 아니요, 소영이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자전거를 지금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든건 아니에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고마운 마음이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전거 타기에 성공했으니까, 이걸 도와주신 아빠께 고마운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억에 드러난 부분은 고마운 마음은 아니다. 4번, 노력하는 마음? 그렇죠. 우리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노력하는 마음 우리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 5번, 최선을 다하는 마음.

마음? 그래요. 우리 내가 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연습을 계속한다.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알맞은 것두 가지, 4번, 5번을 골라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5번 문제예요. 소영이가 뿌듯한 하루였다라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소영이가 뿌듯한 하루였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빠와 나는 손뼉을 마주치며 소리를 질렀다. 자전거를 혼자 탈수 있게 되어 참 뿌듯한 하루였다. 여기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네요. 왜요? 자전거를 혼자 탈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뿌듯하다는 거죠. 여러분, 뿌듯하다는 건 비슷한 말? 기쁘다. 그러니까 기쁜 하루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1번부터 볼게요. 아빠보다 달리기를 잘해서. 달리기를 잘해서 뿌듯한 하루 아니었죠? 2번. 자전거를 혼자 탈수 있게 되어서. 그렇죠. 자전거를 혼자 탈수 있게 되니까 뿌듯한 하루였죠? 3번. 아빠와 저녁 때까지 놀이터에서 놀아서. 저녁 때까지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4번. 놀이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서. 칭찬을 들었다는 말도 나와 있지 않았죠? 5번. 아빠께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드려서. 소영이가 아빠에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빠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소영이가 뿌듯한 하루였다고 생각한 까닭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6번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영이의 마음 변화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자, 인물의 마음은요,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기뻤는데, 나중에는 슬퍼질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나중에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물의 마음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무얼 먼저 알아야 할까요? 바로, 인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거죠. 자, 맨 처음에는요, 소영이는 놀이터에서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어요.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는데, 몇 번이나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고 아빠께서는 계속 뒤를 잡아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소영이가 연습을 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었겠죠. 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드디어 혼자서 자전거를 타게 되었네요. 원래는 혼자서 자전거를 못 타다가 자전거를 혼자서 스스로 탈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요. 바로 기쁜 마음. 뭔가 뿌듯해요. 뿌듯한 마음. 뿌듯한 마음, 기쁜 마음, 신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었겠죠? 자, 그럼 소영이의 마음 변화로 알맞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상황을 살펴보면서 맞는 답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뿌듯한 마음, 귀찮은 마음. 처음에 내가 자전거 연습을 할때 뿌듯한 마음이 벌써 들었나요? 그 다음, 자전거 타기 성공했더니 귀찮은 마음이 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알맞지 않죠? 2번, 귀찮은 마음이에요. 아, 자전거 연습하기 귀찮았어요? 그 다음, 내가 혼자 탈수 있으니까 신기한 마음이 들었나요? 소영이는 자전거 타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맞은 것이 아닙니다. 3번, 귀찮은 마음. 아, 자전거 연습하기 귀찮다. 그 다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요? 아니요, 소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귀찮아하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어요. 4번, 최선을 다하는 마음, 실망한 마음.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한건 맞아요. 그런데 자전거 타기에 성공했는데 실망한 마음이 들었을 리가 없죠. 오히려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 4번도 알맞지 않습니다. 5번, 최선을 다하는 마음, 뿌듯한 마음. 어때요? 처음에 자전거 타기 연습을 할 때에는 실패할 때도 계속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들었죠?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죠. 아빠의 말, 그리고 행동을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 어떤 부분이었는지 우리 한번 그래서 찾아볼까요? 자, 한참을 집중하며 타다 보니 저 멀리서 아빠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와, 제가 지금 혼자 타고 있는 거예요? 와,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아까부터 그랬단다. 아빠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아빠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아빠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빠의 마음은 아마도 기쁘고 흐뭇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고라고 했으면 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야 해요. 아빠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빠의 어떤 마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아빠의 마음, 기쁘고 또 흐뭇한 마음. 마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아빠의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 딱 하나만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 뒤에 보면 아빠와 나는 손뼉을 마주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 행동에서도 역시 아빠의 기쁘고 흐뭇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답안을 쓸 때에는요,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알맞은 답을 썼다면 동그라미 정답이에요. 8번 중요한 문제예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새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병훈, 글의 짜임에 대해 잘알수 있어. 혜진, 글의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어. 승윤, 인물의 마음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 우리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면서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다고 했나요? 글을 읽을 때 인물의 마음을 짐작한다면 글의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고, 인물의 마음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혜진, 승은이의 설명은 글을 읽을 때 마음을 짐작하면서 읽으면 좋은 점. 잘 설명했네요. 그런데, 병훈이 보세요. 글의 짜임에 대해 잘알수 있어? 글의 짜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말한 친구는 병훈이가 되겠죠? 병훈이라고 이름을 적어줍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 국어 공부 해보았고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 인물의 이것이나 이것을 살핍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야 해요.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5단원 첫 시간 공부해 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볼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단원 정리평가 2회에 1번에서 6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글은요, 영화 우리들을 보고 쓴 영화 감상문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읽었을 때에 문단의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이미 두번 읽었고 선생님이랑 세 번째 읽는 거니까 이번에는요, 문단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가문단 볼게요. 우리들은 친구 사이에서 겪은 고민을 그린 작품이에요. 자, 선은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데 지아가 전학이 오면서 둘이 단짝이 되고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내죠. 자, 하지만 개학 후 지아는 자신이 따돌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 선에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줄거리가 이어서 나오면 좋겠죠? 라 문단 나와야 됩니다. 선은 지아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방학 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지아의 생일을 알고 준비하기도 했지만, 자, 누가요? 그렇죠. 주어 빠졌죠. 선이 지아의 생일을 알고 무엇을,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자, 추가해 주어야 한다고 했고, 생일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준비한 선물을 다시 집으로 들고 온 선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뻔했다. 자,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다 문단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자, 지금 앞에서 지아가요, 선에게 거리를 둬요. 자, 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자, 이렇게 연결돼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요. 자, 선은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죠. 자,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할 것이고가 아니라 이미 영화 다 보고 나서 쓰는 거니까 통했고, 선과 지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자, 이렇게 고쳐주면 좋겠죠. 자,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 자, 이 문장은 지금 이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문단에서는 선이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모습이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 문단이 오면 됩니다. 영화를 보면 아는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글쓴이가 느낀 점이죠.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것도 지금 이 문단의 중심 내용과 관련이 없죠.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 자,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했다. 누구를요? 목적어 빠졌잖아요. 선을 응원했다. 추가해줘야겠죠? 그리고 나도 선처럼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도 친구를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읽으니까 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글 읽었으니까 우리 1번부터 풀어볼게요. 이 글은 무엇을 보고 쓴 감상문인지 영화 제목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가 문단에 있었죠? 영화 제목이 뭐예요? 우리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볼 겁니다. 자, 2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가운데 문단의 중심 생각과 거리가 먼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아까 찾았는데요. 다시 한번 글을 봅시다. 자, 기역은 아니죠. 자, 니은,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관련 없다라고 했어요. 니은. 자, 그리고 디귿도 아니고. 자, 리을, 이거 관련 없죠?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 자, 그리고 미음도 괜찮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선. 친구들과 멀어지고 전학을 갔다? 이런 내용 없었죠. 여름방학 동안 지아와 친하게 지냈다? 맞아요. 자, 친구들을 괴롭히며 따돌림을 주동했다? 따돌림을 주동한 것이 아니라 선이 따돌림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은 나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입니다, 친구들. 이 글에서 파란색으로 쓴 문장을 자연스럽게 고쳐 쓰시오. 자, 지금 이 문장이 글에서 파란색으로 적혀 있었죠? 자, 이 문장, 이상한 부분 있었죠?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할 것이고가 아니라 통했고, 영화 다 보고 나서 내가 쓴 거잖아요, 감상문을. 그리고 선과 지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2단원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단원 정리평가 2회 풀어보고요. 또 서술형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선생님과 공부 시작해 볼까요?

확인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했고, 선과 지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자, 이렇게 고쳐 쓰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내용이 아닌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볼게요. 영화의 내용 나왔죠? 자, 인상 깊었던 점 얘기했어요. 자, 선이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고 했죠. 자, 영화에 대한 감상, 생각, 느낌 있었고요. 영화를 보게 된 동기는 영화 감상문에 없었습니다. 적어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영화와 관련된 나의 경험? 나의 경험은 안 썼어요. 나의 감상은 적었지만. 그래서 글에 나타난 내용이 아닌 것두 가지는 4번,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이 글의 제목을 정할 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영화 감상문의 제목을 정할 때. 자, 읽는 이의 관심을 끌수 있도록 제목을 정하면 좋죠. 왜냐하면 영화 감상문은요, 다른 사람이 읽는 글이기도 합니다. 자, 2번. 주어와 서술어가 모두 들어가도록 제목을 정한다?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제목은 간결하게 읽는 이의 관심을 끌게,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게. 자, 그리고 영화 주인공의 이름이 꼭 들어가도록 제목을 정한다? 그럴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7번에서 9번 문제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할게요. 자, 칭찬하자라는 글이었죠. 칭찬은 꼭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일상에서 칭찬하는 말 한두 개 아니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상 받았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받았구나. 대단해. 이렇게 칭찬할 수 있고, 이제 칭찬 겸 인정은 서로를 기분 좋게 한다. 우리도 친구를 칭찬하며 하루를 시작하자. 자, 이런 글이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읽다 보니까 띄어쓰기가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두 개. 자, 한두, 한둘, 수를 나타내는 말, 단위 사이는 띄어쓰기. 그리고 칭찬 겸 인정. 자, 지금 겸이라는 말이요. 두 말을 나열하거나 이어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로 띄어쓰기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7번 이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지금 이것은 칭찬하자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목 친구를 칭찬합시다. 맞죠? 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중요성. 칭찬과 인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칭찬과 인정을 비교한 글은 아니잖아요? 자, 7번은 1번이 되겠고. 자, 8번 문제입니다. 기역의 띄어쓰기를 교정 부호를 사용하여 바르게 고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어떻게 띄어쓰기 해야 된다고요? 한두, 띄어쓰기 하고, 개.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고친 문장 무엇입니까? 자, 다네요. 한두, 띄어쓰기, 개. 그쵸? 다.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입니다. 니은을 바르게 고쳐 쓴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띄어쓰기 해야 한다고 했었죠. 자, 구형이 두 말을 이어주는 말은 나열하는 마지막에 써야 하므로 이러한 칭찬 인정 겸 서로를로 써야 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두 말을 이어주는 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겸이죠. 두 말을 이어주는 말, 이 겸은요, 나열하는 마지막에 쓴대요. 그러니까 지금 나열하는 게 칭찬 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열하는 말 마지막에, 인정 뒤에, 이렇게 써야 된대요. 칭찬 인정 겸 서로를 아니죠. 자, 양지. 두 말을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은 앞말에 붙였어야 하므로 이러한 칭찬 겸 인정. 지금 두 말을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이 겸이잖아요. 겸이요, 지금 칭찬, 앞말에 붙였은대요. 이렇게 붙였어야 돼요? 아니죠. 자, 그리고 소미,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은 이게 겸이잖아요. 띄어써야 하므로 이러한 칭찬 띄어쓰고 겸 띄어쓰고 인정은 서로를 이렇게 써야 돼. 맞죠? 자, 그래서 바르게 고쳐쓰기 한 친구는 누구예요? 소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글을 고쳤으면 좋은 점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글을 고쳐쓰기 할 때, 운율을 살릴 수 있다? 자, 운율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시로 표현할 때뭐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니고,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맞죠? 생각을 더잘 전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고쳐쓰기 하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전달할 수 있다? 자, 친구들, 글에는요, 하나의 주제가 담겨야 돼요. 아니죠? 자, 필요한 내용을 보충하면 풍부한 글이 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 3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입니다. 글을 고쳐쓰기 위한 점검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글 고쳐쓰기 할때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으로 점검 질문 알아봤어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라. 자, 1번. 불필요한 문장은 없는가? 자, 이거 문단 수준이었죠. 뒷받침 문장 중에서 불필요한 거 없는가? 맞고요. 자, 문장의 호응이 적절한가? 문장 수준에서 점검 질문. 적절한 낱말을 사용했는가? 문장 수준 점검 질문. 자, 띄어쓰기 올바르게 했는가? 문장 수준이죠. 자, 글 읽는 사람의 수를 고려했는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수를 고려하며 고쳐쓰기 해야 하나요? 아니죠.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밑줄 친 문장을 띄어쓰기 하는 방법에 따라 고쳐 쓰시오. 자, 지금 이 친구가요, 지금은 몇 시야? 하고 시각을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은 10시 5분이야 라고 대답을 했는데 띄어쓰기 고쳤어야 되겠죠? 자, 열, 오, 수를 나타내는 말이죠? 시, 분, 단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쓰기 해야 되고, 여기도 띄어쓰기 해야 되겠네요. 10시 5분이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지금은 10시 5분이야. 이렇게 띄어쓰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에서 15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글은요, 불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흐름 짚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문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 언제? 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앞에서 말했죠.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뭐다? 불안이다. 가문단은요, 불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불안이 뭔지. 자, 그리고 나 문단. 불안할 때 몸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요. 자, 어떤 반응? 한 가지에 집중을 못 하고요. 머리가 어지럽고요. 때로 숨이 가빠지거나 몸에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다. 자,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몸이 반응을 보이는 까닭은 자, 우리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자, 그래서 불안할 때 몸에 보이는 불편한 반응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문단이었죠? 자, 다문단 하지만, 자, 반대되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하기 때문에 하지만, 불안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면서 불안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는 문단이었고요. 자, 라문단은요, 불안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불편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처 방법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래요. 그럴 때에는, 심호흡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면, 우리 몸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자극되어서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대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 불안할 때는 숨이 가빠지거나 몸에 열이 나기도 한다. 맞죠? 우리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불안할 때 몸에 여러 가지 반응. 2번, 불안에 대비하고 노력하면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라는 말 했나요? 자, 완전히 불안을 없앨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아래 문장 읽어볼게요. 불안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불편하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것을 하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질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심호흡이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죠. 라고 하면서 심호흡이 무엇인지 뒤에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 정답 뭐예요? 심호흡. 친구들, 심호흡에서 심은요, 깊다. 그런 뜻이에요.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 기억과 관련된 경험을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이죠. 자, 경수, 중요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뿌듯했어. 이건 뿌듯한 감정을 느낀 경험이잖아요. 아니고. 세윤이, 내일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한 날이라서 잠을 설쳤어. 자, 이건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고요.
소민이 새학년에 올라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대요.

바로 이게 뭐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경험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소민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이어서 16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주제를 정할 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2단원에서 설명하는 글도 썼었죠. 자, 지금 주제 정할 거예요. 가, 읽는 사람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를 정한다? 맞죠? 그러면 읽는 사람이 더 흥미있게 읽겠죠.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주제로 정한다? 어때요? 친구들, 설명하는 글은요, 읽는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점을 알려줘야 되고요. 또 궁금해 할 만한 내용도 좀 자극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것은 조금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다양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정한다? 자, 이것은 토론 주제 정할 때예요. 우리가 토론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거 가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게시판에 쓴 글을 공유하고 그 글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으면 좋은 점을 쓰시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할 때 좋은 점. 자,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죠? 내가 쓴 글을 쉽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나의 글을 성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알릴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18번에서 20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모두를 위한 범용 디자인. 다큐멘터리 보고 쓴 감상문이었습니다. 자, 한번 또 흐름 짚어가면서 읽어볼게요. 나는 어제 범용 디자인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것이다. 자, 이거 지금 호응이 맞지 않다라고 했죠? 어제. 과거 시간 표현입니다. 자, 시청할 것이다는 미래잖아요. 서술어가. 자, 그래서 시청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죠. 시청했다. 이렇게 과거 서술어로 바꿔주어야 해요. 자, 이 다큐멘터리는 성별, 나이,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환경을 만드는 범용 디자인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었다. 자, 지금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범용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밝히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요, 인상 깊었던 내용. 패트리샤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후에 글쓴이의 감상을 적은 부분이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자, 자신과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이 범용 디자인의 바탕이라는 걸 느꼈다. 자, 그래서 범용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모두를 위한 범용 디자인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더 널리 적용되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글쓴이의 바람도 적으면서 글을 마무리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8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1번, 범용 디자인은 삶을 편리하게 해준다? 맞죠? 자, 패트리샤는 국적에 따른 불편함을 경험했나요? 국적이 아니라 나이죠. 할머니로 분장해서 산 거잖아요. 그럼 나이에 따른 불편함을 경험한 거예요? 자, 3번. 범용 디자인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디자인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죠. 자, 4번. 패트리샤는 할머니를 위해 냉장고 손잡이를 설계했죠. 자, 5번. 패트리샤는 범용 디자인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패트리샤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다큐멘터리에 패트리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글쓴이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거죠. 아니죠. 자, 알맞지 않은 거 2번과 5번이 되겠죠? 이어서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장, 기억이 어색한 까닭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우리 기억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 있다라고 했죠? 나는 어제의 범용 디자인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것이다. 지금 시간 표현과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습니다. 시청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제니까 시청했다라고 바꿔야 돼요. 자, 따라서 어색한 까닭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 적어주면 됩니다. 어떻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 간에

알맞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서술어 간의 호응이 알맞지 않다. 자, 그럼 이번에는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니은에 들어갈 문장으로 알맞은 문장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니은은 이 부분인데요. 자, 이 경험을 통해 어떤 범용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니은은요, 범용 디자인을 꾸며주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경험을 통해 어떤 범용 디자인일까요? 지금 이 경험이 무슨 경험인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뭐예요? 지금 패트리샤가, 26살의 패트리샤가 3년 동안 노인으로 분장해 생활하며 불편함을 체험했던 경험이죠. 자, 그러면은 이 경험을 통해 어떤 범용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1번, 저렴한 가격으로 쓸수 있는 노인 분장에서? 아니죠. 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아니죠. 나이가 들거나 힘이 약해도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때요? 지금 노인으로 분장해 생활하면서 그 불편함을 몸소 체험했어요. 그러면 이 경험을 통해, 그렇죠. 나이가 들거나 힘이 약해도 이게 노인과 관련된 거잖아요.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해야 맞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20번 문제까지 해보았는데요. 이어서 서술형 문제 풀어보면서 이 단원 마무리 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서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인데요. 자, 이 글도 우리가 읽었던 글이죠. 친구를 칭찬합시다. 친구를 칭찬하자. 칭찬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칭찬하자. 그런 글이었어요.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1번, 기억을 바르게 고쳐 쓰고 고쳐 쓴 까닭을 쓰시오. 자, 기억. 그리고 일상에서 칭찬하는 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고쳐 쓰기 해야 할 부분 있죠? 한둘, 지금 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개는 단위잖아요. 선생님이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 사이는 띄어쓰기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쓰기 하면 돼요. 그래서 고쳐쓴 문장. 그리고 일상에서 칭찬하는 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쳐쓰기 하면 되겠죠? 고쳐쓴 까닭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띄어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와 같은 글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점검 질문을 한 가지만 쓰시오. 자, 우리 점검 질문 글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에서 다양하게 살펴봤었죠? 자, 그 중에 한 가지 적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앞에서 띄어쓰기 잘못된 부분 고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점검 질문 적어줄게요.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했나요? 자, 문장 수준에서 점검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4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아래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설명하는 글쓰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설명하는 글도 쓰고 고쳐쓰기 해봤었죠? 우리가 과정 살펴봤었는데요.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읽는 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 흥미 있어 할 만한 주제를 정해야 되죠? 자, 그리고 제목을 정합니다. 자, 제목을 정할 때에는요, 이 글의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게, 그리고 읽는 사람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제목으로 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제를 조사하고 내용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자료를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제목을 정하는 까닭은 우리가 조사할 때 조사할 방향을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목 먼저 정하고 자료 조사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자료 조사하면서 그림이나 사진, 영상 자료 같은 것들 조사해서 정리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글쓸 거잖아요. 이따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글을 쓸 거거든요. 그때에 글과 함께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실으면 읽는 사람이 내가 쓴 글을 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 사진, 영상 등도 조사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조사 다 했으니까 글의 내용을 조직해야 되겠죠? 처음, 가운데, 끝으로. 자,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처음에 설명할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가운데 부분에 그 대상에 대해서

0: 자세히 설명하고 끝에서는 요약하고 마무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고 자, 내용을 조직한 다음에 이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설명하는 글을 쓰자라고 했죠. 자, 특히 이 단원에서는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 고쳐 쓰기가 쉽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이 종이 위에 글을 적을 수도 있지만 종이 위에 글을 적을 때는 고쳐 쓰기가 번거롭습니다. 지우개로 막 지워야 하고, 지우개 지운 흔적도 남고, 또 문장 이동할 때도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써야 하고, 그렇죠. 물론 교정 부호가 있지만, 그런데 매체를 이용하면 컴퓨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글을 쓸수 있어요. 그리고 수정하고 싶을 때 백스페이스 눌러서 그냥 지울 수 있고요. 내가 이 문장을 저기로 옮겨야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옮길 수도 있잖아요. 즉, 고쳐 쓰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회가 된다면 종이에 글 쓰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매체 이용해서 글 쓰는 경험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3번 문제입니다. 기억 단계에서 고려할 점을 쓰시오. 자, 기억 단계가 지금 제목 정하기거든요. 제목 정하기에서 우리 무엇을 고려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 그리고 읽는 이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제목. 자, 그런 제목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이 글의 내용과 일치해야 되겠죠. 제목이랑 글의 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읽는 이의 관심을 끌수 있는 제목으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글을 쓸때 니은을 활용하면 좋은 점을 쓰시오. 자, 니은은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을 조사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왜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쓸때 글만 쓰기보다 그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그림, 사진, 영상을 함께 첨부해주면 읽는 사람이 더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특히 매체를 이용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첨부하기도 쉽고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하기도 쉬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적으면 돼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읽는 이가 더잘내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고쳐쓰기에 대해서 이 단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쳐쓰기 할때 학교에서 모둠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친구들의 글을 읽을 거잖아요.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어떤 점이냐면 너무 그 친구의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활동이 친구에게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은 좀 배려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잘한 점도 칭찬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점도 말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그 글을 쓴 사람이, 아, 내가 이 내용을 써서 친구들이 새롭게 알게 됐네. 이 내용 들어간 거 되게 좋았다라고 반성할 수 있겠죠. 또 궁금한 점도 더 얘기해 주면 좋아요. 너가 이런 글 썼는데 나이 점이 궁금해.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아, 친구들이 이 부분도 궁금해 하는구나. 내가 고쳐쓰기 할때이 내용도 추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친구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고쳐쓰기가 아니라 우리 함께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고쳐쓰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여기서 이 단원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 목요일에는 관계 영어 배워볼 건데요.
1: 그렇죠.
0: 우리 엄마의 사랑에 참견 Part 2. 혹시 기억나세요?
1: 뭐였죠?
0: 자, 예전에 그 사진, 셀피에 찍힌 걸 보고서 엄마가 이 남자 누구야? 너랑 같이 찍혀 있는데 뭔가
1: 너를 보면서 미소 짓고 있네.
0: 이거 뭔가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딸은
1: 맞아요.
0: Don't overthink it.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라.
1: 네.
0: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1: 네.
0: 그 드라마의 Part 2 되겠습니다.
1: 이거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오늘 또 이렇게 영어 배우면서 드라마 느낀다는 느낌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와서 한번 만나봐라. 이러면 아닌 걸알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1: 오.
0: 자, 지금 계속 딸은 부정하는 것 같아요.
1: 엄마는 오버씽킹에 오버씽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깜짝
0: 그렇습니다.
1: 놀랐네요.
0: 자, 오늘 문장들이 좀 길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챌린지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너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1: 좋은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Is he single?
1: Single.
2: He looks thoughtful. Like caring.
1: caring. 아니, 그냥 그렇게 궁금하신 거면은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2: 응?
1: 만나.
2: Me?
1: meet him.
2: Me?
1: Yeah, you meet him. You interest him.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어?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아, 당연히 안 되죠. 뭐 프리?
2: Yeah?
1: 어?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2: 너?
1: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어? 스트레인저. He's stranger.
2: Stranger?
1: 네.
2: He's smiling
1: So
2: at you.
1: you don't.
2: I can come next week.
1: 아, no.
0: 아이고, 지금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1: 엄마,
0: 급하신가
1: 제
0: 봐요.
1: 생각에 엄마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빨리 스토리를 마무리 줘야 될것
1: 네.
0: 같습니다. 오늘 약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라고 하는 거는, 즐기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 맞아요.
0: 스토리에 좀 몰입하시면서, 아, 영어는 부가적으로 자동으로 온다 생각하시면
1: 내가
0: 좋을 것
1: 이
0: 같아요.
1: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으로.
0: That's right.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솔로야?
1: 어?
0: 엄청 배려심 있어 보이는데, 아니, 이것까지
1: 어,
0: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So, is he single? 솔로야? He looks, 그는 보여. 배려심 있어 보여.
0: 네.
1: 이게 뭐예요? 배려심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0: 그쵸. 우리가 한국어로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아, 그 사람은 배려심이 없어. 말을 많이 쓰는데,
1: 네.
0: 막상 영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1: 정말 이거 너무 한국말로도 사실 어려운 말이라 영어로 한 번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0: 네.
1: 못 해본 것
0: 근데
1: 같아요.
0: 오늘 단어를 직접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구나 할 겁니다.
1: 배려심. 상대방을 생각하는
0: 배려를
1: 거잖아요.
0: 한다. 그죠.
1: 헤아린다.
0: 맞아요.
1: 아, 그러면은 저는 그게 결국에는 착해 보이는 거거든요. Looks so kind. 여기에 다 들어가요.

0: 배려심
1: 재밌어, 멋져, 착해, 다 들어가.
0: 뭐 엄청난 거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He looks so kind.
1: 네.
0: 근데 이게 문법적 구조로 틀리질 않아서 뭐라고
1: 그쵸.
0: 할 수가 없어요.
1: 착해
0: 자,
1: 보이는 거거든요.
0: 보겠습니다. 바로 정답은 thoughtful.
1: 아,
0: 들어봤나요?
1: 아니, thoughtful은 완전 생각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남을 생각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이 사람고 근데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So thought 이 생각이고 full 꽉차 있는 느낌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oughtful. Someone is very thoughtful. 이 얘기는 굉장히 남을 배려를 먼저
1: 우와.
0: 하고 이런 것들 바로 형용사로 thoughtful. 그런데 반대로
1: 네.
0: 배려심이 없다라고 하면 not thoughtful도 가능하겠지만,
1: 네.
0: 자, thought은 그대로 쓰고 뒤에 full만 바꾸면 돼요.
1: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0: 아하.
1: 생각이 있긴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0: 오,
1: Thoughtless.
0: 오케이. Alright.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어?
0: Perfect. He's very thoughtless. 이러면 배려심 없는 거예요. 남 생각 안 해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이것들은 교재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필기를 꼭 해주세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보세요. He is thoughtful. 이래버리면
1: 네.
0: 그는 thoughtful 하다잖아요.
1: 그쵸.
0: 너무 팩트로 만들어 버렸죠. 근데 그냥 지금 사진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아,
0: 그래 보인다.
1: 보인다.
0: 그러려고 look 뒤에 형용사를 넣었죠.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look 형용사를 가장 많이 하는 패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Am I right? Yeah. So look 형용사. 오케이, 이렇게 하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근데 그게 팩트인지는 확실히는 모른다. Right?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창백한 거 형용사로 아세요?
1: 저 알아요.
0: What is it?
1: Pale.
0: 오, 예전에
1: Wow.
0: 아마 슬기
1: 한번
0: 씨가
1: 했었죠?
0: white이라고 했나? 뭐 이렇게 잘못 썼던 기억이 나는데, 오케이, PALE, 창백한입니다. 그러면,
1: 네.
0: 야, 너 창백해 보여. 어떡할까요?
1: You look pale.
0: 그렇죠. You look pale. 형용사 자리에.
1: 어디 좀 아픈가 봐요.
0: How about this? 걱정하는이라는 형용사 아세요? 걱정하는.
1: Worryable.
0: 그런 단어는 없어요. 자, worry는 걱정하다고요.
1: 네.
0: worried. ed가 붙어서, 아,
1: 걱정하는.
0: I'm so worried. 이러면 걱정하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1: 네.
0: 그러면은, Olivia는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할까요?
1: Olivia looks worried.
0: 그쵸. 그대로 형용사 넣어주시면 돼요. Like this. Alright? 주의하셔야 될 거. like 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1: 네.
0: look like 암기 아니에요. 그거는 look like는 뒤에 명사 올 때나 쓰는 겁니다.
1: 닮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누구랑.
0: 그렇죠. So, 읽어볼게요. Hey, you look pale.
1: You look pale.
0: Olivia looks worried.
1: Olivia looks worried.
0: 자, 여기서 제가 look 형용사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챌린지 거는 게 있습니다.
1: 네.
0: 질문형 하는 거. 항상 틀리는 경우가 많았죠.
1: 네.
0: 자, 너 배고파 보여 이러면 you look hungry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나 배고파 보이니? 어떻게 하죠?
1: Do I look hungry?
0: 저 잠깐만 울고 가도 돼요?
1: 우세요.
0: 맞았습니다. 아니 마이오쌤 왜 울려고 그래요? 이럴 수 있는데 아마
1: 네.
0: 많이,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 그쵸.
0: 이 hungry 때문에 am I? 이렇게 자동적으로 비동사를 붙이려고 하는데 얘는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1: Look.
0: look. 일반 동사입니다. So, do I look 해 보이니?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1: 네.
0: Do I look? 어떻게? Hungry.
1: Hungry.
0: Alright? 이거는 am I hungry랑은 다르죠?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그쵸, 그쵸.
0: 나 배고프니?
1: 오.
0: 이상하잖아요. So, am I hungry? 아니라, do I look hungry? Very, very nice.
1: Yeah.
0: 자, 여기서 보세요. 왜 해석을 솔로야라고 했죠?
1: 근데
0: 근데
1: 싱글이네요?
0: single. 그쵸?
1: 그러게요.
0: 한국에서는 보통 애인이 없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싱글이야. 뭐, 요즘에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계속, 저 사람 솔로인가? 솔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1: 네.
0: 근데, 그게 의미가 조금 다르죠. 자, single and solo. They're different. Okay?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She's single.
1: 싱글은 왠지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요? 돌싱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0: single?
1: 돌아올 싱글.
0: No.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꼭 그게, 기본은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이거는 그냥 애인이 없는 뭐 결혼한 상태가 아닌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1: 아.
0: relationship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솔로는
1: 네.
0: 그런 뜻이 아니라
1: 뭐예요?
0: 그냥 뭔가 단순히 혼자 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1: 아.
0: 들어서 solo trip.
1: 예.
0: 이거는 애인이 없는 사람들끼리 여행. 가는 여행이 아니고요. 네. 그냥 혼자 가는 1인 여행 같은 거예요. Make sense?
1: 네.
0: 오케이. 그래서 싱글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관계 관련해서 애인이 없거나 미혼이거나 but solo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가 됐든 간에 혼자 하는 거. That's right. You understand, right? 오케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예문도 같이 봐주시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I'm a single man. 이거 뭐예요?
1: 나는 나는 결혼을 안 한 사람, 남자예요.
0: 꼭 결혼을 안 했거나 애인이 없거나.
1: 네.
0: 그럼 그냥 싱글맨이에요. 근데 I'm a solo traveler. 이거는
1: 나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0: 맞아요. 차이가 있죠, 그렇죠?
1: 네네네.
0: 오케이, so 여기서는 single 실제로 뭔가 애인이 있니?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1: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0: Alright.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제 딸이 짜증났어요.
1: 그래요?
0: And then 저기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1: 예.
0: 그만 물어보시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1: Oh, why don't you just come and him yourself? 그를
0: 자, 나눠볼게요. 그쵸? Why don't you부터
1: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요? 오는 게 어때요?
0: 오케이. Okay.
1: 와 오고
0: 여기서 끊을까요?
1: 여기서 끊어요?
0: 컴에서?
1: 컴에서 끊어볼까요?
0: Why don't you just come?
1: 오는 게 어때요?
0: 그냥 오는 게 어때요?
1: 그리고 보는 게 어때요? 그를 당신 스스로
0: 네. 맞아요
1: 봐야 되네요 그러면
0: 직접 만나보다
1: 만나는 거예요? 만나보는 거니까 그러면
0: 만나는 거죠
1: 그렇죠? Meet him이겠네요
0: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이거는 진지하게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why don't you just come? 이런 식으로.
1: 그렇죠.
0: 비꼬는 느낌이랄까요?
1: 약간 귀 후비면서.
0: 그렇죠.
1: 네.
0: 정답? 맞습니다. 만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거 입영작은 안 하겠지만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엄청 길어 보이지만요. 사실 why don't you? 이렇게 문장 출발하면
1: 네.
0: 뭐뭐 하는 게 어때?
1: 아, 맞죠.
0: 하고 제안하는 그런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잡을 거예요. Okay, so why don't you come 와서 meet him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거기서 him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1: Yourself. 네.
0: Okay, 자 여기 지금 oneself라는 게 나왔습니다. 문장 뒤에 oneself. 이러면 직접, 스스로라는 뜻을 이 자체만으로도 줄 수가 있어요.
1: 네.
0: Okay, 직접 눈앞에서 만나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답답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된 거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케이크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준 거예요. 근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아, 너 이거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1: 우와.
0: 이거 궁금하잖아요.
1: 그쵸?
0: 자, 그러면 넌 이거 만들었니? 일단 너 이거 만들었어?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직접? Yourself?
1: Oh-ho.
0: Hey, did you make this yourself?
1: Mm-hmm.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이거 해볼까요? 내가 그거 직접 했어. 그냥 하다, did로 써볼게요. 나 그거 내가 직접 했어.
1: I did it myself.
0: That's it.
1: Wow.
0: Very, very nice. So, oneself라고 하는 거. 너무 편하죠, 그죠?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Did you make this yourself?
1: Did you make this yourself?
0: I did it myself. 네, alright. 자, 요거. 길어 보이지만, why don't you는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웃음) 그랬는데 엄마가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 그래도 되니? 엄마 다음 주에 시간 되는데
1: 와 진짜 푼숙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예, 저랑 많이 다르지 않으신 분 같은데 Can I really? 나 정말 그럴 수 있어? I'm free 나는 free야 다음 주에 free야 이거 같아요 이건 약간 의역이 된 것 같아요
0: okay.
1: so I'm free 다음 주에 I'm free next week
0: 오케이
1: 예. 왠지 얘는 그냥 그 뭐 at 이런 거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0: 이제 감 잡은 것 같습니다.
1: Yeah.
0: I like tha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Ooh.
0: Perfect. Next week. 얘는 다음 주라는 명사도 되지만 이미 다음 주에 라는 부사도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in, at, on 이런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1: Uh-huh.
0: 그냥 next week. There you go. 자, 보세요. 나 시간 있다라고 한 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1: 시간 있다, free요.
0: free로 표현했습니다.
1: 네.
0: 근데 벌써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느낌 오지 않아요?
1: 그렇죠.
0: 자유롭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그냥 넉넉하다.
1: 다음 주에.
0: 네, 시간이 되는 넉넉한이라는 형용사가 fre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내일 시간 돼? 너 좀 시간 좀 넉넉하면 나 만날래? 뭐 어떻게 할까요? 너 내일 시간 있니?
1: Are you free tomorrow?
0: 그렇죠.
1: 와우.
0: 너무 간단해요. 물론 Do you have time tomorrow? 괜찮죠. 오케이. 하지만 free가 뭔가 시간이 좀 넉넉히 있는
1: 그러게요.
0: 느낌을 준단 말이죠. 자, about this. 저 이번 주말에 시간 넉넉히 돼요. 이번 주말에.
1: I am free this weekend.
0: 그죠. I'm free this weekend.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1: 네.
0: So free 그거 상상하세요. 자유롭다. 시간 넉넉하다.
1: Wow.
0: Right? 읽어볼게요. Are you free tomorrow?
1: Are you free tomorrow?
0: Oh, I'm free this weekend.
1: I'm free this weekend.
0: 자, 여기서 우리 free 말고요.
1: 네.
0: 시간이 된다라고 할 때 형용사 쓰는 게 형용사로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1: A로 된다?
0: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는.
1: 시간이
0: Are
1: 된...
0: you
1: available?
0: Yes.
1: Available이 시간이 되는이에요?
0: That's right.
1: 몰랐어요.
0: 단어는 알고 뜻은 예. 몰랐군요.
1: Available?
0: Okay, you guys.
1: Yes.
0: 이거 쓰면 됩니다. Available. 이거는 원래는요.
1: 네.
0: 뭐 available은 뜻이 다양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필요로 할 때 있는 이게 available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슬기 씨의 새로운 앨범이 이제 동네에 뭐 무슨 뭐 그런 상점에서 available 합니다. 가서 하나 사세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available은 필요할 때 있는 이라는 단순한 뜻이고 사람한테 쓰면 I'm available 이러면 저 시간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 자체는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가 아까 자유롭다 그랬죠?
1: 네.
0: 넉넉한 느낌이 강해요. Right? I'm available tomorrow 이러면 격식이기도 하고 그냥 시간이 있다 정도라면은 I'm free tomorrow 이러면 나 뭐 할 거 없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다?
1: 아하.
0: 느낌 차이 알겠나요?
1: Yes.
0: Okay. So available은 어차피 격식이기도 하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면 요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 그렇죠. Free를 알고 있으니까.
0: Okay. Okay. So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사실 Can I really go and meet him myself? 이게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자, 읽어볼게요.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1: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0: 자, 이랬을 때 방금 그건 그냥 한 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딸이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그래서
1: 엄마 지금 편한 말로 오바 육바까지 간 거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of course not. 당연히 나시죠. We barely. 우리는 barely.
0: 근데 barely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을 마주친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1: 아니, 너무 길어요. 지금 이거 거의 역대급인 것
0: 역대급입니다.
1: 같은데.
0: 역대급입니다.
1: 네, 우리는 barely가 뭐죠? Barely. Barely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지금 좀 말문이 막혔거든요.
0: 힌트를 좀 드릴까요?
1: 네.
0: Barely는 거의 안 한다는 뜻이에요.
1: 거의 안 한대요?
0: 그러니까 부정을 넣었다고 보시면.
1: 아, 거의 안 해요. 눈을 마주치는 걸 거의 안 하는군요. 그러면은 눈을 맞추다가
0: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1: Eyes가 들어가야겠죠? Eyes. Eyes meeting이죠. Eyes meeting.
0: 아, 그렇군요.
1: Barely, 왠지 이런 거에는 꼭 뒤에 ing가 와요. Meeting of the eyes. Meeting of the eyes. 칸은 딱 맞아요.
0: 딱 맞네요.
1: 예, 딱 맞아요.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0: 영화의 제목을 보는 것 같아요.
1: Meeting of the eyes.
0: Meeting of the eyes.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Of course not. We barely meeting of the eyes.
1: 그렇죠.
0: 자, 그거 아니고요.
1: 뭐예요?
0: Make eye contact.
1: 오.
0: 들어봤나요?
1: 아니요. Eye contact은 알아요.
0: Eye contact은 들어보셨죠. 오케이. Eye contact. 중요한 거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명사만 네. 안단 말이에요. Eye contact.
1: 맞아요.
0: 거기까지 아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얘를 문장에 넣으려면 동사를 알아야 돼요.
1: 동사화 하는 게 make가 되어지는군요.
0: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명사보다 동사를 우선으로 가야 됩니다. So make eye contact. 얘는요. 토시 하나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네. May I

0: eye contact, 눈을 마주치다. 왜? eye contact를 만들다거든요. Right? Okay. 자, 그러면, 오!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원해요.
1: Yes.
0: 얘도 안다면, 눈을 반대로 피하는 건 뭐라고 할까요?
1: 피하다.
0: eye contact를 make 하는 게 맞추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은, 피하는 거. eye
1: 아.
0: contact를 피하는 거. 이거는 그대로
1: 그대로.
0: 직역으로 쓰면 돼요.
1: Yes.
0: 피하다.
1: Avoid.
0: 그렇죠.
1: 아, avoid가 피하다니까. Yes.
0: 얘는 변수가 없어요. 그냥 avoid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피하다죠.
1: 네.
0: So avoid eye contact. 그러면 눈을 이렇게 피하는
1: 눈
0: 겁니다.
1: 맞춤을 피하는 거군요.
0: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 avoid 이렇게 동사 하나만 갖고 가면 문장에 넣을 수 있는데
1: 네.
0: 그냥 eye contact에서 끝나는 거 너무 아쉽잖아요.
1: Eye contact도 몰랐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0: 이거만 하게 되면 나중에
1: 예.
0: 진짜 외국 가서 이렇게 돼요. 아이 컨택트, 아이 컨택트? 손으로 쓴다니까요.
1: 그쵸, 그쵸.
0: 오케이,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중급까지는 아닌데, 초중급 이상으로 가야 나오는 것들이긴 한데,
1: 네.
0: 이걸 잠깐 제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1: 아,
0: barely라고 하는 건데요.
1: 어려워요.
0: 네.
1: barely.
0: barely라고 하는 거는, never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닌 거죠.
1: 네.
0: 걔보다 좀 가볍습니다. 거의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1: 아우.
0: So, barely 쓰고 동사를 쓰면, 그 행동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한다. 그래서 저희 거의 눈도 안 마주쳐요. 우리 그렇게 안 친해요.
1: 여호.
0: 이런 느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부정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 네.
0: 네. 요거 예를 들어서 I work out 이런 뭐예요?
1: 나
0: I work
1: 운동해.
0: Out. 나 운동해. I work out. 근데 나 거의 운동 안 해.
1: 아, I barely work out.
0: 그렇죠. I barely work out. 이미 barely에서 거의 안 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I never work out 하면 절대 안 한다. 강해지죠.
1: 네.
0: How about this? She eats anything. 와, 걔는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잘 먹어.
1: 식성이
0: she
1: 좋다.
0: eats anything,
1: 예.
0: right? 근데
1: 예.
0: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1: Oh, she barely
0: eats
1: anything.
0: 그렇죠. She barely eats anything.
1: 아하.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뒤에 동사는 그러면 주어에 맞춰주는 건가요?
0: 이거는
1: 네.
0: 이 주어 동사 매칭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1: 아, 그렇게
0: never가 마찬가지예요.
1: 아, 그렇군요.
0: Yes, good question. Right?
1: 네.
0: So 얘가 얘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바꿔야지. 아니면
1: 아니군요.
0: Okay. So she eats anything에서 거의 안 먹는다.
1: 네.
0: Okay. 지금 해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1: 네.
0: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barely work out.
1: I barely work out.
0: She barely eats anything.
1: She barely eats anything.
0: There you go. 그리고 저번처럼 of course not.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려고 not을 또 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연기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That's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3: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그냥 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1: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0: 당연히 안 되죠.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1: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Hello.
4: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3: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4: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3: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하는 거 어때요?
1: And
0: Meet
1: meet him
0: him.
1: yourself.
0: 그렇죠. 아, 읽어보겠습니다. I did it myself. Did you make this yourself?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다음 패턴은요? Barely.
1: Yeah.
0: 자, 이거 틀려도 됩니다. 도전해 주세요. 자, 첫
1: 네.
0: 번째. 나 거의 운동 안 해.
1: I barely work out.
0: 그렇죠. I barely work out.
1: Yeah.
0: 두 번째. 걔는, 그녀는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1: She barely eats anything.
0: 그죠. eats입니다.
1: 네.
0: 하나 더. 우리 눈도 거의 안 마주쳐요. 우리 eye contact도 거의 만들지 않아요.
1: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barely work out. She barely eats anything. We barely make eye contact. 네, 좋습니다.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3: So, is he single? He looks thoughtful.
4: Why don't you just come and meet him yourself?
3: Can I really? I'm free next week.
4: Of course not. We barely make eye contact.
3: Really?
4: Mm.
3: Let me meet him.
4: No, no, no, no, no.
3: Come on.
4: I know.
0: Yes. Good job, you guys.
1: 정말 잘하세요.
0: 완벽합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거 일주일 걸렸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 took a week.
0: It took a week. 과거형이니까요, 그렇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barely 동사.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내 남편은 거의 안 웃어.
1: 네.
0: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 오늘도 영어 문장 만들어서 예문 계속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Bye.

0: 여러분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츠 소리가 나는 알파벳 T와 흐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푸 푸 푸 Very good! 그럼 단어 앞에 푸 소리 나는 것들을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도둑, thief이에요. 여기 앞에 푸 소리 들렸나요?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해요. 도둑 영어로 thief. Thief. Thief. Good job. 푸 소리 나는 다음 단어는 목마른 thirsty예요. 여기도 푸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죠? 목마른 영어로 thirsty. Thirsty. Thirsty.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또 어떤 단어가 푸 소리 날까요? 아, 극장 theater가 있었네요. 친구들, 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볼 때 꼭 극장을 가서 봐야죠. 극장, 영어로 theater. Theater. Theater. Very good. 푸 소리 나는 다음 단어는 천둥, thunder예요. 여기도 앞에 푸 소리가 나는데요. 비가 아주 많이 내릴 때 천둥과 번개가 치죠. 천둥, 영어로 thunder. Thunder. Thunder. Good job. 푸 소리 나는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엄지, thumb이 있는데요. 여기 앞에 푸 소리가 나요. 가장 작은 손가락이지만 우리가 최고라고 할 때 엄지 손가락을 들어요. 엄지, 영어로 thumb. Thumb. Thumb. Excellent! 푸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목요일, Thursday예요. 수요일 다음으로 오는 날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영어로 Thursday. Thursday. Thursday. Great job! Wow! 이렇게 푸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츠 소리 나는 알파벳 T와 흐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That's right!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게요. 아주 잘했어요. 신기한 푸 소리가 나는데요. 친구들, 오늘 단어 앞에 푸 소리 나는 것들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1: Thief.
0: That's right. Thief. 도둑. 자, 그럼 우리 thief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Thief. Thief. Thief.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앞에 푸 소리가 나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이나 음료수를 마시죠? 목이 마른 영어로 뭐였죠?
1: Thirsty.
0: That's right. Thirsty. 여기 앞에 푸 소리 들렸죠? 자, 그래서 써니가 이렇게 thirsty를 썼는데 오늘 배운 소리 푸가 빠졌네요. 우리 로건이가 찾아서 붙여주세요.
1: 빰빰빰. I'm an elevator. I'm going down way to up.
0: Very good. TH. TH 소리 나는 thirsty. 자, 그럼 목마른 thirsty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Thirsty.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TH 소리 났죠? 아, 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갈 때 어디로 가죠?
1: Theater.
0: That's right. 극장, theater. 여기 앞에 th 소리 들렸나요? 그럼 극장, theater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Theater. Theater. Theater.
0: Good job. th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를 배웠는데요. 비가 많이

0: 오는 날에는 첫눈과 번개가 치죠. 천둥, 영어로 뭐라 그랬죠?
1: Thunder.
0: That's right. 천둥, thunder. 봐봐요.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로건이가 thunder를 한번 그려보세요.
1: I need your help to do thunder.
0: Okay. Color
1: this
0: and
1: yeah,
0: zigzag.
1: this.
0: 와우,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린 thunder를 볼게요. 우르쾅쾅. 와, 아주 잘했어요. 그럼 천둥, thunder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Thunder, thunder, thunder.
0: Excellent. Th 소리 나는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우리 손가락 중에 가장 작은 손가락인데 최고 할때 쓰는 손가락 뭐죠?
1: Thumb.
0: That's right. Thumb 앞에 th 소리 들렸죠? 봐봐요. 이렇게 손이 있는데 우리 로건이가 최고 이렇게 엄지 척 한번 그려보세요. 와우, 그럼 우리 로건이가 그린 thumb 볼까요? 최고! 와우, very good. 로건 아주 잘했어요. 그럼 엄지 손가락 thumb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Thumb, thumb, thumb.
0: Very good.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월, 화, 수, 목. 목요일. 우리 뭐라고 배웠죠?
1: Thursday.
0: Very good. 목요일, Thursday. 앞에 th 소리 들렸나요? 자, 그럼 목요일, Thursday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Thursday, Thursday, Thursday.
0: Great job! We did it! Very good!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불러봐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TH. Th, th, th. Th, thief.
1: Thief.
3: Th, thirsty.
1: Th, thirsty.
3: Th, theater. The thunder.
1: The thunder.
3: The thumb.
1: The thumb.
3: The Thursday.
1: The Thursday.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th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th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안녕하세요. 책 정리 로봇입니다. 지금부터 문어 이모님께서 시키신 책 정리 시작합니다.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오잉, 츠크. 얘들아. 방금 봤어? 책 정리 로봇 봤어? 정말 대단해. 이모가 이번에 로봇 박람회에 갔는데 책 정리 로봇이 있다는 거야. 이모, 책 정리하느라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손이 8개여도 모자라잖아. 그래서 이모가 체험 신청을 해봤지. 아니, 그런데 저렇게 책 정리를 잘하다니. 정말 좋아. 하지만 우리 친구들 책 추천은 로봇한테 시킬 수는 없지. 이모가 직접 해줘야지.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책 읽고 싶어요? 말만 해보세요. 어떤 책을 골라줄까요? 응? 로봇에 관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너희들도 로봇에 관심이 있구나. 로봇에 관한

책, 어떤 책이 좋을까? 아, 이런 책이 있어. 바로바로 쯔쯔쯔쯔쯔.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책이야. 얘들아, 우리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가 올까? 너무 궁금하다. 오늘 이글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도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는 어떠할까? 생각해보면 좋겠어. 자, 그럼 오늘도 국어 공부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글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에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읽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과 의견 공부했었죠?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을 말하는 거죠. 또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는 말을 한다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반면에 의견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는 말은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실과 의견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 글 읽으면서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재 152쪽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기사문을 읽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기사문 하면 어떤 일을 알려주고 지식과 정보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글이라고 해서 기사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기사문에서는요,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생각이 들어가기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문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기사문에는 의견이 드러나 있기도 하다. 자,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우리가 구분해 본 다음에 기사문을 읽고 우리의 생각도 한번, 우리의 의견도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기사문 읽어볼게요. 자, 기사문이니까 지금 신문에 실려 있는데요. 동그라미 신문, 그리고 2000 몇십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발행 일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면 제목과 부제목이 있어요. 자, 우리가 기사를 쓸 때는 제목 갖고 부족하다. 그러면 부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기사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래요. 우리 미래에 로봇과 함께하게 될까요?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 자, 그리고 부제목을 봤더니 우리 생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협동 로봇. 자, 로봇 가운데에서도 이 기사문에서는 협동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아래 본문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동그라미 시에 로봇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 이 가게에서는 점원과 로봇이 함께 근무하면서 일을 나누어 맡는다. 점원이 주문을 받은 뒤 아이스크림 통을 로봇에 끼우면 로봇은 일정한 힘과 속도로 아이스크림을 짜서 컵에 담아낸다. 이첫 번째 문단에서 말한 내용이 뭐예요? 로봇과 점원이 함께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을 열었다. 자, 그 소식을 알려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단은 사실을 말하는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자,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점원이라는 것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 자, 협동 로봇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자, 어떤 것이 협동 로봇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일하는 로봇이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하는 로봇이군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서 일하는 로봇이 협동 로봇이래요. 현재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협동 로봇이 일하고 있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료를 만드는 로봇, 농장에서 과일을 따서 담는 로봇도 있다. 자, 여기에서는 다양한 협동 로봇의 종류를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자, 지금 이 문단은요, 협동 로봇은 이런 로봇이고, 이런 협동 로봇들이 있어 라고 정보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이 글은 무엇을 소개하는 글인지 쓰시오. 로봇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협동 로봇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협동 로봇.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이와 같은 글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와 같은 글은 기사문을 말합니다. 자, 기사문의 특징이 아닌 거. 자, 1번 사실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맞죠? 2번,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맞아요. 부족하다면 부제목도 붙입니다. 3번, 자신이 상상한 내용을 자유롭게 쓴 글이다. 아니에요. 상상한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사한 내용, 취재한 내용, 알려주고 싶은 내용, 그런 정보를 쓴 글이죠. 따라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자세하게 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사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기사문을 통해 어떤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는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기사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5번, 글의 내용과 관련한 그림이나 사진을 함께 실을 수 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협동 로봇이 아이스크림 주문을 받는다. 자, 주문은 로봇이 아니라 점원이 받죠? 2번, 협동 로봇은 아이스크림 통을 스스로 끼운다. 그것이 아니라 점원이 아이스크림 통을 끼워주죠. 3번. 현재 협동 로봇은 아이스크림 가게에만 있다? 아니에요. 음료를 만드는 로봇도 있고, 과일을 따는 로봇도 있다고 다양한 협동 로봇의 종류를 소개했죠. 4번. 협동 로봇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혼자 일한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 함께 일하는 로봇이 협동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5번. 협동 로봇은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돕는 로봇이다. 맞아요.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은 5번이 되겠죠? 이어서 20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사실을 묻는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사실을 물어야 돼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연우, 협동 로봇을 언제 어디에서 보았나요? 자,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죠. 사실입니다. 현수, 협동 로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자, 이것은 의견을 묻는 질문이죠. 협동 로봇과 함께 일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자, 수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느낌일까? 이것은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따라서 사실을 묻는 친구는 연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기사문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읽을게요. 최근 로봇 연구자들은 이러한 협동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를 더 하고 있대요. 예를 들면, 자, 친구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더 알려주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이라는 말을 딱 읽었을 때, 아,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소개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알았죠? 예를 들면,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거나, 그러니까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보다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세밀하게. 세밀하다는 건더 꼼꼼하고 자세히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짠다면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그람 수를 더 정확히 짜는 로봇. 자,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이다. 자, 이건 뭐예요? 로봇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연구래요. 이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의견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협동 로봇이 사람과 움직이는 방향이 겹치게 되면 서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드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자, 이것은 이 기사를 쓴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쵸? 생각이니까. 아, 안전에 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군요. 자, 이어서 네 번째 문단 볼게요. 협동 로봇 기술이 지금보다 발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협동 로봇을 각 가정에서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안전한 협동 로봇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울 때 우리의 삶이 좀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전한 협동 로봇을 개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이 기사를 쓴 사람의 생각이, 의견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 동그라미 기자가 쓴 글입니다. 여기 사진도 있어요.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 주기도 하네요. 정말 맛있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사문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았는데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 다음에 생각을 나누자고 했어요. 친구들은 이 기자의 생각에 동의하나요?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가 올까요? 그렇다면 어떤 로봇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까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학교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표를,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를 하시오. 1번,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는 연구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아니죠. 진행되고 있죠. 소개했습니다. 2번, 지금보다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 맞아요. 이런 연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고. 3번, 협동 로봇 기술이 발전한다면 우리는 협동 로봇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도 했었죠? 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이어서 22번입니다.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낱말들이 있어요. 글에 나왔던 낱말이죠. 발전, 다양한, 세밀하게. 다 우리 뜻 압니다. 자, 그럼 연결해 볼게요. 자, 자세하고 꼼꼼하게 뭐예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연구를 한다고 했어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세밀하게죠.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감. 더 좋아지는 거 뭐예요? 발전하는 거죠? 발전. 모양, 형태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3번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의견을 두 가지 고르시오. 자, 우리 뭐 찾아야 돼요? 의견 찾아야 돼요. 생각과 느낌을 찾아야 됩니다. 자, 1번. 협동 로봇의 발전으로 우리 삶이 편리해질 것이다. 이거 뭐예요? 생각이죠? 의견입니다. 2번. 협동 로봇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생각입니다. 의견이죠. 3번, 로봇 연구자들은 로봇에 인공지능을 더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자, 하고 있다. 현재 있는 일이죠. 사실입니다. 4번 볼게요. 로봇 연구자들은 협동 로봇의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은 이 글에는 없었습니다. 5번. 로봇 연구자들은 더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 자, 글에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이
글에 나타난 의견은 1번,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24번 문제입니다. 협동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의 학습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 다음에 생각을 나누어 보자고 했잖아요. 자, 친구들은 협동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은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과 동의를 합니다. 가정에서 협동 로봇을 사용하게 될것 같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협동 로봇이 빨래나 청소를 해줄 것 같아. 빨래나 청소를 해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자, 이런 생각을 선생님은 적을게요. 자, 친구들도 친구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4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선생님과 마음쓰기라는 글을 읽어볼 겁니다. 자, 이 마음쓰기라는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 속 나가 쓰기를 할때 계속 자신의 쓰기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고쳐쓰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좋은 글쓰기 할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쓰기 과정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고쳐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54쪽입니다. 마음쓰기 읽어보면서 쓰기 과정 되돌아보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나,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 누나가 대답합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보니 그냥 듣고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좋아, 내가 너의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주지. 자, 지금 어떤 남자아이의 머리가 굉장히 헝클어졌어요. 뭔가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랬더니 누나가, 헝클어진 머리를 보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날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너의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남동생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이럴 때 나는 누나가 나보다 5살이나 많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낀다. 나이 차이가 꽤 나네요. 왜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누나가 나의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나니까요. 나는 누나에게 오늘 학교에서 내가 저지른 일을 말해 주었다. 자, 저지른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도 이 친구가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나 봐요. 자, 우리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나일 저질렀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이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이야기를 해 줍니다. 때는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이었다. 친구 준영이와 장난을 치다가 그만 지우의 책상을 무릎으로 치고야 말았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지우의 필통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필통이 열려 있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죄다 쏟아져 나왔다. 자, 죄다. 전부 다. 모두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학교에서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죠.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내가 오늘 학교에서 저지른 일은 무엇입니까? 자, 친구와 장난치다가 무릎으로 지우의 책상을 쳤고, 그 결과 지우의 필통을 떨어뜨린 일이죠. 1번, 쉬는 시간에 준영이의 필통을 떨어뜨렸다? 아니요, 지우의 필통. 2번, 쉬는 시간에 지우의 책상을 세개 내리쳤다? 그건 아닙니다. 무릎으로 책상을 친 거지, 책상을 세개 내리친 건 아니에요. 3번, 쉬는 시간에 지우의 책상을 쳐서 책상을 넘어뜨렸다? 자, 책상을 친 것은 맞는데 책상을 넘어뜨린 건 아니죠? 필통이 떨어진 거예요? 4번, 쉬는 시간에 지우의 책상을 쳐서 필통을 떨어뜨렸다. 이것이 정답이죠? 5번, 쉬는 시간에 준영이의 책상을 쳐서 책상을 넘어뜨렸다. 자, 준영이의 책상이 아니라 지우의 책상, 그리고 필통을 떨어뜨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은 4번. 이어서 26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은 이 부분입니다. 나는 누나가 나보다 5살이나 많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낀대요. 왜 고마움을 느끼죠? 앞에 누나가 한말 보면 알수 있죠. 좋아, 내가 너의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주지. 자, 이

말을 누나가 하니까 고마움을 느낀 거예요. 뭐예요? 5살이나 차이가 나서 누나가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기에 고마움을 느낀 겁니다. 은수, 누나가 자기 대신 사과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죠? 서진, 누나가 임시 상담 선생님이 되어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야. 맞습니다. 수호, 누나가 자기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아닙니다. 정답은 뭐예요? 서진.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27번입니다. 니은과 바꾸어 쓸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물건들이 죄다 쏟아져 나왔다. 죄다 전부 다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바꾸어 쓸수 있는 말은 조금 일부 하나 두개 아니고 정답은 3번 모두입니다. 자, 이어서 28번입니다. 내가 지우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과 그 까닭을 쓰시오. 자, 친구들, 내가 저지른 일 들었죠?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 속 나라면 지우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우의 필통을 떨어뜨렸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자, 그 까닭과 함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지우의 책상을 쳐서 필통이 쏟아지게 만든 것에 대해, 자, 이것이 까닭이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자,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까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이어서 이야기 읽을게요. 교실 뒤편에서 소리가 들려 후다닥 굉장히 빠르게 뒤를 돌아보니 눈이 동그랗게 커진 지우의 얼굴이 보였다. 자, 눈이 동그랗게 커졌대요. 지우도 깜짝 놀란 겁니다. 지우의 눈은 유독 한 색연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별 모양이었을 것 같은 장신구가 달려 있었다. 별 모양이라고 할수 없는 까닭은 그것이 정확하게 두 동강 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자, 지금 지우가 아끼는 색연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색연필에 장신구가 달려 있었어요. 자, 장신구라는 것은 꾸미는 물건을 장신구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장신구 달았습니다. 귀걸이 했죠? 자, 이런 것들을 장신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우가 아끼는 색연필에 장신구를 달았었나 봐요. 그 장신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죠? 별 모양이에요. 그런데 왜별 모양이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깨졌으니까. 자, 별 모양이라고 할수 없는 까닭은 그것이 정확하게 두 동강 나 있었기 때문이다. 자, 동강이라는 것은요, 물건을 세는 단위입니다. 자, 우리가 연필을 셀 때는 한 자루, 두 자루 하죠. 수박을 셀때한 통, 두통 하죠. 자, 동강은요, 짤막하게 깨진 것을 셀때 동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동강 나 있었대요. 어떡해요? 지우의 얼굴은 점점 붉은색으로 번지고 있었고, 커진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로 가득 찰것 같았다. 자, 지우의 마음을 알수 있는 문장입니다. 지우는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쵸? 이어서 큰 볼거리가 생기기라도 한 듯이 걱정 반, 장난 반으로 친구들이 각자 웅성웅성하기 시작했다. 웅성웅성 수군거렸다는 거죠. 뭐야, 지우 색연필에 있는 장신구 깨졌어. 웅성웅성 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을게요. 내가 말합니다. 지우야,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다. 쭈뼛쭈뼛 움직이며 쏟아진 물건들을 주섬주섬 담고 일어나려는 순간 수업종이 울렸다. 자, 쭈뼛쭈뼛은요,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해서 머뭇거리는 모양입니다. 쭈뼛쭈뼛. 자, 주섬주섬은 여기저기 흩어진 물건을 하나씩 담는 모양이에요. 주섬주섬. 자, 수업종이 쳤어요. 친구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나도 어설프게 정리한 필통,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고 애매하게 정리한 필통을 지우 책상에 올려놓은 뒤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다. 뭔가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지 않고 필통 어설프게 정리하고, 지우야, 그게 아니라 하다가 그냥 가버렸네요. 뭔가 지우가 굉장히 속상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 글에서 나가 저지른 일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우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1번, 책상이 넘어지면서 색연필이 모두 부러졌다. 아니고요. 2번,

0: 가방에 달린 별 모양의 장신구가 두 동강이 났다. 가방이 아니라 색연필이 달렸던 거죠. 3번. 필통이 쏟아지면서 별 모양의 색연필이 부러졌다. 그게 아니라 장신구가 부러진 거예요. 4번. 색연필에 달린 별 모양의 장신구가 두 동강이 났다. 맞죠? 5번. 색연필에 달린 장신구가 부러져서 별 모양이 되었다. 자, 별 모양이었는데 부러져서 이제는 별 모양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운데에서 소리를 흉내낸 말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역부터 리을까지는요, 흉내내는 말입니다. 흉내내는 말이라는 것은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인데요. 이 중에서 소리를 흉내낸 말을 찾으래요. 자, 후다닥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이죠? 웅성웅성. 웅성웅성웅성 뭔가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쵸. 수군거리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니까 소리를 흉내낸 말 니은 웅성웅성입니다. 자, 쭈뼛쭈뼛 주섬주섬은 그 모양을 흉내낸 말입니다. 자, 이어서 31번입니다. 가에서 알수 있는 지우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가 볼게요. 지우의 얼굴은 점점 붉은색으로 번지고 있었고, 커진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로 가득 찰것 같았다. 어때요? 속상합니다. 자, 고마운 마음, 불안한 마음 아니고 속상한 마음이겠죠. 자, 32번 문제입니다. 지우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제 이 이야기 속 나가 지우에게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아영.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은호, 색연필을 새로 사주기만 하면 될것 같아? 아니죠. 사과를 해야죠. 민석, 간단하게 미안하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미안하다고 말하면 좋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진정성 있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아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32번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문어이모님께 한번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어. 배운 내용 문어이모랑 다시 정리해보자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이 뭘까? 글에 드러난 사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알수 있지. 그리고 글에 드러난 의견을 찾아보며 글쓴이와 내 생각을 비교해보는 건 정말 좋은 거라고. 자, 그럼 공부한 내용 떠올리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협동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줘.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정말 재미있는 국어 공부 또 하자. 우리 친구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계를 만나는 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통과 관련된 다섯 개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어휘를 배워요. 네, 교통과 관련된 다섯 개 사진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사진들인지 한번 쭉 살펴보세요. 네, 교통과 관련된 사진들 하나하나 볼까요?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 도시나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도록 만든 넓은 도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highway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highway. 한 번 더. highway. 네, 잘하셨어요. 자, 문장 속에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고속도로는 도시와 시골을 연결해요. 네, 그래서 넓게 뚫려가지고 도시에서 시골로 쭉 빠르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 The highway connects the city to the countrysid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3시간 동안 운전했어요. 네, 멀리 어디론가 갔나 봅니다. 그래서 we drove on the highway for 3 hou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So drove on the highw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 사진과 함께 highway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네, 교통과 관련된 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교통과 관련된 이거 보셔야 됩니다. 강이나 도로 위를 건너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이요. 네, 다리이지요. 영어로는 bridge라고 합니다. 이거 따라해 볼게요. bridge. 한 번 더. bridge.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다리는 넓은 강 위를 가로질러 있어요. 그럴 때 the bridge crosses over a wide river. 네, 강이 넓은데 그 위를 건널 수 있게 만든 거 그게 다리죠. bridge이고요. 그들은 공원에 가기 위해 다리를 건넜어요. 그러면 they walked across the bridge to reach the park.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리 사진과 함께 bridge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기차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정차하고 또 사람들이 타거나 내릴 수 있게 된 이런 장소. 여기를 뭐라고 하죠? 네, 역 또는 정거장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st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station. 한 번 더. station. 네, 잘하셨습니다. 역, 정거장, station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기차는 제시간에 역에 도착했어요. The train arrived at the station on time. On time, 제시간에 라는 단어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예문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네, 제시간에 역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리는 방과 후,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나서 지하철역에서 만났어요. 지하철역이라면 subway station이라고 하면 되겠죠. So we met at the subway station after schoo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행기가 보이고요. 많은 의자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티켓을 제출하고 비행기에 탑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승객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에요. 공항이지요. 영어로는 airport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airport. 한 번 더. airport. 네, 잘하셨어요. airport 넣어서 문장 만들어 봅니다. 그녀는 친구를 데리러 공항에 갔어요. She went to the airport to pick up her friends. 네, pick up 하면은 친구를 이제 데려오는 거가 되겠죠. 다음, 공항은 연휴 동안 붐볐어요. 네, 연휴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항으로 몰리게 되니까 the airport was crowded. 이럴 때는 사람이 모이는 거 crowded라고 표현해요. The airport was crowded during the holiday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와, 도로 위에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그쵸?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길이 막힌 상태. 네, 교통체증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traffic jam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게요. traffic jam. 한번 더. traffic jam. 네, 잘하셨습니다. traffic jam. 교통체증. 아주 네, 이게 빨간 불빛이 많이 보이고 자동차가 너무 많은 이 상태 사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문장 살펴볼게요. 우리는 교통체증 때문에 늦었어요. 그럴 수 있죠. We were late because of a traffic jam.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오늘 고속도로에, 네, 고속도로 오늘 배운 단어네요. Highway, 그쵸? 고속도로에 큰 교통체증이 있었어요. There is a big, 교통체증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네요. There is a big traffic jam on the highway today.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과 관련된 단어, 교통체증, traffic jam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 사진과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퀴즈 풀고 오겠습니다. 리뷰입니다. 사진과 함께 교통과 관련된 단어들 여러분 익혀두세요. 바로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강이 있고요. 그 위로 이 구조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구조물을 위로 강을 건널 수 있겠죠? 영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정답은 bridge입니다. 네, 이곳은 어디일까요? 교통과 관련된 두 번째 사진입니다. 기차는 제 시간에 이곳에 도착했대요. 빈칸에 들어갈 말 여러분이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station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동차가 도로에 너무 많아요. 그쵸? 교통체증.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세요. 잘하셨어요. 정답은 traffic jam입니다. 네, 우리 교통과 관련된 다섯 개 단어 공부해봤어요. 고속도로, highway, 다리, bridge, 그리고 역, 정거장, station, 공항, airport, 그리고 차가 막힌 거예요. 그쵸? 교통체증, traffic jam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문장 만들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겪었던 교통 상황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있나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단어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수 있겠죠. I waited at the station for a long time because my train was late. 내 기차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등등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교통 상황 문장으로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교통과 관련된 다섯 개 단어 공부해 볼 거니까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유라시아, 즉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교역과 문화교류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구체적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송나라와 북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게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유라시아, 즉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교역이 확대되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송의 경제와 해상교역의 발전이 이 교과서의 변화상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역사 선생님 입장에서 좀 정치사, 중국의 정치사를 좀 가르쳐야 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송나라가 어떻게 건국되고 발전했는지 이 과정에서 북방민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해상교역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송나라와 북방민족을 몰아내고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이 몽골 제국은 세계사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여러 제국들이 나오지만 그 제국들이 강하긴 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강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몽골 제국은 해당 지역, 한 지역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거의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문명 국가들의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은 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의 발달과 그 과정에서 동서가 어떻게 문화교류를 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중국과 이제 그 서아시아 유럽 간의 그런 교역로를 우리가 뭐라 불렀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원길도 있고요. 비단길, 즉 사막을 이용하는 비단길이 있고요. 바닷길, 세 가지가 있는데 비단길 같은 경우는 뭐 한나라라든지 당나라와 같은 강한 이제 중국 왕조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해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나 이 상인들을 노리는 도적들이 존재했거든요. 혹은 바닷길에서는 해적들이 존재했거든요. 그들로 인해서 상인들이 언제나 좀 불안에 떨고 위협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몽골 제국이 되면서 그러한 걱정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 왕조처럼 실크로드의 일부분만 차지한 것도 아니고 거의 그 실크로드에 있는 모든 종착지를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 이 시기 때 자유롭게 동서 교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문화의 이제 발전이 더 빠르게 된다. 융합도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보면 되게 신나게 가고 있죠. 도적들이 아 상인들 공격해서 내가 돈벌수 있는 좋은 시절 다 갔다. 몽골군은 칸께서 그대들을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배울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사를 배우기 전에는 언제나 흐름부터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헷갈려요. 왜 왔다 갔다 하니까.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한부터 갈 건데, 후한 시기 때 황건적의 난이 발생했었죠. 농민 반란인데, 이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 영웅들이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라고 하는 삼국을 건국하게 되는데, 이게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삼국시대라고 했었죠. 그러한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군현제가 아니라 봉건제를 실시했다고 했죠. 그래서 분봉받은 왕들 혹은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또 혼란스러운 틈이 타서 만리장성 북쪽에 사는 다섯 개의 북방민족, 오호가 침략하게 되면서 진나라를 공격하거든요. 진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되는 동진시대가 열리게 되고, 다섯 개의 북방민족은 만리장성 남쪽에 16개의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오호 16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대가 남북조 시대로 이어지게 되고, 남북조 시대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북이, 효문제 기억해야 됩니다. 한화 정책을 하면서 선비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를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국가가 수나라였습니다. 수나라는 대운하와 무리한 고구려 원정을 통해서 멸망했고, 그 뒤에 등장했던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자, 당나라는요, 주변 국가들을 잘 제압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세계적인 대제국이 됐는데,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을 바탕으로 절도사 세력이 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 계층들이에요. 이제 각지에 있었던 군인들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 이 당나라도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당나라에 이어서 다섯 개의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들을 5대라고 부릅니다. 다섯 개의 왕조를.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 중원이랑 화북 지역은 다섯 개의 왕조가 등장하는데, 주변 지역에는 또 10개의 지방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시대를 19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5대 19시대라고 하는데, 또 혼란스러운 시기가 온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 이어서 5대 19시대라고 한세 번째 혼란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혼란을 극복했던 나라가 송나라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의 건국 부분을 보면 조강윤이라고 한 사람이 카이펑을 수도로 건국하게 됩니다. 이 카이펑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강남과 화북 지역에 연결하는 대운하가 있죠. 그 대운하의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건국을 했는데 5대 19국의 분열을 수습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제 공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가 그 조강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세계를 통일하고 나, 저, 그 중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약간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내가 이제 열심히 나와 전쟁해줬던 공신들, 이들과 오래 가고 싶은데 이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중국 역사상 통일하고 나서 그런 공신들의 반란이 꽤 있었기 때문에 조강윤.

거는 마음의 평화와 돈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공신들이 그 말을 바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자신들의 군사권을 다음날 이제 황제한테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신들을 숙청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여러 이제 돈과 부귀영화를 주면서 서로 이제 상생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문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절도사로 인해서 당나라에 혼란이 발생했고 급기야 당나라가 멸망했죠. 그래서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군인들, 즉 무신들이 아니라 문인 관료를 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송나라의 가장 큰 특징, 문치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앙군을 주력 부대를 좀 유력한 장군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황제 직속으로 두게 되고요. 과거제를 개혁해서 전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황제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게 되고요. 중요한 한계점은요. 이렇게 이제 무신들, 절도사의 힘이 약해졌으니까 반란의 위험은 없는데 군사력이 약해집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북방민족이 이때 많이 침입하게 되고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하지만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평화 유지를 위해서 많은 비단과 은을 제공하고 군사 비용이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영향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나라 문치주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 그 변화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계속 북방민족과의 평화를 위해서 재정이 악화되니까 왕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시도합니다. 자, 이 개혁에서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가 되는데 어떤 개혁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볼게요. 농민과 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줄 것, 상품의 유통을 국가가 관리할 것, 그 다음에 농민을 군에 편성하여 훈련을 시키거나 치안을 유지할 것, 이러한 정책들을 썼는데 당시 보수파들이 이거를 반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개혁이 실패하면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고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를 뺏기고요. 남쪽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송나라를 이전의 송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수도를 이만, 지금의 항저우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남송시대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한석의 개혁도 의미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문치주의와 왕한석의 개혁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밑줄친 개혁이 추진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왕한석이란 인물은 송나라의 관리인데 1021년에 태어나서 1086년에 죽었습니다. 뭐 주요 활동은 여러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1번, 황건적의 난으로 정치가 혼란해졌다. 시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황건적의 난, 후한 때죠. 틀렸습니다. 금나라의 공격으로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다. 헷갈릴 것 같은데 왕한석의 개혁이 실패하고 나서의 일이니까 틀렸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갑자기 서양사 왜 나왔죠? 틀렸죠. 고조선 등과의 전쟁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거는 한나라 무제 때의 일이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소금과 철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매제도 실시했습니다. 5번,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비 지출이 증가했다. 이게 정답이죠. 자, 그래서 북방민족 어떻게 침략했는지 하나씩 볼게요. 일단 거란족이 대표적입니다. 거란족은 동쪽에 있던 발해와 여진을 침략하게 됐고, 만리장성 남쪽의 영토도 차지하면서 중국의 위협이 됐었습니다. 자, 요 나라 한번 보면, 요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인데, 야유라보기가 거란족을 통합하며 건국했고요. 연운 16주, 즉 만리장성 남쪽의 영토를 차지하면서 송나라와 지속적으로 대립했습니다. 또한 서하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 서하는요, 탕구트족이 건국했는데 비단길의 길목에 위치해서 중개무역으로 번영했고요. 송나라를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자, 요나라와 서하 그리고 이제 송나라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균형을 깼던 국가가 바로 여기 있었던 이 여진족입니다. 이 여진족이 급속도로 강해져서 거란족을 몰아내고 만리장성 남쪽의 영토까지 특히나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까지 지배하면서 금나라가 발전하게 되는데 금나라가 발전하면서 수도를 카이펑에서 이만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이 시대를 남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나라 보면 아구다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건국합니다. 처음에는 송나라와 연합해서 거란을 멸망시켰어요. 송나라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거란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금나라 여진족과 힘을 합쳐서 없애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금나라가 힘이 더 셌던 거죠. 그래서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하면서 화북지방을 차지했다. 만리장성 남쪽까지 엄청나게 많은 차지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송나라는 이때 군사적으로는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약했지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거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농업이 발달했는데 새로운 품종의 벼가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농사법이 보편화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됩니다. 농업 생산력이 향상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작물들을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데 상품 작물이 재배되면서 상업이 발전했다라고 할수 있고요. 바로 나오죠. 상공업 발달. 순공업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게 됐고요. 특히 비단 같은 그런 기술들이 이때 엄청나게 발전하게 돼요. 이때 등장했던 게 상업에 좀 원활하게 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자라고 부릅니다. 이 교자는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세계 최초의 지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동전을 사용하면서 상품화폐 경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게 됐고요. 이때 대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대도시는 카이펑, 항저우와 같은 송나라 남송의 수도였습니다. 해상무역의 발달,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왜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조선수유가 항해술이 발달하고 나침반을 이용하면서 고려, 일본, 인도양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국제적인 무역항이 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항저우와 치안저우와 같은 도시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두 도시가 의미가 있는 거는 항저우 같은 경우는 남송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치안저우는 그 이후로도 계속 국제적인 무역항이거든요. 명칭 정도 기억하면 될것 같고요. 국가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박사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세금과 교역을 관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 한나라,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의 동서교류의 차이점을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답을 했다면 정말 잘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한나라와 당나라는 비단길이라고 하는 육로 교통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송나라 때는 서하와 뭐 요나라, 금나라와 같은 북방민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비단길에 좀 주도를 하지 못했거든요. 이때는 바닷길을 이용해서 동서교류가 활발해졌다라고 한 차이점도 있으니까 함께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리학과 서민문화가 발달했는데 사대부가 성장합니다. 사대부는요, 사와 대부를 쪼개서 보셔야 돼요. 사는요, 선비라는 뜻이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는 간직에 나아간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들이 이제 유교적인 소양을 갖추면서 사회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발전했던 유학의 종류가 바로 성리학입니다. 주의라고 하는 사람, 즉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집대성했고요. 이러한 성리학이 동아시아 각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뭐 한반도라든지 일본에 있는 여러 정치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문화도 발달하게 되는데 서민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합니다. 왜?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니까. 그래서 구어체 소설이라든지 수필, 도시 공연장에서 오락 등이 성행하게 되면서 서민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요. 과학기술도 발전합니다. 화약, 나침반, 할판 인쇄술과 같은 좀 소위 말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 송나라 시대 때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실용화까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나옵니다.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건데 송대 상업 활동의 발달로 여러 곳에서 도시가 발전했대요. 특히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청명상하도를 통해서 카이펑의 청명절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그림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 등 당시 대도시의 모습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서민문화가 발달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도 이런 청명상하도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청명상하도의 내용은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제 송나라의 사회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되었다. 맞고요. 서민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맞고요. 농업에서 모내기법 보편화된 거 맞습니다.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춘추전국시대에 이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자가 사용되었다.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등장하는 게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금나라와 남송이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금나라 입장에서는 또 외적, 그 외부의 적들이 강해지면 안 되니까 몽골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이간질하면서 그들이 세력이 확장되는 걸 견제했습니다. 그런 견제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태무친입니다.

이 태무친이 여러 어릴 때부터 되게 힘든 게 많았는데 그런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몽골 부족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칭기스칸으로 추대가 되면서 몽골 제국을 건설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몽골 제국의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서하와 우리를 계속해서 이간질하면서 견제했던 금나라를 공격합니다. 또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칭기스칸이 죽은 후에는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체라고 이제 이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울루스라고 하는 게좀 낯설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몽골 제국도 뭐 여러 국가 단 정치체가 이제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 정치체가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다. 같은 제국이긴 한데 약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울루스들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제국을 건설했던 거는 칭기스칸과 그들의 후손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할수 있는데 칭기스칸의 후손들이 금나라를 결국 정복하는 데 성공하고요. 러시아와 동유럽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아시아에 있었던 아바스 왕조까지 정복하면서 뭔가 이때까지 등장했던 여러 왕국들을, 여러 제국들을 다 지배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인물이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 중요하니까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쿠빌라이 칸은요, 되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칸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즉위하기 전부터 막 대립이 많았어. 그거를 극복하고 칸이 되고 나서 수도를 중국이었던 대도로 옮깁니다. 이 대도가 지금 베이징이거든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중에서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울루스를 이제 원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 원나라의 가장 큰 과제가 뭐였냐면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던 남송을 제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 남송을 공격해서 결국에 남송을 정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는 이민족으로서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죠. 요나라, 금나라가 하지 못했던 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아무튼 중국 전역을 지배하긴 했지만 여전히 몽골인은 소수고 한족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활용해야 되고 이제 파스파 문자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쿠빌라이 칸 중요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몽골 제국에서 기억해야 되는 이름 두 개, 칭기스칸과 쿠빌라이 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원나라가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느냐,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민족의 지배 방식은 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민족들은 보면 알겠지만 소수고요. 지배를 받는 그런 피지배 민족은 언제나 다수거든요. 이거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몽골은 어떤 방법을 썼냐? 바로 몽골 제일주의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자, 촉이 딱이라고 하는 거에서 알수 있겠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몽골인이 고위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몽골인 여기 있죠. 그리고 제국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종들, 민족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약간 구분하는 거죠. 몽골인 바로 밑에 있었던 계층이 생목인이라고 하는 계층인데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일대에 있었던 그런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행정이라든지 재정 업무들을 하면서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보장받았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밑에는 한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한인은 좀 여러 민족입니다. 어떤 거냐면 거란족, 그 다음에 여진족, 그 다음에 금나라 지배 아래에 있었던 중국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려인들, 그러한 민족들을 한인이라고 불렀고요. 마지막으로 이 남인이 누구냐면 이름에서도 볼수 있겠지만 남송. 끝까지 원나라, 즉 몽골 제국에 저항했던 남송에 살고 있었던 중국인들을 남인이라 불렀습니다. 상대적으로 한인과 남인은 몽골인과 생목인에 비해서 좀그 간직 진출 어려움이 있었다, 또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원나라 경제와 사회 부분인데 경제는요 남송의 발전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농업 기술 보급되고 목화 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면진업과 상공업 등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때도 지폐가 사용되는데 명칭은 교초라고 부릅니다. 송나라 때는 교자, 원나라 때는 교초. 그리고 서민 문화도 발달하게 됐고 구어체 소설, 희곡, 잡극 등이 유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교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어떻게 쇠퇴하게 됐냐면, 몽골은 좀 왕위, 이제 황제, 이제 관의 자리를 계승하는 게 일반적인 중국 왕조나 우리 한반도에 있는 왕조처럼 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혈통으로 계승되는 게좀 부족했기 때문에 왕위 계승 분쟁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다른 왕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분쟁이 발생하면서 혼란스러웠고, 지폐를 남발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혼란이 발생하게 됐고, 자연재해와 뭐 이러한 혼란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에 이런 원나라의 지배 아래에서 차별을 받고 있었던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의 반란을 빨간 색깔 두건을 썼다라고 해서 홍건적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황건적의 난도 있고 홍건적의 난도 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후한 때, 홍건적의 난은 원나라 때. 자, 이 홍건적의 난으로 쇠퇴하게 됐고요. 결국에 그들로 인해서 북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교과서의 흐름상 중요했던 포인트가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의 발달 부분입니다. 자, 여기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체크를 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중앙과 각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역참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습니다. 이 역참은 쉽게 말하면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가 있고, 이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역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제국 차원에서 역참을 설치했고, 상인들 혹은 사신들,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내륙의 대운하를 정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상인들이 안전하게 많은 물자를 운송하게 되면서 물자 교류가 제국 내에서 엄청 활발하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저우와 치안저우 등의 항구 도시가 성장합니다. 남송 때 발전했던 그 항구 도시가 여전히 발전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에 흉노족, 초원길만 썼고요. 한나라, 당나라, 비단길이 메인이었습니다. 송나라, 남송, 바닷길이 메인이었는데, 몽골 제국 이걸 다 합니다. 왜? 유목민족으로서 초원길 이미 장악하고 있고, 금나라와 송나라 남송 장악했으니까 비단길 장악할 수 있죠. 남송까지 장악했으니까 인도양, 바닷길까지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의 발달이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역참을 이용하기 위한 통행증, 패자였고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도인 대도. 바다 그 초원길을 바탕으로 쭉 가기도 하고 그 비단길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저우와 치안저우를 바탕으로 바닷길도 발달합니다. 이 바닷길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좀 지리적 이제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게 몽골 제국이 지금 역사상 존재하는 가장 큰 제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이유를 알수 있겠죠. 이제 유목민족이었던 몽골인들이 중국 왕조 중앙아시아의 국가, 서아시아의 국가까지, 그다음 유럽까지, 동유럽과 러시아까지 차지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 대제국 건설하면서 도로망 정비를 잘했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해졌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몽골 제국은 관용적인, 간대한 태도를 취하게 됐는데, 티베트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마니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공존할 수 있게 됐고요. 원거리 여행이 활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여행가가 누구냐면 마르코 폴로예요.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상인인데 이제 몽골 제국에 와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몽골에서 관리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뭐 몽골에서 봤던 거, 들었던 거 그런 것들이 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책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동양에는 금으로, 이제 집이 완전 금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게 됐고, 이게 신앙로 개척 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븐 바투타는 아랍인이에요. 이제 그 서아시아 사람인데, 여행기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선교사, 카르피니 등이 몽골 제국을 방문하면서 이런 원거리 여행이 굉장히 활발해졌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때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 아랍에 있는 사람들이 몽골 제국 들어오면서 이제 몽골에도 되게 국제적인 모습, 당나라의 장안도 국제적이었지만 더 국제적인 모습이 띄었던 게 몽골 제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이슬람의 천문학과 역법을 참고하여서 곽수경이 수시력을 제작했고요. 중국의 화약 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 등이 서양에 전파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서양

저는 좀 근대 문화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 발전들이 나침반, 그 다음에 화약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몽골 제국 시기 때 넘어오게 되면서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좀 단점 같은 것도 있는데 흑사병이라고 하는 병 같은 것도 원래는 이제 지역 간의 교류가 적다 보니까 전염병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좀 확산이 덜 됐는데 몽골 제국 때는 전염병의 확산이 이전보다 넓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인이 마르코 폴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전 세계 가장 진귀한 물건들이 모여든다. 인도에서 나는 보석, 진주, 향신료 등을 볼수 있으며 비단을 실은 수레는 1000대가 넘게 들어온다. 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면서 유럽인들의 환상을 깨워줬던 것이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나라에서 나올 거 이제 첫 번째가 몽골 제1주의이고 두 번째가 동서교류인데 첫 번째 몽골 제1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몽골인과 한인 사이에 있었던 것, 생목인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원대에 가장 많은 차별을 받았다. 남인이고요. 대부분 여진인, 거란인으로 구성되었다. 한인, 바이샤는 인도죠. 피지배 계층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1번이고요. 자, 밑줄 친 이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제국 내부에 광대한 도로망을 통해 카르피니 같은 서양의 선교사가 방문했다. 이제국에는 남중국에서 여러 인도양을 거쳐서 아라비아해까지 이르는 바닷길을 이용한 무역도 번성하였다. 이러면서 유라시아 인도양 교역권이 형성되었는데 몽골 제국이죠. 역참을 설치하였다? 맞고요.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맞습니다. 디귿, 룽먼 등의 석굴 사원은 남북조 시대고요. 유교 견전의 옛 글자를 해석하는 한 훈고학이 등장하였다. 한나라 때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강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1: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2: 그 평생의 꿈대로 발순을 앞두고 지은 노부부의 호텔 같은 집.
1: 하다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커져가지고.
2: 이왕 짓는 거 여한 없을 만큼 화끈하게 투자했다는데요.
3: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1: 돈 받아서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2: 그럼요.

0: 100번, 1000번 맞는 말씀.
1: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0: 빠르게 내달리기만 했던 삶을 뒤로 하고 천천히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지은 집.
1: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0: 소재 하나도 타협 없이 인생 최고로 몰입한 결과물이라는데요.
1: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0: 치열한 삶에 대한 보상이자 여생을 위한 이유 있는 사치.
2: 진짜 한 푼도 아깝지는 않았어.
0: 오늘은 인생 마지막 집에 돈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통 큰 건축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우, 벚꽃 참 이쁘다. 이 동네 토박이로 평생 배농사를 지어온 노부부.
3: 사람이 꽃 면봉으로 1차, 2차, 3차까지 했어. 옛날에는 한 4,000평 이상 했었어요. 지금은 한 700평.
0: 놔두면 저절로 열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사람 손이 참 많이 간다네요.
3: 꽃도 원래는 뭐 다 잘 날리는.
2: 잘 돼야지. 원래는 잘 돼야지. 좋은 과일을 많이 맺혀야지.
0: 그럼요. 올해도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4: 농사 지으신 지가 그러면 대략 얼마 되신 거죠?
2: 결혼하고 계속
3: 농사 지으신 결혼한 지가 50년이 넘었죠. 50년 이상 됐죠.
2: 결혼하고 계속 농사만 지었으니까.
0: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얼마 전 근사한 새 집을 지으셨다는데요. 감사하게도 집들이 초대를 해주셔서 경북 예천에 왔습니다.
5: 아, 완연한 봄이어서 트랙터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 예천에 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집일지.
0: 웬 트랙터 한 대가 달려오네요.
6: 아이고, 반갑습니다. 소장님.
7: 예, 예.
6: 방송국에서 제주로 오신 분 맞죠?
7: 아, 예.
6: 아이고, 예. 아이고, 먼 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예, 예.
6: 제가 전철에 갈 테니까 뒤에.
7: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6: 사람들 일인용이라 좀 살 수가 없는데. 예, 그 전철에 갈 테니까.
7: 제가 따라갈게요.
6: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아이고.
1: 아이고, 사장님, 뭔데 오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0: 듣게 알아보시고 또.
1: 아이고, 좀 같이 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0: 예, 아니, 집이 꽤 오래됐습니다. 예.
2: 설마, 이 집인가요?
1: 이건 예전에 살던 집이고, 새로운 집은 우리가 저 위에다 새로 뭐 장만했습니다.
0: 아, 요 위에 새 집이 예, 있고. 예, 예. 집을 두 분이나 지으셨네요?
1: 예, 예.
0: 그럼 여기서 애들 다 키우시고?
1: 네, 예, 여기서 사남매 다 키우고. 부모님하고도 여기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요거 집 짓기 전에 초가집에서부터.
2: 여든을 앞두고 지은 인생 마지막 집은 과연? 오, 여긴가요? 언뜻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베이커리 카페나 갤러리 같기도 한데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3: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0: 집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1: 우린 처음에 저 헌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썩 한번 짓고.
4: 저는 고집만 버렸어요. 그냥 막 밀고 나가요. 그냥 어쨌든지 좋은 집에서 좋게 짓자. 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5: 그러니까요.
4: 예, 그래.
0: 아버님 눈에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집이라서 설득이 잘 안 됐을 것 같거든요.
6: 맞아, 맞아. 많이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집하고 저희가 또 생각하는 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0: 작전회의를 막.
4: 재정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0: 네. 어머님 소원 들어주신 것 같은데.
1: 내가 반대하면 자녀들 단체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엄마 그만 이건 잃고 저건 잃고 이래 얘기하면 또 내가 또 뭐 기가 솔깃하게 넘어가고.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40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마누라를 위해서 좋은 집을 선물한 정진윤입니다.
4: 텔레비에 나오는 좋은 집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최성자입니다.
6: 부모님의 꿈을 위해 총대를 맨 첫째 딸 정혜연입니다. 언니를 따라서 물씬 양면으로 도운 둘째 딸 정은진입니다.
1: 시어버지, 시아버지를 모시고 매 세끼마다 상을 차려드리고 4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이 동네에 그런 미느리가 없었어요.
7: 그때는 안 힘드셨어요? 그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모셔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4: 되고. 그래도 젊으니까 또 힘이 다 되어가지고.
1: 사과도 짓고 또 배, 가수원이 한 4천 한 5,600평 정도 했었고.
4: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이제 집에 살림은 밤에 와서 하고 그렇게. 새참을 그때만 해도 배 농사 지을 때는 자전거 앞에 싣고 뒤에 싣고 그래가지고 새참 가져가고 정신 와서 또 정신 가져가고.
2: 구남매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와 시부모 봉양에 끝도 없는 집안 대소사 거기다 고된 농산일까지 손발에 굳은 살 가실 날 없는 한평생이었다죠.
1: 아무 불평 없이 40년간을 정말로 극진히 부모님을 봉양했는데 그 고마움을 생각해서 집을 짓자고.
4: 처음에는요, 이 시골에서 그냥 목조집 이 정도로, 그냥 한 3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3억 정도로 해가지고 짓자.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그래 했는데 하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커져가지고.
2: 현관은 뒤편으로 냈는데요. 배밭에서 바로 이어지는 경사로가 있군요. 동선부터 편의성까지 완벽하게 챙겼답니다.
0: 와, 이 금장 조명도 이쁘네요. 우와, 이야, 이거 완전 통창으로.
2: 와, 여기 정말 내일 모레 팔순 노부부의 집 맞나요? 밖에서도 눈이 번쩍 뜨였지만 안에 들어오니 더 눈부신데요.
0: 밖에서도 느껴졌지만 실내에 들어오니까 정말 일반적인 주택 느낌이 안 나고 리조트 느낌이 납니다.
1: 저 밑에서는 굉장히 어두웠는데 비 오니까 뭐 밤낮이 밝고
3: 저희가 그 통창 뷰를 이렇게 좀 중요시하게 또 생각을 해서 샤시에도 굉장히 또 힘을 많이.
0: 요거는 샤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시스템 창호. 우리 요 국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요거 설계 엄청 좀 잘하시는 분이 하신 것 같은데.
1: 그 면에서 건축가에 가면 뭐 저렴한 설계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2: 설계부터 자재까지 요새 말로 플렉스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의 3배 이상이 들었다네요. 글쎄 그렇게 잘 지은 덕분에 건축 잡지에도 실렸답니다.
6: 아 저희가 설계사분이 이제 그 저희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뭐 회장님 집을 짓고 있대요. 사실은 그분들이 먼저 의뢰하시고 설계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짓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1: 회장 집 모습하고 우리 집 모습하고 거의 같아.
4: 회장님 회장
1: 그거는 단지
4: 아니 130평인가 그렇고
6: 주위에 친구분이 많으신데 그 나이에 그 돈을 시골에 투자할 가치가 있냐고 심지어 뭐 바보 아니냐고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또 밖에서 들은 소리를 또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0: 너무 과하다.
1: 이 동네 경로당에서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2: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 정신 나갔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얼마 살까봐 그렇게 돈을 빚내가지고 짓노 하는 정도로.
3: 저는 좋은 집에 뭐 좋은 구조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았어요.
4: 아, 이거 원형 기둥도 딱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게 라멘조로 이렇게 튼튼하게 잘 했나봐요.
1: 집을 뭐 짓는데 철근만 28톤이 들어갔어.
4: 아...
1: 세면 두께만해도 1m 한 50 정도. 완전 완벽한 내진 설계로.
4: 예, 예, 예. 결제할 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1: 아니, 아니 집을 짓는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게 철근을 많이 넣더라고.
3: 대명가도 안 무너져요.
5: 단단하겠죠.
6: 단열도 최고라 겨울에 보일러도 거의 안 튼답니다. 그런데 냉방비는 좀 들겠는데.
1: 태양광 전기 6kg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기 쓰면 전기료는 전혀 안 나와요. 전력량이 남아가지고 누적돼요. 계속 다음 달. 그럼 여름철에 뭐 밤낮 틀어놔도 전기 요금은 없어요.
6: 너무 넓은 집이라 관리가 걱정이 됐는데 자식들이 로봇 잔디깎이 사다줘, 로봇 청소기도 사다줘, 손 하나 까딱 안 하신대요. CCTV도 달아드려서 방범 보안도 안심이랍니다. 근데 예전 집은 어떠셨어요?
1: 초가집에서 매년 연기를 만들었어, 이고, 그러다가 스레트 지붕을 이고, 초가집에서 야구집을 지니까 그렇게 싱크대도 있고, 안에 물도 나오고, 변소도 있고 하는 게 너무 좀 신기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집이 너무 허술해. 겨울에 되게 추운 날은
3: 단열이 안 돼.
1: 물 묻은 손으로 방문은 괜찮지만 저 방문을 열면은 쭉 들어붙고 할 정도까지도 그 난방이 잘 안 됐었어요.
7: 특히나 저희 엄마 좀 손님들 오시면은 좀 창피하셨고요.
3: 아니 좀 부끄러워요. 이 깨끗하게 안 해놓고 그냥 이리 누추하게 해놨는데 손님 오시면은 모든 걸 남보이니까 좀 미안하고.
6: 특히 살림하는 입장에서 부엌이 가장 불편하고 부끄러우셨대요. 그래서 집을 지으며 가장 힘을 쓴 공간이 바로 주방이랍니다. 배밭 쪽으로 창도 시원하게 냈고요.
4: 주방하고 이 동선들은 진짜 백평집의 사이즈거든요.
8: 주방에 제일 많이 신경 썼어요.
4: 네. 네,
8: 보면서 같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이것도 부모님이 제 엄마를 모시고 가서 그 쇼룸 가서 직접 보고 이제 선택해서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도망갔어요. 아시는 뭐 이게 시골에 싱크대 공장에 관광하고 다르다 보니까 같이 와도 보지를 않고 아예 안 들으려고.
4: 엄마는 보는 거.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다리를. 아이고 아이고. 예.
6: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짓고 싶어서 예천 서울 간 장거리를 마다 않고 부지런히 모시고 다녔다네요. 그렇게 보는 눈을 키워 회장님 집 부럽지 않은 품격 있는 주방을 완성했답니다.
7: 예전에는 오래된 그런 식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4: 이번에 그릇 한번 싹 갈았습니까?
7: 네, 그래서 여기는 손님들 오시면 좀 보여주는 용도로 전시를 해봤습니다.
4: 아니, 어머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옛날 거 버리는 거.
7: 네.
6: 옛날 집에서 숟가락 하나 못 들고 오게 그릇부터 이불, 가전제품까지 사남매가 전부 다 새 걸로 바꿔드렸대요.
9: 엄마.
3: 네.
9: 접시 이거 쓸까?
3: 써. 예쁜 거 써야지.
9: 아, 그래?
3: 네, 이럴 때 쓰지. 언제 쓰냐.
6: 오늘은 소장님 초대해 집들이까지 하는 날. 그런데 최 여사님, 싱크대 한 구석에서 뭘 또 구해 오셨어?
10: 아니, 이쁜 여사님, 신자면서 내가 쓰던 접시 아니에요?
3: 네. 꺼내든 습관이 내가 저렇게 꺼내왔죠.
4: 원래 가족들을 모이시면 이렇게 드시나 봐요.
8: 예. 네.
3: 다 같이 모였을 때, 내외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고.
6: 귀한 손님 오셨다고. 와, 한상 똑 부러지게 차리셨네. 아이고, 우리 최 여사님, 이리 손 크신 거 보니 통곡에 집진 게 납득이 가요, 납득이.
1: 뭐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나도 빚이 있어야 재물이 는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뭐 돈
3: 그 빚 좀 내 아버지
1: 빚내는 건 뭐 걱정 없이
3: 우리는 빚 갚는 재미로 산다. 농사 지어가지고 또 빚 갚고 그렇게 사니까 재미있게 했어요. 그래.
4: 아, 여기가 이제 방 쪽인가 봐요.
1: 예, 뭐, 방을 뭐.
4: 야, 이게 또 히든도어로 돼 있네요.
3: 이게 처음 오신 분은 완전히 벽인 줄 알았어요, 여기.
6: 50년 넘은 노부부 침실이 이렇게 신혼방 같아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와, 욕조도 편백으로 신경 썼답니다.
4: 제가 들어오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에 어머님, 아버님 연배에 어떤 사람보다 좋은 침실인 것 같아요.
3: 예, 뭐. 예, 무조건 좋습니다. 딴 거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사는 게 편리하고 좋은 집에 사는 거 기분 좋잖아요.
4: 예. 맨날 웃으시고.
3: 예. 예.
1: 집을 안 짓고 그돈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또 뭐 집 있는 거 돈 써가면서 이래 집을 지어놓으니까 우리가 생활이 편하고 내 몸도 깨끗하고 옷까지는 또 깨끗하고 우리가 아버지가 또
4: 이런 좋은 환경에 아버지를 못 모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또 오신다.
6: 좋은 집에 살면서도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회한 한 조각. 쓸쓸한 옛집을 볼 때마다 좁은 집에서 춥게만 살다 가신 부모님 생각에 자꾸 목이 메이신다네요.
1: 여기서 뭐 우리 군함매 자녀들하고 오니까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41명까지 모였어요. 그때는 어른이 계시니까 자녀들이 무조건 명절 되면 다 왔지.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물건 쓰던 단서, 요거 책장, 요거 다야 그대로 놔두고.
3: 집이 추우니까 여 항상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이리 주무시고.
1: 지금 또 아버지 얘기 나오면 눈물이 나.
6: 알죠. 그 마음 알다 마다요.
0: I kept wishing I was somewhere else walking down a strange new street.
4: 어, 여기가 이제 따님들이 신경을 좀 썼을 것 같은 2층이죠.
8: 예. 저희가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원목으로 해서 조금 힘 좀. 아. 그 어머님이 어제 올라가 쉽게 이렇게 손잡이를 다 만들었어요.
4: 예, 예. 야, 와, 호텔이다.
6: 2층은 수시로 내려오는 자녀들의 공간. 한가운데 아담한 주방이 있고, 오른쪽 끝에는 침실과 미니 테라스가 있군요. 아, 왼쪽에도 방 하나가 더 있었네요.
4: 2층으로 올라오자마자 이 남쪽으로 보이는 뷰랑 요 북쪽 대바트 보이는 뷰가 너무 좋아요. 애들도 여기 오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는지 리조트에 왔는지 구분이 안 갈 것 같으니까
8: 진짜 펜션에 놀러 온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6: 이 집을 지은 뒤로는 휴가는 무조건 예천으로. 왜 이렇게 좋은 숙소가 공짜인데 딴 데를 왜 가겠어요? 그럼 부모님은 자식 손주들 자주 봐서 좋고 집 한번 잘 지어놓으니 이게 일석몇조야 대체.
4: 여기 2층 테라스는 네.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옆에 소나무도 보이고 또 쫙 멀리 능선도 다 보이고 어머님이 원하셨던 집이 이런 집이죠?
3: 예, 그렇죠. 이런 집이래요.
1: 네. 네. 뭐 둘이 와서도 같이 가끔 차 한 잔씩 뭐 먹자 하면서 올라오고 네. 이래거든요. 이러면 좋아요. 여기 위치도 좋고.
4: 보통 저기 뭐 80이 넘으시면 우리가 살아봐야 몇 년 남았냐 그러고 자녀들한테 물려주자.
3: 우리 자녀들 주려고 돈 아껴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고. 아, 노래에
1: 이게 자녀들 돈 주려고
3: 좋은 집 지어가지고 좋게 누리면서 사지. 네. 그러면 인생이 즐겁고 또 건강도 하고 하는데. 네.
7: 부모님이 그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걸 저희가 봐왔잖아요. 부모님 정말 좋은 집에서 노후를 편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희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했었고요.
4: 좀 이야기 다 듣고 나니까 집이 좀 너무 감동스러워서 또 눈물 나려고 아버님 자꾸 우셔가지고.
1: 네. 아버지 얘기 안 하면 안 울어요.
4: 아니, 나도 우리 고향에 계신 아버님 생각나가지고.
6: 눈물은 이제 그만.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흐뭇해 하실 겁니다.
4: 처음에는 집을 처음 봤을 때, 이 지역에 조금 언밸런스한 집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관리하기 편하시라고 작은 집을 권하는데 이 집을 둘러보고 나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고 넓고 개방적이고 따뜻한 집. 그런 집에서 노년을 보내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거를 저는 아버님, 어머님 표정을 보고 확신을 했어요.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집을 이제 다 둘러보고 나서 이 집을 보니까 흡사 뭐 회장님 집 같은데 충분히 아버님, 어머님은 이런 걸 가질 자격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편한 집이지만 작은 집은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좀 큰 집이, 넉넉한 집이 공간적으로도 더 기쁨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건배! 아이고, 고맙다.
3: 예.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8: 같이 오래 사셔야지.
6: 배농사부터 자식 농사까지 한평생 성실하게 풍년으로 일궈낸 두 분. 그러니 좋은 집 누리실 자격 충분히 차고도 넘치십니다. 아무녀. 이번에는 은퇴자들의 로망 1번지 양평에 왔습니다.
4: 여기가 20년 전부터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동네죠. 이학로 선생 생가도 보이고요.

0: 소장님, 여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니, 손을 꼭 잡고 내려오시네.
0: 아, 저는 어디.
2: 친합니다. 아, 멀리 오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 근데 이 물소리 산세 너무 좋아서 진짜 날도 좋고 산책하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0: 아유, 저희가 그거에 반해가지고 일로 오게 된 거죠.
1: 아, 이거 궁금한데 이거.
0: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예, 예. 아, 예. 꽃길도 있고.
3: 지인님로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대저택을 지어 놓으셨나?
0: 저희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1: 이야, 예. 두 채네요, 두 채.
3: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그런데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지어놓은 것 같은데.
1: 혹시 남편분 집, 아내분 집 따로인가요?
0: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아니.
0: 그건 아니고.
2: 전쟁의 나라를 앙부했잖아.
0: 사실은 저희 친구하고 땅을 공동 구매해서 데칼코마니로.
1: 외관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3: 그러게나.
2: 요 앞에 산이 이름이 매봉이에요. 그래서

0: 애가 날아가는 형상이라 그래서 그 매번 걸 보고 있고 저희도 날개가 돼 있고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1: 오, 저기 옆집 강아지. 제리야.
2: 제리.
3: 제리야.
1: 제리.
4: 친구분을 먼저 안 반기고 강아지를 더 반기시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럼요.
5: 옆집이니까.
6: 아, 안녕하세요.
4: 아, 예. 아, 예.
6: 아유, 박 소장님.
4: 아, 예. 아,
6: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
4: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7: 친구가 먼저 여기에 집을 짓자 제안했답니다.
4: 처음에 이 집 짓자고 꼬드기신
0: 맞습니다. 바로 그 신문입니다. 네.
4: 근데 집이 보고 있으면 똑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달라요?
0: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레노베이션을 했죠.
7: 아, 언뜻 쌍둥이 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조금은 다르군요.
6: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직도 괜찮아요. 네. 한 7, 8년 됐는데 괜찮은데 이제 안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러길래 가차적으로 저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랬어요.
2: 무슨 돈이 없었다.
1: 완전.
2: 네. 아니 지금 돈 나보다 더 많으면서.
6: 저희 집도 꽤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고치는 바람에 저희 집이 오징어가 됐어요. 속상해요.
2: 뭔 속상해고 네 취향이지 선택이고.
1: 제가 취미생활을 좀 했습니다.
4: 네.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노후를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서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넣은 백수 5년차, 전업주부 5년차 남편 한용입니다.
8: 이 집을 하자수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우리 남편의 그 섬세함과 디테일과 그 스케일의 놀란 아내 김양형입니다. 네 명 다 좀 모던한 거를 좋아하고
9: 층고가 높고 깔끔하고 모던하고 냅다 다 바빴고 관여하기도 힘들고 맡기는 형태였어요. 설계하시는 분이나 짓는 분이나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분한테 맡기고 우리는 찝는 정도?
7: 9년 전 별 고민 없이 지은 집. 주중에는 서울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주말에 쉴 공간으로 지었답니다. 외국계 반도체 회사 지사장인 아내와 IT 기업에 오래 몸담고 있던 남편. 그런데 남편은 5년 전 조기 은퇴를 했답니다.
8: 저희는 둘 다 재료 했어요. 저는 무기재료를 했고 여기는 세라믹 공학과를 했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제 뭐 그 옆집 친구 같은 저랑 비슷한 공대생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 직장에서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어? 그 다 버티는 거지 지금 말한 것처럼
9: 하루하루 제 몸을 갉아먹고 있구나를 느껴왔어요. 실제로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아팠던 적도 있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종양이 있었는데 뭐 그거 자체는 이렇게 심한 암이 아니니까. 림프로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발견이 돼서 림프의 절반 정도를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정도였는데 지금 완치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고요.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너무나 빠르게 달렸구나.
7: 살기 위해 조기 은퇴를 한 뒤 주중에도 이곳에 머물게 되면서 내 취향대로 싹 고치기로 한 거랍니다.
4: 여기 두 분이 지금 내려와서 지내십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1: 아, 지금은 예. 집사람은 아직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주로 여기 와서 살고 있고요. 집사람은 주로 주말에만.
4: 진짜 궁금합니다. 이 건물도 독특해서 예. 또 안에 또 얼마만큼 잘 꾸며놨길래 또 옆에 분이 또 오징어라고 하시는지 궁금하고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7: 이 집도 현관이 뒤편에 있군요.
1: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올라가시기 전에 여기부터 제가 자랑할 게 좀 있어요. 현관을 보셨을 때 살이 좀 있거든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2: 또 하나의 살.
1: 약간 한옥 느낌을 주는 간살.

0: 모던한 이전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일본식 다다미도 보이고, 한국 전통의 결도 깃들어 있고, 제주 돌담의 정치도 담겨 있고 말이죠. 와, 이렇게 보면 또 발리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묘하다.
1: 와, 들어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다양해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재료가 섞여 있거든요. 예, 예. 심지어 눈에 보이는 재료에도 대리석, 타일, 목재, 금속, 패브릭, 그다음에 현무암, 이게 한 7, 8개가 보이는데 어울려요.
2: 실제로 제가 소재 자재를 고르는데 직접 제가 따라다녔어요. 아. 예를 들자면 이 고재 기둥이거든요. 네. 이 고재 기둥 찾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렸던 것 같고요.
0: 그냥 평범한 원목이 아닌 고재 기둥이었군요. 세월의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2: 근데 저희가 천고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고재 기둥이 못 맞춰져요. 그래서
1: 결합을 했네요.
2: 결합을 했죠. 그래서 대목장님 작업실에 가서 설명드리고 실제로 크레인으로 올려서 돌려가면서 아, 이 결이 맞다 해가지고 다 맞춰보고.
0: 한옥 쌍주목장 이음 방식이라는데 보통 정성이 아니셨네요.
2: 짜투리가 남잖아요. 그 짜투리로는 계단을 만들어버려요. 여기 현무암벽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적인 석재를 채워도 돼요. 저희 집사람이 제주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쉬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무암 가자. 붙이는 작업만 한 2,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한땀 붙인 거거든요.
0: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로 전부 바꿀 생각을 하신 건가요?
2: 사실은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게 제가 있던 회사에서 고객을 모시고 마케팅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임원분들을 모시고 이게 그 성북동에 있는 가구박물관이었어요. 근데 가구박물관이 한옥으로 돼 있거든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 창호가 딱 우리나라의 전통 간살이 딱 열리면서 바깥에 풍경이 펼쳐지는 모습이 와,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한옥식으로 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에다가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3: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려는 그 하자 보수를 하려고 했던 게 첫 번째였어요. 여기가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소문이 안 와서 여기저기 막 현관에 곰팡이도 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겨울에는 좀 춥고, 근데 그 하자를 고치려면 일단은 집을 다 뜯어야 돼요.
4: 기능적인 걸 많이
3: 보는 거죠? 많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직장이 그런 직장이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것만 머리에 떠올라요.
2: 집사람은 단순한 유지보수형 시설물 개보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저는 기회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0: 아, 시작은 부부의 동상이몽이었구만요.
1: 이게 어떤 의도와 컨셉으로 지금 이게 구현된 겁니까?
2: 제가 열심히 이제 이미지 공부를 했죠. 한 몇 달을 이렇게 모아다 보니까 하나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와비사비라는.
1: 예. 와비사비가 무슨.
2: 너무나 완벽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런 그 일본의 그 디자인 철학이에요. 그 와비사비라는 철학 하에 집을 디자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바로 나온 깎아 놓은 반듯반듯한 것이 아닌 좀 손때가 묻은 그런 소재들이 많이 쓰이게 된 거예요.
3: 힘든 취향이에요.
0: 그 힘든 취향을 뒷받침하신 분.
5: 도대체 와비사비가 뭘까? 아, 이게 찾아보니 정말 많은 이미지와 사진들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이제 일본을 가게 됐고요.
0: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해내기 위해 일본 답사까지 불사했대나요. 아우, 두 분 다 대단하시다.

0: 쌓아 올리는 데는 완벽한 것들이 도움이 돼요.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 쌓아가지고 딱 올려놓다 보면 은퇴한 순간부터는 이거를 좀 풀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풀어내는 데는 뭔가 좀 헐거운 게 풀어내기 편하거든요. 그 약간 좀 울퉁불퉁하고 모가 나기도 하고 루스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풀어내는 삶을 사는 데는 딱 안성맞춤이다.
1: 저는 또 유지보수에 대한 걱정이 있었죠. 이 집안에 나무를 많이 쓰면 이게 그 터마이트에 이게 취약하게 될 텐데.
0: 개미가
1: 들어오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 다당이 저것도 벌레에 취약할 텐데 저걸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나. 그 알코올을 써야 되나 뭐를 써야 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 표현하진 않았어요.
0: 강력한 두갈식이고 저는 구구절절히 얘기하다가 끝에 결론을 내는 스타일인데.
1: 왜냐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0: 공대생, 공대 껍데기만 썼던 문학소년, 이게 차이.
2: 주방은 아일랜드와 조명, 테이블까지 남편이 직접 디자인을 했다는군요.
3: 진짜 이런 재료들을 보고 있으면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1: 저희는 주방을 모시고 삽니다. 저희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고. 네.
0: 제일 즐기는 시간 자체가 요리하는 시간이어가지고.
2: 결혼 후 지금까지 요리는 항상 남편 담당. 은퇴한 후에는 아직 현역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더욱 정성을 쏟는다는데요.
4: 특히 안심 같은 경우는 버터를 녹여서 같이 구워줘야 풍미가 좋아지긴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버터라고 하면 그냥 아예 질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보카도 오일하고 로즈마리만 넣어가지고 순수한 고기만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요리에 하나도 작품을 완성하듯 섬세하게 공을 들이시는군요. 한 끼를 먹어도 중요한 거는 실용이 아니라 감성이라나요.
0: 트러플 튀긴다. 나중에 야외 주방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그때는 내가 먹질도 하고 중국 음식도 시작을 할 테니까.
1: 오케이.
2: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계단이라는데요.
3: 제가 살다 이렇게 놀라운 계단을 처음 보거든요.
0: 제가 처음에 이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디자인 해주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3: 왜?
0: 왜? 정말 우리 집 환경과 비슷하게 계단에서 계곡에 물이 흐르는 듯한 모습을 꼭 연출하고 싶다.
2: 듣고 보니 정말 계곡물이 흐르는 것 같네요. 어느 카페에서 이런 테이블 본 것 같은데 레진과 원목을 이용한 레진 우드 슬랍을 합니다. 돌과 이끼까지 놓치지 않고 표현하셨네. 계단이 아니라 이건 예술 작품인데요.
0: 저 계단을 그냥 무의미하게 공간 이동의 공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저 계단 자체에 스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하다가
1: 글을 써.
0: 우연히
1: 집에다 그래.
0: 계단에도 써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미팅할 때 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나는 바쁘고 그다음에 재벌 회장님들 회의 테이블 하기도 바쁜데 대놓고 안 해줘는 못하시고 그냥 웬만하면 나 비싸니까 가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2: 삼고초려해서 장인을 설득하고 원하는 디자인을 위해 제작 현장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몰입을 했답니다.
1: 나락은 뭐 종목이나 이런 거가 다 같았지만 나라면 결이 굉장히 틀린 사람이라는 거를

0: 느꼈는데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예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그 업계에서 일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하는 게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때 진짜 한 푼도 아깝지는 않았어요.
1: 이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 예, 올라가 보시죠.
1: 예, 밟고 올라가 됩니까?
2: 예, 밟아도 됩니다.
1: 와. 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네요. 와, 여기도 진짜, 진짜 공들였다. 이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방인가요?
3: 네, 맞습니다.
1: 와, 여기 또 강렬한 색상.
4: 계곡을 건너면 아내만의 아지트. 통창 가득 푸르름과 자연을 담은 화사한 벽지가 하나의 풍경으로 연결되는 컨셉이라는군요. 욕실도 자연의 재료들로 채웠는데요. 아내가 주말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히 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답니다.
1: 이렇게 큰, 높고 큰 창이 있는 데서 자고 일어나시면 어떠세요?
3: 이런 기분 좀 들어요. 저 뭐 감히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보상이 되는 듯한 느낌? 누워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 앵글이 있잖아요. 저 나무에 이렇게 또 앵글이 있고 이 약간 이 벽지에 풍경이 있고 바깥에 전경이 있고 하니까 애니메이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우리가 동상이제 짓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3: 네네네.
1: 그거는 집 짓다, 예, 밥 짓다, 실을 짓다, 예,
3: 야, 그러면.
1: 약을 짓다, 정성을 가득 들이는 거에만 쓸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집을 지으신 것 같아요.
0: 여기에 이제 나중에 노후에 여기에 들어와서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고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숙제 다 했고 나는 이제 저기 터널의 끝이 보여. 내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나는 이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노후가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평소에 힘든 거가 좀덜 힘들어졌어요.
4: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 비로소 안착한 고요한 낙원. 치열했기에 지금의 여유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2: 아, 이제 와서 내가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집이네라는 느낌보다는 원래 이랬어야 하는 공간이야라는 느낌.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냥 행복해요, 여기 앉아.
4: 사회적 성공이란 이름 뒤로 가려진 진짜 나 자신을 되찾아준 집. 숨가쁜 레이스를 끝마친 자신에게 허락한 생애 최고의 가치 있는 사치이자 가장 우아한 보상이지 않을까요?
5: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6: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7: 왜 집을 세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자, 우리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매체 영역의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매체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이 매체 자료가 현실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글로 한번 읽으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글 만나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글은요,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이 글은 매체 자료가 현실을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개념 설명을 하면서 매체 자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고 했나요? 아니죠. 매체 자료가 현실을 재현할 때는 누구의, 그렇죠.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재구성된 현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일부분이 선택되어 재현되는 과정에서 무엇에 따라,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현실이 어떻게 될수 있다. 그렇죠.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배제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비판적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이 개념에 대한 학습이 한번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문단입니다. 매체 자료는 현실 세계의 대상이나 현상을 그대로 옮긴 결과물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적인 선택과 배제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결과물이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굉장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매체 자료는 현실 세계의 대상이나 현실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그럼 누구의 의도나 관점이 반영된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작자의 의도적인 선택과 배제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된다라는 거죠. 자,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특히 광고나 홍보물은 설득을 위해 재구성된 현실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나 홍보물의 목적은 뭐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득이 되기 때문에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배제하겠죠. 그래서 재구성된 현실을 전달하죠. 그러니 따라서 매체 자료는 단순한 현실을 복제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이 매체 자료라고 하는 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되고 배제된 결과물이다. 재구성된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문단에서는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배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광고에서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현실을 부분적으로 강조하거나 왜곡하기도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광고인데요. 자, 광고는 목적이 이거예요.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 제품을 사게 하는 것, 그치? 그것이 상업 광고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현실을 부분적으로 강조하거나 왜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조하거나 왜곡하냐면 이 제품의 무엇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렇죠. 장점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강조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광고의 현실 재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화장품 광고에서는 제품을 사용한 뒤의 모습을 실제보다 훨씬 더 밝고 매끄럽게 표현하여 소비자에게 이 제품을 쓰면 나도 저렇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되죠. 그래서 화장품 광고에 등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예쁘게 꾸며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요. 마치 내가 저 화장품만 쓰면 저렇게 될수 있는 것처럼 만들죠. 그리고 광고에서 만약에 이 사용자들의 후기를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들의 후기를 활용한다면 광고에서는 어떤 후기만 사용하겠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내용의 후기만 사용하겠죠. 부정적인 내용의 후기는 분명히 존재할 테지만 의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배제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의 후기만 선택하고 부정적인 내용의 후기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것이 광고의 현실 재현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부분적으로 강조하거나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광고 속에 재현된 현실은 소비자의 감정과 욕구를 자극하도록 꾸며진 현실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 문단에서는 광고의 현실 재현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광고의 사례도 제시를 하고 있죠. 이 화장품 광고의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장품 말고도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이 매체를 보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광고들을 살펴보면, 오, 마시는 것 또는 먹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광고할 때 좋은 점들만 쏙쏙 뽑아서 이야기한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좋지 않은 면은 가리게 되겠죠. 배제하게 되겠죠. 자, 다문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다는 이제 홍보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홍보물의 경우에는 특정 기관이나 지역, 행사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제작됩니다. 그래서 홍보물의 목적은 특정 기관, 지역, 행사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싶게,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제작자는 홍보 대상의 장점을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을 감추거나 최소화합니다. 자, 이것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장점을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감추거나 최소화하는 것. 자, 여러분이 뭔가 30% 할인 이벤트에 홍보물을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자, 30% 할인 이벤트를 한대요. 사람들이 현혹되겠죠. 그런데 홍보물 자세히 보면 막 이런 문구들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작게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선착순 몇 명, 또는 뭐, 50만 원 이상 구매 시 해당. 뭐, 이런 문구들은 아주 작게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장점은 크게 구성을 하고 부족한 부분 감추거나 최소화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축제를 홍보하는 영상에서는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 풍성한 먹거리, 즐거운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저기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홍보물의 재현 방식은 사실에 기반을 두되 수용자의 관심과 호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택적 재현인 거죠. 그래서 지역 축제를 홍보하는 영상에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 풍성한 먹거리, 즐거운 분위기 이런 것들은 홍보물에 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갔더니 뭐 사람들이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이런 혼잡한 모습 이런 것 같은 것은 홍보물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의 재현 방식은 사실에 기반을 두지만 수용자의 관심과 호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가지고 와서 재현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 같은 경우는 홍보물의 현실 재현 방식과 그 사례를 설명한 것이 되겠네요. 자, 또 광고나 홍보물과 같은 매체 자료는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제작되고 수용되기 때문에 당대 사회상이 자연스럽게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홍보물과 같은 매체 자료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사회상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공익 광고가 제작되고 있는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작되고 있는 공익 광고의 모습, 학교 폭력을 예방하자라든지, 층간 소음을 줄이자라든지, 이런 공익 광고들을 보면, 아,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구나. 아, 우리 사회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나 홍보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성, 지역, 연령, 가정 배경, 인종, 장애 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재생산하는 광고나 홍보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집안일을 여성의 전유물로 생각하여 관련 상품을 광고할 때 여성 모델이 많이 쓰였는데, 이는 성별에 대한 당시의 고정관념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안일을 여성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상품들, 뭐 세제라든지 또는 뭐 이런 수세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광고를 할 때는 여성 모델이 많이 쓰였다는 거죠. 왜? 그것은 누가 사니까? 여성들이 주로 사니까 여성 모델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여성들이 집안일을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이제 공익 광고를 막 찾아봤는데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이 난폭 운전에 대한 공익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광고였냐면

어린 아이가 이제 차에 타서 조수석 위에 있는 이 손잡이를 꽉 잡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의 팔뚝이 근육질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광고 문구가 제시되어 있냐면, 아빠 차만 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아빠 차만 타면 무서워서 이렇게 손잡이를 꽉 잡느라 근육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광고인 거죠. 근데 사실 이 안에도 고정관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무섭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다? 아빠이다, 즉 남성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고정관념을 재생산해 나갈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매체 자료는 수용자에게 고정관념을 다시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반영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죠. 세심하게 살펴보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 부분에서는 매체 자료에 반영되는 사회상 고정관념,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거죠. 겉으로는 사실처럼 보여도 제작자의 의도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 현실이 왜곡되거나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시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재현했는지를 살피면 매체가 보여주는 현실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체 자료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매체 제작자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었을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이 안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고정관념은 없을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살펴주셔야 한다는 거죠. 결국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세상을 보다 균형 있게 바라보는 데꼭 필요한 태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를 받아들이는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비판적인 태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이었네요. 자, 우리 매체 자료의 현실 재현 방식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광고와 홍보물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광고나 홍보물 모두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어떠어떠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물건을 사도록 행동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가치관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나 홍보물 모두 의도적으로 재구성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 의도라고 하는 건 누구의 의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광고나 홍보물을 만든 사람, 제작자의 의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서 선택되고 배제된, 그래서 재구성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예와 홍보물의 예를 각각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광고의 예로 우리 화장품 광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화장품 광고에서는 피부를 실제보다 훨씬 밝고 매끄럽게, 즉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홍보물의 예시로는 지역 축제 홍보물을 예로 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 풍성한 먹거리, 즐거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지역 축제의 안 좋은 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선택해서 보여줌으로써 이 예상 수용자들이 이 대상이나 축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광고나 홍보물의 목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재구성된 현실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플러스 특강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나 홍보물의 현실 재현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광고는요,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홍보물은 홍보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현실을 재구성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선택하거나 배제하거나 하는 방식을 쓸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광고나 홍보물은 사회상을 반영하게 되는데, 사회상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광고나 홍보물을 수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어 봤었는데, 어떤 시각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현실을 재현하였는가, 현실을 재구성하였는가, 이런 제작자의 의도, 관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판적으로 수용을 할줄 알아야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 매체 자료가 현실을 반영하다 보니, 사회상을 반영하다 보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재생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 지역, 연령, 가정 배경, 인종, 장애와 같은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세심한 눈으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주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내용을 하나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내용 확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각의 문단에서 적절한 근거를 찾아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광고에는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된다. 맞나요? 네, 이 글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고나 홍보물은 설득을 위해 재구성된 현실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제작자의 의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나 홍보물은 설득이라고 하는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홍보물 제작자는 대상의 단점은 선택하고 장점은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2번 선제를 읽는 순간 뭔가 바뀌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디가 바뀌어 있습니까? 그렇죠. 홍보물 제작자는 무엇을 부각시켜야겠어요? 대상에 장점을 부각시켜서 선택을 하고 대상의 단점은 배제하겠죠. 자, 그 내용이 마찬가지로 우리 글에 나타나 있었는데, 제작자는 홍보 대상의 장점을 중심으로 정보를 구성하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을 감추거나 최소화한다. 즉, 감추거나 최소화하는 게 뭐예요? 배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알수 있겠죠? 3번. 매체 자료는 현실 세계의 대상이나 현상을 그대로 옮긴 결과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맞나요? 아니죠. 우리 매체 자료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옮기지 못한다.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매체 자료는 현실 세계의 대상이나 현상을 그대로 옮긴 결과물이 아니라. 그렇죠. 그대로 옮긴 결과물이 아닙니다. 제작자의 의도적인 선택과 배제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결과물이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4번. 과거 집안일 용품 광고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려고 만들어졌다.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인데, 과거 집안일 용품 광고에 대한 설명이 우리 글에 있었어요. 고정관념을? 그쵸. 재생산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예를 들어, 과거에는 집안일을 여성의 전유물로 생각하여 관련 상품을 광고할 때 여성 모델이 많이 쓰였는데, 이는 성별에 대한 당시의 고정관념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아서 만들어진 광고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매체 자료는 수용자에게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심어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 집안일 용품 광고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5번. 광고와 홍보물은 대상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광고나 홍보물의 제작 목적, 제작 의도에 대해서 설명한 문장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글에서 찾을 수 있었어야 하는데, 뭐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냐면, 특히 광고나 홍보물은
설득을 위해 재구성된 현실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광고나 홍보

0: 책임물은 설득을 의도,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설명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의 정답은 몇 번? 그렇죠.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현실을 재현한 매체 자료가 아닌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매체 자료에서 현실을 재현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골목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CCTV 영상인데요. 자, 여러분, 이 CCTV 영상에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CCTV 영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촬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겠네요. 정답 1번이 되겠고요. 2번.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밝은 음악과 함께 표현한 출산 장려 광고. 자, 여러분, 이 광고의 경우 의도가 뭡니까? 그렇죠. 출산을 장려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가족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재현한 것 맞고요. 손님이 많아 시끌벅적한 카페 안에서 한적해 보이는 일부만 찍은 사진. 자,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원래는 굉장히 시끄러운 공간인데 어디만? 그렇죠. 한적해 보이는 일부만 선택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현실을 재현한 건 맞겠죠. 자, 4번. 낮잠, 텔레비전 보기는 제외하고 산책하고 독서하는 모습만 골라 올린 사회 관계망 서비스. 자, SNS 상에 이런 모습만, 이런 나의 모습만 골라서 올리는 거죠. 내가 낮잠 자거나 텔레비전 보는 모습은 올리지 않고 산책하고 독서를 즐기는 이런 나의 모습, 멋진 나의 모습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선택해서 현실을 재현한 거죠.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떡볶이 1인분이 공짜라는 문구는 크게, 선착순 10명이라는 문구는 작게 쓴 개업 홍보물. 자, 이것도 홍보를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래서 떡볶이 1인분이 공짜라고 하는 내용은 선택적으로 크게 제시를 하고 그 옆에 선착순 10명이라고 하는 문구는 선택적으로 작게, 그렇죠.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의도가 반영될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번. 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광고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반영된 광고가 아닌 것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1번. 다양한 인종과 체형의 모델이 등장하는 옷 광고. 자, 이옷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인종과 체형에 대한 것을, 그렇죠,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종과 체형의 모델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고정관념이 반영된 광고가 아니겠죠. 자, 2번. 도시의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첨단 가전제품 광고. 자, 이것은 첨단 가전제품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고. 3번. 장애인이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광고.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죠.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광고가 되겠죠. 4번. 아빠, 엄마,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이 등장하는 광고.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가족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여자아이는 분홍색 인형을, 남자아이는 파란색 로봇을 들고 있는 광고. 이것은 무엇에 따라? 그렇죠. 여자와 남자라고 하는 성에 따른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은 광고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기와 이 글의 공통된 주장을 쓰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보기에 광고가 하나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문구가 이거예요. 혹 하지 말고 혹시 하세요. 라고 하면서 아래에 허위, 과대 광고에 속지 않아야 진짜 스마트한 소비자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광고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허위로 또는 과장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혹하지 말고 혹시라고 생각하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보기와 이 글의 공통된 주장을 쓰라고 했으니 우리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언급했던 것 기억합니까? 그렇죠.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 이 매체 자료의 수용자들이 가져야 할 비판적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는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허위, 과장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용 태도, 어떤 수용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비판적인 수용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기와 이 글의 공통된 주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서술형 답이 이런 식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공유 활동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광고에서 현실이 어떻게 재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지 광고의 현실 재현 방식을 분석해서 선생님의 수강후기 게시판에 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자, 경험을 표현해요. 우와,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거나 글로 쓰기 위해서는 네, 몇 가지 꼭 알아두면 좋은 점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공기템이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 공기템은 지난 시간에 원인과 결과가 있었고, 이어주는 말이 있었고, 감각적 표현이 있었는데, 감각적인 표현. 이번 시간에는요, 띵용! 역시 감각적 표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시를 통해서 감각적 표현을 한번 구경을 했어요. 오, 이런 게 감각적 표현이구나.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글을 통해서 감각적 표현을 익혀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방울토마토는 7자에, 예, 이 시를 통해서, 와, 정말 감각적 표현이 진짜 덕지덕지 들어가 있는, 막 묻혀져 있는 그런 시를 우리가 경험을 했었었죠. 이번에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뭐랄까, 내가 경험한 일을 쓴 그런 글입니다. 자, 할머니표 사랑 가득 감자전. 벌써 감자전. 그러니까, 읽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 감자전이 좀 특별한 감자전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감자전인데, 누구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감자전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음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뭐 음식을 막 잘할 수 있는 그 나이는 아니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 해주니까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 오빠, 언니 뭐 이런 분들이 음식을 해줄 수 있어요. 그쵸? 학교에 가면 급식실에서 또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그 음식 모두가 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사랑을 가지고 있다. 예. 자, 그럼 할머니 표 사랑 가득한 감자전에는 어떤 그 내용들이 있을까? 여기에서 감각적 표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생각해 가면서 읽어볼게요.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당. 여기에는 감각적 표현이 들어있지 않죠?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오신 김에 우리 집에 들르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할머니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갔다가 아유 어디 간 김에 왔어 뭐 이렇게. 자, 할머니는요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시며 내가 좋아하는 감자전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유, 그냥 댁으로 가셔도 되는데 굳이 오셔서 나를 위해 감자전을 만들어 주신대요. 자, 여기에서 벌써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런데 할머니가 포근하게 안아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할머니는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셨다. 이래도 되는데 굳이 뭉개구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나 딱 한이 넣었어요. 자, 뭉개구름이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생각이 나요? 뭉개구름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뭉개구름? 요거 생각이 나죠? 뭉개구름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구름이 머릿속에 딱 생각나죠?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뭔가 딱 읽었을 때 내가 직접 본것 같이, 내가 직접 들은 것처럼, 내가 정말 맛본 것처럼 그 맛이 느껴지도록 뭔가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했다면 그걸 우리는 감각적 표현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감각적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방울토마토는 7살이라는 시를 통해서 감각적 표현을 우리가 처음으로 봤고, 여기에서는 글을 통해서 이제 감각적 표현을 보는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감자를 씻었어요. 자, 여기가 중요하지. 할머니가 감자전을 만들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룰루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감자를 씻었어요. 더 맛있죠. 자, 함께 감자를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았다. 이건 아마 할머니께서 해주셨을 거예요. 위험하니까. 강판이 뭐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강판이 뭐지? 이렇게 여기 칼날이 있어. 아, 본적 있어요. 그런 친구 있을 거야. 예,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요 가운데 칼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감자를 빡빡 긁으면 여기 밑에 뭐가 나와요? 감자가 으깨져서 나오죠. 이거 그냥 하면 안 되지. 여기 그릇에다 담아서. 그러면 여기에 갈린 감자들이 밑에 쫙 깔리겠죠. 예, 이게 강판이죠. 자,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았다.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 자, 봐요. 프라이팬에 감자 반죽을 넣었다,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굳이 뜨겁게 달구어진. 아, 뜨거! 이거 뭐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오, 바로 이때야. 이때 감자 반죽을 넣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예.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냥 프라이팬이 아니야. 뜨겁게 달구어진, 어우, 지금 넣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뜨겁다라는 건 촉감이죠. 그쵸? 예,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예, 이렇게, 이걸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했다면 이게 감각적 표현이다. 하얗고 뽀얀 감자 반죽. 굳이 하얗고 뽀얗다는 걸안 넣어도 돼. 굳이? 그냥 강판에 갈았다. 프라이팬에 감자 반죽을 넣고 이래도 되는데 뜨겁게 달구어진 하얗고 뽀얀 그럼 벌써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아우 지금이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딱 무릎 꿇고 앉아 있어. 막 이렇게 책상 자리하고 앉아 있어. 자, 나도 먹는다 막 이렇게. 이게 감각적 표현이고요. 이 반죽을 손바닥만한 크기로 동그랗게 올렸다. 자, 요렇게. 자, 요거 괄호한 부분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마구마구 넣어줘요. 근데 어떤, 왜 넣었을까요? 이 글쓴이가. 감자 반죽이 할머니의 사랑을 대표하는 건데, 지금 나타내는 건데, 감자 반죽을 어떻게 하면 좀더 맛있어 보이게 할까? 그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실감나게 표현할까? 생생하게 표현할까? 지금 이 고민을 하다가 감각적 표현을 넣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한 거지. 노릇노릇하게 익기 시작했다. 감자전이 파삭하게 익을수록 고소한 냄새가 우리 집 부엌을 가득 채웠다. 먹으러 가자. 식탁에 마주 앉아 할머니와 감자전을 먹었다. 따뜻한 감자전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었더니 접시에서 쫀득하게 떨어져 나왔다. 야, 이거 보세요. 우리 같으면요. 감자전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었더니 접시에서 떨어져 나왔다. 맛있었다.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쫀득하게 젓가락으로 싹 했어. 집어 올렸어. 쫀득하게 막 떨어져 나와. 붙으면서 탁 떨어져 나와. 아우, 그 쫄깃함.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의 힘이죠. 먹고 싶다고. 고소하고 짭조름한 감자전이 입안에서 살살 녹았다. 이것도요. 약간 짠 감자전이 아니면 간이 맞은 감자전이에요. 간이 알맞은 감자전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도 잘못 아니야. 그런데 고소하고 짭조름한 감자전이 맛있었다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안에서 살살 녹아. 그냥 솜사탕 먹은 것처럼 살살 녹아. 정말 잘 표현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할머니의 큰 사랑 덕분에 아마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 보다. 크, 철들었어요. 그죠? 맛있었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안 아프고 건강한가 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할머니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자일까 남자일까 난잘 모르겠어요. 예, 뭐 이렇게 이렇게 예,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예요. 그럼 뭐 이러면 되는 거고 얼마나 쉬워요. 예. 자, 글쓴이의 집에 오신 할머니께서 하신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해볼까요? 감자전을 만들어 주셨다. 자, 여기 하신 일이에요. 한 일. 본 일, 들은 일, 뭐, 생각하거나 느낀 점, 뭐, 이런 거 찾아내라.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지금 하신 일을 찾으래요. 감자전을 만들어 주셨다. 감자를 씻어서 믹서기에 넣으셨다. 감자전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으셨다. 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단, 감자전을 만들어 주셨죠. 감자를 씻어서 뭐, 믹서기에 넣으신 게 아니라, 강판에 갈았다고 했죠? 그림도 그려줬죠? 믹서기가 아니라 강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입자가 살아있으면서, 예, 식감이 좋잖아요. 굳이 믹서기로 물론 할수 있지만, 그걸 안 하고 수고롭게 강판으로 가르셨다는 거지. 어이구, 내 이쁜 손주 맛있게 해줘야지. 이러면서. 감자전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으셨다. 누가? 내가요. 그랬잖아요. 쫀득하게 이렇게 올라왔다, 예, 떼어졌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써볼게요. 감자전이 파삭하게 익었다. 사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그죠? 아유, 파삭하게. 자, 감자 반죽을 프라이팬에 올렸다.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이야, 그쵸? 따뜻한 감자전을 젓가락으로 집어 먹었다. 감자를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았다.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니까, 일이 일어난 차례. 여기서는 아마도 시간 순서에 맞게 생각하면 되겠죠. 시간 순서, 뭐 일의 차례. 다 여기서는 비슷한 생각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일단, 뭐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감자 씻었어요. 껍질을 벗겼어요. 강판에 갈았어요. 그러면 라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재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감자 반죽을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에 올려야겠죠. 그래서 올렸습니다. 자,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이기 때문에 감자전이 익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 익었어요. 익었네. 그러면 뭐예요? 아, 그래. 따뜻한 이 감자전 식기 전에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으면 끝. 예, 이런 문제 풀지만 말고 정말 여기서 감자전 먹으면서 풀면 정말 좋을 텐데. 자, 라, 나, 가, 다네요. 네. 감자전 가져올걸. 예. 자, 감자전의 맛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예, 감각적 표현이 공기템이니까. 예, 공기템 문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자, 감자전 맛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감자전의 색깔을 표현할 수도 있고, 감자전의 모양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굳이 여기서는 감자전의 맛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럼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감자전. 여기에다가, 예, 중요한 것을, 이 포인트를 두고 잘 보세요. 하얗고 뽀얀 감자 반죽. 고소하고 짭조름한 감자전. 접시에서 쫀득하게 떨어져. 뭉게구름처럼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시며, 일단 이건 아니야. 이거는 할머니께서 나를 안아주실 때 포근하게 안아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뭉게구름처럼 이거 맞아요. 이거 감각적 표현 맞지만 감자전 맛과는 상관이 없죠. 접시에서 쫀득하게 떨어져. 아, 물론 감각적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이건 질감이죠. 그죠? 예. 고소하고 짭조름한 여기죠. 먹어보니까, 맛을 보니까 고소하고 짭조름하더라. 하얗고 뽀얗다. 이거 감각적 표현은 맞지만 맛이 아니라 이 감자 반죽의 예, 색깔이죠. 색깔. 내가 좋아하는 감자전. 여기에는 감각적 표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감자전의 맛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3번. 고소하고 짭조름하다. 자, 여기는 색깔. 색깔. 여기는 맛. 그리고 쫀득하다. 이거 질감이죠? 그 다음에 뭉게구름 같다. 이거는 시각이죠. 네. 뭐, 생김새, 모양. 뭐, 이런 것들 되겠어요? 네. 이걸 알려면 우리는, 네, 어떤 감각기관이 필요해요? 눈이 필요하죠. 이걸 알려면 입이 필요하죠. 입. 짜자잔, 입. 그 다음에 요걸 알려면 쫀득하게 떨어지네. 뭐, 예를 들어서 만질 수도 있고요. 만지면서 알아낼 수도 있고요. 그냥 보면서, 떨어지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예, 눈으로 이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뭉게구름 같다. 이 모양은 어떻게 해요? 예, 눈으로 봐야지요. 네. 자, 이렇게, 나의 감각기관으로 느껴지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한 것이 감각적 표현이다. 할머니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를 골라서 기호를 써 보랍니다. 자, 눈을 얘기하죠? 국어에서는 생각이나 느낌은 그냥 하나의 어휘처럼, 하나의 낱말처럼 이렇게 그냥 쓰세요. 예, 생각 또는 느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생각이나 느낌. 그냥 아예 이렇게 항상 나옵니다. 자,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은 것몇 가지? 두 가지를 한번 골라봅시다. 할머니의 품이 뭉게구름처럼 포근함. 할머니와 식탁에 앉아 감자전을 먹음.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어 감자전이 더욱 맛있게 느껴짐. 자, 할머니의 품이 포근하다. 이건 어떤 것일까? 할머니의 품에 안겼더니 굉장히 포근함을 느꼈어. 이런 거죠. 할머니와 식탁에 앉아서 내가 감자전을 먹었어. 이건 그냥 사실이죠. 그리고 포근함을 알아냈다는 건 나의 생각이나 느낌인 것이죠.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감자전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여긴 아예 느껴졌다고 답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래서,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은

오늘 알맞은 거두 가지는 가. 그 다음에, 아이고, 라가 아닌데, 다인데. 아, 제가 가끔 이래요. 네. 자, 여기 다라고 쓸게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실수하다가, 내가 왜 라라고 썼지? 하고 틀린 친구들 가끔 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수한 거야. 네. 자,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글로 한번 써보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게 다 과정이죠? 항상 똑같아요. 계획부터 합니다. 예. 항상 계획부터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하고요. 실제로 글을 쓰지요. 글 쓰고 나서 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점검을 합니다. 점검이 뭐라고요? 검사하는 거죠. 글을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고요. 아, 여기 좀 이렇게 고쳐볼까? 저렇게 고쳐볼까? 이 내용이 빠졌네? 그럼 더 넣고. 이 내용은 없어도 될것 같아. 그럼 빼버리고. 이게 바로 점검이죠? 그리고 나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어떻게 잘 표현을 하면 좋을까? 이것도 많이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한 것을 글로 쓰는 과정. 최근에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립니다. 나 경험한 것 중에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아. 그것을 써야 좀더 재밌게 쓸수 있죠. 좀더 쉽게 쓸수 있어요. 그죠? 자,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거 뭐예요? 그렇지. 인상 깊은 일이지. 또 얘기합니다. 예, 인상. 뭐예요? 인이 뭐라고? 도장. 도장이야, 도장. 뭐, 여기다가 인. 그러면 도장 찍으란 얘기라고 했죠? 자, 내 머릿속에 도장이 찍혔네. 한번 찍힌 도장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 즉, 인상 깊다라는 얘기는 어떤 것이 도장처럼 내 머릿속에 딱 찍혀버려서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이런 말이에요. 즉, 기억에 남아. 잊혀지지를 않아.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인상 깊은 일을 떠올리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세 가지가 인상 깊은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자신이 고른 경험을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해요? 자, 일단 무엇을 겪었는지, 왜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어난 까닭도 정리해 보고요. 자, 내가 그때 본 것, 그리고 들은 것, 여기에다가 감각적 표현, 우리 지금 공기템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감각적 표현을 넣으면 좋을까? 두리번 가면서, 아, 여기다가 감각적 표현을 한번 내가 넣어보자. 자,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을 써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요. 글을 쓰고 나서 끝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신이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아, 여기 좀 어색한데?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고쳐보고요. 내가 경험한 일이 잘 드러났을까? 할머니께서 나에게 감자전을 만들어주신 일이 잘 드러났어.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잘 표현했나? 그래,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 좋아, 좋아. 쫀득하게 떨어지는 거. 아이, 좋아. 막 이런 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났나? 할머니 사랑해요. 잘 드러났죠? 내가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한 것 같다. 잘 드러났죠? 자, 이것도 다잘 드러났습니다. 친구들의 발표를 잘 듣고요.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친구들에게도 배우고 나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기 위해 간단히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자, 쓸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사실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교재 보시면서, 뭐안 외워도 돼. 교재 보시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내 경험을 글로 쓰기 위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쓸까? 본 것을 쓸래? 할머니가 감자전을 만드는 그 과정을 내가 봤어. 그래서 글 속에 녹였어. 내가 겪은 일 쓸래. 할머니랑 같이 감자를 씻었어. 그리고 할머니께서 만드신 감자전을 내가 맛봤어. 뭐 이거 겪은 일 썼죠? 생각이나 느낌. 할머니께서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내가 참 행복했어. 할머니 덕분에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한 것 같아. 이게 다 생각이나 느낌이죠? 수집한 자료의 내용. 여기 수집한 자료 있어요? 없지요. 그냥 내가 보고 겪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글 속에 경험을
녹여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여기 본 것, 겪은 것, 생각이나 느낌, 요세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수집한 자료, 이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경우에는 무엇을 쓸 때였었었죠? 기록문 쓸 때. 기억나죠? 예. 기록문. 그 다음에 뭐, 설명하는 글. 예. 설명하는 글. 이런 걸쓸 때에는 좀더 정확성이 필요하니까, 예, 자료를 제대로 수집하면 좋고요. 주장하는 글쓸 때에도 자료를 수집하면 좋아요. 네, 내 주장을 조금 더 탄탄하게 뒷받침해 줄수 있으니까. 자신이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쓴 글에 어색한 부분이 발견됐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표현 조금 이상해, 어색해. 조금 더좀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욕심이 나죠? 아이, 어색하지만 발표하자. 어색하니까 자연스럽게 고쳤어야지. 예, 정말 당연한 말이죠. 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고른다. 자신이 고른 경험을 간단히 정리한다.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에서 감각적 표현을 찾아본다. 뭐, 다 좋은 내용이에요. 다 좋은 내용인데, 문제는 어색한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 몰라요. 그냥 발표할래요. 그냥 낼래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뭐, 감자전 만드는 왜 있잖아요. 감자전 만드는 과정이 아까 그 글에 잘 나타나 있죠. 감각적 표현 아니더라도, 과정이 참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감자를 씻었어. 껍질을 벗겼어. 강판에 갈았어. 뜨거운 프라이팬에 반죽을 동그랗게 붙였어. 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붙여서 파삭하게 먹었어. 뭐, 이렇게. 그 과정이 참잘 나타나 있죠. 그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글로 쓸때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거나, 그죠? 그 다음에 제목은 그 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뒤에 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통째로 빠져 있어. 그거 다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쳐 쓰셔야죠. 자,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글로 쓰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해볼게요.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이 겪은 일을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라이팬에 반죽을 넣었다. 이게 더 간단하지.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쫀득쫀득한 감자전 반죽을 동그랗게 네, 뭐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오히려 길어지죠. 간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감각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실감나게 다른 말로 생생하게, 생생하게, 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감각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글쓴이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쵸? 할머니가 나를 안아주셨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할머니께서 뭉게구름처럼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셨다. 어때요? 더이 글쓴이의 이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실감나게, 생생하게, 뭘까요? 뭐,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더잘 이해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다. 네, 다 같은 말이죠? 자신이 최근에 경험한 일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일을 떠올리고요. 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연습해 보는 거죠. 예. 자, 최근에 경험한, 에이, 최근 아니어도 돼요. 옛날 것도 되나? 돼요. 예.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예를 들면 나는 호수공원에서요. 내 친구들과 자전거 탄게 정말 좋았어요. 그때 뭘 봤는데, 뭘 들었는데, 바람소리 들었고요. 물결이 반짝이는 것도 제가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활용해서 표현하고 싶은 부분 써볼까? 네! 저 시원한 바람소리, 그리고 반짝이는 물결을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쓰고 싶어요. 휘, 시원한 바람소리, 보석처럼 반짝이는 물결,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경험을 떠올리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나타내봅시다.

시다.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시원했고요. 물이 작고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요. 반짝반짝 물결이 빛났고요. 바닷물이 파랬어요. 자, 그래서 짠내와 함께 시원함이 느껴지는 파란 바다, 수아수아 소리를 내며, 바닷가에서 수아수아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멀어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파도,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감각적 표현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짠내, 그 다음에 파란, 수아수아, 멀어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파도, 이런 감각적 표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공기운입니다. 다음 대상에 어울리는 감각적 표현은 뭘까요? 푹신푹신 새하얀 솜사탕, 탱글탱글 매끈한 포도알. 둘다 감각적 표현 맞네요. 그런데 대상이 뭉게구름이네요. 자, 그럼 어떤 것이 더잘 어울릴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석훈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뭐 잠깐 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연극을 전공하고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 후에 이제 국립극단에서 아주 그 재미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받고.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 거기서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 출연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영화 출연이라든가 텔레비전 드라마 출연을 하게 되면 뭐 제작사에 찾아가서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희한하게 방송국 프로듀서분이 저희 극단에 찾아오셨어요. 혹시 드라마 출연을 할 생각이 없느냐?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출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전 단지 연극 연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연극을 해야겠다고 해서 극단에 들어갔는데 텔레비전 드라마를 출연하자는 역제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바가 아니에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게 된 것은. 그게 이제 언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홍길동이라는 드라마 출연입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출연하게 된 거죠. 저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없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배우가 성공한 배우들도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 뭐 단역 생활을 몇 번 했다. 오디션을 몇 번 봤다 떨어졌다. 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과정 끝에 20년, 30년 후에 주연 배우가 됐다. 뭐 이런 배우들이 이런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도 타이틀 롤로. 물론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엄청 뭐 트레이닝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텔레비전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생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배우라면 손꼽힐 만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라마 시작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3년 정도 됐는데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 또 그 가운데서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깜짝 놀래하시면서 어떻게 환경 또 쓰레기에 대한 유튜브를 네가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의 그 제작사에서 부동산과 주식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주식은 백전백패거든요. 한 번도 수익이 나본 적이 없어 이때까지. 그래서 저는 주식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부동산은 그게 또 그 정도 뭐 부동산을 사고 파는 자칫하면 이게 투기의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올바른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작사에서 저한테 그럼 너는 뭐가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말도 안 된대요. 그건 도대체 수익 구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고 이게 경제 활동이니까. 제가 저는 그거 아니면 유튜버를 할 생각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배우들이, 연예인들이 부업이라는 걸 좀 합니다. 부업. 부업이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음식 장사라든가 무슨 뭐 옷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런 부업들을 좀 많이 하세요. 저도 만약에 내가 일이 바쁜데 일이 한가하면 어떤 부업을 한번 가져볼까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고물상을 하고 싶었어요. 고물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재활용센터, 폐기물센터. 이상하게 저는 남이 버린 것, 못 쓰게 된 것이 재활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원래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물상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라고 시작을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 너는 언제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반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날씨가 맑았는데 봄이었는데 지금처럼 봄이었는데 굉장히 햇살이 내리쬐는 아주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이렇게 뿌였나 그랬더니 뉴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황사 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내일 봄에도 대규모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 서울 하늘을 뒤덮은 황사가 지난해 처음 관측된 것은 3월 1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황사는 봄 동안에만 무려 16일이나 나타났습니다. 3, 4일 정도이던 평년에 비해 5배나 많았습니다.
0: 황사 먼지? 우리 먼지는 아는데 황사 먼지는 뭐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황사 먼지의 원인은 중국하고 몽고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북서풍이 불어서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몽골 지역과 중국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놀랐고 그렇다면 제가 어렸을 때는 황사 먼지가 없었는데 왜 2000년대 초반부터 황사 먼지가 시작됐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공부도 해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봤는데 아 몽골 지역 그 고비 사막하고 네이멍구 지역에 사막이 있었는데 그때 원래 눈이 오는 거예요 겨울에. 근데 겨울에 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눈이 녹아서 초원이 되고 또 몽골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축들을 키우는데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초원 지대가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막이 된 눈이 왔었으면 초원이었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게 도대체 왜 눈이 오지 않으며 왜 사막이 넓어지며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그랬죠.

20년 전이에요. 20여 년 전인데. 근데 마스크는 감기 걸렸을 때만 쓰는데, 아니, 날씨가 맑은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아했고,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집들이 쓰레기를 들고 저녁 6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뭐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있고 뭐 있지만, 정말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일주일 동안 쓰레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 눈으로 봤더니 정말 산 같더라고요. 야, 이게 도대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쓰레기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고 어떻게 버려지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바로 이게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이거는 이제 10리터짜리인데요. 여기에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는데 이게 정말 재활용이 되는지, 그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이 쓰레기 봉투가 나온 지는 이제 한 30년 됐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이게 종량제 봉투 폐기물 분리배출이 시작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쓰레기를 그냥 분리 배출, 분리 수거 없이 한 군데다 다 버렸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요. 그래서 여기가 일산인데 이제 서울서 오다 보면은 이제 상암 난지도를 지나서 일산으로 오게 되는데 난지도에 예전에 다 갖다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까지 거기다 버렸으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쓰레기 산이 큰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게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서 아주 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공원이 됐고 정말 동물들도 많이 살고 식물들도 아주 많이 살게 되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하긴 했으나 정말 30여 년 전에 이 난지도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난지도가 이 난초 난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난초가 아름답게 피어있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난지도로 신혼여행을 갔다, 소풍을 난지도로 갔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하고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 거기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들이 그땐 소각도 없고 다 외립이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정책이 3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좀 약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그때 환경부에서 이걸 만드셨던 쓰레기 봉투를 만드셨던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는 멀쩡한 배우가 왜 쓰레기에 대해서 하냐. 너 뭐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또 쓰레기라는 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으니 너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연기를 고등학교 때 이거를 연기를 해야겠다로 마음 먹었는데 그때도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대에서 연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 내가 연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게 진실이 됐던, 그게 진리가 됐던, 감동이 됐던, 작품성이 됐던, 뭔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끌림이 있어서 또 강한 깨달음이 있어서 연기를 선택했는데 훌륭하게 저의 삶을 그래도 성실하게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연기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배우이긴 하지만 배우 생활을 그만둔 건 아니지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주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야 연기를 해야지 넌 왜 연기를 안 해?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예를 들긴 하는데 저는

부산에 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근데 무엇을 타고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걸어서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부산만 가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부산에 가려면 KTX를 타고 가야 돼. 부산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그게 제일 빠르고 좋아. 빨리 갈 수는 있으나 행복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나중에 내가 사람들이 잘안 찾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무엇을 할까 또 고민을 해봤는데 고물상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전달하는 것이 목표니까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택배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난 그것도 재밌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걸 받아다가 소비자들한테 전달만 하는 그런 전달자의 목표가 저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는 뭐 여기 청년분들이 뭐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좀 직업의 선택은 목적지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원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정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단을 선택하면요. 이게 예를 들면 부산에 갈때뭐 기차를 타고 간다. 근데 기차를 매번 타야 될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지겹고 지루하고 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에 걸맞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는 연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뭐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진행도 하고 있고 또 한동안은 라디오 진행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는 드라마 출연을 좀안 해가지고 이 10대, 20대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예능을 좀몇번 출연했거든요. 그랬더니 초등학생도 알아보고 중학생도 20대들이 좀 알아봐요. 그래서 이거 예능이라는 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틀 안에서 목적지가 같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수단으로든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물과 공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없어도 살수 있고 또 돈이 없어도 살수 있고 집이 없어도 살수 있는데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과 공기가 오염이 됐고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들이마실 수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삶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재밌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정말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래? 그럼 이게 다 재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쓰레기 자체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요거, 안 돼? 요거 아주, 아주 문제야, 안 돼요, 이게. 이것처럼 귀찮은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거는 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가? 전 해결책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도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영어책에 푹 한번 빠져보도록 할까요? 단순히 재미만 있냐고요? 아니죠. 재미를 느끼면서 책을 읽다 보면 실력이 올라가 있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짜잔!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주 긴장감 넘치고요. 서서히 손에 땀이 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과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허락하다라는 let과 allow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1: Toto was terrified too. He jumped from Dorothy's arms and ran away. Dorothy chased after him. Hurry, Dorothy! called Auntie Em. Dorothy found Toto hiding under the bed. I can't let the cyclone take Toto! She cried out. She grabbed Toto, but it was too late. A great wind shook the house. The house shook so hard that Dorothy lost her balance. She fell suddenly upon the floor. Then a strange thing happened. Chapter 3. The Flying House. The house whirled around and around. It rose slowly through the air. Dorothy felt as if she were going up in a balloon. The house went higher and higher. It was carried far across the sky. The cyclone lifted it as easily as a breeze might lift a feather.
0: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도로시와 그 다음에 삼촌, Uncle Henry 가족은 폭풍을 잘 피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약간 긴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Toto was terrified too. 이제 폭풍이 오니까,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토토가 어떻게 됐냐면 terrified. Terrified라는 것은

무서워하는. 근데 이게 조금 무서운 게 아니라 많이 무서운 거, 겁에 질리는 것을 terrified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토토는 무서워했습니다. 토토도 무서워하는 것이죠. He jumped from Dorothy's arms and ran away. 너무 무서우니까 도로시가 키우는 그 개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의 개인 이 토토는 지난 강에서 나왔었죠. He jumped. 그는 뛰어 내려갔습니다. 어디로부터? 도로시가 꽉 안고 있었는데 축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어딘가에 숨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는 뛰어 내려갔습니다. 어디로부터? 도로시의 품에서. 그러니까 팔 밖으로, 팔로부터 뛰어 내려갔고요. And ran away. 그리고 뛰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거 어떡하나요? 지금 폭풍이 올 텐데. Dorothy chased after him. 도로시는 그를 쫓아갔습니다. Hurry, Dorothy called Auntie M. 서둘러 도로시야. M 이모가 불렀습니다. 아, 과연 이 토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은요. Dorothy found Toto hiding under the bed. 다행히 찾았네요. 도로시는 발견했습니다. 토토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hiding under the bed. 침대 아래에서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토도 동물인데 너무 무섭다 보니 뭔가 이 분위기가 바람 불고 뭔가 이 도망가고 이런 분위기에 좀 압도되다 보니 좀 무섭다 보니까 뛰어내려가서 이 본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침대 아래에 가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I can't let the cyclone take Toto, she cried out. 도로시가 외쳤습니다. 나는 I can't let이라는 것은 하게 하다, 허락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너 지금 밖에 나가서 놀아도 좋아. 너 간식 하나 사 먹어도 좋아. 허락한다,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let인데요. 나는 허락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뭐? The cyclone. cyclone이라고 하면 열대성 폭풍이죠. 열대성 폭풍인 이 cyclone이 토토를 데리고 가게 놔둘 수가 없어. 그렇게 놔둘 수 없어. 그렇게 허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토를 지켜야 되겠다. 이 말인 것이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도로시가 키우는 개인데 그냥 이렇게 폭풍에 쓸려가게 밖에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챙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She grabbed Toto, but it was too late. 자, 그런데 그녀가 토토를 꽉 잡았습니다. 이제 침대 아래에서 나와! 이렇게 해서 잡았겠죠. 그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잡았습니다. 그러나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아, 뭐가 늦었다는 것일까요?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락하다,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할 때는 허용하다, 허락하다,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뭔가를 전부 다 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또더 많은 표현이 있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흔히 많이 쓰는 것, 혹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우리 중간 기말에 나오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두 가지 정도만, 너무 많이는 말고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뽑아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바로 한번 Fun Reading Grammar에서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허락하다의 let과 allow의 차이입니다. 즉,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let, 뭔가를 하게 하다, 허락하다, allow, 뭔가를 허락하다라는 의미인데 이두 개가 의미상 약간의 아주 조금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법적으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My dad let me stay up late. 그 다음 두 번째는요. allow를 사용한다면 The coach allowed the players to take a break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두 개를 보면은 사실은 let과 allow가 동일하게 뭔가를 허락하다, 하게 하다, 뭔가를 허용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의미도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미묘하게 다른데요. 그 미묘함을 여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y dad, 나의 아버지는 let me stay up late. 나에게 허락해줬다. 맞죠? 나를 하게 해줬다. Stay up late. 밤늦게까지, stay up late이라는 것은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이거든요. 밤늦게까지 깨어있도록 허락해줬다. 예를 들어서 뭐 사촌이 놀러 왔는데, 혹은 뭔가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 혹은 밤에 내가 좋아하는 뭔가 영화가 TV에서 방영을 하는데, 오늘만은 아빠가 늦게 자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일단 요거 잠시 두고요. 그 다음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의미 아시겠죠? Let은 뭔가 하게 해주는 거예요. 허락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the coach allowed. 코치는 허락해줬습니다. The player, 선수들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뭐 하도록? To take a break. 아, 이때까지 열심히 훈련했으니까 이제 우리 선수들 다 같이 쉬는 시간 한 15분, 20분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두 개가 둘다 허락하다는 공통점이

0: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어감이 뭐가 다르냐면 let은 구어체에서 많이 쓰고 조금 더 비격식적인 뭔가 공식적이고 뭔가 딱딱한 상황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뭔가 좀더 편안한 상황, 부모님, 뭐 가족 간에 쓴다거나 친구 간에 쓴다거나 이렇게 그럴 때 조금 더이 비공식적이고 비격식적인 격식이 좀더 낫다라는 것이죠. 형식을 덜 갖춰야 되는, 덜 갖춰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let을 좀더 많이 쓰고요. allow라는 것은 글로 쓸 때. 뭔가 조금 더이 말보다는 글이 조금 더 공식적이고 형식을 좀더 우리가 거쳐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 쓸 때나 혹은 allow라는 것은 조금 더 공식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내용도 그러한 겁니다. 코치가 이 선수단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단이 있는데 코치가 선수들에게 아, 지금부터 20분 동안 쉬는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치가 허락해 준 것입니다. 선수들이 쉬어도 된다고. 물론 여기에 let을 적어도 의미가 당연히 통하고 이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선택을 하라면 뭔가 조금 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는 let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요. 뭔가 조금 더 공식적이고 격식을 차려야 되는 순간에는 allow를 조금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주 큰 차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문법적인 차이인데요. 바로 let 다음에 누구에게 허락해 주냐면 me, 나에게 허락해 줬죠. 그러면 뭘 하도록 허락해 줬냐면 바로 stay up late, 늦게까지 앉아도 된다고, 늦게까지 깨어 있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 네, 여기서 me라는 것이 목적어예요. 나라는 것이죠. 목적어인데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격 보호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stay가. 근데 let을 쓸 때는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인 형태가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allow를 쓸 때는 여기 보니까 코치가 선수들을 허락해 준 것이죠. 선수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줬냐면 to take a break, 휴식을 취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바로 여기 있는 the players가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가 무엇을 하냐면 휴식을 취하겠죠. 근데 이 휴식을 취하다가 목적격 보호인데 이 allow가 왔을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여기 보니까 뭐가 하나 붙어 있죠. take 앞에 바로 to take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to가 붙어 있죠. 그래서 allow를 쓸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인 to 부정사를 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 great wind shook the house. 아주 센 바람이 집을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막 부니까 집이 막 흔들흔들거리겠죠. The house shook so hard that Dorothy lost her balance. 집이 흔들렸는데요. 어떻게 흔들렸냐면 너무 세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여기 있는 that은 그 결과, Dorothy lost her balance. 도로시가 서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분명히 토토를 안고 있었겠죠. Dorothy는 어떻게 됐다가 lost her balance. 그녀의 balance를 균형입니다. 이렇게 잘서 있어야 되는데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She fell suddenly upon the floor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는 도로시는 fell, 넘어졌습니다. Suddenly, 갑자기 upon the floor. upon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upon은 쉽게 생각하자면 앞에 있는 up를 없애면 됩니다. o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on the floor. 아, 집 안에서 서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집이 흔들리니까 바닥에 넘어졌다. on the floo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n a strange thing happened.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happened. 일어났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1: Toto was terrified too. He jumped from Dorothy's arms and ran away. Dorothy chased after him. "Hurry, Dorothy!" called Auntie Em. Dorothy found Toto hiding under the bed. "I can't let the cyclone take Toto!" she cried out. She grabbed Toto, but it was too late. A great wind shook the house. The house shook so hard that Dorothy lost her balance. She fell suddenly upon the floor. Then a strange thing happened.
0: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3, Chapter 3입니다. The Flying House, 날아다니는 집. 이 농가가 그냥 농가가 아니고 집이 날아다니나요?

0: 보도록 할까요? The house whirled around and around. 집이 whirl이라고 하면은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막 도는 것이죠. It rose slowly, slowly through the air. 그 집은 rose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붕 뜨는 것이죠. 아주 천천히 through the air 공기 중에 붕 떴습니다. 천천히. Dorothy felt. 도로시는 느꼈습니다. As if라는 것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인 것처럼 느꼈냐면 she were going up in a balloon. 마치 그녀가 were going up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그녀가 올라가는 것처럼 어디에서 이 커다란 열기구를 타고 혹은 풍선을 붙잡고 혹은 커다란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붕 뜨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지금 집 안에 있는데도요. 그 다음은요. The house went higher and higher. 그 집이 점점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아, 이게 가능할까요? 이 이야기니까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It was carried far across the sky. 하늘을 가로질러서 하늘에서 그것은 옮겨졌습니다. It was carried라고 돼 있죠. 그 집은 옮겨졌습니다. 그 집이 아주 하늘에서 하늘을 가로질러서 멀리 가버렸다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The cyclone lifted it as easily as a breeze. Might lift a feather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열대성 폭풍인 사이클론은 lifted 들었습니다. 들어올리다. 무엇을 들어올렸냐면 it 여기서 it이 뭐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던 집이 되겠죠. 그 집을 들어올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as 나오죠. as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as는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의미인데 뭐만큼? 두 번째 as 뒤에 것만큼이나 중간에 거 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열대성 폭풍인 사이클론이 집을 들어 올렸는데요. 뒤에 것만큼이나. breeze라는 것은 미풍, 이렇게 살금 살살 부는 이 미풍 있잖아요. 세게 부는 바람은 강풍이고, 미풍, 산들바람. 산들바람이 might lift a feather. 무엇을 들어 올린다고요? 깃털을 들어 올리는 것만큼이나 쉽게 사이클론, 열대성 폭풍이 집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미풍, 산들바람이 불때 예를 들어서 깃털이 하나 있다면 그게 아주 쉽게 날아다니겠죠. 마치 그것만큼이나 쉽게 폭풍이 집을 들어올려 버렸다는 거죠. 우리 친구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3 The Flying House. The house whirled around and around. It rose slowly through the air. Dorothy felt as if she were going up in a balloon. The house went higher and higher. It was carried far across the sky. The cyclone lifted it as easily as a breeze might lift a feather.
0: 자, 오늘도 여러 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Balance, balance. The house shook so hard that Dorothy lost her balance. Happen, happen. Then a strange thing happened. Whirl, whirl. The house whirled around and around. As if, as if. Dorothy felt as if she were going up in a balloon. Breeze, breeze. The cyclone lifted it as easily as a breeze might lift a feath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wind라는 것입니다. 바람이죠. 자, 그런데 이 wind라는 것이 발음도 다르고요. 의미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요. 자, the wind is very strong today. 오늘 뭐가 매우 강하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발음은 wind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람이 오늘 매우 강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혀 다른 단어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wind입니다. 그리고 과거형은 wound, wound가 되겠죠. 의미는 wind는 바람이고 wind는 감다. 뭔가를 어딘가에 칭칭 감다 할 때 그 감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과학 3단원 핵심 정리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3단원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자, 우리 2단원에서는 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우리 3단원에서는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하나하나씩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5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단원에서는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먼저 첫 번째, 주변의 식물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물 관찰을 굉장히 쉽다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쉬운 식물 관찰이라고 하더라도 주의할 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식물을 함부로 밟거나 꺾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함부로 꺾으면 여러분들 식물이 다치게 되겠죠. 또한 우리 식물에는요, 물과 양분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함부로 내가 꺾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전달이 어렵겠죠. 그래서 식물이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꺾거나 밟으면 안 되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요, 식물을 관찰할 때 긁히거나 찔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3번과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어떤 식물들은 여러분들 독성이 있거나 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물을 관찰할 때 긁히거나 찔리면 우리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나쁜 반응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식물 관찰할 때는 반드시 긁히거나 또는 찔리지 않도록 안전한 옷차림 상태로 식물을 관찰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냄새를 맡거나 입에 넣는 것 역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또는 입에 넣었다가 잘못해서 먹기라도 한다면 독이 있는 식물이라면 정말 큰일 나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행동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관찰이 끝나면 여러분들 손에 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을 깨끗이 씻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주변에 대표적으로 학교 화단이 있고 공원도 있죠. 자, 화단이나 공원에 가면 여러 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소나무나 작약, 민들레, 은행나무, 도끼풀, 단풍나무, 무궁화, 장미, 민들레처럼 여러 가지 식물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식물들을 분류를 해볼 건데요. 그냥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잎을 관찰해서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 가지 잎의 생김새를 우리가 관찰을 해볼까요?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벚나무, 강아지풀, 은행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토끼풀.

메이플의 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잎의 모양이 여러분들 다 똑같은가요? 아니죠. 제각기 조금씩 다른 모양의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벚나무는 잎의 끝부분이 여러분들 어떠냐면 굉장히 뾰족하지요. 그리고 가장자리는 여러분들 톱니바퀴 모양입니다. 아, 톱니 모양입니다. 즉,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강아지풀 볼까요? 자, 강아지풀은 잎이 여러분들 벚나무와 비교하면 가늘죠. 가늘고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은행나무 잎을 보면요. 자, 은행나무 잎은 조금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무슨 모양이냐? 바로 부채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부채를 이렇게 펼친 모양. 요런 모양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고, 잎의 끝부분은 여러분들 물결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소나무의 잎은요, 바늘처럼 가늘고 길쭉한 게 특징이고요. 우리 단풍나무 잎은 마치 손바닥을 핀 것처럼 생긴 모양이죠. 그리고 가장자리는 벚나무와 마찬가지로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토끼풀 한번 볼까요? 자, 토끼풀. 이 잎은 한 곳에 세 개씩 나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또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세잎클로버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씩 나고 끝이 어떠냐면 둥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는 여러분들 보시면 톱니 모양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식물 잎의 생김새 중에서 식물의 잎은 전체적인 이런 모양 또는 가장자리 모양, 이렇게 생김새가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이 외에도 여러분들 잎의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동물을 분류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물을 분류할 때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했었나요? 맞아요. 선생님이 동물을 분류할 때는 이 분류 기준의 결과가 여러분들 변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했고, 절대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동물을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식물도 누가 분류해도 같은 분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 자, 그렇다면 뾰족한 것과 뾰족하지 않은 것, 잎을 우리가 관찰해서 분류를 할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잎의 모양이 예쁜가? 또는 내가 좋아하는 모양인가? 이런 것은 기준이 여러분들 굉장히 주관적이고, 결과가 여러분들 누가 분류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은 분류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합한 분류 기준을 세워서 우리 식물의 잎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류 기준,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자, 이 분류 기준 적합한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누가 분류하더라도 그 분류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이 분류 기준은 우리가 아주 적합한 분류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 분류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나눠보면, 자,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 것에는 벚나무, 단풍나무, 토끼풀이 있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것에는 여러분들 강아지풀, 은행나무, 소나무가 있지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대부분 뿌리, 줄기, 잎이 있고 생김새에 따라서 풀과 나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풀과 나무 굉장히 비슷하지요. 자, 공통점도 있고 눈에 띄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점은요, 잎과 줄기의 구분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대표적인 공통점이 될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차이점도 있겠죠. 풀의 경우에는 줄기가 가늘고 키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나무는요, 줄기가 여러분들 굵고 단단해요. 그리고 키가 크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대체로라고 했으니까 모든 풀, 모든 나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식물을 풀과 나무로 분류했을 때 풀에 속하는 것과 나무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풀에 속하는 것에는 강아지풀, 명아주, 민들레, 애기똥풀과 같은 것이 우리 풀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다음 우리 나무라고 할수 있는 것에는 소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신갈나무 같은 것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단원 평가 1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61쪽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학교 화단이나 공원에는요, 소나무, 작야, 민들레와 같은 다양한 이것이 살고 있다. 자,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는 바로 이곳에 나와 있죠. 소나무, 작약, 민들레. 그러면 도대체 소나무와 작약과 민들레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 셋은 어떤 것으로 묶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자, 어떤 것으로 묶을 수 있나요? 맞아요. 바로 이 셋은 모두 식물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요. 따라서 우리 1번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은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식물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 힌트가 나와 있네요. 먼저 첫 번째, 잎이 초록색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 잎이 초록색인 것.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잎이 초록색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조건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이 굉장히 특이한 조건인데요. 부채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잎이 생긴 거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떠올려 보면 바로 은행나뭇잎이 부채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 중에서 소나무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맞아요. 바늘처럼 아주 가늘고 끝이 뾰족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 4번 강아지 풀의 잎은 여러분들 어땠나요? 그쵸. 가늘고 좁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어서 3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식물을 관찰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식물을 관찰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었어요. 자, 선택지를 보면서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 보면 1번 보겠습니다. 식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자, 식물 중에는요,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물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독성 있는 식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죠. 자, 주의할 점으로 알맞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식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단순히 가려운 것을 떠나서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 알레르기가 있으면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은 옳은 주의점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장미와 같이 가시가 있는 식물을 조심한다. 자,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뾰족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곳에 닿으면 여러분들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다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심하면 그 다친 상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병원균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해야 되죠. 자, 옳은 내용이고요. 4번 볼까요? 식물을 소중히 여기며 관찰한 태도. 우리가 관찰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5번 보면 식물을 밟고 관찰한다라고 했는데 식물을 밟거나 함부로 꺾으면 안 되는 것. 우리 아까 주의점에서 살펴봤었죠?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잎을 관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인데요. 자, 오른쪽 잎은 여러분들 바로 단풍나무 잎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것이 단풍나무 잎인지 아닌지 몰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되니까요. 1번 볼까요? 잎의 끝이 둥글다. 아니죠. 잎의 끝이 여러분들 뾰족하죠. 따라서 옳지 않고요. 2번. 가장자리가 매끈하지 않습니다. 울퉁불퉁. 톱니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 3번. 깊게 갈라져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손바닥을 쫙핀 것과 같은 모양이죠. 자, 따라서 우리 4번 문제 정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식물의 잎인지 쓰는 문제입니다. 그럼 주어진 힌트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식물이었는지를 떠올려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잎의 끝부분은 뾰족한

하다. 그 뾰족한 잎을 가진 몇몇 식물들이 있었지. 자, 후보군이 일단 첫 번째 후보군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힌트 볼까요? 잎이 한 곳에 두 개씩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잎이 한 곳에 두 개씩 붙어 있다? 이렇게 하나에 두개 붙어 있는 잎? 어떤 건지 점점 정답 감 오는데요. 자,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또는 두 가지 힌트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수 없을 수 있으니 세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가늘고 길쭉하대요. 이제 알겠습니다. 끝이 뾰족하고 한 곳에 두 개씩 붙어 있고 전체적인 모양 가늘고 길쭉한 거. 여러분들, 어떤 식물의 잎인가요? 맞아요. 정답은 소나무지요.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소나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우리 6번 보면 잎의 분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이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분류 기준을 정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류한 결과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즉, 주관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쁜가, 큰가, 작은가, 이런 것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은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봤는데, 크기가 큰 거, 색깔 진한 거, 예쁘게 생긴 거, 모양이 아름다운 거, 1, 2, 3, 4번 모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은 적합하지 않은 기준들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하지만 5번,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자, 이렇다는 것은 정말 관찰했을 때 톱니 모양인 것과 톱니 모양이 아닌 것은 누구나 똑같이 분류해낼 수 있는 것이죠. 정답 결과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적합한 기준은 5번이 되겠죠. 우리 이어서 7번 문제 볼 건데요. 자, 7번, 8번 이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7번 보면 위 식물의 잎을 분류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보았냐?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가?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길쭉한 잎을 찾으면 되겠죠. 왜? 그렇다에 해당하는 식물을 쓰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모양이 길쭉한 친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우리 강아지풀 여러분들 길쭉한 모양이네요. 또 있습니다. 어떤 식물의 잎이 길쭉한 모양인가요? 맞아요. 바로 소나무지요. 따라서 우리 7번에 이 기준에 맞게 그렇다에 해당하는 식물 고르면 강아지풀과 소나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8번 보도록 할까요? 식물의 잎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분류했나 봤더니, 벚나무와 토끼풀은 그렇다로 분류를 했네요. 아, 그럼, 벚나무와 토끼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강아지풀과 은행나무, 소나무는 이 토끼풀이나 벚나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에는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우리 벚나무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벚나무는 일단 끝이 뾰족해요. 자, 근데 끝이 뾰족하다는 만약에 기준으로 했다면 여러분들, 소나무도 끝이 뾰족하죠? 강아지풀도 끝은 여러분들, 이렇게 끝이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이 아닐 거예요. 자, 벚나무 잎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맞아요. 가장자리가 여러분들 톱니 모양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토끼풀 역시 잘 관찰해 보면 토끼풀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 은행나무나 강아지풀, 소나무는 끝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우리 8번 알맞은 기준 쓰면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가?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의 분류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까닭 쓰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식물의 분류 기준이 문제에 나왔다? 그럼 기억해둬야 될 것은 분류 기준이 될수 있는 조건이에요. 자, 분류 기준이 될수 있는 조건.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맞아요.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요. 식물의 분류 기준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답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관찰한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잎의 색깔이 아름다운가? 잎의 모양이 보기 좋은가? 자,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또는 보기 좋은지 보기 좋지 않은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9번 문제의 정답을 쓰면 사물에 따라서 분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류 기준으로 알맞지 않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 식물의 잎을 분류한 결과예요. 자, 잘못 분류한 식물의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 기준이 잎의 끈 모양이 뾰족한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 문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식물의 분류 기준을 할 때는 여러분들 변하지 않아야 되죠. 사람마다 다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 뾰족한 거는 주관적인 거 아니고 뾰족한 것과 뾰족하지 않은 것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아, 옳은 분류 기준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 옳은 분류 기준을 가지고 보니, 자, 그렇다. 모양이 뾰족한가? 그럼 우리 모양 뾰족한지, 끈 모양 뾰족한지 볼까요? 벚나무? 뾰족하군요. 자, 강아지풀 여러분들 뾰족합니다. 소나무 어떤가요? 소나무 역시 뾰족하네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인 우리 식물의 잎을 볼게요. 은행나무? 끝이 뾰족하지 않아요. 맞네요. 토끼풀 역시 끝이 뾰족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단풍나무 잎을 보니까 단풍나무 잎은 이렇게 끝이 여러분들 어때요? 뾰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 분류 기준에 맞게 하지 않은 잘못 분류한 것은 단풍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10번 정답 단풍나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역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을 여러분들 생김새에 따라 기역과 니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느냐? 자, 식물을 생김새에 따라서 풀 또는 나무로 여러분들 분류할 수 있죠. 자, 풀과 나무의 공통점도 있었고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김새 차이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풀 또는 나무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에는 풀과 나무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정답은 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12번 문제, 강아지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강아지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잘 떠올려 봐야 되겠죠? 아, 강아지풀 어떻게 생겼지? 선생님의 특별한 그림 솜씨로 한번 강아지풀을 그려볼까요? 자, 강아지풀은 여러분들, 요렇게 여러분들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생겼는데요. 자, 이 강아지풀에 요렇게 생긴 이 인데 자, 강아지풀에 대한 설명. 자, 줄기가 가늘다. 자, 우리 풀이잖아요. 자, 우리 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풀은 나무에 비해서 대체로 줄기가 가늘지요. 아, 그러니까 우리 1번은 알맞은 설명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볼까요? 자, 잎이 좁고, 맞아요. 강아지풀은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다른 이런 넓은 잎을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잎이 좁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긴 편이죠. 따라서 우리 옳은 내용 2번 맞고요. 3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자, 우리 나무도 그렇고요. 풀도 그렇고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공통점이었죠. 자, 따라서 3번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잎과 줄기가 잘 구분된다. 자, 잎과 줄기가 잘 구분되는 것 역시 우리 풀과 나무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죠. 따라 4번 역시 맞습니다. 자, 근데 5번을 보면 줄기가 단단하고 갈색 또는 회색이라고 했는데요. 자, 줄기가 단단하고 갈색 또는 회색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풀이 아니라 나무에 대한 특징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12번 문제 옳지 않은 것 5번 정답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식물을 보기에서 골라서 쓰는 문제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땅에 뿌리를 내린다. 자,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 여러분들, 강아지풀이나 소나무나 무궁화나 모두 뿌리를 내리죠. 아,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는데 조금 더 힌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보도록 할까요?
잎이 넓고, 자, 잎이 넓습니다. 그리고 줄기는 굵다. 자, 그러면 풀과 나무 모두가 맞는데, 자, 줄기가 굵다라고 하는 걸 보니 일단 풀은 탈락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강아지 풀은 탈락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나무와 무궁화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에 힌트가 하나 더 숨어 있죠. 어떤 힌트? 바로 잎의 모양입니다. 자, 잎이 넓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소나무는 잎의 모양이 어떻지요? 맞아요. 마치 바늘처럼 가늘고 긴 것이 특징이죠. 아, 그럼 소나무 역시 정답이 될수 없겠군요. 자,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들 맞아요. 바로 무궁화가 되겠죠? 그래서 13번 정답, 무궁화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15번 연결된 문제 풀 건데요. 먼저 14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드리다산에서 사는 식물의 모습이에요. 자, 은행나무, 강아지 풀, 밤나무가 있군요. 자, 위 식물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써볼 거예요. 자, 이세 개는 나무와 풀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지만, 나무와 풀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두 가지 크게 살펴봤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잎과 줄기의 구분이 쉽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지요. 자, 그 다음에 이 특징 말고도 어떤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지요? 맞아요. 풀이나 나무 모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처럼 잎과 줄기의 구분이 쉽다로 쓰던지 또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를 여러분들 쓰시면 서술형 문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위 식물을 여러분들 풀과 나무로 분류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풀은 어떤 특징이 있었지?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었지? 우리 친구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풀은 여러분들 나무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맞아요. 풀은 여러분들 줄기가 어땠나요? 가늘었죠. 나무에 비해서 대체로 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의 크기가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나무에 비해서 작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 반면에 나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이 줄기가 여러분들 단단하고 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대체로 풀에 비해서요. 그리고 풀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키는 또 어떤가요? 그렇죠.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걸로 봤을 때 우리 은행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잘 살펴보면 가지, 이 줄기 부분 여러분들 이 강아지 풀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굵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특징 또 있어요? 그렇죠. 키도 굉장히 다 크죠? 강아지 풀에 비해서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나무와 풀 분류해 보면 풀에는 어떤 것이 해당돼요? 강아지 풀이 해당되겠고요. 자, 우리 나무에 해당하는 것 맞습니다. 은행나무와 밤나무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15개의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최종 미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최종 미션은요, 바로 이건데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식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여러 식물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어떻게 나누었었나요? 풀, 나무로 나누었어요. 자, 풀은 대체적으로 우리 줄기가 가늘고 키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그 다음에 우리 나무는 줄기가 굵고 그리고 키가 어땠나요? 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 우리 친구들 관찰할 때의 주의점 잘 떠올려 가면서 집 근처에 있는 화단이나 또는 공원에 나가서 볼수 있는 나무, 풀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풀을 내가 관찰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나무로 관찰했는지 그 관찰한 것을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줄수 있게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대단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과 이 식물에 대한 내용, 핵심 내용 정리도 같이 해봤고요. 그리고 15개의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 이 식물과 관련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별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지구에서부터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요, 별까지 떨어진 거리가 멀수록 그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해서 밝기가 어두워진다,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 별의 밝기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별의 밝기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이 등급 체계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별들의 색깔이 우리가 밤하늘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색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이 별의 색깔이 모두 다 다르거든요. 이러한 색깔 변화는 왜 나타나는 것인지 이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에는요, 이 쇠를 달구어서 망치로 막 두들겨서 농기구라든지 쇠, 뭐 창, 뭐 이런 것들,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대장장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대장장이는요, 이렇게 쇠를 뜨겁게 달구어서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원하는 대로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쇠는요, 그냥 평상시에 차가울 때는요, 아무리 두들겨도 워낙 단단해서 모양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쇠는 뜨겁게 달구게 되면 충분히 온도가 높아졌을 때 그때는 좀 약해지게 되면서 망치가 두들기는 대로 모양이 변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뜨거운 온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당시 대장장이들은 이 적절해진 이 쇠의 온도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자, 힌트는요, 바로 이 사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뭔가 어떤 힌트가 들어 있는지 우리 친구들 매의 눈으로 한번 째려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맞았는지 우리 강의 마지막 부분에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본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별의 밝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멀어질수록 이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해서 밝기가 어두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별의 밝기를 이야기할 때 이 별이 얼만큼 밝느냐? 자, 이걸 표현할 때 엄청 밝습니다. 매우 밝습니다. 몹시 밝습니다. 뭐 적당히 어둡습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수치로 이만큼 밝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고안된 체계가 바로 별의 등급 체계입니다. 그래서 별의 밝기를 구체적인 특정한 숫자로 나타낸 것을 별의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별의 등급 체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그 시초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이 별의 등급을 처음 매겨서 정리한 사람은요, 그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무려

고대 그리스서부터 시작을 해요. 고대 그리스. 자, 기원전 약 13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약 2160년보다도 더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이미 과학자가, 어떤 한 과학자가 이 별들의 등급 체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 이야기 살펴볼게요. 고대 그리스 과학자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별을 관측해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성,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을 6등성으로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미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맨눈으로 별을 관측했대요. 약 1000개 정도 관측을 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파르코스는 그 당시에 시력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딱 밤하늘에 별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걸 기록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밤하늘 중에서도 특히나 굉장히 밝게 보이는 그 별들을 묶어서 1등성이다.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수 있는 가장 한계에 어두운 별들이 딱 지금의 6등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히파르코스는 눈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간신히 보이는 별들의 또 묶음을 묶어가지고 그 별들을 6등성으로 먼저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별들을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단계별로 2등성, 3등성, 4등성, 5등성으로 이 무리를 지어서 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별의 밝기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이 고대 그리스의 히파르코스가 썼던 방식대로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등급 체계가 무려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내용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별의 등급 체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전제는요, 밝은 별일수록 등급이 작고요, 어두운 별일수록 등급이 더 큽니다.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보통 이 등급이 헷갈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친구들이 숫자가 클수록

0: 정도 반복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What are you going to? What are you going to? to까지. 왜냐면 뒤는 바뀔 거니까. What are you going to? What are you going to? 자, what are you going to가 되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What are you going to? 이런 식으로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넘어가시는데, 근데 또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 남자 성우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면요, 지금 이 남자 성우분은 이 정도로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엄청난 인내심이죠? 예, 이분의 인내심에 저는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용 그런 그 녹음을 굉장히 많이 해보신 분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내심이 쓰시네요.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What are you going to? What
0: What
1: are
0: are you
1: you
0: going
1: going to?
0: to?
1: What
0: What
1: are
0: are
1: you
0: you
1: going
0: going
1: to?
0: to?
1: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0: Do this weeken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What are you going to? 자, are는 더 약하게 발음하기 때문에 what are you going to가 아니라 사실은 what are you going to? What are you going to? 이 정도로 많이 들린다. 대단히 이제 앞으로 반복해서 많이 들을 어구이기 때문에 한번 강조를 한번 드려봤고요. 너 이번 주말에 뭐 할래? 이 정도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잘 들으셨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I don't have any plans yet.
0: 자, 반면에 이 여자분은 어떻습니까? 자, I don't have any plans yet.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분은 정말로 진짜 원어민처럼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속도가 조금 빠르지 않나라고 하는 측면도 있으나

0: 저는 항상 청취할 때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 가지고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훈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1: I don't have any plans yet.
0: I don't have any plans yet인데 any 부분을 일부러 강하게 해드렸어요. 왜? 앞쪽에 자음으로 끝났고 모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Have any plans? Have any plans? Have any plans라고 발음할 만한 여유가 원어민들에게는 사실은 없어요. 이런 연음 때문에. I don't have any plans. I don't have any plans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설명드렸으면 충분히 납득이 되셨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any를 못 들었더라도 여러분들 요 문장 내용 알아듣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yet은 들으셨으면 보너스입니다. 자, yet은 부정문에 나타나게 되면 still, 여전히 뭐뭐하지 않다죠. 자, I don't have any plans yet. 나는 여전히 아무런 계획이 없어. 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요 부분만 한 두세 번 반복해 볼까요?
1: I don't have any plans yet.
0: I
1: I
0: don't
1: don't
0: have
1: have
0: any
1: any plans
0: plans yet.
1: yet.
0: I
1: I
0: don't
1: don't
0: have
1: have
0: any
1: any
0: plans
1: plans
0: yet.
1: yet.
0: I
1: I
0: don't
1: don't
0: have
1: have
0: any
1: any
0: plans
1: plans
0: yet.
1: yet.
0: 이렇게 하겠습니다.
1: Why?
0: 자, 이렇게 이제 여자가 이제 궁금증을 표시했어요. 둘은 친구인 것 같은데 너 주말에 뭐 하냐고 그랬고, 뭐 별다른 계획 없어. 왜?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2: I have two VIP tickets for a K-pop concert.
0: 자, 충분히 잘 들으셨죠? I have two VIP tickets라고 했습니다. 자, VIP 티켓 두 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K-pop concert가 들렸으니까 앞쪽에 for는 뭐못 들으셔도 크게 상관없겠고요. For a K-pop conce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pop concert를 위한 티켓이 내가 두장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정황이라면 같이 보러 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뭐 그죠? 제안이 갈것 같은데요. 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1: Really? Where did you get them?
0: 자, really? 이번에도 어때요, 여러분들? Where did you? 아까 얘기했죠? 의문사 다음에 올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십수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는 두 동사가 과거로 와가지고 Where did you? Where did you? 자, 빨리 발음하니까 Where did you에서 자, D 사운드는 강세가 없는 경우에 리을로 많이 바뀐다 그랬죠? Where did you get? Where did you get that? 자, 어디에서 그거 구했니?
1: Really? Where did you get them?
0: 거의 where did you 정도로 발음 납니다. Where did you get them? Where did you get them? Where did you get them? Where did you get them? Where did you get them? 이런 거죠. 자, 요것도 한번 원어민처럼 한번 우리도 흉내 내볼까요?
1: Where did you get them? Where
0: Where
1: did
0: did
1: you
0: you
1: get
0: get
1: them?
0: them?
1: Where
0: Where
1: did
0: did
1: you
0: you
1: get
0: get
1: them?
0: them?
1: Where
0: Where
1: did
0: did
1: you
0: you get
1: get
0: them?
1: them?
0: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꾸 흉내를 내다 보면 그, 뭐, 이론적으로는 의문사 다음에 시제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다. 뭐, 일반 동사가 나올 땐 시제 동사가 do, did, 이런 조동사로 바뀌고. 뭐,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이론 가지고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 보시고, 연습해 보심으로써, 익숙하게,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처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많이 들어보시는 것. 이게 청초의 유일한 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2: My brother is the manager of Star Entertainment Agency.
0: Good. My brother, manager of Star Entertainment. 됐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들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왔다고요. 마지막에 있는 에이전시는 들으시면 보너스입니다. 에이전시는 대행해주는 회사라고 했죠. 자, 사람은 에이전트라고 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으니까 넘어갈게요. 아, 그래서 어디서 구했냐? 그랬더니 출처가 바로 brother가 되겠습니다. 자, 형이 되겠죠?
1: Cool. I didn't know that.
0: cool. cool은 여기서 이제 춥단 얘기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멋진데 라고 하는 거 cool이라고 많이 하죠? I didn't know that. 이게 거의 슬랭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문장 갈게요.
2: He gave me the tickets.
0: 아, 그가 나에게 티켓을 주었어. 뭐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1: Then,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0: 자, 오늘 여러분들 저랑 공부하실 자,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장들은 되게 쉬워요. 뭐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Then.
1: Then, do you want me to go to the

0: concert with you?
1: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알겠죠? 목적어, 목적 보어. 그런데 들으면 처리가 안 되죠? 이유는 숙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장들을 암기해 두실 것을 강력 권장합니다.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여기까지 특히. 뒤는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 Do you want me to? 너 내가 뭐뭐 하기를 원하니? 이런 얘기예요.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자,가 되겠습니다. 한 세 번만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된 부분은 빼고 뒷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0: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1: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0: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또 이 사람은 또 그나마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want me to 이렇게 발음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구어체에서 do you want me to 거의 T 사운드가 이것도 리얼로 이제 약화돼서 바뀌는 거예요.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내용 파악이 이제 끝났고요. 이 문장이 유일하게 여러분들께 좀 듣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쉽습니다.
2: I'd like to.
1: I'd like to. Would like to는 want to잖아요. To 이하는 생략. 나도 가고 싶지.
2: But I went to the concert last week.
1: 아, but I went to the concert last wee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but 이하에는 정답의 단서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흐름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난 지난주에 미안한데 근데 갔다 왔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제안인 줄 알았더니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tickets?
1: 자, 또 의문사로 시작해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tickets? 그 티켓 가지고 너 뭐 어떻게 할 건데?
2: I'll give them to you.
1: I'll give them to you. 그 내가 너한테 줄게.
2: So you can see the concert with your boyfriend.
1: 자, see the concert with your boyfriend까지 들으셨어요. 자, 그러시면 요 내용과 요 내용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줄거리가 얼추 이제 완성이 됐죠? 자, 그러시면 정답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집어넣으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감사 표시 아니에요? 예, 남자친구랑 같이 보라고 배려해줬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자, C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뭐 그 문제 풀이까지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자, 이제 정답을 포함해서 저 전체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자, 돌아오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2: Kate,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0: I don't have any plans yet. Why?
2: I have two VIP tickets for a K-pop concert.
0: Really? Where did you get them?
2: My brother is the manager of Star Entertainment Agency.
0: Cool. I didn't know that.
2: He gave me the tickets.
0: Then, do you want me to go to the concert with you?
2: I'd like to, but I went to the concert last week.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tickets?
2: I'll give them to you. So you can see the concert with your boyfriend.
0: Oh, thanks. You are a very good friend.
1: (웃음)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어떻게 말하기와 듣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필요한 문장들 여러분께 반복시켜드렸고 암기 당부드렸으니까요. 자, 또 돌아

0: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러시면 영어 듣기와 말하기가 훨씬 더 자신감도 생기고 숙달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해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나.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물권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총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양으로 치면 가장 많은 파트가 이제 물권법이 되겠어요. 자, 물권 일반인데요. 도대체 물권이 뭐냐 이건데, 자, 물권이라는 말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줄여서 우리가 물권이라 하는 거고요. 그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물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물건에 권리가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방해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자,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게 물권적 청구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물권적 청구권이 시험에 나올 텐데요.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갖는 권리입니까? 물권자가 갖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물권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자, 물권이에요.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권자라 하고, 물권자이어야 물권적 청구권을 갖더라,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건이란 말하고 물권은 완전히 다른 말인 거예요. 물건이란 부동산과 동산을 묶어서 우리가 물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거기에 권리가 있다를 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말할 때 그 물권이 어떻고 물권이 어떻고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물권은 없는 거고요.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고객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 물건이라는 말과 물권은 다르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고요. 자, 내가 물건의 권리를 갖고 있대요. 물권이 있대요.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느냐?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이걸 절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주장할 수 있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파트에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전세권자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직접 지배, 사용하면서 어떤 이익을 누리는 권리를 우리가 지배성이라고 합니다. 절대성, 지배성. 그리고 배타성, 독점성이 있대요. 내가 2년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2년 동안 저만 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타성, 독점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시험 문제는 나온다면 4번입니다. 양도성을 본질로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이죠.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걸 팔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거래라는 걸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양도성을 본질로 한대요. 그러면 시험에는 양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성을 본질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 설정자 뒤에 설정자란 말이 붙으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양도 할 수 있고, 자,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포인트는 동의 없이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얼마든지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뭐 없이요? 동의 없이. 근데 현장 가셔서 문제를 풀 때, 물권법 문제를 푸는데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설정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다 틀린 질문입니다. 뭐 없이 동의 없이. 자, 시험은 여기가 출제가 되겠어요. 자, 물권의 객체입니다. 당연히 물권이라고 하는 게 물건에 대한 권리니 물건이겠죠. 그래서 자,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다. 물권. 그런데 어떤 물건이냐 그랬더니 현존 특정 자 독립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물권이야.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야. 그런데 현존해야 하고 지배를 해야 되니까요. 특정. 대한민국에는 모든 물건이 다 내 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존해야 하고 하나가 정해져야 하고 독립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선생 어려운데요. 자, 제 강의 특징 생활 밀접형. 제가 집에 있는데 우리 천사 같은 딸이 아빠 나 딸기 먹고 싶어 딸기 좀 사다 줘. 네 하고 사러 갔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과일 가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A 가게까지 갔습니다. 사장님 딸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현존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옆에 가게 B 가게로 갔습니다. 자, 딸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현존. 그럼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그 딸기 박스가 여러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덥석 그냥 한 박스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보다가 특정 정했단 말이에요. 사장님 저 박스 저거. 자 저거 한 박스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 박스를 이렇게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 독립한 그 한 박스만 내 거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란 자 객체가 당연히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권리? 그럼 권리는 뭐가 되느냐? 그랬더니 자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1억의 소비대차를 합니다. 소비대차라고 하는 말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을 입장에서는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 뭐가 필요하다는 소리냐면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안전장치. 이걸 우리가 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안전장치로 부동산을 잡았대요. 이러면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 건물, 물건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객체로 한다. 그런데 이 물건만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에 객체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말이죠. 갑집에 자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전세권 있는데 얘가 병에게 1억만 빌려달라고 해요.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역시 병도 마찬가지. 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부동산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에는 전세금이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내가 2년 후에 갑에게 2억 받을게거든. 내가 받아가지고 너 1억 갚을게. 나 1억만 빌려줄래? 오케이. 그러면 안전장치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 저당권이 권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하, 결론 물건만 물권에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권리도 될 수 있다. 권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은 어떤 물건이 있으니까 될 거고요. 전세권도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집합물도 됩니다. 집합물도 되는데, 자, 이 집합물은 증감 변동하더라도 일단 특정성도 상실되지 않는 거고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배임장과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양식장 안에 2만 마리 배임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원칙대로 한다면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간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원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장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저당권. 그걸 2만 번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집합물. 2만 마리 뱀장어 양식장 그 집합물 전체를 통째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자 물권의 객체는 일단 물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문제를 풀 때 물권의 객체는 자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물건도 되는 거고요. 권리도 되는 거고요. 집합물도 되는 겁니다. 단 집합물은 그 집합물이 증감 변동하더라도 이 말의 뜻은 2만 마리 뱀장아 들어있는데 거기서 5천 마리를 빼냈어요. 이게 성화가 돼서 팔려고. 그러면 2만 마리가 1만 5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다가 치어를 1만 마리를 풀었대. 그럼 2만 5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증감 변동하더라도 그 양식장은 그 양식장이잖아요. 그래서 증감 변동하더라도 특정성은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끝나야 되지. 자, 상실한다라고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물권의 객체에서 일본 일권주의 그랬는데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물건 외에는 동일한 종류, 내용, 순위의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물권주라는 게 물건이 하나면 권리가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게 나올 수 없대.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 수가 없고요. 일물일권주의를 이제 우리 시험용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물건이 하나다.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다 이래야 됩니다. 일물일권주의. 물건이 하나야. 그러면 소유권도 하나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물건이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개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펜이 있습니다. 물건이 하나입니다. 그럼 당연히 소유권도 몇 개겠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이걸 일물일권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자, 부동산 일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 부동산 일부에 자, 용익물권이 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용익물권이 되는 거냐? 용익이라는 말은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우리가 용익이라고 하십니다.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만 사용하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일부만 사용하라고 할 수 있다.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만 전세, 이거 간허대니까요. 그리고 일부만 취득시켜도 됩니다. 그럼 일부가 안 되는 게 뭘까요? 담보물권 안 되겠죠. 자, 담보라는 말은 안전장치라고 그랬는데 저당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를. 그러면 제가 말이죠. 돈이 필요해서 자, 은행에 갑니다. 가가지고 자,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담보. 부동산 가지고 오세요.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통째를 담보로 제공한 게 맞는 거지. 일부만. 안방만 담보로 제공하고 자, 돈 좀 빌려가면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게 이게 보존등기입니다. 보존등기. 바꿔주시면 되는데 보존등기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다가 특히 갑군데요. 등기부를 처음 만들 때는 등기를 우리가 보존등기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부 보존등기. 자, 출생신고로 바꿔볼까요? 예를 놨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영 아닙니다. 그런데 몸매는 좋습니다. 그럼 얼굴 빼고 일부만 출생신고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보존이란 말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일부 보존이란 말 없다. 그래서 일부 보존등기 말 써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일부가 되는 건 일부만 사용하세요. 일부만 취득시켜도 된다. 이런 소리고요. 그리고 구분건물, 집합건물도 일물일권주의입니다. 일물일권주의란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란 소리예요. 그런데 자, 집합건물은 다르다는 게 여기 보실까요? 자,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한동. 이게 그 세는 단위인데요. 토지를 세는 단위는 필지라고 하는 거고요. 건물을 세는 단위는 동계라고 그래요. 사람은 명. 다시요. 우리가 사람을 셀 때는 몇 명,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잖아요. 토지를 셀 때는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세가는 겁니다. 건물을 세는 단위는 동, 개라고 그래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 101동, 102동이라고 적어놓죠. 그게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게 세는 단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동이면 이게 한 개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물건이 하나이면 소유권도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각각의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인 거지. 그러면 시험 문제 상으로는 구분건물, 집합건물은 일물일권주의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물일권주의란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개 이렇게 나오면 다 예외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20개 집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20개 집단이 아니라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자, 등기된 자, 20개 집단 이렇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갑이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야,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상하에 미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표상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표상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윗공간도 내 거, 아래공간도 내 거인 거예요.
그래야 여기다가 건물 짓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다 갑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 소유권 하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다? 그럼 일목일권지 다 토지세일 겁니다. 근데 자 명인방법을 갖췄다는 말은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췄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목은 갑의 것이 아니라 을의 것이라고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췄습니다. 이걸 명인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토지소유권 하나, 수목의 소유권 하나, 그러니까 두 개 아닙니까? 그래서 일목일권주의 예배가 된다는 소리고요. 자 임목등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명인방법은 여러분도 오다가다 보실 수 봤을 것 같은데요. 그 나무 표피를 깎아가지고 뭐 이름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표차를 걸어둔다든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자 임목등기라고 하는 말은 아예 을 다시가 말이죠. 이 수목은 을 다시 것이라고 등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 하나, 수목의 소유권 하나 두 개가 나왔으니 예외가 됩니다. 주의하실 것. 자 수목의 집단은 일목일권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돼 일목일권지가 아니라 일목일권지 예외가 되시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자 농작물이 있는데요. 농작물. 자 농작물은 역시 토지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토지소유권과 별도라는 거예요. 별도. 별도. 그래서 권원 없이 경작을 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경작자 소유 이랬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타인 토지 소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경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작물을 경작자가 갖는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예, 토지 소유자. 그런데 을이 자, 갑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원 없이 여기다가 농작물을 이렇게 경작을 했다니까 이렇게 변하게 봅시다. 이 농작물. 자, 이 농작물. 그러면 이상하지요. 토지 소유자 허락도 받지 않고 여기다가 경작을 했는데 이 농작물을 얘가 갖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민법이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58년, 59년, 2년 동안 작업을 해서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58년, 59년도에 그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민법으로 들어왔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58년, 59년이면요. 한국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전부 다 배고플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자 한국전쟁 통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작물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곧 수확기에 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짜잔짠 토지 소유가 나타나서 야, 너 내 땅에서 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농작물 다 가져가 버리면 을 죽으란 소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 가져가라 이거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픈 역사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이 선생 지금 시대가 언젠데 지금 한국전쟁 뭐 58년 59년 얘기를 하는 거야. 최근 거 없어? 아 있지요. 우리가 그 신도시 개발하면 아파트가 동시에 땅 이렇게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거의 보면 중간에 이렇게 공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할머니들이 그 땅을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요. 저희 모친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다 가서 파도 심고 상소 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작물이잖아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개발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푯말이 하나 붙어요. 언제부터 공사하니 전부 다 수거해 가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누구 겁니까? 경작자가 갔더라 이거죠. 자, 결론. 그러면 농작물도 마찬가지 토지 소유자께 아니라 경작자가 갖는다고 했으니 토지 소유권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부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경작자가 갖는 게 모든 걸 다 농작물이면 경작자가 다 갖느냐? 그런 소리가 아니라 원숙돼 있어야 돼요. 성숙입니다. 미성숙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씨만 뿌려놓고 뭐 한 6개월 기다려라?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숙돼 있어야 되고 농작물의 경우는 명인방법도 필요가 없다. 명의망법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농작물을 받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수인들. 양수인. 여기는 명의방법을 갖추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경작자가 갖는다고 그랬으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밭대기라고 그러나요? 우리 김장철 되면, 저 강원도에 뭐 고랭지 뭐 배추밭 해가지고요. 도매업자가 그걸 가잖아요. 근데
밭에 배추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경작적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 자, 그 수확하기 전에 입도섬이라고 합니까? 먼저 다 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두면 경작작게 되느니 앞에다가 판매완료라는 명인방법을 양씨는 갖춰야 된다. 그러면 경작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농작물을 양수한 자는 뭘 갖춰야 되는 거죠? 명인방법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농작물만 가져가시는 거고 경작자는 소유자에게 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 대가는 줘야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분리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춰 두면 일물이권주 예외가 된다. 그래서 그 과수원에 배가 있습니다. 수확기까지는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도매업자가 와가지고 자 먼저 입도선매 자 나중에 수확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가져갈게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붙습니까? 과수원 앞에 또 다른 도매업자가 올것 같으니 앞에다가 판매 완료라고 딱 적어두잖아요. 그러니까 미분리 과실 아직 배안딴 겁니다. 미분리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춰두면 일물일꾼주 예외가 된다. 그 배는 과수원 주인께 아니라 도매업자께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물권의 종류가 있는데요. 물권의 종류는 우리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8개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8개밖에 없다.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점유권, 그리고 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권의 개수가 7개고요. 7개. 자, 소유권, 제한물권 이렇습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자, 8, 7, 6 이렇습니다. 뭐라고요? 8, 7, 6, 8, 7, 6. 자,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8개밖에 없다. 자, 점유권이 있고요. 봉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이자에게 봉권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자, 그걸 점유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봉권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본래 자기의 정당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갑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걸 점유라고 그래요. 이건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봉권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점유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 자전거를 훔쳐갔대요, 침탈. 그래서 자전거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럼 얘는 타고 다니니까 점유권은 있는 거고요. 근데 훔쳐간 거 아닙니까? 얘한테는 봉권, 소유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봉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나올 수 있으니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자, 봉권이 있다. 그 어떤 물건에 나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걸 봉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이 있는데요. 내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완전 물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권리인 거예요. 완전한 권리. 그러니까 자, 완전 물권, 사용, 수익, 처분을 다할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제한 물권이란 말이 있는데 제한물권이라고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타물권이다. 타인의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권리다. 이런 소리인데 거기에는 용익물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이란 말은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할게이 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 우리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수익이 아닙니다. 내가 편의점 영업을 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됐다. 이번 달에 자 수익이 얼마가 나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뭘 수익이라고 보냐면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만 하면 수익은 있는 걸로 봐요. 그렇다면 사용하면 수익을 누리는 걸로 본다고 했으니 얘는 항상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수익을 보시는 겁니다. 그 용익물권은 뭐냐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처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 아닙니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자, 이건 좀 쉬울까요? 전세권? 그러면 내가 어떤 아파트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전세권 자체는 팔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아파트를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 타인의 물건을 처분할 수는

있고 그 물건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담보 물권이 있습니다. 담보 물권은 반대네요. 사용 수익은 하지 않고 자, 처분만 할수 있는 권리를 담보 물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국민은행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국민은행 직원이 저희 집에 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자도 안 내고 연체가 되고 그러면 저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경매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그 아파트를 처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돈에서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완전히 다할수 있는 거예요. 완전 물권. 근데 제한 물권,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제한 물권, 그러면 뭐 하나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익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용익이라고 사용만 할수 있는 거지 처분은 안 된다는 소리고요. 내가 담보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거지 사용 수익은 안 되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용익 물권이 세 가지 지, 전 이렇고요.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총몇 개다? 8개, 8. 8. 그리고 자, 본권이란 말이 그대로 나올 텐데 본권의 개수는 띵. 7.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제한 물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6이라 됩니다. 8, 7, 6 이런 데니까요. 8, 7, 6이라고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100% 질문하십니다. 자, 선생님, 왜 임차권 권리인데 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아닙니까?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다? 8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것만 이게 물권인 거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될 때는 이것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상권, 용익물권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지지전 이랬잖아요. 지지전. 그러면 앞에 지입니다. 지. 지.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이 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를 빌렸으며, 그러니까 타인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하고 싶대요. 그러면 그때 하는 계약이 지상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랄지 공작물이랄지 수목 등을 소유하고 싶다. 지상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역권은 뭘까요?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 앞에 지금 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런데 지역권은 뭐 하는 권리냐면 지상권하고 차이점이 타인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 하고 싶다 하면 지상권이 되는 거고요. 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자 할 때는 지역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이점이 그거고요. 전세권은 어떻습니까? 자, 타인의 토지 건물 이렇습니다. 토지 건물. 아하, 그러니까 지상권은 대상이 타인 토지야. 지역권도 타인 토지야. 근데 전세권은 토지 건물이 다 된다니까요. 부동산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출제된 적도 있냐면요. 자, 전세권의 대상은 건물에 한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 시험에 나오냐면 우리는 전세 그러면 아파트 전세만 생각한다니까요. 빌라 전세, 주택 전세 이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토지 전세도 됩니다. 자, 이렇게 출제된다는 소리고요. 자, 그리고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당권. 그러니까 담보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은 안전장치를 우리가 담보라고 하십니다. 안전장치를 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가면서 안전장치로 부동산을 맡겼대요. 이렇게 되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는 자, 제가 말이죠. 오늘 급하게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지갑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10만 원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 때문에 아파트를 은행에 맡기고 돈 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계바지 목걸이를 들고 전당포를 가십니다. 그러면 전당포 주인도 그냥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동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동산. 그러면 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 가볍게 처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어떤 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냐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때까지 자,
채무자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다 해보

0: 있었습니다. 세탁소. 양복 수선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세탁소 주인은 그 수선비 받을 때까지 자, 그 양복 안 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개수가 8개가 있고 본권에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졸검정고시 국어가연입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총 3시간으로 나누어서 문법, 그리고 문학, 우리 화법과 작문, 독서에 이르기까지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나누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첫 시간은 문학에 대한 핵심 요소들 같이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도움 되실 만한 내용들이니까 우리 하나하나 예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적 화자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적 화자는 시 속에서 시인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으로서 꾸며낸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나, 우리를 찾는 것으로부터 우리 시적 화자를 찾아내고 우리 시, 현대시에 대해서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시작이 되죠. 또한 시적 대상은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인물을 나타냅니다. 화자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느냐, 여기서부터 바로 해석의 시작이 비롯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율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요, 말로써 부르는 노래와도 같죠? 그러니만큼 운율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운율은요, 크게 외형률과 내재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형률은 시의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은요, 규칙적인 음수나 음보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음수율과 음보율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음수율은 글자 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됨으로써 형성되는 운율이고요. 음보율은 그런 글자 수가 우리 끊어읽기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보율은 호흡을 끊어읽는 단위인데,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이렇게 규칙적으로 세 번의 끊어읽는 것, 이것은 삼음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수율과 음보율은요, 함께 같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해 두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재율이 되겠습니다. 내재율은요,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작품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느껴볼 수가 있는 운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음운과 음절의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노, 란, 양, 말 들어보셨죠? 울림소리의 반복 등을 통해서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하는 것 등을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나 시구나 시행의 반복인데요. AABA라는 전통적인 우리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과 같이 반복은 되는데 중간에 약간의 변형을 줌으로써 재치를 느껴볼 수도 있죠. 또 후렴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반복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통일감과 구조적인 안정감을 형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문장 구조의 반복은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부릅니다.

동사 구조는 다른 말로 문장 구조와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수미상관 구조는요, 우리가 시의 시상의 전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운율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미상관은 같거나 비슷한 식구나 연이 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일컫습니다. 수음이 머리 숫자와 꼬리 밑자를 일컫는 말이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는 식구가 맨 앞에도 나오고 맨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바로 머리수, 꼬리미,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과 뒤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됨으로써 통일감과 구조적인 안정감, 더불어서 운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음성 상징어의 사용도 역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인데요. 음성 상징어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딱똑딱, 뚜벅뚜벅처럼 똑같은 말의 반복을 통해서 소리나 모양의 흉내를 내는 말을 음성 상징어라고 일컫습니다. 자, 다음은 심상이 되겠습니다. 심상은 이미지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이미지는 이미지인데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마음속에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듯한 것은 시각, 우리 귀에 들리는 듯한 것은 청각, 그리고 촉각, 후각, 미각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공감각이겠죠. 공감각적 이미지는요, 우리가 시에 나왔을 때는 이게 왜 공감각일까? 어떻게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일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각적 이미지는 감각의 전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 검정고시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만큼 같은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 즉 옮겨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푸른 종소리. 지금 화자는요, 종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청각이죠. 그런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푸른색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로 듣는데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그래서 이것을 청각의 시각으로 전이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복합적 이미지는 두 가지의 심상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전이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미지를 같이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 두세요. 자, 다음은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표현 방법이 있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쏙쏙 짚어서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유법과 은유법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법인데요. 직유법은요, 뭐뭐처럼, 뭐뭐같이처럼 우리가 연결어를 통해서 아, 직접적으로 빗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은유법은요, A는 B다처럼 우리가 이것은 이것이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바로 빗대어 표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법은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해서 역동성을 강조하는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유법은요, 어떤 대상의 일부분이나 그 대상을 환기할 수 있는 속성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빗대어 나타내는 것을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직유법과 은유법, 그리고 의인법까지의 표현법을 주의 깊게 이해하시고 작품에 적용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중의법도 있습니다. 중의법은 하나의 표현에 두 가지 이상의 원관념을 담아내는 것인데요. 자, 이 중의법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인이 의도적으로, 아,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주제를 형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를 해석할 때 우리 해설이나 이런 것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 본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 아, 이런 해석도 가능하구나라는 것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강조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법인데 이런 표현법을 쓴다면 주제를 강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장법이 있고요. 반복을 한다.

한다면 운율도 형성할 수 있지만 내용도 과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과장을 할 수가 있고요. 점층법은요, 뜻을 점점 강하게 표현하는 표현법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조도 강조를 하기 위한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대상이나 내용을 맞세워 둔다면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단, 이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연쇄법은 앞 구절의 말을 다음 구절의 첫 부분에서 반복한 다음 다시 이어서 열거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이런 표현법을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영탄법은 아! 놀라는 표현법인데요. 이렇게 놀란다는 것은 강조할 만한 내용이 뒤에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변화주기가 있습니다. 변화주기라는 표현법은요, 정말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설의법은요, 평서문으로 얘기해도 되는 것을 의문문을 이용해서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의문문의 형식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진짜 대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형을 주는 것을 설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치법은 말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리운가, 엄마의 손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치법이 되겠죠. 자, 대구법은요, 같거나 비슷한 문장의 구조를 짝을 맞추어서 나란히 이루어둡니다. 하늘같이 높은 아버지의 사랑, 바다같이 넓은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나란히 두는 것을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반어법은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 자, 우리 말 속에 개념이 담겨 있죠? 반대로 말하기. 역설법은요, 이치에 맞지 않고 모순되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은 너무나 슬픈 일인데 그 안에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결별을 잘 극복하고 나면 내적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진리죠. 자, 이렇게 눈에 볼 때는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이 안에는 정말 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반어와 역설, 주제를 형성하는 정말 중요한 표현법이고요. 설의법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표현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변화주기에 나와 있는 표현법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고전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시가는요, 우리 각각의 우리 나와 있는 표현 양식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어떤 향유 계층이 이것을 즐겼는지만 잘 기억해 두신다면, 아, 이런 향유 계층이 즐겼던 사상을 이해했을 때이 사상에 맞추어서 주제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각각의 운율도 잘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향가면 향가, 시조면 시조, 각각의 글의 종류를 이해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는 것이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글의 특징을 같이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향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시대에 유행한 우리말로 향찰로 기록되었습니다. 향가는 글의 종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향찰은 그것을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진다는 것이 특징이죠. 작가층은 한자를 활용한 표기를 사용하므로 승려나 화랑 또는 귀족들이 주로 활용하고 즐겼습니다. 내용상 불교적인 노래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자, 4구체와 8구체, 19체 세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4구체는요, 네 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8구체는 8줄, 19체는 10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4구체는 향가의 초기 형태로 민요나 동요로 구전되는 형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8구체는 8줄, 자, 10줄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형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19체의 형식이 되겠죠. 자, 이 19체 형식은요, 8구체 향가에서 낙구가 추가된 가장 완성된 향가의 형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구체에서 우리 낙구가 추가됐다라고 하니 10줄이다.

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19체의 향가와 시조는 묶여서 출제가 될 가능성도 높으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고려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고려소교, 여요라고도 하죠. 형식상의 특징은 삼음보를 기본으로 하여서 3, 3, 2조의 음수율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려가요는 평민들이 흥겹게 불렀던 노래이니 만큼 삼음보의 흥겨운 리듬감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몇 개의 연으로 구분이 되는 분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연마다 후렴구가 붙습니다. 후렴구는 내용을 특별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운율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시가 되겠습니다. 한시는요, 한문으로 된 정형시라고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시의 한은요, 한문이구나라고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한문을 배운 지배층을 중심으로 하여서 창작되었으며, 통일신라 이후에 활발하게 창작되었습니다. 자, 기억하실 부분은 기승전결 네 부분으로 전개가 되었고요. 또 선경후정의 방식인데요. 선경후정의 방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시상전개 방식으로 후대에도 계속 영향을 주었습니다. 선경후정은요, 앞부분에는 경치, 뒷부분에는 그와 관련된 정서라는 시상전개 방식이므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절구는 사행시, 율시는 팔행시, 이렇게 사의 배수로 행이 전개가 되는구나, 라는 점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시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삼장, 다시 말해서 세 개의 행, 세 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 4조, 4, 4조의 음수율, 사음보의 은율을 가지고 있죠.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삼음절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평시조는요, 이렇게 3장 6구 45조를 기본으로 갖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여기서 사설시조는 평시조에서 초장이나 중장이 두구 이상 길어진 시조로 조선 후기에 평민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불리워진 시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는요, 시조와 달리 사음보의 운율만 지킨다면 행수의 제한 없이 길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음보 연속체, 우리 시조가 무한대로 길어진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운문의 형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산문처럼 서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의 형식과 같은 것을 우리는 정벽가사, 정식의 격식을 갖춘 가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가사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사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가사는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가사의 내용 정도는 잘 숙지하고 해석해 두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구전된 노래로 작자 미상의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자, 형식상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삼음보 또는 사음보의 율격을 갖습니다. 특히 3, 4조, 4, 4조에 사음보의 운율을 보이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후렴구로 연을 구분하고 형식상 통일성을 얻게 됩니다. 민요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즉 노동요로 많이 쓰였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 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리듬감은 흥겨운 리듬감을 갖는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자, 다음은 소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실 세계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력을 통해서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소설은요, 허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의 시점으로 이야기하느냐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시점이라는 것이죠. 자, 시점은요, 1인칭과 3인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가 등장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는 서술자에 의해서 서술이 되었을 때 1인칭 시점이라고 하고요. 나가 아닌 작품 외부에 있는 서술자에 의해서 서술이 이루어질 때 3인칭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나가 주인공이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

라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관찰하는 인물이라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품 밖에 있는 인물이 바로 여러 인물의 속마음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요. 자, 작품 밖에 있는 인물이 등장인물의 내면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관찰하여서 객관적으로 전달합니다. 이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물의 유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통해서 구분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의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평면적 인물, 중간에 바뀐다면 입체적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은 그 인물이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요소인데요. 어떤 인물이 그 집단을 대표한다, 전형적이다라고 부르고요. 그 인물이 그 집단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굉장히 개성적이네요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갈등의 종류 볼까요? 소설에서 갈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갈등이 없다면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겠죠. 소설은 갈등을 통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고 그걸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데요. 이 갈등은 그래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등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고요. 등장인물이 내적 괴로움을 겪을 때 우리는 내적 갈등이다라고 보게 되고요. 외적 갈등은 인물과 외부 요소가 겪는 갈등이 되겠습니다. 인물과 인물의 갈등 또는 인물과 사회, 즉 사회 제도와의 갈등,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전 소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성은 평면적 구성이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평면적 구성은 고전 소설에서 사건이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과는 다르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구나,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구나를 우리 차분하게 그 사건을 따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되는 거라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일대기적 구성이 있습니다. 일대기적 구성은 다른 말로 전기적 구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전기적 구성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일대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위인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것과 같은 의미의 전기가 되겠습니다.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건이 시간이 흐르는 순서에 따라서 전개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고전소설의 특징은 다양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영웅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소설의 구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웅들은 보통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고귀한 혈통을 타고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이런 사람이 태어날 겁니다. 라고 꿈에서 예지몽을 주곤 하죠. 그리고 세 번째,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타고납니다. 세 번째, 태어나자마자 글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무예가 출중하다든지 이런 능력을 타고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죽을 고비를 맞고 가족과 헤어지는 어릴 때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웅이죠.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양육이 됩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후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겪을 수밖에 없는 위기죠. 왜일까요? 이 위기를 잘 겪어내야 바로 영웅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바로 일곱 번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일대기적 구성을 통해서 이야기가 구성되기 때문에, 자, 처음 보시는 고전 소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구성들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재미있게 고전 소설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전 소설이 한자가 많아서 어려워요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고전 소설의 구성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0: 않으니 용기를 갖고 재미있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고전소설의 특징은 바로 우연성과 비현실성에 있습니다. 우연성은요, 때마침, 그때, 갑자기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현대소설은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미리 어떤 사건들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소설은 우연히 나타났다, 때마침 일어났다, 이런 우연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비현실성은 도술이 벌어진다, 도사가 나타났다,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죠. 선생님, 그런데 이거 오타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로 전기성이란 말이 또 등장을 했죠.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전기성은 일대기를 나타내는 전기성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전기성은요, 바로 신기한 일이라는 전기성이에요. 신기함. 그래서 고전소설은 신기한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신기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도술이라든지 현실에서는 벌어지기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도술이, 신기한 일, 비현실성, 전기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음은 서술상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서술자 개입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부릅니다.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관한 판단이나 생각, 느낌을 직접 서술하는 것인데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니까 우리가 선지에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했다, 편집자 논평이 드러났다,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심청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겠구나, 라는 말이 보였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목소리죠.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따옴표가 없습니다. 따옴표가 없는데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라든지 사건에 대한 평가라든지 누군가의 주관적인 감정이 드러났다. 이것은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은요, 원래 판소리에서 유래된 소설이 되겠습니다. 판소리는 창과 안일이로 이루어져 있죠. 창과 안일이. 자, 안일이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가 되고요. 창을 통해서는 그 안일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노래로 불리워집니다. 이 노래로 불리워지는 창 부분은 운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반복 아니면 말장난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판소리계 소설로 가게 되면서 우리가 소설 안에서도 운문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은 말장난이 느껴지는 부분으로 확장되어서 보여지곤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 안에서는요, 이렇게 판소리에서 느껴지던 재미있던 요소들이 굉장히 재치 있는 표현으로 우리 확장되어 드러나는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같이 볼게요. 자, 우리 표현상의 특징에 언어유희가 있습니다. 언어유희, 무슨 뜻일까요? 바로 말장난이라는 뜻이죠. 자, 언어유희의 다양한 예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있습니다. 자,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는 이도령인지 삼도령인지, 이거는 발음의 유사성이죠. 자,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는 운봉의 갈비를 직신, 갈비한 대 먹고지고가 있습니다. 자, 같거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하여 만드는 언어유희도 있고요. 언어 도치를 이용한 언어유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말장난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유희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언어유희를 통해서 우리는 재미있는 말장난과 표현법을 이용해서 소설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과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많은 개념과 풍성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양한 예시와 함께 접해본다면 얼마든지 좋은 점수 받으실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 우리 문법의 내용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

0: 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능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대비 우리 지금 이론 강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15강 현대사에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교환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지금 50강에서 압축적으로 딱 지금 15강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압축적으로 핵심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급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볼 것, 보시면서 또 하나 그러면서도 우리의 한국사의 어떤 흐름,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사 하고 있는데 그 흐름도 한번 쫙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15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 이승만 정부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있었고, 자, 이승만 정부에서 우리가 1, 2차 개헌이 있었다. 발제 개헌하고 사사오입 개헌이 있었다는 것도 봤었고, 그 다음 이른바 진보당 사건도 일으켰다라는 것까지 봤었고요. 자, 그리고 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4.19혁명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했었는데, 네, 4.19혁명 여러분들 1960년 보시면 되겠고요. 자,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최근에 대구에 대한 얘기하면서 2.28 민주화운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사모인조 투표, 가짜 투표 용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당시에 이제 마산에서 시위하고 있던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학생이 사망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더욱더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 발표가 있었고, 자, 그리고 이승만은 하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야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른바 이제 자유당 정부라고도 하는. 자,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공화정을 이제 우리의 대한민주 공화국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뭔가 그래도 기존의 국가 역할, 정부 역할을 할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허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끌었기 때문에 허정의 과도 정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허정의 과도 정부가 있으면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 때 1, 2차 개헌이 있었으니까 이제 3차 개헌이 되는 것이고 1차 발제 개헌, 2차 그다음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하는데 3차 그냥 3차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 개헌을 통해서 1960년에 그 헌법안, 그 개헌안은 우선 내각 책임제를 하자. 자,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제가 너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되고 그것이 결국엔 독재로 갔기 때문에 그럼 이 시스템 말고 다른 시스템으로 가자. 그러면 내각 책임제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예전에 발췌개헌, 1차 개헌 때 헌법 안에는 양원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진짜로 양원제 국회를 하자라고 하면서 민의원과 참의원이라는 형태로 이제 양원제 국회를 가는 것을, 국회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담고 있는 3차 개헌이 통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선거를 하게 됐던 것이고 이 선거에서 바로 민주당이 압승하게 됩니다. 자, 민주당이 압승하게 되고 민주당에서 윤보선이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 장

장면이 국무총리가 되는데, 자, 아까 보다시피 이 개헌은 정부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를 내각 책임제로 바꿨으니 장면 정부라고 해도 되지만, 제가 이렇게 장면 내각이라고도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른바 제2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장면 내각에서 혹은 장면 정부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개발 계획을 하면 바로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를 생각하기 쉬운데, 경제개발 계획 마련은 장면 내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장면 내각이 이제 새로 들어섰는데, 우리가 좀 전까지 4.19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있었던 이 4.19 혁명의 문제가 됐던 그 이승만을 지지했던,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했던 혹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차 개헌을 합니다. 4차 개헌을 해서 부정선거자 등에 대해서 소급 입법, 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소급 입법, 그래서 처벌할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을 박정희 등 군인들이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961년부터 1963년까지 군사정부가 등장하는데요. 박정희 군사정부가 있고, 제3공화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른바 박정희 정부가 있고, 그리고 이른바 제4공화국을 부르는 유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박정희 정부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군사정부, 제3공화국, 그리고 유신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다 박정희 정부긴 하지만 그 성격과 특징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961년부터 1979년까지의 이른바 박정희 정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러면서 당시에 여러분들이 볼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이때 당시에 이제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들어섰던 박정희 군사정부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면서 그들의 명분은 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을 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련한 건 장면 내각, 추진한 건 군사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화폐개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원이라는 그 화폐개혁은 이때 당시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바로 5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개헌안으로 대통령제로 다시 돌아가자. 그 다음 양원제 국회가 아니고 단원제 국회로 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선거에서, 이 박정희 후보와 그 다음 윤보선, 이렇게, 당시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박정희가 이겨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3공화국이 들어서는데, 당시 보면 이 박정희 정부, 이른바 제3공화국 보게 되면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왔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볼게 뭐냐면, 1965년 이른바 한일국교 정상화 혹은 한일협정이란 걸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서 당시에 6.3 시위가 있었고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이 6.3 시위를 계엄을 선포하고 진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965년에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한미일 삼각동맹 속에서 이러면서 베트남 파병, 이렇게 해서 1964년에 비전투 부대를 보내면서 결국에는 전투 부대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베트남 파병을 하는데, 브라운 각서 여러분들 심화 앞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을 제공받으면서, 그래서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면서 나름대로 경제 발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편 이 와중에 박정희 정부는 6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6차 개헌을 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삼선 개헌을 하게 됩니다. 삼선 개헌. 자, 그래서 1969년에 삼선 개헌을 하게 되면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에 세 번째로 당선되고요. 이때 심화에서 딱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김대중 후보가 졌다, 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고 나서 71년에 당선되는데, 1년 뒤인 72년에 10월 달에 이른바 10월 유신이라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합니다. 대통령제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없어요. 근데 국회를 해산하면서 7차 개헌을 했다. 자,
자, 그러면서 유신헌법을 마련했고요. 유신헌법

유신헌법은 의외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유신헌법을 마련하긴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 영구집권이 가능했다. 그리고 긴급조치가 있었다. 그래서 긴급조치 1호에서부터 9호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치가 있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3분의 1 추천권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유신체제까지.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인데, 이 장기독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군사정부 박정희, 그 다음 제3공화국 박정희, 유신체제 이렇게 구분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최근에 심화편 문제에서의 흐름은, 좀 쉽게, 그냥 넓게 박정희 정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점점점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979년에 YH 무역 사건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당시에 저기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도 있었고,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김재규 기억하시면 되겠고, 네, 김재규의 이름이 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이거를 나름대로 이제 좀 정리를 해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내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전국 확대했었고, 그러면서 한편 결국에는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면서 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당시에 이5.18 민주화운동, 즉 계엄군이 광주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광주에서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하면서 저항을 했지만, 당시에 결국 이그 신군부 세력을 폭압적인 신군부 세력을 막을 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누르면서 결국에는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는데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올 건데요. 전두환은 대통령을 두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었던 유신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됐다가 헌법을 고쳐요. 헌법을 고쳐서 8차 개헌을 해서 대통령 선거 인단에 의해서 다시 또 대통령이 돼요. 두번 대통령이 되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5.18 민주화운동을 폭압적으로 진압하면서 국보위라고 해서 이른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러면서 8차 개헌을 하고요. 8차 개헌에서 이 개헌안의 내용은 7년 대통령이 7년 단임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선거를 통해서 이른바 대통령 선거인단인데, 조금 전에 봤던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이때 당시에 삼청교육대라는 걸 만들어서 인권 탄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청교육대 한능검 심화편에서 나오고요. 예, 정말 폭압적인 시대였어요, 이 시기가. 자, 그리고 강경책과 유화책이 있다. 그래서 이른바 강경책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삼청교육대가 있었고, 그다음 유화책으로 해서 자유화 조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유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때 뭐 예를 들어서 프로스포츠도 있었고, 당시에 뭐 그다음에 해외여행 자유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잠시 뒤에 또볼 거예요. 한편 그렇지만 이 전두환 정부는 상당히 강압적인 통치 그리고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터지게 됐었던 것이고요. 당시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박종철,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더욱더 거리에서 민주화를 요구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전두환은 이 전두환 정부는 이걸 막겠다고 기존의 이 8차 개헌했던 요 8차 헌법을, 8차 개정 헌법을 지키겠다. 그래서 호언 조치를 내렸지만, 당시에, 대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은 바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당 쪽의 대표였던 노태우가 이른바 이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9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을 5년 동안 하게 되는 5년 동안 한번 하게 되는 5년 단임제로서의, 그러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래서

이른바 구차 개헌이 지금까지도 1987년부터 현재까지도 이 우리는 구차 개헌 이 헌법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했는데요. 그럼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구차 개헌 이후에 이 선거를 하게 돼서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서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노태우지만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전두환 정부에 대한 오공 청문회를 했고, 그리고 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북방외교 그리고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당시에 이 노태우 정부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시작했는데 금융실명제가 잘 나온다. 그래서 차명 계좌라고 해서 남의 계좌를 막 이렇게 대리로 빌리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를 하고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OECD라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을 했었고, 그러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IMF 위기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외환위기가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IMF로 인해서, 로부터 구제금융을 이제 받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1997년 말에 대선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라고 해서 우리가 저기 현대사에서 최초로 평화적 혹은 수평적이란 말을 씁니다. 여야 간에 이제 정권 교체가 있었다라고 선거의안 예, 바로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외환 위기 당시에 IMF가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금을 조기 상환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한편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때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해서 5년씩이에요. 5년, 5년, 5년, 5년인데 자,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라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권위주의 청산을 지향했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있는데 4대강 유역 종합 개발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개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박근혜 정부, 그다음 문재인 정부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하는 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까지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현재까지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 각 정부별 시기에 있었던 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 이제 경제, 사회, 문화로 좀더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는 그 원조 경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300산업 잘 나온다. 세 가지 하얀 것. 그래서 제분, 제당, 몇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한편 아까 우리가 저기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 군사정부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는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2년부터 66년까지였는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능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1970년대에 박정희 정부가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고 중화학, 조선, 철강화학 등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박정희 정부에서 이렇게 중화 혹은 중공업 중심으로 했지만 두 차례 1차 석유 파동 그리고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능검에서 잘 나온 건 여기 2차 석유 파동이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편 1980년대는 3저 호황 이것도 위에 나왔던 세 가지 300산업처럼 이른바 3저 호황이라고 해서 잘 나오는데요. 자, 이 시기 전두환 정부 때 시기이기도 한데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1993년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아까 우리가 빠르게 봤었는데 그래서 금융실명제 하면 여러분들 김영삼 정부고 김영삼 정부에 관련된 기출에 보면 여러분들 금융실명제를 볼수 있다라고
그래서 김영삼 정부도 잘 나온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가입한 부분이 있고 외환위기 부분이 쭉 나오는데요.

자,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쭉 가서 외환위기는 김영삼 정부고 김대중 정부에서 IMF로부터 우리가 돈을 지원받았는데 그걸 빠르게 상환했다라고 했는데 2001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1년을 암기하기보다는 김대중 정부 여러분들 꼭 암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요거 잘 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했다. 2007년. 그래서 노무현 정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약간 여러분들 여기서 쭉 보다시피 어떤 게 있냐면 저기 5년 단임제로 했던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부 있잖아요.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1993년까지 5년 단임 이렇게 있었고 1993년 이제 초가 되면 바로 김영삼 정부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제가 연도를 한번 쓰게 되면 1993년부터 시작해서 1998년까지 초까지 있었던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있으면 김대중 정부는 네, 1998년부터 2003년 초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 여러분들 이러면 알겠죠? 제가 왜 이렇게 쓰는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하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려냐면 이렇게 2007년인데 노무현 정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 얘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 변화나 나머지 것들, 문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이 각 정부별로 언제 시기인지를 보면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여러분들 현대사에서 각 정부별 그 정부 시기에 있었던 거 뭐냐라고 맞출 때잘 나오는 게 바로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여러분들 1970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면서 근면협동, 자조 이세 가지를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 이른바 제3공화국 때인데 이 1970년은 암기를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바로 전태일의 분신도 1970년 당시에 이 박정희 정부에서의 어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분신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연도가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둘다 박정희 정부고 한편 YH 사건은 요거는 유신 체제죠. 이른바 제4공화국 유신 박정희 정부 때라고 해서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달라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심화 편에서 문제가 쉬워지면 넓게 그냥 박정희 정부를 물어보지만 이게 여러분들 제3공국 때인지 유신 체제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도 구분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편 최근에 한두번 정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광주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 광주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남 관련된 얘기인데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른바 제3공화국 즉 박정희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빈민의 생존권 문제를 걸고 있었던 사건이다. 그래서 시위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편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동운동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민주노총이 결성되는데 민주노총이 1995년입니다. 여기 딱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민주노총이 95년이니까 김영삼 정부가 아까 1993년부터 몇 년까지요? 1998년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5년에 민주노총이 결성됐다. 그러면 김영삼 정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최근에 한때 노태우 정부가 막 많이 나오다가 김영삼 정부로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 민주노총 결성 1995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의료보험법 제정이 나오는데, 이제 박정희 정부 1963년이죠. 알아두시고, 혹시 몰라서 이거 적어놨습니다. 장기로 의학 박사가 의료보험 조합을 먼저 만든 것도 선구자적으로 있었다. 이거 하나 그냥 말씀드리려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 변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회 변화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고교 평준화 정책 나오는데 74년이죠. 그럼 유신은 10월 유신 1972년부터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1979년에 12.6 있고 1980년까지도 원래 유신 체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신 때 유신 체제 제4공화국 이른바라고 보시면 되겠고 1980년대 과외 금지라고 해서 전두환 정부에서 과외를 금지시켰다라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1993년에 대입 수능 실시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대학에 가서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줄여서 우리가 수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김영삼 정부입니다. 아, 의외로 김영삼 정부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993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내용은 뭐냐면 1994 수능, 1994부터 대학교 1학년이 되니까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실시한 건 1993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남녀 고용평등법 제정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 남녀 고용평등법 요거 여러분들 전두환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노태우 정부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게 여러분들 어렵지만 이게 3점짜리 나올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 요게 3점짜리 나올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전체적으로 세 가지예요. 남녀 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특히 여기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이면 노태우인데 전두환 정부 말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곧 이제 헌법에 의해서 구차개정헌법에서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인데 곧 직전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법, 국민연금, 남녀 고용평등법 이런 것들이 전두환 정부 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아주시고 자, 그다음 김대중 정부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인데 김대중 정부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잘 나옵니다. 이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이제 경제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여러분들 2001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알아두시면 되겠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했던 거 김대중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노무현 정부인데 이건 뭐냐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이러면 여러분들 반민특위니까 이거 초대 국회 그래서 재헌 국회 때 일인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때 반민특위가 실패 좌절됐기 때문에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자 노무현 정부 여러분들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보도록 할게요. 장면 정부에서 혁신 정당과 학생들의 중립화 통일 방안이 주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가 나오면 요거예요. 장면 정부 혹은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이라고 했던 요거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박정희 정부 때 여러분들 1972년 10월 유신이잖아요. 그 10월 유신 직전에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있었고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예, 바로 3원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랬는데 실제로 설치를 해요. 자, 그다음 남북적시자회담까지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 알아두시면 되겠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네, 이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남과 북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 있었다라는 거, 이거 85년인데,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노태우 정부에 대한 통일을 위한 노력 부분이 정말 많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노태우 정부 때 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그래서 1991년이고, 여기 내용 중에 하나가 불가침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불가침, 남북 불가침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자료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남북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여기 다 노태우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김영삼 정부가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지원인데 이게 어려워. 근데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여러분들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건설 사업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나 이게 결국 안 됐어요. 한편 김대중 정부에서 보면 아까 나왔던 여러분들 김대중 정부 때 봤던 부분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는데 요거. 금강산 관광사업 시작,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경의선 복구 사업하고 개성공단 건설이 있는데, 자, 개성공단 건설이 추진돼서 실제로 완공된 건 노무현 정부고요. 추진만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금강산 관광사업, 여러분들이 김대중 정부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노무현 정부에서는 2차 남북정상회담 2007년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14 남북공동선언을 함께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요렇게 보시면 통일을 위한 노력까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현대사까지 다 했는데요. 와,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심화편에서 여러분들 우리 정말 이렇게 압축적인 특강을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73회부터 여러분들 77회까지 또 기출을 제가 시대별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봤던 15강에 봤던 단기의 우리 이론 특강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기출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출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한능검 계속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물권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총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양으로 치면 가장 많은 파트가 이제 물권법이 되겠어요. 자, 물권 일반인데요. 도대체 물권이 뭐냐? 이건데, 자, 물권이라는 말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줄여서 우리가 물권이라 하는 거고요. 그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물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물건에 권리가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방해받고 있대요. 그래서, 자,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게 물권적 청구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물권적 청구권이 시험에 나올 텐데요.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갖는 권리입니까? 물권자가 갖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법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물권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자, 물권이에요.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권자라 하고, 물권자이어야 물권적 청구권을 갖더라,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건이란 말하고, 물권은 완전히 다른 말인 거예요. 물건이란 부동산과 동산을 묶어서 우리가 물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거기에 권리가 있다를 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이 말할 때그 물권이 어떻고 물권이 어떻고 그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물권은 없는 거고요.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거기에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 물건이라는 말과 물권은 다르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고요. 자, 내가 물건의 권리를 갖고 있대요. 물권이 있대요.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느냐?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이걸 절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주장할 수 있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파트에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전세권자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직접 집에 사용하면서 어떤 이익을 누리는 권리를 우리가 지배성이라고 합니다. 절대성, 지배성. 그리고 배타성, 독점성이 있대요. 내가 2년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2년 동안 저만 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타성, 독점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시험 문제는 나온다면 4번입니다. 양도성을 본질로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이죠. 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걸 팔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거래라는 걸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양도성을 본질로 한대요. 그러면 시험에는 양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성을 본질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 설정자 뒤에 설정자란 말이 붙으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팔수 있다. 양도 할수 있고 자,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포인트는 동의 없이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얼마든지 자유롭게 팔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뭐 없이요? 동의 없이. 근데 현장 가셔서 문제를 풀 때, 물권법 문제를 푸는데,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설정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다 틀린 질문입니다. 뭐 없이? 동의 없이. 자, 시험은 여기가 출제가 되겠어요. 자, 물권의 객체입니다. 당연히 물권이라고 하는 게 물건에 대한 권리니 물건이겠죠. 그래서, 자,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다. 물권. 그런데 어떤 물건이냐? 그랬더니, 현존, 특정, 자, 독립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물권이야.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야. 그런데, 현존해야 하고, 지배를 해야 되니까요. 특정. 대한민국에는 모든 물건이 다내 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존해야 하고, 하나가 정해져야 하고, 독립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선생님, 어려운데요. 자, 제 강의 특징, 생활 밀접형. 제가 집에 있는데, 우리 천사 같은 딸이, 아빠 나 딸기 먹고 싶어. 딸기 좀 사다줘. 네! 하고 사러 갔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과일 가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A 가게까지 갔습니다. 사장님, 딸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현존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 옆에 가게, B 가게로 갔습니다. 자, 딸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현존. 그럼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그 딸기 박스가 여러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덥석 그냥 한 박스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보다가 특정 정했단 말이에요. 사장님 저 박스 저거. 자
저거 한 박스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 박스를 이렇게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 독립한, 그 한 박스만 내 거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란, 자, 객체가 당연히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권리. 그럼 권리는 뭐가 되느냐? 그랬더니, 자,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1억의 소비대차를 합니다. 소비대차라고 하는 말은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을 입장에서는,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 뭐가 필요하다는 소리냐면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안전장치. 이걸 우리가 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안전장치로 부동산을 잡았대요. 이러면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이 건물, 물건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객체로 한다. 그런데 이 물건만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말이죠. 갑집에, 자,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전세권 있는데 얘가 병에게 1억만 빌려달라고 해요. 이런 형태로. 자, 그러면 역시 병도 마찬가지. 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부동산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권에는 전세금이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내가 2년 후에 갑에게 2억 받을게거든. 내가 받아가지고 너 1억 갚을게. 나 1억만 빌려줄래? 오케이. 그러면 안전장치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 저당권이 권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하, 결론. 물건만 물권에 객체가 되는 게 아니라 권리도 될 수 있다. 권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은 어떤 물건이 있으니까 될 거고요. 전세권도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집합물도 됩니다. 집합물도 되는데, 자, 이 집합물은 증감 변동하더라도 일단 특정성도 상실되지 않는 거고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배임자가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양식장 안에 2만 마리 배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원칙대로 한다면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간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원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임자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저당권, 그걸 2만 벌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집합물. 2만 마리 배임자가 양식장 그 집합물 전체를 통째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자, 물권의 객체는 일단 물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문제를 풀 때 물권의 객체는, 자,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물건도 되는 거고요. 권리도 되는 거고요. 집합물도 되는 겁니다. 단, 집합물은 그 집합물이 증감 변동하더라도, 이 말의 뜻은 2만 마리 뱀장아 들어있는데 거기서 5천 마리를 빼냈어요. 이게 성화가 돼서 팔려고. 그러면 2만 마리가 1만 5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거기다가 치어를 1만 마리를 풀었대. 그럼 2만 5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증감 변동하더라도 그 양식장은 그 양식장이잖아요. 그래서 증감 변동하더라도 특정성은 상실하지 않는다.

라고 끝나야 되지. 자, 상실한다 라고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물권의 객체에서 일문 일권주의 그랬는데,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물건 외에는 동일한 종류, 내용, 순위의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물일권주라는 게 물건이 하나면 권리가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게 나올 수 없대.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 수가 없고요. 일물일권주를 이제 우리 시험용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물건이 하나다.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다. 이래야 됩니다. 일물일권주의. 물건이 하나야. 그러면 소유권도 하나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물건이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 개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펜이 있습니다. 물건이 하나입니다. 그럼 당연히 소유권도 몇 개겠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이걸 일물일권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자, 부동산 일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 부동산 일부에 자, 용익물권이 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용익물권이 되는 거냐? 용익이라는 말은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우리가 용익이라고 하십니다.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만 사용하라고 할수 있다 없다? 있다야. 일부만 사용하라고 할수 있다.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만 전세, 이거 간허대니까요. 그리고 일부만 취득시도 됩니다. 그럼 일부가 안 되는 게 뭘까요? 담보물권 안 되겠죠. 자, 담보라는 말은 안전장치라고 그랬는데 저당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체를. 그러면 제가 말이죠. 돈이 필요해서 자, 은행에 갑니다. 가가지고, 자, 돈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담보. 부동산 가지고 오세요.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통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게 맞는 거지. 일부만. 안방만 담보로 제공하고, 자, 돈좀 빌려가면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게 이게 보존등기입니다. 보존등기. 바꿔주시면 되는데, 보존등기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다가 특히 갑군데요. 등기부를 처음 만들 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보존등기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부 보존등기. 자, 출생신고로 바꿔볼까요? 얘를 낳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영 아닙니다. 그런데 몸매는 좋습니다. 그러면 얼굴 빼고 일부만 출생신고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보존이란 말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일부 보존이란 말 없다. 그래서 일부 보존등기 말 써도 없대니까요. 그러면 일부가 되는 건 일부만 사용하세요. 일부만 취득시켜도 된다. 이런 소리고요. 그리고 구분 건물, 집합 건물도 일물일권주 예입니다. 일물일권주란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란 소리예요. 그런데 자, 집합 건물은 다르다는 게 이거 보실까요? 자,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동. 이게 그 세는 단위인데요. 토지를 세는 단위는 필지라고 하는 거고요. 건물을 세는 단위는 동계라고 그래요. 사람은 명. 다시요. 우리가 사람을 셀 때는 몇 명, 한 명, 두명 이렇게 세잖아요. 토지를 셀 때는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세가는 겁니다. 건물을 세는 단위는 동계라고 그래요. 우리 아파트에 보면 101동, 102동이라고 적어놓죠. 그게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게 세는 단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동이면 이게 한 개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물건이 하나이면 소유권도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각각의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일 거지. 그러면 시험 문제 상으로는 구분 건물, 집합 건물은 일물일권주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물일권주란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소유권이 두개 이렇게 나오면 다 예외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 20개 집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20개 집단이 아니라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자, 등기된 자, 20개 집단 이렇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갑이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야,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상하에 미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표상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표상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윗공간도 내 거, 아랫공간도 내 거인 거예요. 그래야 여기다가 건물 짓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다 갑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 소유권 하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목일건주의 예배가 된다는 소리고요. 자, 임목통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명인 방법은 여러분도 오다가다 보실 수 봤을 것 같은데요. 그 나무 표피를 깎아가지고 뭐 이름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표차를 걸어둔다든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자, 임목등기라고 하는 말은 아예 을 다시가 말이죠. 이 수목은 을 다시 것이라고 등기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권 하나, 수목의 소유권 하나 두 개가 나왔으니 예외가 됩니다. 주의하실 것. 자, 수목의 집단은 일목일건주의입니다. 근데 어떤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자,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돼. 일목일건주의가 아니라 일목일건주의 예외가 되시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자, 농작물이 있는데요. 농작물. 자, 농작물은 역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토지 소유권과 별도라는 거예요. 별도. 별도. 그래서 권원 없이 경작을 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경작자 소유랬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타인 토지 소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경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작물을 경작자가 갖는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예, 토지 소유자. 그런데 을이 자, 갑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원 없이 여기다가 농작물을 이렇게 경작을 했다니까. 이렇게 변하게 봅시다. 이 농작물. 자, 이 농작물. 그러면 이상하지요. 토지 소유자 허락도 받지 않고 여기다가 경작을 했는데 이 농작물을 얘가 갖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민법이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958년, 59년, 2년 동안 작업을 해서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58년, 59년도에 그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민법으로 들어왔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58년, 59년이면요. 한국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전부 다 배고플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자, 한국 전쟁 통해 죽었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작물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곧 수확기에 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짜잔짠 토지 소유가 나타나서 야, 너내 땅에서 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농작물 다 가져가 버리면 을 죽으란 소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 가져가라 이거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픈 역사 때문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아이 선생 지금 시대가 언젠데 지금 한국 전쟁 뭐 58년, 59년 얘기를 하는 거야. 최근 거 없어? 아, 있지요. 우리가 그 신도시 개발하면 아파트가 동시에 땅 이렇게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거의 보면 중간에 이렇게 공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할머니들이 그 땅을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요. 저희 모친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다 가서 파도 심고 상추 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작물이잖아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개발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푯말이 하나 붙어요. 언제부터 공사하니 전부 다 수거해 가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누구 겁니까? 경작자가 갔더라 이거죠. 자, 결론. 그러면 농작물도 마찬가지 토지 소유자께 아니라 경작자가 간다고 했으니 토지 소유권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부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경작자가 갖는 게 모든 걸다 농작물이면 경작자가 다 갖느냐? 그런 소리가 아니라 원숙돼 있어야 돼요. 성숙입니다. 미성숙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씨만 뿌려놓고 뭐한 6개월 기다려라.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숙돼 있어야 되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명인 방법도 필요가 없다. 명인 방법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농작물을 받아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수인들. 양수인. 여기는 명인 방법을 갖추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경작자가 갖는다고 그랬으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밭대기라고 그러나요? 우리 김장철 되면 저 강원도에 뭐 고랭지 뭐 배추밭 해가지고요. 도매업자가 그걸 가잖아요. 근데 밭에 배추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경작적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 자, 그 수확하기 전에 입도섬이라고 합니까? 먼저 다 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두면 경작자게 되느니 앞에다가 판매 완료라는 명인 방법을 양수는 갖춰야 된다. 그러면 경작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농작물을 양수한 자는 뭘 갖춰야 되는 거죠? 명인 방법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농작물만 가져가시는 거고 경작자는 소유자에게 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 대가는 줘야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릭 과실도 명인반부를 갖춰두면 일물이권주 예외가 된다. 그래서 그 과수원에 배가 있습니다. 수확기까지는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도매업자가 와가지고, 자, 먼저 입도 선매. 자, 나중에 수확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가져갈게요.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붙습니까? 과수원 앞에. 또 다른 도매업자가 올것 같으니 앞에다가 판매 완료라고 딱 적어두잖아요. 그러니까 미불리 과실, 아직 배안딴 겁니다. 미불리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춰두면 일물일꾼주 예외가 된다. 그 배는 과수원 주인께 아니라 도매업자께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물권의 종류가 있는데요. 물권의 종류는 우리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8개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8개밖에 없다.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점유권, 그리고 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권의 개수가 7개고요. 7개. 자, 소유권, 제한물권 이렇습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자, 8, 7, 6 이렇습니다. 뭐라고요? 8, 7, 6. 8, 7, 6. 자,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8개밖에 없다. 자, 점유권이 있고요. 봉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이자에게 봉권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자, 그걸 점유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봉권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본래 자기의 정당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갑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걸 점유라고 그래요. 이건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봉권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점유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 자전거를 훔쳐갔대요. 침탈. 그래서 자전거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럼 얘는 타고 다니니까 점유권은 있는 거고요. 근데 훔쳐간 거 아닙니까? 얘한테는 봉권. 봉권. 소유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봉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나올 수 있으니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8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자, 봉권이 있다. 그 어떤 물건에 나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걸 봉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이 있는데요. 내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완전 물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권리인 거예요. 완전한 권리. 그러니까, 자, 완전 물권, 사용, 수익, 처분을 다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제한 물권이란 말이 있는데, 제한 물권이라고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타물권이다. 타인의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누리는 권리다. 이런 소리인데, 거기에는 용익 물권이 있습니다. 용익물권이란 말은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할게. 이 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 우리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그 수익이 아닙니다. 내가 편의점 영업을 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됐다. 이번 달에 자, 수익이 얼마가 나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뭘 수익이라고 보냐면 어떤 물건을 사용하기만 하면 수익은 있는 걸로 봐요. 그렇다면 사용하면 수익을 누리는 걸로 본다고 했으니 얘는 항상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수익을 보시는 겁니다. 그 용익 물권은 뭐냐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처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 아닙니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자, 이건 좀 쉬울까요? 전세권. 그러면 내가 어떤 아파트의 전세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전세권 자체는 팔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아파트를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 타인의 물건을 처분할 수는 없고 그 물건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담보 물권이 있습니다. 담보 물권은 반대네요. 사용 수익은 하지 않고 자, 처분만 할수 있는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국민은행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국민은행 직원이 저희 집에 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자도 안 내고 연체가 되고 그러면 저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경매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그 아파트를 처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돈에서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완전히 다할수 있는 거예요. 완전 물권. 근데 제한 물권, 이 말을 알아야 됩니다. 제한 물권, 그러면 뭐 하나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익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용익이라고 사용만 할수 있는 거지 처분은 안 된다는 소리고요. 내가 담보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거지 사용식은 안 되더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용익 물권이 세 가지 지, 지, 전 이렇고요.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총몇 개다? 8개, 8. 8. 그리고 자, 본권이란 말이 그대로 나올 텐데 본권의 개수는 띵. 7.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제한 물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6이라 됩니다. 8, 7, 6 이런 데니까요. 8, 7, 6이라고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100% 질문하십니다. 자, 선생님, 왜 임차권 권리인데 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아닙니까?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다? 8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것만 이게 물권인 거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출제가 될 때는 이것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상권, 용익물권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지지전 이랬잖아요. 지지전. 그러면 앞에 지입니다. 지. 지.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이 되는 거예요. 타인의 토지를 빌렸으며, 그러니까 타인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하고 싶대요. 그러면 그때 하는 계약이 지상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랄지 공작물이랄지 수목 등을 소유하고 싶다. 지상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역권은 뭘까요?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 앞에 지금 지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런데 지역권은 뭐 하는 권이냐면 지상권하고 차이점이 타인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 하고 싶다 하면 지상권이 되는 거고요. 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자 할 때는 지역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이점이 그거고요. 전세권은 어떻습니까? 자, 타인의 토지 건물 이렇습니다. 토지 건물. 아하. 그러니까 지상권은 대상이 타인 토지야. 지역권도 타인 토지야. 근데 전세권은 토지 건물이 다 된 데니까요. 부동산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출제된 적도 있냐면요. 자, 전세권의 대상은 건물에 한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 시험에 나오냐면 우리는 전세 그러면 아파트 전세만 생각한다니까요. 빌라 전세, 주택 전세 이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토지 전세도 됩니다. 자, 이렇게 출제된다는 소리고요. 자, 그리고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저당권. 그러니까 담보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은 안전장치를 우리가 담보라고 하십니다. 안전장치를 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가면서 안전장치로 부동산을 맡겼대요. 이렇게 되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는, 자, 제가 말이죠. 오늘 급하게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지갑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10만 원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 때문에 아파트를 은행에 맡기고 돈 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계바지 목걸이를 들고 전당포를 가십니다. 그러면 전당포 주인도 그냥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동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동산. 그러면 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 가볍게 처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어떤 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냐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도움받을 때까지, 자, 채무자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다 해보셨습니다. 세탁소. 양복 수선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세탁소 주인은 그 수선비 받을 때까지, 자, 그 양복 안 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개수가 8개가 있고, 본권에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